Come on!

0: speech.
1: Yea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워크.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하게
9: 줄무랑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별이 반짝이는 밤.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1: 에디!
2: 안녕!
3: 다들 왔구나. 마침 알려줄 게 있어.
2: 알려줄 거?
3: 어. 내일 밤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야.
1: 우와, 진짜?
2: 지난번에 봤던 별똥별도 정말 멋졌는데.
1: 그래?
2: 맞아. 우리 머리 위로 별이 쏟아졌잖아.
3: 맞다. 그게 있었지. 이것 봐.
2: 아하, 그때 사진이구나.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어? 정말 크롱이 없네?
2: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 크롱은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5: 맞아, 크롱은 잠만 잤어.
3: 아, 그랬었지.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내일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1: 그래, 좋아.
2: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가자.
1: 크랑, 크랑, 크랑.
3: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크랑, 크랑.
3: 크랑.
1: 빨리야, 크랑, 크랑.
2: 크롱 벌써 일어난 거야?
1: 크랑, 크랑.
2: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1: 크랑, 크랑, 크랑.
2: 친구들한테 가보겠다고?
1: 크랑.
2: 약속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난 더 자야겠다.

0: 크렁은 친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1: 안녕, 크롱. 크롱. 응, 별똥별 볼 때 텐트를 가져가려고. 크롱, 크롱.

0: 그런데 텐트가...
1: 크람, 크람.
2: 크롱은 텐트가 없으면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봐 열심히 달렸어요.
0: 크롱, 괜찮아? 크롱 정말 대단해.
2: 크롱이 이번엔 호빈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0: 개굴, 예, 노래 그래요.
3: 안녕. 크랑크랑. 응, 호빈은 사진기를 찾으러 갔어. 사진기가 없어졌거든.
0: 크랑? 크랑크랑.
3: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0: 크랑크랑.
3: 아휴, 그만 찾아, 크롱. 아무래도 이번에 사진은 못 찍겠다.
0: 크랑크랑. 크랑크랑.
3: 괜찮아?
0: 크랑크랑.
4: 얘들아.
3: 어?
4: 무슨 일이야?
0: 크랑크랑.
4: 뭐?
3: 크롱이 집안에서 사진기를 찾고 있었거든.
4: 그랬구나. 에딘이 집에 두고 온 걸 깜빡했어. 그래, 별똥별 보러 가서 꼭 멋진 사진 찍자.
0: 크랑크랑.
2: 호빈의 집에서 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향했어요.
0: 크랑.
5: 어떡해, 다 타버렸어.
0: 크랑크랑.
5: 과자 반죽을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버렸어. 별똥별 보러 갈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다시 만들긴 너무 늦었어. 어떡하지?
0: 크롱.
6: 배고파서 별똥별은 못 기다리겠어.
3: 집에 갈래.
6: 과자만 있었어도.
0: 크롱크롱.
5: 크롱, 네가 도와준다. 크롱.
2: 크롱은 루피를 도와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어요.
5: 우와, 다 됐다. 고마워, 크롱. 덕분에 빨리 만들었어.
0: 크랑크랑.
2: 크롱은 친구들이 별똥별을 보러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0: 크롱.
3: 이제 오는 거야?
0: 크랑크랑.
3: 안녕. 하루 종일 뭐 했어, 크롱?
0: 크랑크랑.
6: 물론이지. 우린 준비 다 하고 놀고 있었어.
0: 크랑크랑.
7: 같이 놀자, 크롱.
0: 크랑크랑.
3: 크롱이 왜 저러지?
6: 뽀로로, 네 차례야.
3: 응, 알았어. 자, 난 여기.
7: 그럼 난 여기.
6: 난 더독비 싸야지.
3: 애들, 너 때문에 무너졌잖아.
6: 뭐? 네가 무너뜨렸잖아.
7: 얘들아, 싸우지 마.
3: 내가 안 그랬거든.
6: 실수한 건 너라고. 난 집에 갈래. 뽀로로랑 별똥별 보러 안 가.
0: 크롱.
7: 에디.
3: 나도 에디랑은 절대 안 가.
0: 크롱. 크롱.
2: 크롱은 모두 함께.

0: 게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1: 빠야야, 크랑크랑. 뽀로로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절대 화해 안 해. 크랑. 크랑크랑. 에디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엔 절대 같이 안 가.

0: 무슨 일이야?
1: 내가 잘못했어.
0: 뭐? 뽀로로가 잘못했다면서 울었다고?
1: 그냥.
0: 정 그렇다면 알았어.
1: 그냥.
0: 그래, 같이 별똥별 보러 가주겠다고 전해줘.
1: 그게 정말이야?
0: 뽀로로, 한 번만 용서해줘.
1: 에디가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었다고? 진작에 그럴 것이지. 크랑. 좋아, 별똥별 보러 같이 갈게.
2: 어느새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1: 안녕. 어서 와.
3: 에디도 왔네.
0: 뽀로로, 네가 울었다고 해서 한번 봐준 거야.
1: 뭐라고? 네가 먼저 싹싹 빌었잖아.
0: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1: 크롱한테 다 들었어.
4: 얘들아, 싸우지 마.
0: 그럼 크롱한테 물어보자고.
1: 좋아. 크롱, 일어나봐.
0: 크롱.
4: 크롱이 깊이 잠든 것 같아.
0: 별똥별 보러 가자더니 왜 이렇게 지친 거지?
1: 아침에 크롱이 날 도와줬는데.
3: 그러고 보니 크롱이 우리도 도와줬어.
5: 나랑 같이 과자도 만들었어.
4: 크롱이 별똥별을 보러 다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
1: 그래서 우리도 화해시키려고 한 건가?
0: 그런 것 같아.
5: 어서 화해.
0: 알았어.
1: 에디, 미안해.
0: 나도 미안해.
5: 잘됐다.
1: 그럼 이제 별똥별 보러 출발하자.
3: 그런데 크롱이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어떡하지?
6: 크롱, 일어나.
1: 자고 있어서 우리가 데려왔어. 고맙긴. 크롱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었는데.
6: 맞아, 크롱.

0: 우리 이제 같이 사진 찍을까? 자, 여기 봐. 그럼 찍는다.
1: 코비, 파이팅!
2: 크롱 덕분에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볼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크롱.
1: 루디와 루디의 모험.
2: 숲에서 놀던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1: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그치, 크롱? 크롱! 크롱이 없어졌어!
3: 어디 갔지?
1: 열매네?
3: 우와, 맛있겠다!
1: 하나 먹어볼까?
0: 나도?
1: 나도 먹을래.
4: 맛있다.
5: 먹어도 되는 열매인가? 괜찮겠지? 맛있다.
1: 맛있어.
2: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6: 안녕.
7: 안녕. 어서 와.
3: 이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1: 역시 응가대장 크롱이야.
5: 갑자기 배가.
7: 왜 그래?
5: 모르겠어.
3: 배 아파.
0: 나도.
3: 아까 그 열매 때문인가?
5: 열매? 어디 있지? 그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먹으면 배탈이 나는 열매였어.
3: 뭐?
0: 조심할걸.
1: 어떻게 좀 해봐, 통통아.
5: 약초를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3: 다들 배가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갈 수 없잖아.
1: 큰일이네.
8: 얘들아, 나는 배 안 아파.
3: 나도.
8: 내가 다녀올게.
3: 그럼 나도 같이 갈래.
9: 정말?
5: 로디와 뚜뚜가 간다고? 쉽지 않을 텐데.
7: 맞아. 너흰 약초 구하러 가본 적도 없잖아.
5: 아, 그럼 벽시계가 같이 가면 되겠다.
7: 내가?
5: 여기 찾아가는 길이랑 약초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럼 잘 다녀와.
7: 걱정 마. 이 정도야 뭐 금방 찾겠네.
8: 다행이다.
7: 기도는 여기 넣고 가자.
9: 가자.
2: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약초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1: 아직 멀었어.
8: 기도는 안 봐도 돼.
7: 나만 믿고 따라와. 약초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8: 괜찮아.
7: 당연하지. 숲에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해.
8: 그래, 조심할게.
1: 나도.
7: 그럼 이제 가보자.
2: 저런, 벽시계가 지도를 떨어뜨렸네요.
7: 거기 봐봐, 거기. 그 아래 없어? 샅샅이 뒤지라고.
8: 없어.
2: 로디와 뚜뚜, 벽시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초는 나오지 않았어요.
3: 여기도 아닌 것 같아.
7: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3: 지도를 보는 게 어때?
7: 그럼 한번 볼까? 어디 갔지?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아까 넘어졌을 때 잃어버렸나 봐. 미안해.
1: 빨리 좀 나와.
3: 그래, 너무 오래 걸리잖아.
0: 맞아.
1: 조금만 기다려라니까.

0: 정말 미안해.
1: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제 약초는 어떻게 찾지?
2: 걱정 마. 어? 지도는 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어? 짜잔.
1: 우와,
3: 친구들은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 로디를 따라갔어요.
1: 어? 어? 저기 노란색 약초잖아. 내가 가볼게. 어? 찾았다. 어? 어? 아니네.
2: 뚜뚜.
0: 아, 로디 잠깐만. 에? 여긴 늪이야.
2: 늪이라고?
0: 진흙으로 된 웅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어. 큰일 나. 어서 나와 뚜뚜.
1: 응? 알았어.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되는 거야?
2: 내가 꺼내줄게.
0: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 어? 비가 와.
1: 로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2: 괜찮아, 뚜뚜랑 같이 가야 해.
0: 로디, 고장 나면 어떡해.
2: 조금만 더.
0: 조금만 더 힘내, 로디.
2: 고마워.

0: 아니야.
1: 또또 빨리 로디를 태우자.
2: 괜찮아 로디?
0: 몰라.
3: 미안해 나 때문에.
0: 아니야 또또를 구해.
1: 로디 나.
4: 어느덧 비가 그치고 로디와 친구들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0: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 저기 있다.
3: 우와. 로디 찾았다.
0: 찾았다.
1: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지? 다리가 위험해 보이는데.
0: 내가 해볼게.
1: 아참, 로디는 팔을 늘릴 수 있지?
0: 왜 안 되지?
1: 비를 맞아서 그런가 봐.
3: 걱정 마, 내가 비행기로 변신하면 돼. 이야! 이상하네. 다시 이야! 이게 뭐야? 나도 늪에 빠졌을 때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0: 방법이 있을 거야.
1: 안 되겠다. 내가 다리를 건너서 가져올게.
0: 위험해.
3: 맞아. 절벽이 엄청 높다고.
1: 걱정 마.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0: 내가 다녀올게. 조심.
1: 로디 힘내.
4: 저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0: 무섭다. 안 무섭다. 야! 조금만 기다려, 로디. 로디, 잡아.
1: 알았어.
2: 빨리 변해라, 변해. 제발.
0: 어서 잡아.
2: 내가 구해줄게.
1: 이제 안심해.
2: 괜찮아?
0: 어? 어?
1: 뚜뚜가 변신했어.
0: 우와.
2: 이제 약초를 가지러 가자.
0: 좋아.
1: 자.
0: 우리가 해냈다.
2: 어서 친구들한테 돌아가자.
0: 그래.
3: 약초를 구한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통통이네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4: 우리 왔어.
1: 토비 여기.
5: 고마워 로디. 미쳤어.
2: 이거 맞았어.
0: 그래도 마셔야 낫지. 얼른 마셔.

0: 나는
1: 이제 배가 안 아파.
2: 나도 나도 고마워 얘들아.
3: 다 벽식의 덕분이야.
1: 어? 맞아.
4: 아니야, 너희 아니었으면 약초를 못 구했을 거야.
1: 맞아 맞아. 셋다 대단해.
3: 그런가?
5: 세 친구 덕분에 모두 배탈이 나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0: 애기의 달나라 여행.
1: 에디가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2: 안녕.
3: 안녕.
4: 우주선 만드는 거야?
2: 달에 갈 거거든. 봐봐, 이렇게. 짜잔. 어때? 멋지지?
3: 굉장해.
2: 정말 달에 갈 수 있을까?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이번엔 잘 될까?
5: 뭐라고?
6: 얘들아.
7: 아, 우리 놀이터에 가기로 했잖아.
3: 같이 가자, 애기.
2: 미안, 난 우주선 만들어야 해.
4: 알았어.
6: 애기,
2: 안녕. 안녕. 이번에 꼭 성공하고 말겠어.
1: 다음날, 에디는 우주선을 완성했어요.
2: 어때?
5: 정말 멋지다, 에디.
2: 이게 다가 아니라고. 따라와봐. 이 발명품만 있으면 달에 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6: 어떻게?
2: 기다려봐.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안녕, 얘들아.
6: 우와, 신기하다.
2: 달나라에 간 이 에디님의 모습을 잘 보라고. 얘들아, 그럼 다녀올게.
6: 에디, 조심하고.
7: 달에 가면 연락해.
2: 정말 갈 수 있을까?
6: 그만해.
2: 두고 봐. 자, 출발해볼까?

0: 동선이 숲속에 떨어졌어요.
1: 이게 뭐야?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쳤는데 어떡하지?
2: 에디는 잘 가고 있을까?
3: 내가 연락해 볼게.
1: 친구들이잖아. 눈밭이 다 보일 텐데.
4: 일단 바깥이 안 보이게 하자.
3: 에디다.
4: 안녕 얘들아.
2: 잘 가고 있어?
5: 에디, 우주는 어때?
1: 뭐라고? 잘 안 들려. 직직. 안 되겠다. 이따 연락할게.
5: 꺼져버렸네. 우주라서 연락이 잘 안 되나 봐.
3: 내일 다시 해보자.
5: 그래, 그러자.
1: 에디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4: 그래, 그냥 여기 있다가 달에 다녀온 척 해야겠다.
1: 배고파.
4: 일단 먹을 것부터 좀 가져와야지.
0: 그날 밤, 뽀로로는 에디에게 사과하려고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5: 에디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1: 배고파.
5: 뽀로로, 에디, 왜 여기 있어?
1: 그게...
0: 에디는 뽀로로와 함께 우주선이 있는

0: 곳으로 갔어요.
1: 사실 또 실패했어.
2: 뭐? 달에 가고 있다고 했잖아.
1: 친구들이 실망할까 봐 그렇게 말했어.
2: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1: 친구들한테 실패했다고 말해야지.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1: 어?
2: 여기를 달처럼 보이게 꾸미자.
1: 달처럼?
2: 응. 그러면 친구들은 네가 달에 갔다고 믿을 거야.
1: 그렇게 해도 될까?
2: 나만 믿어, 에디.
0: 다음 날 아침, 뽀로로는 에디를 다시 찾아갔어요.
1: 이걸로 뭘 하려고?
2: 짜잔! 우주 그림을 만드는 거야. 어때?
1: 그런데 까맣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2: 그런가?
1: 아, 그럼 별을 그려서 꾸며볼까?
2: 그래, 그게 좋겠다. 이걸 여기 두면 화면에선 에디가 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이제 깃발 꽂는 걸 연습해보자.
1: 짠.
2: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
1: 아, 맞다. 이렇게.
2: 좋아, 바로 그거야.
0: 에디를 도와주고 난 뽀로로는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2: 얘들아! 에디는 잘 도착했는지 연락해볼까? 아하, 궁금하다.
3: 그래.
1: 안녕, 얘들아.
3: 안녕.
1: 드디어 달에 도착했어.
3: 우와, 신기하다. 에디, 괜찮아?
1: 괜찮아.
2: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4: 그러게.
2: 어떡해. 나무가 보이잖아. 안 되겠다. 아, 저것 좀 봐.
4: 그런데
2: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잘 봐봐. 에디, 어떻게 좀 해봐.
1: 안 돼.
5: 꺼졌네.
2: 에디가 이따 다시 연락한대.
6: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4: 맞아, 달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2: 뭐가 이상해? 책에서 본 거랑 똑같던데. 그치, 그럼.
5: 그런가?
2: 친구들이 안 믿는 것 같아.
1: 참, 어떡하지.
2: 아, 외계인 친구를 만났다고 할까?
1: 그래, 그럼 친구들도 의심 안 할 거야.
0: 뽀로로와 에디는 외계인 친구를 만난 척하기 위해 외계인 옷을 만들었어요.
2: 왜?
1: 아무것도 아니야.
2: 삐삐뽀로.
1: 그게 뭐야?
2: 외계인처럼 말해야지.
1: 어?
0: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 에디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3: 에디야! 에디야!
4: 삐리뽀로.
1: 달에서 만난 외계인 친구야.
3: 안녕!
5: 반가워.
4: 삐로로 뽀뽀.
1: 외계인 친구도 너희들을 만나서 반갑대.
4: 삐뽀로 뽀삐.
7: 어? 외계인 친구 목소리가 뽀로로랑 비슷한 것 같아서.
2: 어떻게 들켰나 봐.
4: 아휴, 고비, 뽀로로가 어떻게 달에 가.
7: 그렇네.
1: 그럼 외계인 친구랑 같이 깃발을 꺼줄게.
4: 이로뽀.

0: 오로로 정말 고마워.
1: 뭐?
0: 아, 도착했다.
2: 에디!
1: 지금 도착한 거야?
0: 응. 방금 달나라에서 날아왔지.
2: 멋지다, 에디.
1: 에디, 정말 대단해. 그렇지, 얘들아? 뽀로로가 제일 반가워하네. 맞아, 그렇게 놀려야 돼. 에디, 최고야.
0: 고마워, 뽀로로.
3: 이렇게 해서 에디와 뽀로로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0: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4: 맞아.
1: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5: 크랑 크랑.
6: 오늘은 각자 요리를 만들어 와서 나눠 먹는 게 어때?
4: 그래 좋아.
1: 포비는 뭘 만들 거야?
6: 나는 생선 요리를 할게.
1: 생선 요리는 포비가 최고지. 그럼 우린 수프를 만들까?
5: 크랑 크랑.
1: 있잖아 나는.
0: 루피는?
5: 난 샌드위치.
7: 에디는 뭘 만들 거야?
0: 그건 집에 가서 알려줄게.
1: 얘들아, 나는 케이크를 만들 거야.
5: 해티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6: 해리.
5: 저번에 만든 과자 기억 안 나? 맛이 정말 이상했잖아.
1: 이번엔 잘 만들 수 있어.
5: 글쎄, 이번에도 맛없을걸?
1: 뭐? 치, 그러는 해리, 넌 뭘 만들 건데?
5: 좋아, 나도 케이크를 만들 거야.
1: 누가 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지 보자고.
5: 그래.
8: 얘들아, 어서 가서 요리를 준비하자.
6: 그래.
3: 친구들은 각자 요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1: 달걀, 밀가루, 수건도 여기 있고. 준비 끝. 이번엔 꼭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겠어. 자, 시작해볼까?
5: 그럼
1: 빠야야.
5: 그냥
1: 그냥 그냥. 어? 수프를 만들자고?
5: 더 놀고 싶은데.
1: 그런데 크롱, 수프를 만들 줄 알아?
5: 난 잘 모르겠는데.
1: 크롱 크롱
5: 크롱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대단한데? 진짜 요리사 같아. 수프는 크롱이 만들면 되겠다.
5: 크롱 크롱 크롱.
1: 그럼 크롱만 믿을게. 나는 다들 요리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올게. 안녕.

0: 놀다 와야지.
1: 랄랄랄랄라.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2: 루피. 응? 응? 우와, 벌써 요리를 다 했네. 그런데 루피, 샌드위치 좀 빌려줄 수 있어?
1: 응? 뭘 하려고?
2: 곧 알게 될 거야. 조금 있다가 그대로 갖다 줄게.
1: 왜지?
2: 자, 이제 다 됐고.
3: 애기, 샌드위치 만든 거야?
2: 아니, 루피한테 빌려온 거야. 자, 봐봐. 이 기계만 있으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3: 우와, 멋지다.
2: 뭘 이 정도가지.
1: 다 했다.
0: 맛있겠는데?
4: 다리.
0: 후비, 왔구나. 그런데 물고기는?
4: 잔뜩 잡았었는데 실수로 다 놓쳐버렸어.
0: 걱정 마. 내 트위크가 있으니까.

0: 케이크 맛 좀 봐줄래?
1: 어, 알았어.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해리.
0: 다 먹으면 어떡해? 맛만 보라니까.
1: 어? 나는 더 있는 줄 알고 미안.
0: 아유,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
1: 다 같이 먹으려면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0: 더 크게? 아, 토비, 나 좀 도와줘.
1: 알았어.
0: 그럼 반죽부터 부탁해.
1: 오, 잠깐만. 앞치마 좀 하고.
0: 아유, 너무 느리잖아.
1: 그럼 조금 더 빨리 해볼게. 자.
0: 이래서 언제 다 만들어?
2: 해리는 뭐든 재빠르게 행동하는 패티가 생각났어요.
3: 다 만들었다! 친구들한테 케이크 맛이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패티! 어? 어디 가는 거야? 뽀로로! 잘 됐다! 케이크 맛 좀 봐줄래?
4: 뭐라고?
3: 자, 어때?
4: 정말 맛있다. 나 이만 가볼게, 패티.
3: 뽀로로. 왜 그러지? 맛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0: 패티, 짜잖아. 과자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2: 패티는 늘 솔직하게 말하는 해리가 떠올랐어요.
3: 이제 어떡하지?
0: 패티!
3: 어? 어? 해리! 무슨 일이야?
0: 그게 말이야. 패티, 나 좀 도와줄래?
3: 어?
0: 나 혼자선 케이크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3: 좋아, 나도 솔직하게 말해줄 친구가 필요했어.
0: 정말?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3: 그래.
0: 요! 우와, 빠르다. 패티, 여기 설탕. 패티, 정말 멋있어. 설탕 두 스푼 더.
3: 왜? 맛 없어?
0: 맛있어! 우와! 성공이야!
5: 크랑! 크랑!
3: 크롱! 나왔어!
0: 빠야야!
3: 스푼은 다 만들었어?
5: 크랑!
3: 그냥 놀기만 했다고?
0: 그럼, 그럼 아무것도 안 만든 거야?
5: 뭐야야! 그냥,
0: 나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3: 그렇네. 그래도 루피오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2: 한편, 루피는 샌드위치를 가지러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6: 괜찮아.
3: 무슨 일이야?
6: 요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터져버렸어.
3: 어? 그럼 내 샌드위치는?
6: 그게...
5: 샌드위치도 터졌지.
3: 뭐라고? 에디!
6: 미안해.
3: 거기서!
0: 다 됐다! 우리가 해냈어!
3: 이런 장식은 해리밖에 못 만들 거야.
0: 이 정도쯤이야.
3: 도와줘서 고마워, 해리.
0: 아니야.

0: 패티. 아까 놀려서 미안해.
1: 괜찮아. 함께 멋진 케이크를 완성했잖아.
0: 패티.
1: 해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0: 맞아.
2: 어느덧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루피네 집에 모였어요.
0: 얘들아, 안녕.
3: 음식은 준비했어?
4: 생선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다 놓쳐서 그만.
0: 우리도 수프를 끓이려고 했는데 노느라. 크락크락. 루피 음식은? 사실은
5: 내가 루피 요리를 망쳐버렸어.
0: 뭐라, 뭐라?
4: 그럼 오늘 저녁은 못 먹는 거야?
0: 얘들아! 안녕!
6: 해리, 해리!
5: 그게 뭐야?
0: 짜잔! 우와!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엄청 맛있을걸?
5: 패티랑 해리가?
0: 어서 먹어봐.
1: 빨리 빨리.
5: 맛있네.
0: 그래.
5: 정말 정말 맛있다.
0: 거봐, 맛있을 거라고 했잖아. 패티 해리 정말 최고야. 크랑 크랑.
2: 패티와 해리 덕분에 친구들은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네요.
0: 더 먹을래.
1: 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해리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덥덥한 날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주주, 주비주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해.
1: 알았어, 신디.
0: 너희들 괜찮아?
2: 안 괜찮다뀨. 루시랑 그 깡통 로봇 가만 안 둘 거다뀨.
3: 스텔라, 네가 날 구한 거냐뀨?
0: 아니, 너희를 구한 건 타로야.
4: 제법인데 타로? 타로는 어디냐뇨?
0: 타로는 너희를 구하고 루시에게 끌려갔어.
3: 어떡하냐뀨?
0: 걱정 마. 곧 타로를 데리러 갈 거야.
5: 하지만 우린 루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0: 그리고 그 갑옷 입은 기사 말이야. 마법이 너무 강하던데.
5: 주주! 주주!
3: 타로! 타로 안 돼!
5: 주주! 좀 내려와 보렴.
3: 왜요, 엄마?

0: 여신님이다 뀨.
1: 날 기억하고 있었네.
2: 여신님이라고? 줄줄 너처럼? 응?
0: 맞아.
1: 너희랑 신디, 스텔라에게 줄 게 있어서 왔어. 아스트리아님이 전해달라고 하셨거든.
0: 아스트리아님이? 뭔데 뭔데?
1: 다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그럼 얼른 신디랑 스텔라를 만나러 가자.
3: 헬레인, 잘 왔어.
4: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1: 너희한테 위험한 일이 생긴 건 아스트리아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
4: 정말? 타루가 잡혀간 것도?
1: 그래서 아스트리아님이 날 보내신 거야.
5: 이걸 주주와 친구들에게 전해주렴. 새로운 마법의 힘이 들어있단다.
1: 이건 신디, 이건 주주, 이건 스텔라 거야.
3: 우와, 헬렌 너무 고마워.
0: 너 발레 연습해야 하잖아. 잘 됐다.
6: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이제 너의 마법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거야.
0: 우와, 우리 모두 새로운 마법을 쓸 수 있겠네. 너무 멋진 선물이야.
1: 참, 스텔라, 그동안 발레 연습 많이 했어?
3: 물론이지.
1: 그럼 오랜만에 같이 해볼까?

0: 멋진 춤이었어, 스텔라.
1: 나도 즐거웠어.
2: 헬렌, 어? 네 마법은 뭐야?
0: 그건 말이지. 어? 아스트리아님이 부르셔. 미안, 얼른 가봐야겠어.
1: 헬렌, 새 마법을 알려주고 가야지.
0: 트윙클 매직 램프는 너의 힘을 강하게 해줄 거야.
2: 나는, 나도 알려줘.
0: 안녕, 주주. 어? 또 만나.
2: 헬렌, 그냥 가면 어떡해. 어? 진짜 너무 궁금하네. 여기 어떤 마법이 숨었냐고.
3: 주주, 새 마법도 생겼는데 타로는 언제 구할 거냐, 큐?
2: 맞다, 타로! 얘들아, 당장 루시를 찾으러 가자.
1: 갑자기?
2: 주주!
3: 같이 가!
4: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은?
2: 정신 차려, 레드나이트! 그 뚱냥이 뭐가 좋다고 난리야?
4: 뚱냥이는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사줄 겁니다.
2: 하, 진심이야?
4: 어, 바로 저기입니다.
2: 레드나이트!
1: 주주, 이렇게 무작정 찾는 건 아닌 것 같아.
5: 맞아, 루시가 어디 있을 줄 알고.
2: 그런가?
3: 어? 저기, 루시가 있다, 큐!
2: 어디, 어디?
1: 어? 진짜네?
2: 거봐, 내가 찾는다고 했잖아. 역시 내 촉은 대단해, 그치?
1: 그래, 주주. 우리 얼른 준비하자. 지링치.

0: 글씨가 없어. 어디 갔지?
1: 저기야!
2: 뚱냥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0: 안 돼! 위험해!
3: 큰일 났다니요.
1: 도와주세요!
0: 이쪽이 먼저야. 루비쥬, 블러썸 루즈, 블러썸 터즈.
1: 이럴 수가.
0: 핑크비쥬, 핑크 레인보우 스틱.
2: 멋진 춤이야.
0: 안 돼.
4: 시크릿 바이올린 뮤직 슬라이드.
0: 고마워 로사.
4: 싱크 매직 램프는 너의 힘을 강하게 해줄 거야.

0: 신디, 너 엄청 빨랐어. 아기는 괜찮을까?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였네. 멍멍아, 다친 데는 없니?
1: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님들? 고마워요.
2: 최고예요. 고마워요.
0: 아이 참, 별것도 아닌데요 뭘.
3: 강아지를 구한 건 좋지만 루시를 놓쳐서 어쩌지.
0: 그러게 말이야, 타로는 잘 있을까? 다음엔 놓치지 않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타로. 우쭈쭈, 우리 뚱냥이.
4: 아, 오늘도 귀엽습니다.
0: 이것 좀 먹어봐. 이거 봐, 완전 탱탱벌이야.
5: 뚱뚱냥. 요정이 싫어.
0: 구해줄게, 타로.
6: 고양아, 아침 먹자. 어떤 그릇을 먹을래? 멈춰! 이게 감히 내 보물을 넘봐?
4: 루시, 귀여운 뚱냥이에게 너무 심합니다.
6: 귀엽다고? 너희들 쟤 때문에 주배주를 놓친 거 잊었어? 뚱냥이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루시, 얘가 널 좋아하나 봐. 말도 안 돼. 내 심장이 왜 이러지? 너 진짜 나 좋아해? 너? 화내지 마, 루시. 이게 다 애정의 표시라고.

0: 보니까 좀 귀엽잖아. 너 앞으로 내 고양이 해라. 이름은 프랑스어즈. 어때?
1: 빨리 참석해야지.
0: 프랑스어즈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희들 나갈 준비해. 이 마법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 걸까?
2: 주주, 그냥 아무데나 눌러봐.
0: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3: 내가 문을 막겠다뇨.
4: 나도 큐.
5: 나도 다 큐.
0: 언니, 타로 봤어?
6: 지금 뭐 하는 거야?
0: 요가 하는 중이잖아.
2: 우리도 들킬 뻔했네. 얼른 타로를 구해야겠어. 미아도 찾고 있잖아.
7: 루시가 우릴 찾아오게 하면 좋을 텐데.
4: 그건 우리한테 맡겨놓죠.
3: 그래, 루시는 우릴 잡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나서면 된다뇨.
2: 안 돼. 그러다 너희가 또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7: 이건 어떨까?
2: 뮤직비디오를 찍자고? 지금?
7: 응. 여신 밴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소문을 내면 루시가 찾아올 거야.
2: 주비쥬를 잡으려고 반드시 오겠지?
4: 그리고 또 너희가 노래하면 레드비쥬가 올지도 모른다, 키우.
0: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 우리 프랑스와즈는 귀여운 만큼 무겁네. 힘들면 내가 안을까? 됐어.
8: 그런데 고양용품 가게가 어디야?
0: 나도 잘 몰라.
8: 레드나이트가 아는데 청소가 뭐 중요하다고.
0: 어떡해 어떡해.
9: 얼른 가자.
8: 너희들 뭐야?
6: 죄송해요.
8: 뭘 보느라고 앞도 안 봐?
0: 루시, 이거 좀 봐.
8: 뭔데 그래? 얘들이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라고? 주비쥬, 오늘은 꼭 잡고 말겠어.
0: 조금만 기다려줘.
10: 빨리 빨리요.
8: 찾았다. 프랑스와즈, 잠깐만 여기 있어. 니모테로.
0: 루시가 왔어.
8: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0: 어쩌지, 이대로는 사람들이 위험해. 이건 지킷 매직 페이드.
8: 여기가 어디야? 이거 꿈 아니지?
0: 여기 좀 이상해.
2: 공간이 변했어. 다들 어디 갔지?
0: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했더니 마법 공간이 생겼어.
7: 오히려 잘 됐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일은 없겠네.

0: 이래서 집에 오지 못했나 봐. 타로, 이리 와.
1: 프랑스와즈?
2: 이리 와, 당장!
0: 프랑스와즈?
1: 프랑스와즈? 뭐해, 타로?
2: 여길 봐야지! 얼른 와야지!
1: 우쭈쭈! 아이참, 타로! 이리 오라니까!
2: 프랑스와즈한테 손대지 마! 니모 타로!
1: 위험해!
3: 미러쉬!

그러면

0: 지금 잠이 오니?
1: 잘 잤다.
0: 여기가 어디야?
2: 타로, 보고 싶었어. 고생 많았어, 타로.
0: 타로도 구했으니 그만 돌아가자. 뮤직비디오는 마저 찍어야지.

0: 연나
1: 타라 목이 막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0: 그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게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술물엔
7: 덕분만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내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어떤 곳이에요?
1: 콩콩마을은 아주 특별하고 엉뚱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야.
0: 특별하고 엉뚱한 친구들?
2: 자, 도착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1: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놀랄걸?
0: 엄마, 엄마! 내 방은 어디예요?
1: 우리 콩순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2층에 정해뒀지.
0: 엄마, 최고!
1: 콩순아, 조심조심.

0: 우와! 엄청 귀여운 쿠키다!
1: 어? 누가 놓고 간 거지?
0: 아빠, 여기 예쁜 카드가 있어요!
1: 이웃이 돼서 기뻐요. 이사 왔다고 선물해 준 것 같은데?
0: 아빠, 빨리 쿠키 먹으러 가요!
1: 그래, 그래.
2: 누구세요?
3: 어?
2: 어머, 예쁜 꽃이잖아. 향긋해라. 누가 이런 선물을 주고 갔을까?
0: 어? 저기, 잠깐만. 안녕, 선물 고마워. 쿠키 같이 먹지 않을래?
4: 같이 먹자고?
0: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5: 잘못 들었을까?

0: 너는 아까 날 도와준 거야? 고마워. 아, 맞다. 아까 거울에서 뭐가 튀어나왔는데.
1: 어딨어?
0: 재밌지, 재밌지. 변신을 하잖아. 너네 진짜 특별하구나.
1: 우리가 특별하다고?
0: 너네 여기에 사는 거야?
2: 응.
0: 나는 공승이야. 오늘 옆집에 이사 왔어.
1: 난 곰이야. 얜 티미. 그럼 우리 매일같이 놀 수 있는 거야?
2: 곰이랑 난 옆집에 이웃이 오길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0: 아, 그래서 우리 집에 선물을 두고 간 거였구나.
2: 응.
0: 자, 친구끼리니까 부끄러운 거 없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랑 친구하자.
1: 예후, 친구 좋아. 공승이랑 친구했네.
3: 나도 친구할게.

0: 금순이 비행기 출발합니다. 슈! 슈! 슈!
1: 공순아, 콩콩아, 간식 먹자. 어? 간식 먹기 전에 청소하고 내려와. 우린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콩콩아?
0: 언제 다 치우지?
2: 이쪽으로 던져. 어?
1: 자, 간다.
0: 티미, 티미, 뭐해?
1: 어? 공순아, 왜? 우리 공놀이 중이었어.
0: 와서 다시 치우지 마. 나도 같이.
1: 어? 어서 와, 공순아.
2: 자, 가자.
0: 간다, 티미.
1: 어?
2: 뭉친, 공격 잡아줘.
1: 잡았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 여기 공.
0: 고마워. 뭉치라고 했지? 난 콩순이야. 여기 어? 옆집에 살고 있어.
1: 콩순아, 만나서 반가워. 아, 맞다, 티미. 부탁한 꼴대 가져왔어.
0: 우와!
2: 이건 냉장고.
1: 어, 미안해. 고마워. 이제 같이 공 넣기 게임도 할 수 있겠다.
0: 뭉치, 방금 어떻게 한 거야?
1: 어? 뭐가?
0: 방금 입에서 냉장고랑 커다란 골대를 꺼냈잖아.
1: 아, 그냥 별거 아닌데.
2: 뭉치, 사라지는 맛을 쇼쇼쇼쇼.

0: 그런가?
1: 공순아! 응? 공순아, 방 청소 다 한 거 맞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2: 지금 다 하려고 했어요.
3: 저 놀고 싶은데.
4: 내가 청소 도와줄게. 빨리 청소 같이 하고 또 놀자.
2: 진짜?
0: 나도 할래. 청소는 자신 있어.
2: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5: 나도 같이 가.
2: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6: 네.
2: 와.
0: 이렇게 한꺼번에 입에 넣어서 청소하거든. 그럼 빨리 끝나잖아.
2: 그럼 이거 다 입에 넣어줘.
0: 이걸 전부 다?
2: 빨리 하고 가서 공놀이 해야지.
0: 그래, 알겠어.
6: 옳지.
2: 뭉치, 그건 안 돼!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라고!
1: 봉순아, 청소 다 했니? 친구들이랑 간식 먹으라고.
7: 방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한데?
2: 네, 뭘까요?
0: 그거
1: 아휴, 공순이 너.
2: 청소 끝. 우리 이제 간식 먹고 공놀이 하러 가자.
5: 공놀이.
1: 벌써 왔어?
2: 파티가 너무 기대돼서 빨리 왔어. 잘했지? 그리고 이건 선물.
1: 우와, 예쁘다. 파티 테이블에 두면 잘 어울리겠다. 고마워, 콩순아. 이제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까?
2: 나도 컵케이크 만들러 갈래.
5: 응? 콩순이 너도?
2: 아잉, 나도 컵케이크 만들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1: 그럼 컵케이크 위에 크림 올리는 것만 도와줄래?
2: 좋아!
8: 얘들아!
5: 이게 왜 이러지?
8: 돌아!
6: 예!
9: 짜잔! 멋지게 착지 성공!
7: 안 돼, 파티 점막이.
9: 아차차, 미안 미안. 자, 어때? 이 코디님의 실력이?
7: 조금 기울긴 했지만 고마워, 코디.
2: 멋지다.
9: 그런데 넌 누구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 난 콩순이야. 저기 옆집에 이사 왔어.
9: 아, 네가 오늘 파티 주인공 콩순이구나. 난 코디. 우리 마을 최고의 발명가지.
2: 최고의 발명가? 그럼 이것도 네가 발명한 거야?
9: 당연하지. 물대포로 저기 하늘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스카이 팡팡이라고.
2: 나도 타고

0: 지금은 그게... 아, 나중에 타게 해줄게.
1: 저기 얘들아, 이제 우리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까?
0: 응!
1: 우와! 자, 이렇게 크림을 올리면 컵케이크 완성!
0: 어? 이렇게... 이렇게... 왜 잘 안 되지? 크림 많이
2: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0: 아, 그러면 되겠다.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 잠깐만 기다려봐.
1: 어디가, 코디? 천천히, 조심조심.
0: 얘들아! 짜잔!
3: 그건 뭐야, 코디? 고장난 거 아니었어?
0: 네, 새로운 발명품! 크림퐁퐁이야! 이렇게 작동시키면! 자, 어때? 이거면 쉽고 재밌게 크림을 짤 수 있을 거라고!
3: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내대로!
0: 알겠어! 차례로 하게 해줄게!
2: 에? 뭐야? 왜 안 나오지?
1: 저기, 코디, 조금만 조심조심.
0: 알았어,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아, 여기가 막혀.
3: 이게 뭐야? 우리 많이 갇혀버렸잖아.
1: 코디는 어떻게 하지?
0: 미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4: 어떻게 된 거지?
5: 안녕, 얘들아.
6: 뭉치!
5: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1: 파티는? 그게 우리 컵케이크 만들고 있었는데.
5: 곤순아, 이사 온 걸 환영해.
0: 반가워, 반가워.
3: 얘들아, 고마워.
4: 뭐야, 코디. 파티 천막 다 고친 거 아니었어?
0: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0: 아,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하고 자자. 어, 포미, 거기서 뭐해?
1: 티미, 어? 포미, 우리 왔어.
0: 어서 와, 얘들아.
1: 어? 티미, 무슨 일 있어?
2: 티미, 어제 한숨도 못 잤대.
1: 어, 뭐?
0: 그게 어젯밤에 유령이 나타났거든.
1: 유령?
0: 쉿, 아직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1: 걱정 마. 유령이 다시 못 나타나기 우리가 티미를 지켜줄게.
3: 유령만 달라붙는 고디의 이 초강력 유령 끈적이라면 문제없지.
1: 좋아, 끈적이 대원들 제이다.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4: 좋아 좋아.
1: 고디,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붙어버렸잖아.
5: 내 발명품이 이럴 리가 없어.

0: 오늘 밤도 유령이 나타나면 어쩌지? 내가 모아둔 최고로 더럽고 냄새나는 신발은 어때?
1: 유령보다 티미가 먼저 도망가겠어.
2: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어때, 티미? 어? 신나게 파자마 파티하면 유령이 절대 못 나올걸? 그리고 아빠도 같이 있으니까. 아무튼 괜찮을 거야.
3: 코디에 유령잡이 잠자리 채도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0: 고마워 얘들아.
2: 파자마 파티하면 역시 백일 싸움이겠지. 야!
3: 봄이 너.
4: 유령이다!
0: 난 몰라.
2: 저리 가, 유령! 티미가 무서워하잖아!
5: 왜요?
0: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헤잇! 헤잇!
2: 왜요?
0: 큐리?
3: 뭐야? 어? 큐리가 돌아다니면서 잠꼬대 한 거였어?
2: 유령이 아니라 큐리?
6: 병신이는 참바지 제일 엉뚱한 우리 친구 큐리야. 이러다 봐, 큐리.
2: 안녕, 큐리. 난 콩순이야. 큐리 진짜 너무 귀엽다.
0: 큐리가 콩순이 만나서 엄청 기분 좋은가 본데.
5: 왜요?
7: 나도 졸려졌어.
2: 티미, 아까 엄청 멋지던데? 친구들 괴롭힐 생각봐.
5: 그건 지켜주고 싶어서.
2: 고마워, 티미. 잘 자.
8: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눈물엔
10: 덤덤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점심에
12: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3: 저녁에
12: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5: 가자 얘들아,
1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9: 어서오세요 공주님.
18: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다들 뭐 먹는 거지?
20: 이게 뭐예요?
2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1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식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긴긴
2: 순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설.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3: 우리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5: 얼리면 더 맛있어.
1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5: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6: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7: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7: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6: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0: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8: 탐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0: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0: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1: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2: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1: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3: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밀다. 출동!

0: 여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 쌓기 챔피언 마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2: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이보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루르트라 변신 완료! 기다려 준비 완료!
1: 괜찮아? 안 다쳤어?
2: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0: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것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것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0: 기가 빌더
6: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기가비가 이모 완주!
1: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2: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1: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3: 시장님!
1: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아, 30년쯤 후에?
2: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4: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아,
1: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2: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5: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4: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더 출동!

0: 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에?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아하,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꾸물대고 있어? 빨리 실어!
3: 어이, 멈춰! 그 빙한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어떡하지? 거북은 도망쳤나 봐. 빨리 못 가. 기가 들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하! 따라와!
2: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2: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3: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4: 이거 뭐야?
2: 아니, 누구 맘대로!
5: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나는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6: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아, 저기 좀 봐요.
6: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눈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9: 옳지.
8: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9: 옳지.
8: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옳지.
10: 우리 모두
9: 옳지.
3: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우와! 뽀로로 나왔다!
15: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6: 안녕!
1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8: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얌얌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7: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6: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8: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6: 내 꼬리가 저쪽이래.
8: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6: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7: 다 우주 고철인데?
8: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6: 위험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7: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2: 기가 빌더 출동! 짱파기 대전 쿠키! 짱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능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2: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3: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4: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3: 바로 저기!
5: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3: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0: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차를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2: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어?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어?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3: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 빌더 변신.
3: 포키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1: 웨이보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5: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6: 내가 멈춰!
1: 어떡해!
5: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0: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0: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0: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1: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0: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4: 놀이터 진짜 재밌다!
5: 기가 빌더! 오늘도 이모 완수!
3: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4: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면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3: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더도 함께하고 있어요.
4: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6: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7: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4: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3: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3: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빌더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7: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4: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3: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어볼까?
5: 좋아! 다 같이 지어보자!
3: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류!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기!
5: 기가 빌더 출동!
3: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8: 자, 가자!
5: 우후를!

0: 훨씬 높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이름 하나, 기가비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정우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0: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0: 어, 저게 좋다.
4: 우와,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도,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더 뿐이에요! 모두 해골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1번 리더! 포켓몬 변신 완료!
8: 나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6: 유성체를 잡아볼까?
0: 그물 하나 발사!
8: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0: 그래!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나는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2: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3: 제이, 대피해야 해, 빨리.
2: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4: 어빈!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0: 다시 떨어져요! 스킬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1: 아, 어떡하지? 내가 못 막으면 화성 전체가 위험해져!
0: 스킬 위험해! 빨리 피해, 스킬!
1: 오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 기유! 제발 멈춰줘!
2: 스킬, 우리가 도와줄게!
0: 용감해서 스키
1: 함께하는 거야.
0: 누가 밀도 마 테라시드를 구했어.
3: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4: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1: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5: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1: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12: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재밌게 공부해!

휴.

아이,

브라보!

이거?

0: Preach!
1: Hey!

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엔
3: 순하게!
1: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

0: 두드림.
1: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별이 반짝이는 밤.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1: 에디!
2: 안녕!
1: 다들 왔구나. 마침 알려줄 게 있어.
2: 알려줄 거?
1: 어. 내일 밤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야.
3: 우와, 진짜?
2: 지난번에 봤던 별똥별도 정말 멋졌는데.
1: 그래?
2: 맞아. 우리 머리 위로 별이 쏟아졌잖아.
1: 맞다. 그게 있었지. 이것 봐.
2: 아하, 그때 사진이구나.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어? 정말 크롱이 없네?
2: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 크롱은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5: 맞아, 크롱은 잠만 잤어.
1: 아, 그랬었지.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내일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3: 그래, 좋아.
2: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가자.
1: 크랑, 크랑, 크랑.

0: 벌써 일어난 거야?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친구들한테 가보겠다고? 약속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난 더 자야겠다.
1: 크렁은 친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2: 안녕, 크렁.
3: 크렁.
2: 응, 별똥별 볼 때 텐트를 가져가려고.
3: 크렁크렁. 크렁크렁.

0: 그런데 텐트가...
1: 크랑, 크랑.
2: 크롱은 텐트가 없으면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봐 열심히 달렸어요.
0: 크롱, 괜찮아? 크롱 정말 대단해.
2: 크롱이 이번엔 포빈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3: 개굴, 예, 노래 들어요.
4: 안녕.
3: 크랑크랑.
4: 응, 포빈은 사진기를 찾으러 갔어. 사진기가 없어졌거든.
3: 크랑? 크랑크랑.
4: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3: 크랑크랑.
4: 아휴, 그만 찾아, 크롱. 아무래도 이번에 사진은 못 찍겠다.

0: 먹어라. 그들하고. 괜찮아? 크랑 크랑.
1: 얘들아.
0: 어?
1: 무슨 일이야?
0: 크랑 크랑 크랑.
1: 어?
0: 크롱이 집안에서 사진기를 찾고 있었거든.
1: 그랬구나. 에든이 집에 두고 온 걸 깜빡했어.
0: 크랑 크랑 크랑.
1: 그래, 별똥별 보러 가서 꼭 멋진 사진 찍자.
0: 크랑 크랑.
2: 포빈의 집에서 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향했어요.
3: 크랑. 어떡해? 다 타버렸어.
0: 크랑 크랑 크랑.
3: 과자 반죽을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 버렸어. 별똥별 보러 갈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0: 크랑 크랑.
3: 다시 만들긴 너무 늦었어. 어떡하지?
0: 크랑. 배고파서 별똥별은 못 기다리겠어. 집에 갈래. 과자만 있었어도.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크랑, 네가 도와준다. 크랑.
2: 크롱은 루피를 도와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어요.
3: 우와, 다 됐다. 고마워, 크롱. 덕분에 빨리 만들었어.
0: 크롱, 크롱.
2: 크롱은 친구들이 별똥별을 보러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4: 이제 오는 거야?
0: 크랑 크랑.
5: 안녕.
4: 하루 종일 뭐 했어, 크롱?
0: 크랑. 크랑 크랑.
5: 물론이지. 우린 준비 다 하고 놀고 있었어.
0: 크랑 크랑.
6: 같이 놀자, 크롱.
0: 크랑 크랑.
4: 크롱이 왜 저러지?
5: 뽀로로, 네 차례야.
4: 응? 알았어. 자, 난 여기.
6: 그럼 난 여기.
5: 난 더 높이 쌓아야지.
4: 에디, 너 때문에 무너졌잖아.
5: 뭐? 네가 무너뜨렸잖아.
6: 얘들아, 싸우지 마.
5: 내가 안 그랬거든. 실수한 건 너라고. 난 집에 갈래. 뽀로로랑 별똥별 보러 안 가.
0: 그럼.
6: 에디.
5: 나도 에디랑은 절대 안 가.
0: 크랑 크랑 크랑.
2: 크롱은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0: 크랑 와야야. 크랑 크랑.
5: 뽀로로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절대 화해 안 해.
0: 크랑 크랑 크랑.
5: 에디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엔 절대 같이 안 가.
0: 응.

0: 무슨 일이야?
1: 그냥 와이야야 그래 에디 내가 잘못했어.
0: 뭐? 뽀로로가 잘못했다면서 울었다고?
1: 그냥
0: 정 그렇다면 알았어.
1: 그래?
0: 그래 같이 별똥별 보러 가주겠다고 전해줘.
1: 그게 정말이야?
0: 그냥 뽀로로 한 번만 용서해줘.
1: 에디가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었다고? 진작에 그럴 것이지. 크랑 주워 별똥별 보러 같이 갈게.
2: 어느새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1: 안녕. 어서 와. 에디도 왔네.
0: 뽀로로, 네가 울었다고 해서 한번 봐준 거야.
1: 뭐라고? 네가 먼저 싹싹 빌었잖아.
0: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1: 크롱한테 다 들었어.
3: 뭐? 얘들아, 싸우지 마.
0: 그럼 크롱한테 물어보자고.
1: 좋아. 크롱, 일어나봐.
0: 크롱.
3: 크롱이 깊이 잠든 것 같아.
0: 별똥별 보러 가자더니 왜 이렇게 지친 거지?
1: 아침에 크롱이 날 도와줬는데.
4: 그러고 보니 크롱이 우리도 도와줬어.
5: 나랑 같이 과자도 만들었어.
3: 크롱이 별똥별을 보러 다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
1: 그래서 우리도 화해시키려고 한 건가?
0: 그런 것 같아.
5: 어서 화해.
0: 알았어.
1: 에디 미안해.
0: 나도 미안해.
5: 잘 됐다.
1: 그럼 이제 별똥별 보러 출발하자.
4: 그런데 크롱이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어떡하지?
6: 크롱 일어나.
1: 자고 있어서 우리가 데려왔어. 고맙긴. 크롱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었는걸.
6: 맞아, 크롱.

0: 이제 같이 사진 찍을까? 자, 여기 봐. 그럼 찍는다.
1: 코비, 빨리!
2: 크롱 덕분에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볼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크롱. 숲에서 놀던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1: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그치, 크롱? 크롱! 크롱이 없어졌어!
3: 어디 갔지?
1: 열매네?
3: 우와, 맛있겠다.
4: 하나 먹어볼까?
0: 나도?
4: 나도 먹을래.
0: 맛있다.
5: 먹어도 되는 열매인가? 괜찮겠지? 맛있다.
4: 맛있어.
2: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6: 안녕.
7: 안녕, 어서 와.
3: 이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4: 역시 응가대장 크롱이야.
5: 갑자기 배가.
7: 왜 그래?
5: 모르겠어.
3: 배 아파.
0: 나도.
3: 아까 그 열매 때문인가?
5: 열매? 어디 있지? 그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먹으면 배탈이 나는 열매였어.
3: 뭐?
0: 조심할걸.
1: 어떻게 좀 해봐, 통통아.
5: 약초를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3: 다들 배가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갈 수 없잖아.
1: 큰일이네.
8: 얘들아, 나는 배 안 아파.
3: 나도.
8: 내가 다녀올게.
3: 그럼 나도 같이 갈래.
9: 정말?
5: 로디와 뚜뚜가 간다고? 쉽지 않을 텐데.
7: 맞아. 너흰 약초 구하러 가본 적도 없잖아.
5: 아, 그럼 벽시계가 같이 가면 되겠다.
7: 네, 내가?
5: 여기 찾아가는 길이랑 약초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럼 잘 다녀와.
7: 걱정 마. 이 정도야 뭐 금방 찾겠네.
8: 다행이다.
7: 지도는 여기 넣고 가자.
9: 가자.
2: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약초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1: 아직 멀었어?
8: 지도는 안 봐도 돼.
7: 나만 믿고 따라와. 약초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0: 괜찮아?
1: 당연하지. 숲에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해.
2: 어? 그래, 어? 조심할게.
3: 나도.
1: 그럼 이제 가보자.
4: 저런, 벽시계가 지도를 떨어뜨렸네요.
1: 거기 봐봐, 거기. 그 아래 없어? 샅샅이 뒤지라고.
3: 없어.
4: 로디와 뚜뚜, 벽시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초는 나오지 않았어요.
5: 여기도 아닌 것 같아.
1: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5: 지도를 보는 게 어때?
1: 그럼 한번 볼까? 어? 어? 어디 갔지? 어?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아, 아까 넘어졌을 때 잃어버렸나 봐. 미안해.
5: 뭐? 애들 빨리 좀 나와.
3: 그래, 너무 오래 걸리잖아.
6: 맞아.
3: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이제 나가.
5: 드디어 내 차례다.
3: 잠깐만.
1: 정말 미안해.
5: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제 약초는 어떻게 찾지?
2: 걱정 마. 어? 지도는 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어? 짜잔.
5: 우와, 다행이야.
4: 친구들은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 로디를 따라갔어요.
5: 어? 어? 저기 노란색 약초잖아. 내가 가볼게. 어? 찾았다. 아니네.
2: 뚜뚜.
1: 아, 로디 잠깐만. 에? 여긴 늪이야.
2: 늪이라고?
1: 진흙으로 된 웅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큰일 나. 어서 나와 뚜뚜.
5: 응? 알았어.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되는 거야?
2: 내가 꺼내줄게.
1: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비가 와.
5: 로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2: 괜찮아, 뚜뚜랑 같이 가야 해.
1: 로디, 고장 나면 어떡해.
2: 조금만 더.
1: 조금만 더 힘내, 로디.
2: 고마워.
1: 지금 죽인다.
5: 거의 다 됐어.
2: 됐다. 다행이야.
5: 고마워, 로디.
2: 아니야.
1: 뚜뚜, 빨리 로디를 태우자. 괜찮아, 로디?
2: 물론.
5: 미안해, 나 때문에.
2: 아니야, 뚜뚜를 구해.
1: 로디.
4: 어느덧 비가 그치고 로디와 친구들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2: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 저기 있다.
5: 우와. 드디어 찾았다.
2: 찾았다.
1: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지? 다리가 위험해 보이는데.
2: 내가 해볼게.
1: 아참, 로디는 팔을 늘릴 수 있지?
2: 왜 안 되지?
1: 비를 맞아서 그런가 봐.
5: 걱정 마, 내가 비행기로 변신하면 돼. 이야! 이상하네. 다시 이야? 이게 뭐야? 나도 늪에 빠졌을 때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2: 방법이 있을 거야.
1: 안 되겠다. 내가 다리를 건너서 가져올게.
2: 위험해.
5: 맞아. 절벽이 엄청 높다고.
1: 걱정 마.

0: 도저히 못 가겠어. 어?
1: 내가 다녀올게. 조심, 조심, 조심.
2: 로디, 힘내.
3: 저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2: 로디!
0: 또 어떡해?
4: 변해라. 왜 안 되는 거야?
0: 로디, 내가 갈게.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야! 조금만 기다려, 로디. 로디, 잡아.
1: 알았어.
4: 변해라, 변해. 제발.
0: 어서 잡아.
4: 내가 구해줄게.
1: 이제 안심해.
4: 괜찮아?
0: 어? 어?
1: 뚜뚜가 변신했어.
0: 우와.
4: 이제 약초를 가지러 가자.
1: 좋아. 자.
0: 우리가 해냈다.
4: 어서 친구들한테 돌아가자.
1: 그래.
3: 약초를 구한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통통이네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1: 우리 왔어. 도비 여기.
5: 고마워 로디.
0: 맛있어.
4: 이거 맛없어.
6: 그래도 마셔야 낫지. 얼른 마셔.

0: 헐.
1: 이제 배가 안 아파.
2: 나도 나도. 우와 얘들아.
3: 다 벽시계 덕분이야.
1: 맞아.
4: 아니야, 너희 아니었으면 약초를 못 구했을 거야.
1: 맞아 맞아.
5: 진짜 대단해.
3: 그런가?
6: 세 친구 덕분에 모두 배탈이 나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7: 애기의 달나라 여행.
6: 에디가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3: 안녕.
4: 우주선 만드는 거야?
1: 달에 갈 거거든. 봐봐, 이렇게. 짜잔! 어때, 멋지지?
3: 굉장해.
1: 정말 달에 갈 수 있을까?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이번엔 잘 될까?
3: 뭐라고?
5: 얘들아.
8: 아, 우린 놀이터에 가기로 했잖아.
3: 같이 가자, 애기.
1: 미안, 난 우주선 만들어야 해.
4: 알았어.
5: 애기, 안녕.
1: 안녕. 이번에 꼭 성공하고 말겠어.
6: 다음날, 애디는 우주선을 완성했어요.
1: 어때?
2: 정말 멋지다, 애디.
1: 이게 다가 아니라고. 따라와 봐. 이 발명품만 있으면 달에 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5: 어떻게?
1: 기다려봐.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안녕 얘들아.
5: 우와, 신기하다.
1: 달나라에 간 이 에디님의 모습을 잘 보라고. 얘들아, 그럼 다녀올게.
5: 에디 조심하고. 달에 가면 연락해.
8: 정말 갈 수 있을까?
5: 그만해.
1: 두고 봐. 자, 출발해볼까?

0: 풍선이 숲속에 떨어졌어요.
1: 이게 뭐야?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쳤는데 어떡하지?
2: 에디는 잘 가고 있을까?
3: 내가 연락해볼게.
1: 친구들이잖아. 눈밭이 다 보일 텐데.
4: 일단 바깥이 안 보이게 하자.
3: 에디다.
4: 안녕 얘들아.
2: 잘 가고 있어?
5: 에디, 우주는 어때?
4: 크라카.
1: 뭐라고? 잘 안 들려. 직직직직. 안 되겠다. 이따 연락할게.
5: 꺼져버렸네. 우주라서 연락이 잘 안 되나 봐.
3: 내일 다시 해보자.
5: 그래, 그러자.
1: 에디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4: 그래, 그냥 여기 있다가 달에 다녀온 척 해야겠다.
1: 배고파.
4: 일단 먹을 것부터 좀 가져와야지.
0: 그날 밤, 뽀로로는 에디에게 사과하려고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5: 에디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1: 배고파.
5: 뽀로로, 에디 왜 여기 있어?
1: 그게...
0: 에디는 뽀로로와 함께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1: 사실 또 실패했어.
5: 뭐? 달에 가고 있다고 했잖아.
1: 친구들이 실망할까 봐 그렇게 말했어.
5: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1: 친구들한테 실패했다고 말해야지.
5: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를 달처럼 보이게 꾸미자.
1: 달처럼?
5: 응. 그러면 친구들은 네가 달에 갔다고 믿을 거야.
1: 그렇게 해도 될까?
5: 나만 믿어, 에디.
0: 다음 날 아침, 뽀로로는 에디를 다시 찾아갔어요.
1: 이걸로 뭘 하려고?
5: 짜잔! 우주 그림을 만드는 거야. 어때?
1: 그런데 까맣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5: 그런가?
1: 그럼 별을 그려서 꾸며볼까?
5: 그래, 그게 좋겠다. 이걸 여기 두면 화면에선 에디가 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이제 깃발 꽂는 걸 연습해보자.
1: 짠!
5: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
1: 맞다. 이렇게.
5: 좋아, 바로 그거야.
0: 에디를 도와주고 난 뽀로로는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5: 얘들아! 에디는 잘 도착했는지 연락해볼까? 궁금하다.

0: 안녕 얘들아.
1: 안녕.
0: 드디어 달에 도착했어.
1: 우와, 신기하다. 애기 괜찮아?
0: 괜찮아.
2: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3: 그러게.
2: 어떡해.
4: 나무가 보이잖아. 안 되겠다. 저것 좀 봐.
2: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4: 아니야, 잘 봐봐. 에디, 어떻게 좀 해봐.
0: 안 돼.
5: 꺼졌네.
4: 에디가 이따 다시 연락한대.
2: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3: 맞아, 탈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4: 뭐가 이상해? 책에서 본 거랑 똑같던데.
2: 그치, 그럼.
6: 그런가?
3: 친구들이 안 믿는 것 같아.
0: 참, 어떡하지.
4: 아! 외계인 친구를 만났다고 할까? 그래, 구름 친구들도 의심 안 할 거야.
7: 뽀로로와 에디는 외계인 친구를 만난 척하기 위해 외계인 옷을 만들었어요.
0: 왜? 아무것도 아니야.
3: 삐삐뽀로.
0: 그게 뭐야?
3: 외계인처럼 말해야지.
0: 어?
7: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 에디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1: 에디야! 에디야!
3: 삐리뽀로.
0: 달에서 만난 외계인 친구야.
1: 안녕.
5: 반가워요.
3: 삐로로 뽀뽀.
0: 외계인 친구도 너희들을 만나서 반갑대.
3: 삐뽀로 뽀삐.
8: 어? 외계인 친구 목소리가 뽀로로랑 비슷한 것 같아서.
2: 어떻게 들켰나 봐.
3: 아휴, 고비, 뽀로로가 어떻게 달에 가.
8: 그렇네.
4: 그럼 외계인 친구랑 같이

0: 이제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갈 거야. 곧 만나.
1: 미러뽕.
2: 조심해서 해야지.
0: 와, 끝났다.
3: 뽀로로, 정말 고마워.
0: 뭘.
3: 도착했다.
2: 에디!
4: 지금 도착한 거야?
3: 응. 방금 달나라에서 날아왔지.
2: 멋지다, 에디.
4: 에디, 정말 대단해. 그렇지, 얘들아? 뽀로로가 제일 반가워하네. 맞아, 그렇게 놀려야 되더니. 에디, 최고야.
3: 고마워, 뽀로로.
5: 이렇게 해서 에디와 뽀로로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3: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2: 맞아.
4: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6: 크랑 크랑.
7: 오늘은 각자 요리를 만들어 와서 나눠 먹는 게 어때?
2: 그래 좋아.
4: 포비는 뭘 만들 거야?
7: 나는 생선 요리를 할게.
6: 생선 요리는 포비가 최고지.
4: 그럼 우린 수프를 만들까?
6: 크랑 크랑.
4: 있잖아 나는.
3: 루피는?
6: 난 샌드위치.
8: 에디는 뭘 만들 거야?
3: 그건 집에 가서 알려줄게.
4: 얘들아, 나는 케이크를 만들 거야.
6: 패티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0: 파리.
1: 저번에 만든 과자 기억 안 나? 맛이 정말 이상했잖아.
2: 이번엔 잘 만들 수 있어.
1: 글쎄, 이번에도 맛 없을걸?
2: 뭐? 치, 그러는 혜리나 뭘 만들 건데?
1: 좋아, 나도 케이크를 만들 거야.
2: 누가 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지 보자고.
1: 그래.
3: 야, 얘들아, 어서 가서 요리를 준비하자.
0: 그래.
4: 친구들은 각자 요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2: 달걀, 밀가루, 소금도 여기 있고. 어, 준비 끝. 이번엔 꼭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겠어. 자, 시작해볼까?
5: 뭐야야. 크랑 크랑크랑.
2: 어? 수프를 만들자고?
1: 더 놀고 싶은데.
2: 그런데 크롱, 수프를 만들 줄 알아?
1: 난 잘 모르겠는데.
5: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2: 크롱 대단한데? 진짜 요리사 같아. 수프는 크롱이 만들면 되겠다.
5: 크랑 크랑 크랑.
2: 그럼 크롱만 믿을게. 나는 다들 요리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올게. 안녕.

0: 그럼 난 놀다 와야지.
1: 랄랄랄랄라.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2: 루피. 응? 응? 우와, 벌써 요리를 다 했네. 그런데 루피, 샌드위치 좀 빌려줄 수 있어?
1: 응? 뭘 하려고?
0: 곧 알게 될 거야. 조금 있다가 그대로 갖다 줄게.
1: 에디!
0: 자, 이제 다 됐고.
3: 에디, 샌드위치 만든 거야?
0: 아니, 루피한테 빌려온 거야. 자, 봐봐. 이 기계만 있으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3: 우와, 멋지다.
0: 뭘 이 정도가 지금.
1: 다 했다! 맛있겠는데?
4: 페리.
1: 후비, 왔구나. 그런데 물고기는?
4: 잔뜩 잡았었는데 실수로 다 놓쳐버렸어.
1: 걱정 마. 내 케이크가 있으니까. 후비, 응? 케이크 맛 좀 봐줄래?
4: 알았어.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해리.
1: 다 먹으면 어떡해? 맛만 보라니까.
4: 나는 더 있는 줄 알고 미안.
1: 아유,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
4: 다 같이 먹으려면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1: 더 크게? 푸비, 나 좀 도와줘.
4: 알았어.
1: 그럼 반죽부터 부탁해.
4: 잠깐만. 앞치마 좀 하고.
1: 아유, 너무 느리잖아.
4: 그럼 조금 더 빨리 해볼게.
1: 이래서 언제 다 만들어?
5: 해리는 뭐든 재빠르게 행동하는 패티가 생각났어요.
1: 다 만들었다! 친구들한테 케이크 맛이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패티! 어? 어디 가는 거야? 뽀로로! 잘 됐다! 케이크 맛 좀 봐줄래? 뭐라고? 자! 그래... 어때? 정말 맛있다!

0: 해야지.
1: 뽀로로. 왜 그러지? 맛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2: 배티, 짜잖아. 과자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3: 배티는 늘 솔직하게 말하는 해리가 떠올랐어요.
1: 이제 어떡하지?
2: 배티!
1: 어? 어? 해리, 무슨 일이야?
2: 그게 말이야. 배티, 나 좀 도와줄래?
1: 어?
2: 나 혼자선 케이크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1: 좋아, 나도 솔직하게 말해줄 친구가 필요했어.
2: 정말?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1: 그래.
2: 요! 우와, 빠르다. 패티, 여기 설탕. 자, 패티, 정말 멋있어. 설탕 두 스푼 더.
1: 왜? 맛 없어?
2: 맛있어! 우와! 성공이야! 크랑! 크랑!
4: 크롱! 나왔어!
2: 빨라야!
1: 스푼은 다 만들었어?
4: 크랑!
1: 그냥 놀기만 했다고?
2: 그럼, 그럼 아무것도 안 만든 거야?
4: 뭐야야! 그냥, 그냥!
2: 나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1: 그렇네.
2: 그래도 루피오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3: 한편, 루피는 샌드위치를 가지러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5: 괜찮아.
1: 무슨 일이야?
5: 요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터져버렸어.
1: 어? 그럼 내 샌드위치는?
5: 그게...
6: 샌드위치도 터졌지.
1: 뭐라고? 에디!
5: 미안해.
1: 거기서!
7: 잘했다! 우리가 해냈어!
1: 이런 장식은 해리밖에 못 만들 거야.
2: 이 정도쯤이야.
1: 도와줘서 고마워, 해리.
2: 아니야. 저기, 배티, 아까 놀려서 미안해.
1: 괜찮아. 함께 멋진 케이크를 완성했잖아.
2: 배티.
1: 해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2: 맞아.
3: 어느덧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루피네 집에 모였어요.
2: 얘들아,
8: 안녕.
9: 음식은 준비했어?
10: 생선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다 놓쳐서 그만.
1: 우리도 수프를 끓이려고 했는데 노느라.
2: 크랑, 크랑.
1: 루피 음식은? 사실은...
5: 내가 루피 요리를 망쳐버렸어.
1: 뭐라고?
10: 그럼 오늘 저녁은 못 먹는 거야?
2: 얘들아! 안녕!
7: 해리! 해리!
5: 그게 뭐야?
2: 짜잔! 우와!
1: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2: 엄청 맛있을 거야.
5: 배티랑 해리가?
1: 어서 먹어봐.
2: 빨리 빨리.
1: 맛있네.
2: 그래.
5: 정말? 정말 맛있다.
2: 거봐, 맛있을 거라고 했잖아.
1: 배티 해리 정말 최고야.
2: 크랑 크랑.
3: 패티와 해리 덕분에 친구들은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네요.
2: 더 먹을래.
7: 더 먹을래.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진물엔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 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비주. 주비주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해.
1: 알았어, 신디.
0: 너희들 괜찮아?
2: 안 괜찮다, 뀨. 루시랑 그 깡통 로봇 가만 안 둘 거다, 뀨.
3: 스텔라, 네가 날 구한 거냐, 뀨?
0: 아니, 너희를 구한 건 타로야.
4: 제법인데, 타로? 타로는 어디냐, 뇨?
0: 타로는 너희를 구하고 루시에게 끌려갔어.
3: 어떡하냐, 뀨.
5: 걱정 마. 곧 타로를 데리러 갈 거야.
6: 하지만 우린 루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
0: 그리고 그 갑옷 입은 기사 말이야. 마법이 너무 강하던데.
6: 주주! 주주!
3: 타로! 타로 안 돼!
6: 주주! 좀 내려와 보렴.
3: 왜요, 엄마?
0: 엄마, 왜 부르셨어요?
7: 그게 누가 널 찾아와서 말이지. 저기...
0: 누구지?
3: 안녕하세요.
7: 안녕, 주주.
3: 너는... 헬렌, 이게 얼마만이야?
7: 정말 오랜만이지?
6: 주주, 이거 마시면서 얘기해.
3: 고마워. 참, 서로 인사해. 얘는 내 친구 로사고, 이쪽은...
2: 아리시르 여신님이다, 큐! 맞다! 백조자리 여신님이다, 큐!
7: 날 기억하고 있었네.
6: 여신님이라고? 주주, 너처럼?
3: 맞아.
7: 너희랑 신디, 스텔라에게 줄 게 있어서 왔어. 아스트리아님이 전해달라고 하셨거든.
3: 아스트리아님이? 뭔데, 뭔데?
7: 다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 그럼 얼른 신디랑 스텔라를 만나러 가자.
0: 헬레, 잘 왔어.
8: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7: 너희한테 위험한 일이 생긴 건 아스트리아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
0: 정말? 타로가 잡혀간 것도?
7: 그래서 아스트리아님이 날 보내신 거야.
9: 이걸 주주와 친구들에게 전해주렴. 새로운 마법의 힘이 들어있단다.
7: 이건 신디, 이건 주주, 이건 스텔라 거야.
0: 우와, 헬렌 너무 고마워.
3: 너 발레 연습해야 하잖아. 잘 됐다.

0: 멋진 춤이었어, 스텔라.
1: 나도 즐거웠어.
2: 헬렌, 어? 네 마법은 뭐야?
0: 그건 말이지. 어. 아스트리아님이 부르셔. 미안, 얼른 가봐야겠어.
1: 헬렌, 새 마법을 알려주고 가야지.
0: 트윙클 매직 램프는 너의 힘을 강하게 해줄 거야.
2: 나는? 나도 알려줘.
0: 안녕, 지즈. 어? 또 만나.
2: 헬렌, 그냥 가면 어떡해. 어? 진짜 너무 궁금하네. 여기 어떤 마법이 숨었냐고.
3: 쭈쭈, 새 마법도 생겼는데 타로는 언제 구할 거냐, 큐?
2: 맞다, 타로! 얘들아, 당장 루시를 찾으러 가자.
1: 갑자기? 쭈쭈!
3: 같이 가!
4: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은?
2: 정신 차려, 레드나이트! 그 뚱냥이 뭐가 좋다고 난리야?
4: 뚱냥이는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사줄 겁니다.
2: 진심이야?
4: 어, 바로 저깁니다.
2: 레드나이트!
1: 주주, 이렇게 무작정 찾는 건 아닌 것 같아.
5: 맞아. 루시가 어디 있을 줄 알고.
2: 그런가?
3: 어? 저기! 루시가 있다, 큐!
2: 어디, 어디?
1: 어? 진짜네?
2: 거봐! 내가 찾는다고 했잖아. 역시 내 촉은 대단해. 그치?
1: 그래, 주주. 우리 얼른 준비하자.

0: 루시가 없어. 어디 갔지?
1: 저기야!
2: 뚱냥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0: 안돼! 위험해!
3: 큰일 났다니요.
1: 도와주세요!
0: 이쪽이 먼저야. 루비즈, 블러썸, 블러썸 서브.
1: 이럴 수가.
4: 트윙클 매직 램프는 너의 힘을 강하게 해줄 거야.
0: 난 지금

0: 신디, 너 엄청 빨랐어. 아기는 괜찮을까?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였네.
1: 멍멍아, 다친 데는 없니?
2: 여러분은 선샤인들의 여신님들? 고마워요.
3: 최고예요.
0: 아이 참, 별것도 아닌데요 뭘.
4: 강아지를 구한 건 좋지만 루시를 놓쳐서 어쩌지.
1: 그러게 말이야, 타로는 잘 있을까?
0: 다음엔 놓치지 않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타로. 우쭈쭈, 우리 뚱냥이.
5: 아, 오늘도 귀엽습니다.
0: 이것 좀 먹어봐. 이거 봐, 완전 탱탱벌이야.
1: 표정이 싫다.
6: 구해줄게, 타로.
0: 고양아, 아침 먹자. 어떤 그릇에 먹을래? 멈춰! 이게 감히 내 보물을 넘봐?
5: 루시, 귀여운 똥냥이에게 너무 심합니다.
0: 귀엽다고? 너희들 쟤 때문에 죽을 줄을 놓친 거 잊었어? 뚱냥이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루시, 얘가 널 좋아하나 봐. 참, 말도 안 돼. 내 심장이 왜 이러지? 너 진짜 나 좋아해? 너? 화내지 마, 루시. 이게 다 애정의 표시라고. 그래? 자꾸 보니까 좀 귀엽잖아. 너 앞으로 내 고양이 해라. 이름은 프랑스어즈. 어때?
5: 빨리 청소해야지.
0: 프랑스어즈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희들 나갈 준비해.
7: 이 마법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 걸까?
1: 주주, 그냥 아무데나 눌러봐.
7: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0: 내가 문을 막겠다뇨. 나도 뀨.
8: 나도 다 큐.

0: 뭐 하는 거야?
1: 요가 하는 중이잖아. 우리도. 들킬 뻔했네. 얼른 타로를 구해야겠어. 미아도 찾고 있잖아.
2: 루시가 우릴 찾아오게 하면 좋을 텐데.
3: 그건 우리한테 맡겨놨슈.
4: 그래, 루시는 우릴 잡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나서면 된다뇨.
1: 안 돼. 그러다 너희가 또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2: 이건 어떨까?
1: 뮤직비디오를 찍자고? 지금?
2: 응. 여신 밴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소문을 내면 루시가 찾아올 거야.
1: 주비쥬를 잡으려고 반드시 오겠지?
3: 그리고 또 너희가 노래를 하면 레드비쥬가 올지도 모른다. 키우.
1: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 우리 프랑스 와즈는 귀여운 만큼 무겁네.
5: 힘들면 내가 안을까?
1: 됐어.
5: 그런데 고양용품 가게가 어디야?
1: 나도 잘 몰라.
5: 레드나이트가 아는데 청소가 뭐 중요하다고.
6: 어떡해 어떡해.
7: 얼른 가자.
5: 너희들 뭐야?
8: 죄송해요.
5: 뭘 보느라고 앞도 안 봐?
1: 루시, 이거 좀 봐.
5: 뭔데 그래? 얘들이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라고? 주비주, 오늘은 꼭 잡고 말겠어.
1: 조금만 기다려줘.
7: 빨리빨리요.
5: 찾았다. 프랑스와주. 잠깐만 여기 있어. 니모테로.
1: 루시가 왔어.
5: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1: 어쩌지? 이대로는 사람들이 위험해. 이건 시크릿 매직 페이즈.
5: 여기가 어디야? 이거 꿈 아니지?
8: 여기 좀 이상해.
1: 공간이 변했어. 다들 어디 갔지?
9: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했더니 마법 공간이 생겼어.
2: 오히려 잘 됐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일은 없겠네.
9: 타로가 또 뚱냥이가 됐잖아.
1: 그래서 집에 오지 못했나 봐. 타로, 이리 와.
7: 프랑스와즈?
5: 이리 와, 당장.
1: 프랑스와즈?
7: 프랑스와즈?
9: 뭐해, 타로?
5: 여길 봐야지.
9: 얼른 와야지.
7: 우쭈쭈.
9: 아이차, 타로, 이리 오라니까.
5: 프랑스와즈한테 손대지 마. 니모테로.
9: 위험해.
10: 미러쉬.
5: 니모테로.
9: 프랑스와즈. 새로운 마법을 써보자. 피크비죠.

리모트로트윙클부스트업이런 프랑스 아즈라도 데려와!

0: 하루, 지금 잠이 오니?
1: 잘 잤다. 여기가 어디야?
0: 타로, 보고 싶었어. 고생 많았어, 타로. 타로도 구했으니 그만 돌아가자. 뮤직비디오는 마저 찍어야지.

0: 기억이 안 나.
1: 나라,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0: 그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순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숲속에 가자!
7: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6: 2층입니다.
7: 모두가 친구 되는 곳
8: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1: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덕분만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 핑과 함께

0: 탱구는 만 번 더 씻거든.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1: 어? 출렁기는 에그 박사가 제일 잘한다고.
2: 에그 박사님! 에그 박사님이 아니라 에그 캥거루인데?
1: 우와! 이번에는 캥거루가 됐어!
3: 우리 같이 점프! 점프! 점프!
0: 아우, 얘들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에그 박사님, 그 배에 있는 거, 그거 뭐예요?
1: 어? 이거 아기 띠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어?
4: 에그 박사에게 누가 캥거루 마법을 걸었을까? 그건 바로 내가 걸었지. 마법을 풀려면 들어볼래? 속닥속.

0: 샤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아기 캥거루를 보살펴줘.
1: 박사님 박사님, 아기 띠가 뭐예요?
2: 엄마들이 아기를 안아줄 때 쓰는 거야.
1: 시기에 저도 해오면 안 돼요?
2: 노엘이는 아직 어려서 안 돼.
1: 한 번만요.
3: 오! 저기! 저기! 오!
4: 나뭇잎 펼치다!
2: 한번 읽어볼까? 아기 캥거루 돌보기?
3: 어?
1: 아기 캥거루가 어디 있어?
2: 주머니! 주머니! 어? 없는데?
1: 박사님도 참! 캥거루는 호주에 살잖아요!
2: 아, 맞다! 캥거루는 호주에 살지! 오늘은 호주로 출동이다!
1: 와, 좋아요! 좋아요.
2: 모두 준비됐지?
1: 네! 에그 박사님!
2: 에그에그 에그 박사와
5: 지금 자격 탐험대 출동!

0: 여기가 호주? 와, 진짜 캥거루다. 점프점프 정말 잘 뛴다.
1: 어? 그런데 아기 캥거루는 어디 있지?
0: 우와! 엄마! 엄마! 엄마!
2: 누구? 나?
0: 네! 제가 엄마를 보내달라고 소원을 빌었거든요.
3: 소원 빌어? 왜?
0: 난 아직 엄마 젖도 더 먹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빌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빛이 나더니 신기한 주머니를 한 엄마가 나타났어요.
2: 아, 그런데 내가 엄마? 내가 어딜 봐서 엄마야?
4: 너 에그 박사, 에그 캥거루. 엄마가 아니라 아빠 아닐까?
0: 아빠? 그런가?
5: 여기서 잠깐 탐험대를 위한 퀴즈. 아빠 캥거루는 주머니가 있다? 없다?
3: 캥거루는 주머니가 다 있는 거 아니야?
5: 과연 그럴까? 아빠 캥거루 일어나 주세요.
1: 과연? 에? 주머니가

0: 어딨지?
1: 아, 맞다, 맞다. 캥거루 수컷은 주머니가 없지. 아기 주머니는 앙컷만 있지. 왜 아기를 낳으니까?
2: 아하!
1: 그래서 주머니 대신 이 아기띠가 생겼구나.
3: 아기 캥거루야, 넌 이름이 뭐야?
4: 난 캥돌이야.
5: 난 노에.
6: 난 은유.
7: 난 댕구.
2: 반가워.
1: 그런데 캥돌이를 어떻게 돌봐주라는 거지?
4: 아, 한참 뛰었더니 저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1: 배고파? 캥거루는 풀이나 나뭇잎을 먹는데?
4: 풀 말고 맘마 주세요. 저 주세요. 아유, 맘마.
1: 참, 넌 아직 젖을 먹는 아기 캥거루지?
4: 아기예요, 아기.
8: 여기서 또 잠깐 퀴즈. 캥거루의 엄마 젖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가슴, 2번 다리, 3번 아기 주머니.
3: 가슴 아닐까?
5: 캥거루니까 아기 주머니?
7: 난 알지.
8: 정답은?
7: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8: 우리가 알려줄게.
3: 아, 정답은 주머니 아니었구나.
8: 딩동댕.
2: 아하!
1: 난 주머니 대신 아기띠니까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자. 젖 병이 있어. 캥돌아, 어서 먹어.
4: 진짜 맛있어요.
3: 캥돌이 잘 먹는다.
4: 배부르다.
7: 우와, 벌써 한 통을 다 먹었어.
1: 잘 먹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가 봐.
4: 배부르니까 졸려요.
1: 졸려? 그럼 어서 자.
4: 여기선 잠 안 오는데. 졸려.
1: 그럼 어떻게 재우지?
8: 미안하지만 여기서 또 잠깐 퀴즈. 아기 캥거루는 어디서 잠을 잘까요?
7: 아유, 설마 아기 캥거루가 저렇게 큰데 주머니에 들어가진 않겠지? 정답? 우와!
5: 근데 아기 캥거루가 저렇게 큰데 주머니 안에 어떻게 들어가?
4: 이렇게 들어가지.
5: 우와, 저렇게 큰데 다 들어가다니. 대단하다!
8: 캥거루는 거의 1년 동안 아기 캥거루를 주머니에서 키운다고.
2: 아하!
1: 자라, 자라.
7: 캥돌이 잠들었다.
5: 자는 모습 귀여워.
1: 이제 좀 쉬겠다.
9: 모두 피해!
1: 왜 이러지?
9: 검독수리가 나타났다!
10: 도망가!
1: 검독수리는 캥거루의 천적이야!
10: 빨리! 저쪽으로 피해요!
7: 그래, 가자! 빨리! 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 무거워서 뛸 수가 없다고!
7: 다른 엄마 캥거루들은 잘만 뛰던데.
10: 처음 점프만 힘을 내서 뛰면 그 다음부턴 공처럼 퉁퉁 뛸 수 있을 거야. 엄마 캥거루의 힘을 보여줘.
1: 그래, 할 수 있어.
7: 이야! 우와! 우와!
4: 너무 흔들려. 머리 아파.
1: 독수리는 갔나? 괜찮니, 캥돌아?

0: 우리 캥돌이 못 보셨어요?
1: 어? 아, 못 봤는데? 아유, 어떡해! 아, 독수리가 체간 거 아냐?
0: 네? 그럴 리가요. 그럴 리는 없어요. 아흐.
2: 캥돌이 술래?
0: 캥돌아. 캥돌. 어떻게 된 거야? 난 너 독수리 밥 된 줄 알았잖아.
1: 아까 주머니에서 나와서 애들하고 놀고 있었죠요.
0: 아, 그랬구나. 아, 참.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2: 어? 왜요?
0: 오다가 캥거루 아저씨를 만났는데.
3: 캥거루는 힘! 이제 캥돌이도 주머니를 벗어나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적이 나타나면 피할 수 있는 점프 실력. 친구들에게 뽐낼 수 있는 슈츠츠 권투 실력. 이게 필요하지.
0: 맞아. 이제 육아 수첩이 아니라 체력 훈련 수첩이다. 모두들 준비됐네.
4: 네.
0: 하나 둘.
4: 하나 둘.
1: 하기 싫은데.
0: 점프를 잘하려면 다리 힘을 키워야 한다. 하나 둘. 계속해서 반복한다. 훈련 시작.
4: 하나 둘.

0: 둘.
1: 아이 저 왜 이렇게 안 오지?
2: 더 빨라졌어. 자, 그럼 권투 실력도 한번 볼까? 응? 손을 이렇게 하고.
1: 얼굴에 멍 들었어요.
2: 뺨에 멍을 들게 하다니. 우리 캥돌이 다 컸네. 다 컸어. 세상에. 캥돌이를 잘 돌봐서 마법이 풀렸다.
1: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에그 박사님, 에그 박사님, 호주에서 캥돌이한테 선물이 왔어요.
2: 캥돌이? 오, 어디?
1: 빨리 찾아보자고요. 근데,
3: 에그 박사님, 저 친구들 사이에서 권투왕 됐어요. 슉슉. 다 잘 훈련시켜주신 에그 박사님

0: 대단하다.
1: 이야, 카네이션까지. 너무 대견한데?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인가 봐. 안 되겠어. 나 캥거리 보러 호주 갈래, 호주, 호주. 어,
2: 안 돼요. 참으세요.
0: 참아요. 참으세요.
1: 아니야, 나 갈래, 갈래, 갈래.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맞아요. 또 캥거루 되고 싶어요? 아유, 정말.
1: 아, 그런가?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띵동.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친구들, 우리 버스 타고 소풍 가요.
1: 안녕하세요.
2: 레미 안녕. 바 안녕.
1: 안녕.
2: 라시 안녕. 도도, 솔, 조금만 기다리렴.
3: 안녕, 친구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느냐.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지구 영웅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1화 영웅에게 휴가라니.
6: 난 끝났어 깡통뱀을.
5: 어디로 간 거지?
7: 날 만만하게 봤군.
5: 전개 보석감을 쓸 때군.

0: 부장님!
1: 던개맨이 생일 파티비며 번개팜 20% 할인 안내드려요.
0: 예, 나중에 볼게요.
2: 뭐야, 생일이었냐?
0: 이제 가봐, 끝내자. 번개, 턴! 최근
3: 호달달달 호달달달 호달달달달달달
4: 웬님이 부활을 데려왔지?
0: 번개 도착! 자!
5: 오빠!
4: 오빠?
5: 저 사람 내 남편이야!
4: 남편?
5: 진짜
4: 어?
5: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정신 차려. 응? 괜찮아? 여보. 진짜. 개민 오빠 제정신이니? 제정신이야.
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개 이동으로 얼른 병원에. 아 죄송합니다. 어 근데 친구 혹시?
5: Yes. 오빠 팬클럽. 분당 댄스머신 권또또.
4: 또또 20년 전 팬클럽 회장이던 그 또또 친구?
0: 와 또또 친구가 벌써 엄마라니.
5: 오빠 20년 전이야. 벌써 졸업하고 취직했고 엄마라고.
0: 하 시간이 그렇게. 아 나는 지구 지키느라 바빠서.
5: 난 가족 지키느라 몰라. 바빴어. 아니 그런데 매일 이게 뭐야?
6: 저희 아빠 번개 맞고 기막해서 제 유치원 늦었고요. 괴물 나온다고 집값도 떨어질 거래요.
5: 아, 그러게 말이다. 여보, 일어나. 가자. 나도 가족 좀 지키자. 응? 갈게.
4: 가족.
6: 그래도 팬이에요.
7: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8: 번개맨, 좀 쉬다 와라.
7: 네? 쉬라니요?
8: 네 전투가 지구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 영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7: 아, 그럴리가.
8: 지구는 이제 안전해. 그러니까 개맨이 너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 와.
7: 번개망토를 반납하란 말입니까?
9: 축하한다, 영웅 번개맨.
7: 암흑 에너지가 가끔 발견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8: 나중에 보자, 번개맨.

0: 안녕하세요.
1: 휴가 접수되셨고요. 리조트는 달, 화성, 목성 이렇게 자리 남아 있으세요?
0: 달은 제가 토끼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1: 아, 그럼 화성 어떠세요? 여기는 동물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0: 거기는 밤에 영하 70도까지 내려가지 않나요?
2: 껴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네, 그럼 목성 어떠세요?
0: 아, 지구. 지구는 자리 없나요?
3: 거기는 정말 안 되세요. 여기는

0: 기후위기, 빈부격차, 도파민 중독 있으시고요.
1: 대신에 가족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예, 지구로 갈게요.
0: 교환 취소 안 되시고요. 후회도 안 되세요?

0: 야, 자.
1: 가을에 태어나서일까? 생일이면 난 아빠와 낙엽을 밟으며 놀았다.
2: 아빠!
3: 예.
1: 지금은 나 혼자. 그래도 변치 않는 건?
4: 낙엽은 밟아야 제맛이지.
5: 아이고, 아주 신났네. 키즈 카페를 가지구려. 어? 왜 그러는 거요? 어? 왜 다 큰 인간이 낙엽을 가지고 장난질이요, 장난질이? 근데 이거 또 언제 다 주워, 이거? 어, 이거 내가 다 주워, 이거?
4: 죄송합니다. 아, 고생하신 것도 모르고.
5: 됐고! 아유, 나. 잠깐만.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 이사 왔어?
4: 아, 저 111호에 이사.
5: 아! 코피인 집! 아, 111호 왔구만! 아, 왔어, 왔어, 111호! 아, 나는 이 동네 미화원, 이 미화여요. 싱글. 아유, 아유, 이 동네에 살려면 말이요. 이 동네 사람들을 좀 알아야 돼. 간다. 저기. 지금 고급 트위드 재킷 입고 지나가는 여자 보여? 저기가 그 우리 아파트 꼭대기 층에 의리 반짝한 펜트하우스에 사는 빛나네요. 화장품 회사 대표요. 요거 요거.
6: 정말로 기름광이 나기 위해서 참견.
5: 근데 그 속색이는 동생이 하나 있어. 그 왕자, 왕자라고 있어. 가 옆에 꼭 붙어댕기는 애가 하나 있거든. 가. 공주요. 왕자 공주. 아주 웃겨. 아이돌을 준비한다나 뭐라나 막 그래. 근데 내 생각엔 말이요, 그 집 딸 빛나가 훨씬 더 빨리 잘 될 것 같아. 가가 아주 애가 야물딱지. 야물어, 야물어. 맞다, 맞다. 그 111호 옆집이 동대표요. 동대표. 그 재건축에 인생을 걸었어. 조심해. 까칠한 게 보통이 아니여. 근데 짐이 아주 단촐하네.
4: 아, 혼자라세요. 아, 저는 번개, 아니, 한번개라고 합니다.
5: 아, 한번개 청년. 반가워요.
4: 자. 오, 집 참 넓다.
2: 번개.
4: 아, 누구지?
7: 번개 맨님, 생활 쿠폰이 곧 소멸됩니다. 남극 미용실.
4: 아, 보드랑어한테 휴가 간다고 얘기 안 했다. 아유, 친구라고 또 전화 엄청 했을 텐데.
8: 어, 번개맨.
4: 아, 보드랑어. 아니, 내가 휴가를 왔는데.
8: 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번개맨, 나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
4: 무슨 포즈?
8: 프로포즈. 결혼한다고. 나한테도 가족이란 게 생긴다고. 어, 자기야, 지금 갈게.
4: 축하해.
8: 나중에 통화하자.

0: TV나 볼까?
1: 생일 축하합니다.
2: 축하해요. 기쁜 생일.
3: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4: Happy birthday.
5: 생일을 맞은 개만 씨. 그는 오늘도 혼자다.
6: 안 챙겨줘. 아주 외로워. 아이, 아유.
0: 그만 볼래?

0: 생일 축하합니다. 아, 소원 빌는 건 깜빡했다. 번개, 불끝! 헐, 망토가 없어서 그런가? 다시, 번개, 불끝!
1: 야! 누가 촉감이 집 건드렸어!
0: 하, 죄송합니다.
2: 번개! 번개!
3: 번개맨, 축하가 늦었지. 지구로 케이크 하나 보냈어. 주소가 B111호 맞지? 늘 건강해.
4: B111호? 이 동 지하에 있지. 우리 아파트 사랑방이야.
0: 친구야, 주소가 틀렸어.
5: 아유, 아니, 왠지 그래요?
3: 아이고, 맞네, 맞아.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일한 지 오늘로서 딱 28년째 되는 날인데, 아이고, 그걸 또 알고 이걸 보냈네. 내가 좀 짠지.
0: 난 그냥 111호야.
6: 아니,
0: 뭐 그런 거.
6: 아니, 저 근육이에요.
3: 진짜 살이.
0: 내 거. 내 거. 하나 남은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5: 아이고, 많이
7: 먹긴 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0: 번개 대장님, 영웅은 외로운 건가요? 괴물과 싸우는 동안 친구들은 모두 어른이 됐고 함께 생일 보낼 가족 한 명 없네요.
8: 내 길이에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9: 영원한 영웅 번개맨 생일 축하해요. 아까는 미안.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최고영웅 헌개맨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번개 집으로 다녀. 번개맨이야.
3: 좀 쉬다 와라.
0: 네? 쉬라니요?
3: 네 전투가 지구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
0: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 지구가 너무 안전해서 영웅이 할 일이 없대. 덕분에 지구로 휴가를 왔지.

0: 그런데 왠지 외롭고 슬프더라.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1: 이화 벼락맨션의 괴담.
2: 이게 뜨끈한 삼계탕 닭다리였으면 참 좋았겠다. 아, 아니야 번개맨. 일도 없는데 아껴야지. 그래.

0: 내 아침, 내 짝다리. 통신사 10% 할인받아 4,480원. 고물가 시대에 큰맘 먹고 골랐는데. 번개 대장님.
1: 번개맨. 휴가는 잘 보내고 있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못 걸었나?
0: 번개 대장님, 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 지구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1: 사실 무급 휴가다.
0: 에? 월급이 없단 말인가요?
1: 그래, 우주에 괴물이 없다 보니 본부 예산도 깎였다. 그래서 말인데, 지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떤가?
0: 아니, 휴가잖아요. 일을 하면 그건 휴가가 아니잖아요.
1: 안 들리는 거
0: 대장님?
1: 번개맨.
0: 대장님.
1: 그럼 이만.
0: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당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자. 어? 번개 유치원이잖아.
2: 정의로운 천둥이
3: 천둥
2: 반짝반짝 빛나 시시한 우주와 똘똘한 도영이 그리고 장약한 강이 잘 지내고 있겠지? 참 즐거웠는데. 어? 어? 다시 선생님을 뽑는다고? 좋았어.
4: 어디 봅시다. 좋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들의 친구 번개 파워, 웃음 파워 한번개입니다.
4: 번개 파워. 보다는 우리는 경력 파워를 갖춘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만.
0: 아, 물론 전...
5: 참, 내가 모두의 기억을 지웠지.
0: 존경하는 평원장 원장님, 제가 비록 경력은 없지만 경험은 있습니다.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타셔서 만약 아이가 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그럴 땐 저도 같이 울겠습니다. 친구니까요.
4: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만약 장이 약한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0: 제가 먼저 방귀를 트겠습니다. 친구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4: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는 어린이의 친구 한 번 개씩! 하! 볼! 불합격? 친구,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면 친구보다는

0: 보호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어른 친구가 있어야죠.
1: 아, 친구들 보고 싶었어.
2: 그게 진짜야?
3: 응, 아파트에 보름달 있으면 아우
2: 소리가 난다. 그때마다 사람들 신발 한 짝씩 사라진다 아이가.
4: 신발?
2: 지나가고 나면 발톱 자국이 보이는 게 늑대인가 마타카이.
4: 늑대인 것?
5: 에이, 거짓말.
2: 맞다고. 내 눈으로 봤다니까.
1: 벼락맨션에 늑대 인간이 나타나? 혹시 우주괴물?
3: 따지작 하면 그림자 본 거긴 한데.
2: 그림자? 근데 빛나도 언제부터 사투리 썼어?
5: 맞아. 너 경기도 사람이잖아.
3: 응. 주말에 부산 여행을 갔다 와서.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 늑대 인간이.
6: 늑대야!
2: 하면서. 우리 삼촌 신발도 훔쳐갔어.
5: 윤나야. 우리 이제 7살이야. 그럼 비과학적인 괴담을 믿을 나이는 지났어.
2: 아, 억울해.
7: 얘들아, 어?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2: 아니, 어디?
4: 뭔데?
2: 저 아저씨. 뭐야?
4: 낯선 사람이다. 빨리 들어가자.
2: 그래.
3: 빨리, 엄마. 빨리.
8: 난리가 났어. 양 아주 양 귀신이건 사람이건 내 손에 걸리기만 걸려. 그냥 이거를 언제 다치해 이거를. 이거 뭐요? 응? 이거 털? 이거 뭐 털 가리러 오는 거요? 뭐요?
9: 이 동네 묘원 이미화 여사님.
8: 어.
9: 수고가 많으십니다.
8: 아이고, 사실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인디. 잘 마실게. 달다, 달아.
9: 저기 여사님, 그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늑대 인간 뭐 소문이 돌던데 혹시 뭐 보신 거나 아시는 거나 뭐 이런 거.
8: 아는구만. 들었구만. 아이고, 나도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근데 나한테 증거가 있어.
9: 증거?
8: 아, 여기야. 아이고, 섬뜩해. 누가 이런 짓을. 이것은 절대로 이거 사람이 한 짓은 아니오. 아이고, 이것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동네 사람들 신발이 그냥 자꾸 없어진 거 아니오.
9: 예? 그게 진짜예요?
8: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111호 청년도 신발 간수 자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싼 거 사신지 말고. 아이고, 소름 끼쳐. 아이고, 웃어 죽겠어 그냥. 아유.
9: 벽을 이렇게 심하게 긁어놓다니. 갈갈이 괴물이 한 짓인가? 아니면 그래, 손톱대를 다 긁어 괴물? 아직 암흑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 그날 밤 뭘 봤습니까?
10: 그게요. 신발 귀신이 분명해요. 제 한정판 운동화도 가져갔다고요.
11: 발톱은 길고 털은 갈색이었어요. 늑대 인간이 틀림없습니다.
12: 음악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9: 네. 아, 예.
12: 왕자 신발이 사라진 날이죠. 그날 환기하느라고 잠시 문을 열어놓은 거 빼고는

0: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1: 그렇군요. 이놈들은 내가 물리쳤고 저분을 만났고 왕자는 피해자 왕후 사장님 만났고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배랑맨션에서 아직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2: 아! 동대표!
3: 으아! 건물 밖에! 괴물이다! 왕자 살려!
2: 위험해!
3: 우와, 순간이동한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2: 그건 잊어줘.
3: 여기가 어디지?
2: 그래, 아직 지구에는 나 같은 영웅이 필요해. 늑대 인간의 정체를 밝히고 번개본부로 복귀하고 말겠어. 아, 거기 꼼짝마. 거기 힘. 어이, 당신은?
4: 아, 깜짝 놀랐네.
5: 곰이야, 곰이다, 곰!
2: 곰이요? 괴물이다. 이거 틀림없어.
5: 저쪽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인데.
2: 지하 주차장? 신발이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괴물이야. 역시.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나와라 우주괴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

0: 어떨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여기에서 꼬니와 떠니가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요. 안녕, 꼬니, 떠니.
1: 떠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떠니, 떠니. 꼬니, 꼬니.
0: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달라는 떠니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떠니는 크레파스를 계속 빌려주었는데 말이에요. 떠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겠는데요.
1: 꼬니, 꼬니.
2: 흥, 떠니.
0: 이런, 꼬니가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아서 떠니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1: 꼬니.
0: 꼬니, 왜 떠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았니?
1: 꼬니, 꼬니.
0: 아, 꼬니의 크레파스를 아껴 쓰고 싶어서 그랬구나.
1: 꼬니.
0: 하지만 꼬니, 떠니는 꼬니에게 크레파스를 빌려주었잖아. 그렇지? 떠니는 꼬니가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크레파스를 선뜻 빌려주었던 거야. 꼬니에게도 떠니가 소중하지?
1: 꼬니! 꼬니!
0: 그래, 그러면 떠니에게 꼬니의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자.

0: 써니 써니
1: 써니 써니
0: 써니 써니
2: 써니
0: 써니
3: 써니
2: 써니
4: 써니가 여기에 있었군요.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요. 꼬니가 떠니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말할 수 있을까요?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2: 떠니,
1: 꼬니, 꼬니.
2: 꼬니

꼬니가 솔직하게 사과해서 떠니의 마음이 풀어졌나봐요. 정말 잘됐죠?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0: 있습니다.
1: 와우. Red. Purple. Gray. Pink.

Brown. Blue. Green. Yellow.

Butterfly. Tyrannosaurus. Airplane.

Spinosaurus. Hamburger. Ice cream.

Bicycle. Lion. Ant.

0: 빵.
1: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0: 빵.
1: Purple. Pink. Brown.

orange. Purple. Pink. Brown. Orang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순물엔
3: 덕덕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황.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Let's have fun! Mr. Handy!
1: Mr. Handy!
2: Oh! Silu, Big Bon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잡았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2: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칙한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마카롱스.

0: Wow! Macarons! Draw one, Miss Pen.
1: Oh, a dog.
0: How? How can you draw it?

It's a snail. Snail. Snail. It's a snail. Snail. Snail. It's a snail.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 노력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자, 도레미 탐험단, 이제 모험을 시작할까요?
1: 네!
0: 과제를 잘 마치면 이 카드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2: 우와! 도장 세 개 다 받고 싶어요!
0: 좋아요. 첫 번째 과제로 캠핑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볼까요?
1: 네!

두 번째 과제 완료.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장작을 모아서 캠프파이어 준비하기.

0: 무슨 일이니, 도도?
1: 나비 사진을 못 찍어서 너무 아쉬워요, 볼트 선생님.
2: 도도가 참 아쉽겠구나. 대신 우리 마시멜로를 먹고 힘내볼까요?
3: 아, 네!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아 힘들어. 아.

0: 탄다면 아니에요?
1: 네! 뭐든 타는 탄다면이에요! 저 스노우보드도 타고 싶어요! 저 스키도 탈 줄 알거든요!
0: 그러면 우리 함께 배워보러 갈까요?
1: 좋아요! 스노우보드 기초 배우기!
0: 자, 탄다면 양손 기본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1: 네.
0: 자, 양손을 펼쳐주시고.
1: 네.
0: 허리 세워주시고.
1: 네.
0: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1: 네.
0: 앞꿈치를 들어서 살짝 보드를 움직여볼게요. 좋아요.
1: 오, 간다! 된다, 된다!
0: 있어요.
1: 된다, 된다! 간다! 간다!
0: 자, 앞으로 타기.
1: 성공! 탄다면을 올려주시는 강력 파워 설순이!
0: 이번에는 양옆을 보고 갈 건데.
1: 네.
0: 자, 손끝으로 가는 방향을 찔러줄 거예요. 이 손끝으로 해서 체중을 한쪽으로 이동시켜줄 거예요.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 쭉 가볼게요.
1: 옆으로 살랑살랑 낙엽 타기 배우기.
0: 자, 선생님 허리 세워주셔야 돼요. 오! 좋아요. 한쪽까지 가서 좀 더 편하게 서보세요.
2: 낙엽도 된 건가요?
0: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2: 가시죠! 한 번 더 해봐야
1: 된다. 와. 역시 최고예요! 한다면을 위해 강력 파워 한 번 더!
0: 아이고, 힘들어.
2: 우와, 대단하십니다.
0: 우와! 누르지 마요.

0: 자,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쭉 해서 돌아주세요. 슬! 그렇죠. 저를 보고. 자, 제 손을 잡고. 그렇죠.
2: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다!
0: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 그렇죠. 자,

0: 마라톤도 성공했는데 제가 이번에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1: 저한테 도전하신다고요?
0: 네, 선생님과의 대결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1: 그러면 저는 한 발로. 네.
0: 자, 그럼

아, 여기 와요, 단담회. 내가 이길 겁니다.

0: 제가 졌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제가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선수님.
1: 괜찮아요, 안 다쳤잖아요.
0: 아무튼 미션 성공! 자, 선수님, 저희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1: 아, 스노우보드를 열심히 배우면 얼마나 멋있게 탈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우와! 우와, 선수님! 여긴 왜 이렇게 높아요?
2: 아, 이렇게 높은 곳에서 타야 빠른 속도를 즐기면서 탈 수 있어요. 저같이 잘 타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에요.
0: 아, 그럼 저는 못 타나요?
2: 그럼요.
0: 하, 그렇군요.
3: 자, 기대하세요. 출발!
0: 우와! 우와! 엄청 빠르다! 우와! 멋지다! 엄청 빨라! 우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4: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는 하나의 판위에서 두 발을 딱 붙여놓고 눈으로 덮여진 슬로프를 내려가는 운동이야. 저 알파인 스노보드의 최고 속력은 시속 약 140km지. 이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탈 수 있는 건 경사가 아주 심한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야.
0: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4: 그래. 이렇게 경사가 진 면을 빗면이라고 하는데 이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노우보드를 빠르게 타는 원리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병뚜껑이 있어. 그리고 여기 맨들맨들한 판도 있어. 판 위에 병뚜껑을 올려놓고 기울이면 봤어? 내려갔지? 그런데 더 많이 기울이면 봤어 봤어 봤어? 엄청 빨리 내려갔지?
4: 맞아. 기울기가 클수록 빗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타는 거야.

0: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타야 안전해.
1: 아, 나 이제 알았어. 선수님은 스노우보드를 잘 타니까 이렇게 높고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탔던 거구나.
0: 맞아, 바로 그거야.
1: 자, 이제 스노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무슨 냄새 안 나?
1: 나다. 고소한 빵 냄새인가?
0: 오징어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2: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지?
0: 아하! 근데 다른 냄새도 나는데?
1: 아니, 이건... 댕댕이다.
2: 읍스, 들켰네. 내 방귀 냄새.
1: 뭘 먹은 거야?
0: 너무 심해.
2: 옛날 한 가난한 마을에 복순이와 쇠돌이라는 친구들이 살고 있었지.
0: 쇠돌아, 무슨 일이야?
3: 왜 그러냐?
4: 내 암탉, 우리 집 재산 1호 꽁꼬를 빼앗겼어.
3: 에이? 설마?
0: 또 욕심쟁이 꽁대감님이?
4: 내 꽁꼬가 사라져서 찾아 나섰는데 꽁꼬야! 어디 간 거야?
5: 그놈 참 도실도실하다.
4: 안 돼, 저짓말을. 하필 내 꽁꼬가 꽁대감님 댁에 들어간 거야. 대감님, 그 딸기 저희 집 딸기인데.
1: 아니지, 이제 우리 집 딸기지.
4: 예?
1: 응?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우리 집 땅을 허락 없이 밟았으니 이제 우리 집 딸기지.
4: 네? 그런 게 어딨어요?
1: 정 가져가고 싶으면 땅 밟은 값 20냥 내고 가져가.

0: 자전거.
1: 말도 안 돼요, 대감님. 그렇게 우리 거꾸를 빼앗겼다고요. 다시 돌려주겠지?
2: 쇠돌아, 그 집에 들어간 물건은 절대 못 돌아온다는 거 몰라?
3: 아휴, 나도 지난번에 말이요, 꽁대감님이 오시더니.
0: 아, 우리 집 다시 부러져서 그래. 금방 쓰고 갖다 줄게. 아, 좀 빌려줘.
3: 아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아, 저희 집에는 낯이 없어요.
0: 그럼 저건 뭔가? 낯이 아니고 도끼인가? 지금 빌려주기 싫다는 거야?
3: 아이고! 우리 집에도 낯이 있었네. 여기요.
0: 고맙네. 복 받을 거야. 이야.
3: 아휴, 안 돌려줄 것 같은데.
4: 대감님?
3: 아이고, 참. 아이, 그런데 낯을 돌려받으러 갔더니.
0: 어디서 들지도 않는 무딘 낯을 빌려줘서 내가 낯 깔다가 상처까지 났어. 그 내 낯 갈아준 값하고 상처 치료비까지 다 내가 돌려줄 거야.
3: 예? 대감님.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한테 뺏은 각종 음식에 가축, 돈, 비단까지. 아이고, 그 집 마당에 뺏은 물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요.
0: 다 내 거.
3: 아이고, 아주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하늘을.
1: 아이, 난 몰라. 내 꼬꼬.
2: 아이, 그냥 잊어. 아, 그래, 출출하지. 뭐라도 좀 먹고 갈래?
1: 아, 거의 다 먹은 거 아니야?
2: 에이, 몇 개 없으면 나눠 먹으면 되지. 앉아, 앉아.
3: 그래야, 그래야. 아니, 누구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자.
2: 우리 많이 줄게, 많이.
3: 아유.
5: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복순이 아버지가 꽁대감님 댁 앞을 지나고 있는데.
3: 아이고, 맛있는 냄새. 아이고, 도대체 어느 집에서 나는 냄새래?
0: 어디긴?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지.
3: 꽁대감님 댁에서 나는 냄새였구만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0: 잠깐, 가긴 어딜 가?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3: 예? 냄새 맡은 값이요?
0: 그래. 이 좋은 냄새가 뭐냐면 문제.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요리 재료로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은 1번 버섯, 2번 생선, 3번 고구마.
2: 버섯, 생선, 고구마. 아! 구워 먹으면 다 맛있지.
6: 근데 바다에서 잡은 건 생선밖에 없어.
5: 맞아.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생선이라고 하지.
0: 그렇지, 그렇지. 내가 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사다가 숯불에 노릇노릇 정성스럽게 잘 구웠지.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복순아밥, 자네도 맡았지?

0: 예, 뭐 맡기는 맡았죠.
1: 그러니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0: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게 어딨어요?
1: 어딨긴 여깄지. 아, 저 생선구이가 자네 건가?
0: 아유,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1: 아니지. 아, 그럼 당연히 남의 생선구이 냄새를 맡았으니까 돈을 내야지. 아, 가만. 생선이 열량인데? 우리가 또 친하고 그러니까 냄새 맡은 값 4냥만 받겠네.
0: 예? 아이고, 대감님. 아니, 그게 무슨. 아, 그리고요? 아, 저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1: 아이고, 돈이 없구나. 아니, 나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내일까지 갚아. 그 대신 이자까지 5냥. 그럼 내일 봄새.
0: 예? 대감님! 아이고! 대감님! 대감님!
2: 네?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했다고요?
0: 아,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제 하다 하다가 냄새 맡은 값까지 달라고 하네! 아이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아이고.
2: 꽁대감님, 진짜!
0: 아휴, 그나저나 네 할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모아둔 돈 딱 10냥밖에 없는데, 아휴, 뭐 이걸로 갚아야지 뭐.
2: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0: 못 참아?
2: 우리도 꽁대감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0: 똑같이?
2: 네. 그 열량은 일단 저 주시고, 쇠돌이랑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빌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1: 응? 뭐냐? 왜 네 아버지가 안 오고 복순이 네가 왔냐?
2: 아버진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일단 냄새값은 제가 갚을게요.
1: 아니, 누가 갚든 난 돈만 받으면 됐지. 아니, 그 냄새값 5냥 가져왔지?
2: 그럼요. 이게 다 10냥인데요. 제 10냥 소리 잘 들으셨어요?
1: 잘 들었다.
2: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1: 아니, 잠깐.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돈을 주고 가야지.
2: 제 10냥 소리 들으셨잖아요. 10냥 소리값이 5냥이거든요.
1: 뭐? 소리값?
2: 왜요? 자, 보세요. 냄새값 5냥, 소리값 5냥. 가격이 똑같아서 이렇게 갚은 건데요?
1: 말도 안 돼! 세상에 소리값이 어딨어?
2: 냄새값이 있으니까 소리값도 있는 거죠.
1: 어디서 수작을? 아이, 됐고! 빨리 5냥 가져와.
2: 이 소리 또 들으시면 이제부터는 소리값 내셔야 하는데.
1: 뭐? 갑자기 뭐지? 이 달콤한 냄새는?
2: 지금 이 냄새 맡으신 거예요?
1: 맡았다. 왜?
2: 이 냄새는 여기서 문제! 익으면 빨갛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과일은? 1번 고추, 2번 파, 3번 딸기.
3: 고추는 익으면 빨갛지만 과일이 아니야.
2: 파도 과일이 아니니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빨간 과일은 딸기뿐이야.

0: 맞습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딸기가 맞습니다.
1: 흠, 저희 딸기 냄새 맡으셨으니까 딸기 냄새 값은 얼마 받아야 하나?
0: 뭐야?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완전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운 딸기라 엄청 비싸잖아. 이건 냄새값 20냥만 받자고.
1: 좋아! 꽁대감님이랑은 또 친한 사이니까 딸기 냄새값은 20냥만 받을게요. 주세요.
2: 이것들이?
3: 아니, 그런 게 어딨어!
1: 왜요! 냄새값이 있다고 한 건 대감님이잖아요. 안 줄지 모르니까 쇠돌아, 장부에 적어. 당장 적어.
0: 알겠어. 냄새값 20냥.
4: 아이고, 그림 참 좋다.
2: 그림?
1: 어? 지금 그림 보셨죠? 그럼 그림 본 값이 얼마면 좋을까?
3: 그림 본 값? 난 안 봤어, 안 봤어.
0: 아, 개구리 그림 안 보셨구나.
3: 아니, 개구리는 무슨 아주 용맹한 호랑이 그림이지.
5: 봤네, 봤어.
4: 아니, 그럼 그림값이 100냥이니까 그림 본 값은 50냥.
3: 50냥?
1: 안 줄지 모르니까 장부에 적어. 적어, 적어, 적어.
0: 그림 본 값 50냥 추가요.
3: 안 봤어, 안 봤어.
1: 자, 구수한 군고구마. 군고구마 냄새값 10냥 추가.
0: 10냥 추가요.
4: 아이고, 아이고, 그림을 또 보셨네. 그림 본 값 추가요.
0: 그림 본 값 50냥 또 추가요.
1: 적어, 적어, 적어. 다 적어, 다 적어. 맛있는 숯불꽃이 냄새 맡으셨으니까 꽃이 냄새값 30냥 추가.
0: 30냥 추가요.
3: 아니, 뭔 꽃이가 그렇게 비싸?
4: 아유, 물가가 올랐어요.
6: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앞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바리여 에헤라 생일바리로.
1: 어, 흥이 절로 난다. 노랫소리 들은 소리값도 20냥 추가합니다요.
4: 추가요.
1: 이렇게 해서 냄새값, 소리값, 본값 저희한테 주실 돈이 총 500냥.
3: 500냥? 네가 이거 도둑이 따로 없구나.
1: 도둑이요? 도둑처럼 마을 사람들 물건 다 뺏은 게 누군데요?
3: 그래. 내 그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 안 받을 테니까 가. 어여 가.
1: 어, 그냥은 못 가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뺏은 물건 다 돌려준다고 약속하면 뭐 저희도 500냥 안 받고 그냥 갈게요.
3: 뭐?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7: 복순이의 지혜에 당한 꽁대감은 자기가 뺏었던 물건들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뒤론 욕심도 덜 부렸대.
4: 아이고, 우리 복순이 덕분에 그냥 낫도 찾고
0: 우리 집 재산 1억 꽃보다 찾았네.
4: 아이, 근데 말이야, 그 꽁대감님이 또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한데?
1: 그럼 또 제가 출동해서 혼내줄게요. 걱정 마세요.
0: 나도 같이.
4: 그래. 얘도 같이.
1: 좋아요.
7: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훈민아, 정엄마, 뭐하니?
1: 우리 식당 열었어요.
0: 오호, 어떤 식당일까?
1: 우리 빨리 정리하자.
2: 그래.
1: 간판은 어디에 달까?
2: 간판? 여기에 달자.
3: 훈민,
2: 정음,
1: 식당 됐다.
2: 음식은 이쪽에.

0: 냄비는 여기에 두자.
1: 응.
0: 이제 메뉴판이 필요해.
1: 메뉴판.
0: 자.
1: 김밥,
0: 국수,
1: 떡볶이,
0: 김치찌개,
2: 된장찌개. 예!
3: 훈민아, 정우마 나왔어. 놀자.
4: 어? 식당이네?
5: 네, 손님. 안녕하세요.
6: 손님, 준비가 아직 다 안 됐어요.
5: 조금 이따 오세요.
3: 네.
5: 이따?
6: 빨리. 자, 뽀득뽀득 깨끗하게.
3: 아이, 배고파요. 메뉴판 주세요.
5: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6: 아, 메뉴판 써야 되는데. 아이고, 기억이 이를
3: 막. 밥 주세요, 밥.
6: 아유, 아직 안 열었다니까요. 김밥이 알을 만나. 김밥.
3: 아직도 안 열었어요? 아까부터 기다렸다고요.
6: 네, 아직. 조금 있다 오랬는데.
3: 조금 있다 연다더니. 나 갈래.
6: 아이 참, 아직 준비 다 안 됐는데 어떡하지?
7: 뭐든지 문장이야.
6: 식당은 부터 시작해요.
1: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겠어.
5: 내일부터 한다고 말하자.
7: 응. 식당은 내일.
6: 안돼.
8: 왜?
6: 슝. 뭐가 없어졌지?
5: 친구들 알려줘.
6: 악어가 한글 부터를 먹고 가버렸네.
1: 한글 형사를 불러보자.
7: 응. 한글 형사 아이야.
9: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0: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9: 아 이
10: 야
9: 훈민정은 안녕?
5: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7: 부터! 부터가 필요해!
1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한글의
7: 문!
10: 부터의 문을 찾자. 여기야!
9: 부터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10: 간다!

0: 오, 배추가 싱싱하군. 찾았어. 배추의 비읍.
1: 소설아 한대.
2: 비읍이 우를 만나 부

0: 도와줘서 고마워. 찾았어. 타이어의 티읕.
1: 수선아, 흔들.

0: 키읔이 어를 만나 퍼. 퍼. 부. 퍼.
1: 부터.
2: 합체.
3: 저장 완료. 부터. 훈민정음의 손으로.
4: 부터 한글 카드가 생겼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일상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1: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2: 이제 식당 열었어요?
3: 아니요.
2: 그럼 대체 언제 열어요? 내일부터?
0: 네!

0: 내일부터 시작하는군요.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럼 내일 올게요.
1: 네! 내일 꼭 오세요.
2: 잘 가!
0: 가! 안녕!
2: 내일 꼭 와야 돼.
3: 지금부터 할아버지 차례! 부터! 부터! 부터! 아이쿠, 배가 아프네.
2: 언제부터 아팠어요?
3: 어제부터.
2: 약부터 드세요.
3: 아이쿠, 화장실부터 가고.
4: 지금부터 글자 먹는 시간. 부터. 부부터 먹을까? 터부터 먹을까? 고민될 땐 통째로 먹어.
3: 아이고, 아유,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오잉? 한글부터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부터! 부터!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끝!
4: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식당은 내일만큼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식당은 내일만큼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훈민정음이 식당을 열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손님이 계속 와요. 언제부터 시작할지 말해주자. 어? 한글 부터가 어디로 갔지? 배추의 비읍이 우를 만나 부, 타이어의 티읕이 어를 만나 터.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부터가 나왔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0: 정음아, 우리 빨리 준비하자. 식당은 오늘부터 열기로 했잖아.
1: 아, 아침부터 열기로 했지?
0: 응.
1: 아.
0: 식당 열기 전에 정리 한번 더 하자.
2: 응. 깨끗이 정리해야지.
0: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할게.
2: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할게.
0: 응.
2: 아, 덥다. 에어컨 튼 거야?
0: 이제 식당 문을 열자.
2: 응.
3: 두르르르르르르르.
2: 어서 오세요. 여기는 훈민 정음 식당입니다. 오!
4: 손님은 언제 오지?
2: 손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0: 응?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떡볶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0: 떡볶이 하나. 오케이. 갑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5: 부탁드릴게요.
0: 맛있게 드세요.
5: 우리요. 돈까스 안 맵죠?
0: 아, 네네.
5: 맛있죠?
6: 안녕하세요.
0: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6: 어서오세요. 김밥 하나만 드세요.
0: 김밥 하나.
6: 네, 네, 알겠습니다.
5: 드셨어요? 네, 그럼 치워드릴게요.
0: 아, 어서오세요.
2: 힘들다.
0: 이제 식당 문을 닫자.
2: 응.
6: 저 또 왔어요.
2: 또?
6: 맛있어서 또 왔어요.
0: 지금 문 닫으려고 했는데.
6: 김밥 하나요.
2: 네? 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0: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2: 맞아.
6: 잘 먹었습니다.
0: 안녕히 가세요.
6: 이따 밤에 또 올게요.
0: 아, 안 돼.
2: 밤에 또 온대.
0: 우리 밤에는 자야 하는데.
7: 뭐든지 문장이야.
0: 식당은 아침부터 까지
2: 열어요.
0: 언제까지 열까?
2: 밤까진 절대 안 돼.
0: 그럼
7: 저녁까지?
0: 좋아!
7: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
8: 아...
0: 안 돼!
2: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응.

0: 악어가 한길 까지를 먹고 가버렸네.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후민정은 안녕?
1: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까지! 까지가 필요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3: 까지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2: 까지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0: 쌍기역을 찾아야 해. 쌍기역은 어디에 있지? 오, 까치야. 쌍기역 못 봤니? 오, 찾았어. 까치야, 정말 고마워. 까치의 쌍기역.
1: 수사가 한글.

0: 쌍기역이 알을 만나 까. 까.
1: 이제 지읒을 찾자. 오, 집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군. 삐뚤빼뚤한 집도 멋지군. 이 집은 반듯한데?
2: 어, 한글용사다.
1: 안녕. 집이 아주 멋지구나. 그런데 이 반듯한 집은 뭐로 그렸니?
2: 자로 그렸어요.
1: 자? 아니, 이건? 찾았어. 자의 지읒. 나라 한글. 하차. 지읒이 이를 만나 시작.

0: 지. 꺼. 지.
1: 까지. 합체. 저장 완료. 까. 지.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까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우리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1: 이제 손님이 와도 알 수 있겠지?
2: 식당은 저녁까지만 연다는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까지! 까지! 까지!
1: 할아버지!
0: 아하! 훈민정음이 왜 부를까? 친구들! 할아버지가 갔다 올 때까지 아구가 한 글 못 먹도록 지켜봐 주세요! 부탁해!
2: 맛있겠다, 까지.
1: 안 돼! 할아버지!
0: 지금 간다!
2: 에잉, 오늘은 실패! 슝!
0: 오호! 한글까지가 그대로 있네! 친구들, 고마워요!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2: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에서 열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에서 열어요.
3: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여기는 훈민정음 식당이에요. 식당은 아침부터 언제까지 열까요? 한글까지가 어디로 갔지? 까치의 쌍기역이 아를 만나 까. 자의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까지가 나왔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삼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할머니의 옷.
5: 젊은 시절 난 사막의 보물을 찾아서 너희 할머니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단다. 그래서 사막을 가로지르고 무시무시한 선인장 숲을 지나 거대한 천가를 물리치고 마침내 신비한 보물을 발견했단다. 그 보물은 바로 그 보물은
4: 할아버지! 보물이 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견한 보물이 뭐예요?
6: 그게 뭐였더라? 인형들이 밥 먹을 시간이네.
4: 할머니! 저건 할머니 보물 상자? 할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저기 있을지도 몰라. 찾았다! 우와! 이게 바로 그 보물인가 봐!
7: 소리 다 끝났어.
8: 어머, 얘들아, 괜찮니?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6: 뭐?
8: 뽀뽀야?
4: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할머니의 보물을.
6: 보물? 보물! 우리 영감이 사막에서 엄청 힘들게 구해왔었지. 알록달록 어찌나 예쁘던지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근데 보물이 왜?
4: 네?
7: 좀 채소가 아주 싱싱하네요.
6: 그렇지. 인형똥을 비료로 쓰면 돼. 아.
9: 오, 그냥 아무 꽃이나 다시 갖다 두면 안 될까?
4: 안 돼요. 이건 그냥 꽃이 아니라고요.
7: 여기 아빠가 쓰신 탐험일지를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만 찾을 수 있대요.
9: 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사막으로 가보자.
4: 좋아요.
7: 좋아, 다들 준비됐지?
10: 네.
7: 사막의 보물을 찾아서
10: 아르미르
9: 사막이라더니 엄청 덥네.
4: 근데 꽃은 어딨지? 온통 모래사막뿐인데.
7: 먼저 오아시스부터 찾아봐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0: 여기가 맞는데.
1: 오아시스는 어디 있지?
2: 아, 더워.
0: 어?
3: 오아시스가 있어요!
1: 어? 오! 정말이네!
3: 잠깐! 오아시스다!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엉덩이에 뭐가... 어? 어?
4: 여보, 얘들아, 괜찮아요?
1: 엄마, 여기 너무 위험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4: 이건 바닷가 공기의 온도차가 커서 나타나는 신기루 현상이에요. 여기 입지를 보면은 여긴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곳엔 거대한 전갈이 산다?

0: 저게 거대 전갈? 저런 작은 전갈은 100마리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겠다. 얘들아, 진정하고 도망가!
1: 걱정하지 마요. 알즉하는 전갈보다 빠르니까요.
0: 아유, 다행이다.

0: 여기 개미 지옥이야.
1: 여기가 바로 보물이 있는 오아시스예요.
2: 어? 우와, 예쁘다. 보물.
3: 에이, 그건 보물이 아니야.
2: 어, 저기 우리가 찾는 곳이 있어요.
3: 어? 우와, 아름다워.
1: 우리 아빠 정말 낭만적인데.
3: 나도 선물해 줄게요.
1: 이래서 사막의 보물이라고 하는구나.
3: 이러면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4: 나 불러서.
3: 뭐지?
4: 그게 뭐냐?
3: 죄송해요. 제가 보물을 망가뜨렸어요.
2: 아니에요. 제가 망가뜨렸어요. 보물이 뭔지 궁금해서 금을. 피부도 망가뜨렸냐고.
4: 에이? 보물? 아, 그 보물. 보물은 꽃이 아니야.
2: 네?
4: 이걸요.
3: 저건
2: 보물.
3: 그럼 이

0: 꽃은요?
1: 아, 그거. 저기, 영감이 집 앞에서 따다준 꽃이요. 꽃잎의 개수가 달라. 그냥 집어 꽃이었네. 꽃이 아주 예쁘지. 잉용종을 비료로 쓰면 돼.
0: 자, 새로운 요리 대령이요.
2: 예, 잘 먹겠습니다.
1: 채소죽이잖아. 싫은데.
0: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
3: 그래, 뽀뽀야. 아빠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4: 아니, 이런 거 말고 고기 요리는 없어?
0: 고기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채소도 같이 먹어줘야지.
4: 이런 채소죽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낫겠다.
0: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보든지. 요리가 뭐 쉬운 줄 알아?
4: 못할 것도 없지.
3: 이게 뭐야?
4: 요리는 맛을 봐야 하는 거야. 어디?
0: 거봐. 요리는 쉬운 게 아니라고.
4: 요리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뭐지?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맵고 달고 짠데 자꾸 먹고 싶어! 그래, 이거야! 짜잔! 엉클랑표 채소죽!
3: 죽이 엄청 빨갛네.
4: 특별 소스를 넣었거든.
3: 맘마미야! 이게 조금 전에 먹었던 채소죽 맞아?
2: 진짜 맛있어! 맛있냐?
0: 맛있어! 대체 뭘 넣은 거지?
4: 요리도 별거 아니네, 뭐.
0: 이건 엉클락이 만든 채소죽. 저건 내가 만든 채소죽. 어디? 맛있어. 아니야. 아직도 부족해. 더 맵고 짜고 달게. 근데 이거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그래? 자극적이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

0: 이야.
1: 우와, 맛있겠다.
0: 어때?
2: 맛있어요.
0: 진짜?
2: 근데 조금 싱겁네요.
3: 아빠, 삼촌 요리처럼 찌릿찌릿한 맛 없어요?
0: 찌릿찌릿.
4: 이 엉클랑님이 또 나서야겠군.
2: 맘마미야, 정말 맛있는 요리야.
5: 매일 삼촌 해준 것만 먹을래요.
4: 빅보쌈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
2: 어머, 정말 맛있다.

0: 다들 엉클락 요리만 좋아하네. 이게 뭐지? 아니, 이 맛은 엉클락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군.
1: 얘들아, 밥 먹자. 너희 몹쓸 음식에 중독된 게로구나.
0: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디? 깨끗한 이 맛! 이 기름!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죠?
1: 이것저것 귀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지. 그런데 뭘 넣었더라?
0: 알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1: 렛츠고!

0: 선배님!
1: 빅보섬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
2: 그건 바로 나지.
1: 채소죽? 겨우 준비한 게 채소죽이야?
2: 저번하고는 다를 거예요.

0: 냄새는 뭐지?
1: 너무 싱거워요.
2: 맛없어.
1: 원래 이렇게 매웠었나? 싱거운데 자꾸 손이 가네.

0: 맛있는 채소죽이야.
1: 맛있겠어.
2: 말도 안 돼. 인정 못해. 자, 먹어봐.
0: 어머, 저 빨간 소스 좀 봐. 너무 매워 보인다.
2: 됐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1: 역시 아빠 요리가 최고예요.
3: 다음엔 더 맛있는 요리 만들어줄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9: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20: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14: 뽀로로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바다 거북의 꿈.
8: 야, 가려워.
7: 켄켄, 왜 그래?
8: 가려워, 가려워.
7: 등이 간지러워? 내가 긁어줄까? 여기? 여기?
8: 아,
7: 여기?
8: 위?
7: 등이 가렵대.
9: 등이? 갑자기 왜?
7: 아, 근데 켄켄 너 이러고 있으니까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은데. 어? 밥벌이다. 아니 무슨 일이야? 보여줘.
10: 울는 소리가 들려.
7: 아니 누가 우는 거야? 찾아줘.
11: 찾았습니다.
9: 어? 바다 거북이 울고 있어. 어디 아픈가?
10: 다쳤을 수도 있어.
7: 좋아, 그럼 바다로 간다.
12: 출동!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3: 벽 탐정 피트! 궁금해?
14: 캥캥! 맞는 게 제리!
15: 젠틀맨 제재!

0: 바다거북 아직도 울어?
1: 벌써 며칠째야. 저러다 쓰러지겠어.
2: 대체 무슨 일이지?
3: 어? 바다거북 저기 있다.
4: 바다거북 왜 우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야?
5: 놀라지 마. 널 도우려고 온 거야.
4: 너희들이 날 돕는다고? 아니, 너희 날 도울 수 없어.
6: 바다거북아, 가지마!
3: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거지?
5: 그러게, 엄청 속상한 것 같은데.
4: 그렇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켄켄, 어딨지? 켄켄 혼자서 바다거북한테 가고 있어.
7: 안녕, 난 켄켄.
4: 켄켄, 안녕, 난 바다거북이야.
7: 어디야?
4: 내가 울어서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7: 맞아.
4: 속상해서 울었어. 내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7: 네 꿈이 뭐야?
4: 하늘을 날고 싶어.
7: 날고 싶게.
4: 뭐? 바다거북이 하늘을 어떻게 날아?
5: 그래서 울었던 거구나.
3: 힘든 꿈이네. 바다거북이 새라면 모를까.
4: 새?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8: 아, 여기가 좋겠군.
4: 독수리야!
8: 누구냐? 누가 감히 겁도 없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어머, 귀엽게 생긴 독수리네.
5: 이그라이를 독수리라고 생각하나 봐.
4: 잘 됐다. 그럼 제자가 독수리인 척하고 바다거북을 날게 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거야. 제자가 맨 앞으로 가.
3: 좀 무서운데.
7: 바다거북이 제자야.
3: 알았어. 독수리님, 도와주세요.
8: 도와달라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아기 독수리야?
3: 바다거북이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데, 바다거북과 함께 하늘을 날아줄 수 있을까요?
7: 날아주세요!
8: 바다거북과 하늘을 날아달라고? 바다거북, 준비됐지?
9: 드디어 내가 하늘을 나는 거야.
8: 자, 그럼 간다.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9: 언제 날아?
8: 어떡하지? 바다거북을 못 들면 분명 놀림을 당할 텐데.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럼 이만.
4: 그냥 가면 어떡해. 그랬구나. 어쩔 수 없지.
7: 괜찮아.
4: 그럼 나 문어마녀한테 가볼까?
7: 안돼.
4: 왜 안돼? 문어마녀는 뭐든지 바꿀 수 있대. 인어공주 꼬리도 다리로 바꿔줬대. 나도 다리를 날개로 바꿔달라고 할 거야. 그럼 하늘도 날 수 있겠지. 나 당장 문어마녀한테 갈 거야.
7: 안 된다니까.
6: 위험해.
4: 문어마녀, 내 다리를 날개로 바꿔줘. 할 수 있지?
10: 당연하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야?
7: 바다거북아!
10: 무서워.
4: 문어마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게 말이야.

0: 들어간 것 같은데.
1: 그랬구나. 그럼 내 꿈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2: 안 되겠어. 쉐리, 제제, 우리가 해보자.
3: 설마 그 방법을 쓰자는 거야?
4: 안 돼! 위험해!
2: 위험해도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5: 네? 해보는 거야?
2: 얘들아, 힘내!
3: 할 수 있어!
4: 멈추면 안 돼!
3: 힘내!
2: 내가 올라가고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0: 아들 돌아갈.
1: 미안해.
2: 날개라니? 승희, 캔캔발이 맞잖아.
3: 바다 거북이 나는 것 같아.
4: 진짜 날개 같아.
2: 그래, 바로 이거야.
0: 날고 싶은 내 꿈은 이제 포기해야겠어.
1: 바다 거북아!
0: 왜 또?
2: 바다 거북아, 보여줄 게 있어. 아마 깜짝 놀랄걸?
5: 이그라이, 영상 스타트!
6: 우와, 바다가 꼭 하늘 같아.
5: 그렇지.
2: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는지 잘 봐.
6: 어, 저건 나잖아.
2: 왜, 바다 거북, 네가 날고 있어.
3: 바다라는 멋진 하늘을 날고 있다고.
6: 세상에.
1: 바다 거북아!
7: 우리 함께 날자.
2: 좋아, 얼마든지. 근데 있잖아, 하늘을 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바다가 정말 좋아.
7: 우리도 좋아.
2: 캔캔, 언제 이렇게 수영 실력이 는 거야? 좀 멋지던데.
3: 멋져? 날고 싶어하는 바다 거북 꿈도 캔캔 덕분에 이뤄졌어.
1: 다행이야.
5: 아, 맞다. 캔캔, 등가려운 건 좀 어때?
1: 괜찮아.
6: 날개가 숨겼어.
1: 날개? 여기.
3: 박사님 말대로 캔캔은 특별한 아이인가 봐.
6: 정말?
1: 날개.
2: 레벨 업!
1: 캔캔!
2: 할 수 있어, 캔캔! 코코, 몰리, 바바, 보고 싶어. 바바는 여전히 무술 연습하고 있겠지.
1: 언니, 피트 친구야?
2: 응, 내 친구들이야. 지금은 신비의 섬에 있을 거야. 캔캔, 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 거지? 날개가 생겼으니까 신비의 섬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 그치? 얼른 날아봐. 얼른.
1: 날개 있을까? 해볼까?
5: 오, 캔캔, 나는 거야?
3: 오, 드디어. 캔캔의 첫 비행인가?
1: 그,

0: 날개가 안 움직인다고?
1: 어, 그럴 리가.
2: 말도 안 돼.
1: 날개가 있으면 뭐해. 난 못 날 거야.
0: 켄켄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
1: 어떡해.
3: 어디 가서 자신감을 사올 수도 없고. 어, 그래. 바로 그거야. 봐봐, 또 연습하는 거야?
4: 오, 무술 연습은 매일매일 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0: 있거든.
1: 이라고 바바가 그랬어.
2: 그럼 켄켄한테도 무술을 알려줄까?
3: 누가 알려줄 거야?
1: 아, 이럴 때 바바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4: 무술 챔피언 캥거루의 사건 의뢰입니다.
5: 피트, 정말 피트 맞아? 그럼 혹시 우리 사부님을 찾아줄 수 있을까? 제발 찾아줘.
2: 오, 무술 챔피언이래. 그럼 켄켄한테 무술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겠네.
3: 잘됐다. 그럼 켄켄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겠지?
6: 잘됐다, 잘됐어.
1: 일단 챔피언 캥거루한테 가보자.
6: 가자, 켄켄.
3: 좋아.
7: 사건이다, 출동. 다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켄켄, 만능게 제리,
8: 젠틀맨 제제,
7: 우리 함께 업업업 레벨업
3: 켄켄.
1: 대체 왜 싸우는 거야?
5: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2: 무술 연습하는 건데?
1: 그럼 네가 사건을 의뢰한 챔피언 캥거루야?
5: 와, 세상에. 혹시나 하고 연락해봤는데 진짜 명탐정 피트가 있었어. 우리 사부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거든.
7: 사부님이 누군데?
5: 나를 무술 챔피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0: 봐봐, 사부님. 보고 싶어요.
1: 바바라면 혹시 이 친구?
5: 맞아. 바바 사부님.
1: 바바가 여기 있었어? 그럼 바바도 신비의 섬에 못 간 거야? 바바! 어디 있니, 바바?
9: 사부님은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지셨어.
10: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난 신비의 섬을 찾아 떠난다.
1: 바바, 신비의 섬으로 가는 비밀 열쇠가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거야?
3: 비밀 열쇠?
1: 바바를 위해서라도 신비의 섬으로 가는 비밀을 꼭 밝혀내고 말 거야. 바바, 그때 우리 함께 꼭 신비의 섬으로 가자.
7: 피트,
8: 그러려면 일단 켄켄부터.
1: 아, 맞다, 챔피언. 켄켄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5: 바바 사부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2: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5: 켄켄, 네 마음 이해해. 사실 나도 그랬거든.
3: 정말?
11: 어머, 캥거루 달리기 대회가 시작될 모양이네. 얘야, 너도 나가볼래?
12: 아니요, 저는 달리기 못해요. 해보나마나 어차피 꼴찌할 거예요.
11: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봐.
12: 자신감? 그게 뭐예요? 몰라요, 전 그냥 엄마 젖이나 먹을래요.
11: 그래, 그래.
5: 자신감 없던 내게 어느 날 기적같이 바바 사부님이 나타나셨어.
10: 오늘부터 너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바바 사부다. 널 자신감 넘치는 캥거루로 만들어줄게.
12: 네, 제가 무술을 할 수 있을까요?
10: 그럼, 그러니 널 믿고 용기 내서 얼른 아기 주머니에서 나와.
11: 그래, 넌 할 수 있어.
12: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10: 그렇지, 그렇게 작은 일부터 용기 내면서 자신감은 시작되는 거란다.
12: 그럼 얼른 무술 알려주세요. 저 할 수 있어요.
10: 그럼 일단 달려.
5: 그렇게 난 달리기 시작했어. 근데 처음엔 놀림을 당했지.
3: 내가 눈 감고 달려도 쟤보다 빠를걸.
13: 야, 캥거루야, 달팽이야, 왜 이렇게 느려?
9: 하지만 달리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내가 누구보다 빨리 달리게 된 거야.
3: 너 왜 이렇게 빨라졌어? 도저히 못 따라잡겠어. 야, 걔 달리기만 빨라진 게 아니야.
9: 열심히 달리다 보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튼튼한 체력도 갖게 됐지.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지. 근데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 아이, 사부님, 언제까지 달리기만 해요? 이제 무술도 알려주세요. 저도 사부님처럼 무술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10: 좋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무술을 알려주지. 이 모래주머니를 주먹으로 쳐먹어라. 흥.
9: 사부님, 이건 식은죽 먹기죠. 얍.
3: 뭐하냐?
9: 왜 안 되지?
3: 너무
9: 쉽게 봤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어우, 창피해.
1: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 아니야?
9: 맞아. 제대로 연습도 안 했으면서 자신감만 넘쳤던 거지. 그래서 난 사부님의 가르침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매일 달리면서 체력을 키우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지금의 무술 챔피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야.
3: 연습! 또 연습! 이래서 나는 연습할 거야! 날 거야! 날 거야!
1: 그렇지! 켄켄도 그렇게 꾸준하게 연습하면 언젠가 날 수 있을 거야.
13: 켄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3: 괜찮아! 힘내자!
14: 켄켄, 쉬엄쉬엄해. 챔피언 캥거루를 만나고 오더니 원래 켄켄으로 돌아온 것 같지?
13: 원래 켄켄보다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1: 켄켄! 벌써?
14: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3: 낼 거야, 켄켄!
1: 처음부터 다시 레벨 업!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킬킬,
15: 식물엔
16: 덕분만
17: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9: 점심에
1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9: 저녁에
1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지금 쟁여놓으세요.
2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2: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주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천방 천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폭탄이 위험한 진짜 이유.
1: 정말이야?
0: 새로운 대포를 또 만들었어?
2: 예전에 만든 대포들보다 훨씬 더 강할 거야.
1: 훨씬 강하다고?
2: 샤크 캐논! 향기대포 박사!
0: 흥분한 곤충들을 진정시켰던 향기대포보다 더?
2: 더 강력해. 말랑말랑 풍선대포 발사!
0: 생태를 구해줬던 말랑말랑 풍선 대포보다 더?
2: 훨씬 더 멋질걸?
1: 더 멋지다니, 정말 대단한걸?
0: 근데 대포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2: 다니, 구해줄래? 나한테 영감을 준 친구가 있어.
3: 쉐리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4: 야! 폭탄 먼지벌레잖아!
2: 피트도 알아? 이따가 만나기로 했는데 다들 같이 가자.
4: 와, 아니.
5: 나 만나고 싶어. 갈 거야.
1: 혼자 가면 어떡해?
2: 어딘지 아는 거야?
0: 아, 뭐해? 같이 가야지.
6: 켄켄! 삼각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켄켄! 맞는 게?
7: 젠틀맨 제재!

0: 아이, 죽은 벌레가 또 있네. 얼른 치워야겠군. 하여간 숲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1: 숲한 먼지 벌레!
0: 어우, 쉐리! 오랜만이야.
1: 친구들도 같이 왔어.
2: 난 제제.
1: 난 캥캥.
0: 어? 넌 피트 아니야? 우리 전에 만났었잖아. 너도 기억나지? 울지마, 폭탄 먼지벌레. 너도 여전히 발에 먼지나게 뛰어다니네. 그래서 내 이름이 먼지벌레잖아. 근데 피트, 오늘은 기절 안 해? 그땐 나보고 기절했잖아.
3: 그랬어?
0: 아, 기절이라니. 깜짝 놀랐을 뿐이야. 갑자기 폭탄을 쏘는데 안 놀라겠냐?
3: 폭탄?
0: 쉐리, 폭탄 먼지벌레 말이야. 폭탄 발사! 독가스 폭탄을 쏘는 거 알아? 그래서 이름도 폭탄 먼지벌레잖아. 요즘도 아무한테나 폭탄 쏘고 다니는 거 아니야?
1: 비트, 아무한테나라니.

0: 맞아. 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폭탄을 쏘는 거라고. 야! 폭탄 맛이 어떠냐?
1: 아, 스컹크처럼 스컹크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폭탄을 발사하거든.
0: 스컹크랑 나랑 비교하지 말아줄래? 내가 스컹크보다 한 수 위라고.
2: 아우! 어디가? 스컹크, 나랑 놀자. 날 잡아라. 놀자고 해놓고 괴롭히려는 거잖냐?
0: 물론 스컹크도 위험할 땐 냄새가 아주 강한 황금색 액체 폭탄을 발사하지.
3: 감히 내 아들한테 폭탄을 쏘았어? 어디 나한테도 쏴보시지. 네, 잡히기만 해봐. 네?
2: 어떡해. 폭탄을 다 쏘버렸는데. 얼른 도망가야지. 스컹크 달려.
0: 스컹크는 폭탄을 한번 쏘고 나면 다시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난 맘만 먹으면 70번 더 다 쏠 수 있어. 이렇게.
4: 저기, 두꺼비야.
0: 에이? 나 괴롭히려고?
5: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0: 그럼 그냥 맞아라, 폭탄 발사!
5: 오, 뜨거워!
1: 세상에, 많이 아픈가 봐. 오줌을 쌌어.
5: 놀라서 싼 거야. 나도 모르게 그만.
0: 한 번 더 쏠까?
5: 아니야, 아니야.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 빨리 가. 제발 가줘. 제발 부탁이야.
0: 봤지? 작지만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어.
1: 폭탄 먼지벌레, 너 폭탄 믿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6: 너 그러다 큰 코 다칠지도 몰라.
0: 신경 꺼. 폭탄
6: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는군. 여전히 그러고 있으려나? 아, 생각난 김에 가볼까?
7: 누군데?
6: 여기 코스타리카 정글에 사는 친구인데.
2: 빨간 개구리다!
6: 오, 켄켄, 잘 찾았어. 바로 빨간 몸에 파란 다리, 꼭 청바지를 입은 것 같다고 해서.
8: 나 코스타리카 블루진 개구리야. 근데 넌 안 피하니?
9: 아주 맹랑한 개구리네. 한 입에 꿀꺽 해주마.
8: 후회할 텐데.
9: 후회는 네가 하겠지.
8: 어? 아, 자, 물었냐? 어? 아, 물었어? 어?
2: 왜요?
8: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을 텐데.
2: 개구리한테 당하다니.
1: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8: 아, 몰랐어. 뱀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내 피부에선 독이 땀처럼 나온다고. 어때? 독화살 맞은 것처럼 아프지? 어? 아프지?
9: 독 때문에 잡아먹을 수도 없고.
6: 이 개구리는 독화살 같은 강한 독을 가졌다고 해서 딸기 독화살 개구리라고도 불러. 하하, 펄자, 펄자, 펄자.
9: 내려와라.
8: 잡아보시던가.
2: 닮았다.
6: 그치? 잘난 척하는 게 폭탄 먼지벌레랑 닮았지?
1: 그러게.
2: 어? 저기 봐.
10: 왜 쫓아와? 쫓아와도 소용없어. 내 몸에 독이 있다.
11: 이상하게 쫓아가고 싶네.
10: 헛수고하지 말고 집에 가라.
11: 응? 뭐야? 그란마디?
10: 하지 마라.
11: 싫은데?
10: 독 있는데?
11: 괜찮은데?
10: 괜찮아? 그럴 리가.
11: 우리가 언제까지 당할 줄 알았어?

0: 딸기 독화살 개구리 독을 견뎌낼 수 있는 뱀이 나타났어.
1: 그래서?
2: 혹시 모르니까 너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1: 걱정 마. 난 딸기 독화살 개구리처럼 쉽게 당하지 않아. 내 독가스 폭탄은 더 강력하다고.
2: 그래도 조심해.
1: 뭐라고 조심하라고? 채, 난 고슴도치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거든.
3: 뭐? 내가 안 무섭다고?
1: 그냥 가시지.
3: 뭐야?
1: 나 이길 수 있으면 먹어보든가. 먹어봐, 먹어봐. 아, 먹어봐. 아, 나한텐 무기가 있다 이거야. 폭탄 발사!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뱉어! 폭탄 발사!
3: 폭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폭탄 맞췄네. 폭탄 믿고 우쭐 대더니.
0: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3: 왜? 너희들도 폭탄 있어?
0: 아니.
3: 봤지? 폭탄 있다고 잘난 척하다간 큰코 다친다.
1: 레벨 업!
2: 캔캔!
1: 붉은 섬의 비밀. 캔캔, 뭐 하는 거야?
2: 비트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1: 캔캔, 내가 어떻게 명탐정이 된 줄 알아? 바로 이 빨간 코 덕분이지. 내 코는 단 한 번도 사건을 놓친 적이 없다니까.
0: 저런다고 빨간 코가 생길까?
2: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그냥 두자. 말린다고 그만둘 캔캔이 아니니까.
1: 캔캔, 내 코가 그렇게 부러워?
4: 사건입니다.
1: 너 할 만하지.
4: 사건입니다.
1: 하지만 캔캔,
4: 사건입니다.
1: 이 코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코가 아니야.
2: 뭐야, 사건을 놓친 적이 없다더니 사건이라잖아.
1: 사건? 아니, 무슨 사건이지?
4: 크리스마스 섬 해안가가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1: 뭐라고? 해안가가 붉게 물들었다고?
0: 저런 건 처음 봐.
1: 혹시 피 아냐? 끔찍한 사건인가? 그렇다면 이 명탐정 피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당장 출동이다.
0: 출동!
2: 출동!
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캔캔 맞는 게 제리
6: 젠틀맨 제제.

0: 저기가 크리스마스 섬이야.
1: 크리스마스 날 발견돼서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부른다면서?
2: 어, 근데 해안가가 이렇게 붉었나?
1: 신기하다.
0: 가까이 내려가서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 다들 조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 어, 알았어. 움직인다.
0: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3: 잡지 마. 떨어진단 말이야.
2: 이게 뭐지?
0: 아기 홍게들이야. 여기 크리스마스 섬에만 산다고 들었어.
2: 그게 정말이야?
1: 귀여워.
2: 엄청.
1: 우와, 아기들이 정말 많은데.
3: 얘들아, 가지 마.
0: 우리가 센 줄 알고 도망가네.
1: 쟤 아닌데.
4: 그럼 안 잡아먹을 거야?
1: 그럼 당연하지.
2: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0: 근데 아기 홍게들 왜 해안가에 모여있어?
4: 엄마한테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우린 얼마 전까지 바다에 살았어. 알에서 깨어나 이제 막 육지로 올라왔거든.
5: 지금은 몸이 말랑

0: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바닷가에서 몸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1: 이거 잘하면 엄마 아빠처럼 몸도 단단해지고 몸 색깔도 정말 이렇게 변할 거야.
2: 여기 온 지 3일쯤 지났나? 이제 엄마 찾으러 갈 거야.
3: 엄마는 어디 있는데?
2: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0: 몰라.
3: 엄마. 보고 싶어.
4: 호호호, 아기 홍예들아. 바다에서 무사히 돌아왔구나. 엄마를 만나고 싶니?
2: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0: 알려주세요.
4: 엄마 홍예들은 저기 숲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란다.
0: 엄마 홍예가 숲에 산다고?
5: 바다가 아니고?
3: 가자.
0: 아기 홍게들은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홍게들은 숲에 산다니 이상하지 않아?
6: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직접 확인해보는 거야. 제재!
5: 좋아. 과거 재생장치로 확인해보자. 과거 재생장치 스타트!
7: 아이들아, 엄마랑 바닷가로 가자.
8: 아이들이 상하기 전에 빨리 바다로 가서 털어내야 해.
3: 죽기 전에 얼른 가자.
7: 어? 이 길이 아닌가?
3: 내 거야.
4: 나도 좀 먹자.
3: 자동차다. 조심해.
5: 여보, 꽉 잡아. 여보.
7: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다.
9: 고생 많았어.
3: 얘들아, 정말 힘들었지.
7: 늦기 전에 얼른 바다의 알들을 털어냅시다.
9: 갑시다.
3: 바다로 가자.
8: 알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0: 우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4: 아기 홍게들아,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다간 무시무시한 그 녀석이 나타날지도 모른단다. 자, 모두 나를 따라오거라.
10: 아니, 이 냄새는 홍게로구나.
4: 어이, 코코넛 개다.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 테니까.
10: 거기 살아.
4: 아기 홍게들아, 어서 피해라.
10: 도망쳐봤자 내 집게발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4: 아기 홍게들아, 어서 숲으로 도망쳐. 어서.
0: 아기 홍게들은 어떡하지?
6: 우리가 숲으로 데려다 주자.
2: 어디로 가지?
3: 어떡해.
11: 아기 홍게들아,
0: 우리가 숲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게.
11: 집중이야.
2: 따라와.
3: 가자.
7: 아기 홍게들이 숲을 무사히 찾아올까?
12: 난 아기들이 오면 젖은 낙엽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줄 거야.
13: 나 지난번에 바다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뒀어. 아기들에게 알려줄 거야.
8: 난 알털기 춤을 알려줄 거야.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알을 터는 게 홍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알지?
7: 아기들이 무사히 숲으로 와줘야 할 텐데.
4: 쏴! 모두들 다 쏴버려!
3: 노랑 미친 개미들이다!
4: 개미선이다. 맛 좀 봐라!
14: 오, 노랑 미친 개미가 쏜 개미선에 당했어!
0: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6: 아기 홍게들이 숲으로 오고 있어!
7: 아기들이 오면 전해줘. 이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11: 안 돼!
4: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닥치는 대로 공격!
0: 노랑 미친 개미들을 쫓아내야겠어! 다니, 무당벌레를 연결해줘!
7: 다니가 무당벌레와 연결합니다.
15: 피트, 무슨 일이야?
0: 무당벌레들아, 깍지벌레 있는 곳을 알려줄게. 그쪽으로 가줄래?
15: 깍지벌레라면 어디든 좋지.
0: 노랑 미친 개미들아, 깍지벌레 알지?
4: 깍지벌레 알지. 우리 아기 개미들이 깍지벌레가 쓴 배설물을 아주 좋아하거든.
0: 그래? 근데 지금 무당벌레들이 깍지벌레한테 가고 있다는데?
4: 어, 안 돼! 무당벌레가 깍지벌레들을 잡아먹을 거야. 그럼 깍지벌레들의 배설물은 더 이상 없을 거고, 그럼 아기 개미들이 먹을 게 없어지잖아. 노랑 미친 개미들아, 모두 깍지벌레를 구하러 간다.
11: 가자.
4: 가자.
11: 가자.
4: 가자.
2: 가자. 가자. 가자.
6: 어떻게 이런 작전을 생각해낸 거야?
0: 아기 홍게들이 저렇게 열심히 엄마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명탐정 피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2: 꼭 숲으로 가서 엄마를 만날 거야.
6: 가자.
5: 마치 붉은 물결 같아 보여.
6: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빨강이야.
0: 내 코보다 더?
1: 피치 코뉴 멋져.
0: 내가 더 멋지지?
5: 뭐라고?
0: 아기 홍게들도 무사히 엄마 아빠를 만나 멋진 어른 홍게가 될 수 있겠지?
1: 아기 홍게들아 힘내.
0: 레벨 업!
1: 캔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1: 얼굴엔
16: 순한 킬킬,
11: 줄무랑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8: 가자 얘들아,
2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9: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2: 지금 쟁여놓으세요.
2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3: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분위기가 으스스하네. 정말 이 호수에서 괴물이 나타난단 말이야?
1: 맞습니다, 공주님.
0: 어? 근데 저쪽 배안에선 꼭두 새벽부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1: 아마 이 호수에 살고 있는 괴물 사진을 찍고 싶어서 저러는 걸 겁니다.
0: 저래서야 괴물 꼬리도 못 찍겠는데?
1: 꼬리라도 찍으면 다행이죠.
0: 응?
1: 여기서 괴물 사진이 찍힌 게 30년 전 일이랍니다. 자, 보세요. 그것도 이런 흐릿한 흑백 사진으로 말이죠.
0: 뭐? 30년 전에? 그럼 여기에 정말 이 괴물이 살고 있는 건 맞아?
1: 아무도 이 괴물의 존재를 알 순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근데 분명한 건 없어도 있게 한다는 거죠.
0: 뭐라고? 없어도 있게 한다니 어떻게?
1: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0: 계획? 칸타, 너 또 상어 때처럼 했다가는 가만 안 둔다.
1: 그땐 공주님도 재밌어 하셨으면서.
0: 뭐야?

0: 이번엔 물속이래.
1: 내 물속이요?
2: 어떻게 된 거지?
1: 드라곤에 뭐라도 있어?
3: 저게 뭐야? 인간 포착 성공? 세실, 쉐가 아저씨, 어? 저쪽이에요. 자, 이것 좀 보세요.
0: 어, 뭔데?
3: 놀라지 마시라.
0: 이게 특종이라고?
3: 이런 잘렸네. 하여튼 뭐냐면 엄청 큰 물고기, 아니 공룡 같은 건데.
1: 뭐 공룡?
4: 여기가 아무리 미스테리하지만 공룡이라니.
0: 그래 타타, 공룡은 좀 심했다.
3: 그령. 드라곤넷 너도 봤지?
1: 그령?
3: 진짜 있었다니까요. 제가 봤다고요.
5: 얘들아, 무사히 도착한 거지?
6: 네, 박사님.
3: 박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5: 사진? 이건 뭘 찍은 거냐? 꼭 지렁이 같기도 하고.
4: 박사님, 그게 공룡을 찍은 거래요.
3: 진짜 공룡 맞다니까.
5: 정말 공룡을 본 거야?
3: 그렇다니까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5: 타타 말이 사실이라면 내시가 물속에서 찍힌 최초의 사진이겠구나.
1: 네? 내시요? 그럼 저희가 지금...

0: 예시가 산다는 호수 안에 있다고요?
1: 아, 그런 것 같구나. 너희가 도착한 곳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네소호란다. 네소호에 수종 괴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 것은 벌써 천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란다.
2: 그럼 그 지렁이 사진이 진짜 공룡 꼬리라는 거죠?
1: 글쎄, 저 꼬리의 사진이 내시라 해도 내시가 공룡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단다.
2: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1: 거대한 뱀장어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쥐라기 때 공룡인 플레시오사우루스나 엘라스모사우루스라는 설도 있거든.
0: 에이, 공룡이 멸종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살아있겠어요?
1: 아니야, 꼭 그렇지만도 않단다. 바다거북이나 상어도 공룡이 살던 백악기 때부터 살아온 원시 생명체들이니까. 육상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닷속엔 공룡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곤 할 수 없지. 꼭 명심해라.
2: 네, 박사님!
0: 이 호수 속에도 뭔가 있는 거 아닐까?
2: 그러게요.
0: 뭔가 부딪혔어!
2: 아, 이거 위험해요!
0: 일단 호숫가로 나가자! 예.
3: 미미미 마마미 이모 오라 오로로로라 오라로로 오로
0: 갔다 뭐라는 거야?
2: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이상한 사진만 찍혔대요. 어? 이건 클랩마이너 누나랑 간타 같은데요?
3: 클랩마이너 또 무슨 꽁꽁이를 꾸미려고 여기 나타난 거야?
4: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군. 뭔가 좀 획기적인 이벤트 없나? 호수의 괴물이 딱 한 번만 더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5: 마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죠?
4: 그렇지.
6: 그럼 이번 선거에서도 시장님이 쉽게 당선이 될 거고요.
4: 그렇게만 된다면야. 에? 당신들 누구요?
5: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을과 시장님의 미래를 위해 호수의 괴물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4: 하지만 이 호수의 괴물이 나타난 건 30년 전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소?
6: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랍니다.
4: 딱 사진 한 장만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5: 괴물은 원하시는 만큼 등장시켜드리겠습니다.
4: 오호, 그럼 나야 좋지.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혹시 괴물 캐릭터 사업권이나 관광 개발권 같은 걸 원한다면 언제든 말만 하게.
6: 시장님은 그냥 때마쳐 기자들을 마을로 불러만 주시면 됩니다.
4: 기자들? 그런 건 내 전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자네들이 원하는 건 뭔가?
6: 글쎄요.
5: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랄까요?
4: 꿈과 희망이라. 자네들 나와 정치 한번 해보지 않겠나? 소질 있어 보이는데.
5: 공주님을 위한 최첨단 장치입니다.
6: 이게 네 계획이란 말이지. 어디 한번 보여줘봐.
5: 네, 공주님. 개봉 각도! 이름하여 메시 X.
6: 어? 뭐야, 최첨단 장치라면서. 에이, 이거 뭐 물에 뜨기나 하겠어?
5: 겉모습은 좀 엉성하지만 성능엔 이상 없습니다.
6: 그래? 근데 얘 눈도 없는데?
5: 아,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까진.
6: 으휴, 그거 줘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말지. 어때, 내솜씨?
5: 우와, 훌륭하십니다.
6: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시작해볼까?
5: 네, 공주님.
0: 우와, 이게 다 무슨 일이지?
2: 어? 괴물의 귀환 축하 행사라는데요?
7: 정말 내시가 나타나는 건가?
2: 뭐지?
8: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 마을의 자랑인 내시가 30년 만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자, 모두들 호수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6: 저기!
9: 어디? 어디?
6: 아닌가?
5: 아니요. 밖이 안 보이잖아요, 공주님. 하늘이 빨간색 쪽으로 들어오게 페달을 좀 세게 밟으시라고요.
6: 아, 이게 누구한테 명령이야?
5: 아니, 그게 하늘이 빨간색 쪽으로 유지돼야 조종을 할 수 있거든요.
6: 알았다고!
5: 네, 그겁니다.
4: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6: 저기요!

0: 이게 뭐야?
1: 왜? 뭔데? 무슨 일이냐니까! 아,
0: 그게...
1: 그러니까 뭐!
0: 그게 뭐냐면요...
1: 똑바로 조정 못해!
0: 조종장치에 이상이...
1: 갑자기 무슨 소리야!
2: 오, 이곳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니 정말 반가워. 난 평생 동안을 혼자 외롭게 살아왔거든.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어? 뭐야, 가짜였어? 감히 날 놀렸겠다. 도저히 용서 못해. 야, 난 거짓말쟁이들이 싫어.
0: 추락하고 있어요. 진짜가 나타나다니.
1: 무슨 소리야?
3: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1: 야! 와! 진짜 고수 괴물이 나타났네.
4: 여러분, 드디어 내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1: 해리언 여러분, 위험합니다. 빨리 모두 피하세요. 내시가 마을로 가고 있어요.
4: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시는
2: 난 너희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날 보러 가느냐!
1: 야! 지금이에요!
2: 네?
1: 꿈쩍도 안 해요!
2: 그 정도밖에 안 돼?
5: 감히 그날 후회하게 해주지!
6: 숨길 수가 없어!
2: 야, 다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얘들아.
5: 그러게, 왜 사람들을 괴롭혀?
2: 너도 수백 년 이상을 호수에 갇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날 속이고 놀림감으로 만들다니.
3: 반할만도 하겠네.
2: 제발 나 이 호수에서 꺼내줘. 뭐?
5: 세실 가능할까?
2: 뭐?
5: 안 될 거 없지. 고스피드 연속 발사.
3: 그럼 다음 세계로 가자.
5: 출발.
0: 공주님,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공주님.
1: 아니, 저것들은 뭔데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7: 박사님께 좀 여쭤봐.
1: 박사님!
8: 얘들아, 이번 세계의 몬스터는 좀비란다.
1: 네? 좀비라고요?
7: 저것들이 다 좀비란 말이에요?
8: 그래, 맞아. 그래도 영화에서 봐서 좀 익숙하지? 먼저 이 좀비의 기원은 말이다, 부두교 전설에서 시작된 거란다. 그러니까 추술에 의해 움직이는 시체란 뜻인데.
1: 박사님, 강의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알고 계신 거죠?
8: 그럼 말다 마다 좀비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구나.
9: 버블건도 플라즈마 캐논도 통하지 않아요.
1: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8: 다른 녀석들은 다 필요 없고 대장 좀비만 찾아서 잡으면 돼. 근데 지금은 좀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게 좋겠다. 쇼핑몰 같은 큰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1: 아, 쇼핑몰! 영화에서 봤어요!
9: 우아한 쇼핑몰!
1: 웬만한 물건들은 갖춰져 있으니까 좀비들이 사라질 때까지 버틸 수 있겠네요.
7: 그래? 무게가 될 만한 것도 있겠지?
9: 난 식품 코너부터 갈래.
5: 아저씨!
9: 식량이 있어야 버티지, 안 그래?
1: 박사님, 그래서 어디로 가야 쇼핑몰이 나오는데요?
8: 너희가 지금 3번 도로를 떠나 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 블럭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1: 박사님! 박사님! 또 중요한 순간에
7: 움직이게 쫓아오네.
9: 쇼핑몰이 어디라고?
1: 이쪽이래요.
7: 이것도 뭐야?
9: 사막에서 몰려오는데.
7: 이 많은 좀비들이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9: 이 정도면 온 도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버린 거 아니야?
7: 밑바닥은 따로 없네.
1: 어쩌지?
9: 완전히 코이 나겠어.
1: 어떡해, 다들 기어 올라오는데.
7: 저리 가.
1: 안 되겠어. 다들 내 손을 잡아요.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고.
9: 나 때문에 진작 죽은 거야.
7: 지금은
9: 다 힘들지.
7: 그러니까 다이어트 좀 하랬죠.

0: 좀비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장 좀비인가 봐.
1: 그래.
2: 좀비들이 산을 잃었어.
0: 이렇게까지 쫓아올 줄이야.
2: 왜 나를 노리는 거야. 잡혔다. 이거 노라고. 나 다 안 되겠어. 그냥 날 놓고 도망가.
1: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끝까지 버텨요. 타타 어떻게 좀 해봐. 만능 헬멧 최대 주력으로 상승.
2: 당장 떨어져. 저 노랑이
3: 멀라.

0: 그냥, 그냥, 그냥.
1: 간지러워더라고, 내꺼만.
2: 좀비!
0: 그럼.
2: 우리 좀비랑 싸우고 있었는데. 세실! 쉐가저씨! 다들 괜찮아요?
0: 그럼.
2: 뭐?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0: 그럼.
2: 다 찾아봐도 두 사람이 안 보여? 맞아, 그랬어. 이제 어떡하지, 드라곤은? 저기 쇼핑몰이야, 드라곤은. 가보자. 쉐가저씨는 분명히 저기로 올 거야.
3: 우와, 여기도 벌써 좀비들이 전부 휩쓸고 지나갔나 봐.
2: 아저씨, 세실, 아무도 없어요?
3: 어? 내가 좋아하는 깡통입니다.

0: 돌렸네. 까영, 까영. 근데 여긴 어디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드라곤넷! 꾸안꾸안? 플랫마이너 누나? 그러니까 누나도 좀비한테 쫓기다가 여기로 숨었다는 거죠?
1: 그렇다니까.
0: 매번 자기들이 풀어놓은 몬스터에 당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1: 뭐라고? 다른 건 몰라도 저 좀비들은 내가 풀어놓은 거 아니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벌써 좀비들이 이 도시를 집어삼킨 후였다고.
0: 벌써 전부 다. 아, 심각하네. 근데 누난 왜 혼자 있어요? 칸타는요? 왜 안 보여요?
1: 먹을 거 찾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네.
0: 그럼 칸타도 혹시...
1: 그 녀석은 골렘이라 물린다고 해도 좀비가 되진 않겠지만...
0: 배 많이 고픈가 봐요. 아까 오다가 주는 건데 이거 드세요.
1: 어? 아니, 이거 통조림? 쾅쾅! 우와! 아... 자, 너도 먹어.
0: 고마워요, 누나. 드라곤넷! 너도 좀 먹어.
2: 고맙긴. 원래 네 건데.
0: 고팠지. 저기, 누나. 도레미경은 좀 어떠세요?
1: 뭐? 도레미경? 누가 도레미경 이름을 함부로 말하래?
0: 전 그냥...
1: 너희가 몬스터들을 훔치러 오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쓰러질 일은 없었다고.
0: 정말 왜 아직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갇힌 거예요. 몬스터들을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요.
1: 됐어. 이 상황에 너랑 말싸움해서 뭐하니?
0: 어차피 안 믿을 거 알지만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도 누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1: 응? 그게 뭔데?
0: 누나랑 칸타가 우주씨앗한테 몸을 빼앗겼을 때요. 그때 칸타의 몸에 있던 외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1: 뭐?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0: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칸타 자기라고요.
1: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3: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0: 무슨 소리야?
4: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3: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야.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0: 칸타가 아니고 칸타의 몸에 들어간 우주 괴물의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요.
1: 그럴리가.
0: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누나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동안 칸타의 행동에 수상한 점 같은 건 없었는지 말이에요.
1: 그러고 보니 칸타가 좀...

0: 있었을 거예요.
1: 타타 저 녀석이 어떻게 한 거지? 여기서 들통나선 안 돼.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려. 공주님, 피하세요. 좀비들입니다. 여긴 제가 막을 테니 어서 피하세요.
2: 타타, 누나, 이쪽이요.
1: 타타, 뭐하고 있어? 빨리 공주님을 모시지 않고.
0: 랩마이너 누나, 괜찮아요?
3: 또 너한테 속을 뻔했어.
0: 네? 무슨...
3: 탄타는 날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데 네가 또 이간질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잖아.
0: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요.
3: 방금 전 칸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 칸타! 칸타!
4: 칸타, 정신 차려봐요.
3: 그렇죠!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4: 또 몰려온다.
0: 나와라, 만능 프로펠러.
4: 어떡하지? 아까 추락할 때 고장났나 봐.
3: 거짓말쟁이한테 내가 주는 마지막 배려야.
0: 좋아, 한번 해보자고.
3: 타타, 타타. 여기야, 여기.
5: 멈춰.
4: 뭐야, 세실이잖아. 세실, 무사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0: 좀비들의 여왕이라도 된 거야?
6: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붙잡혔어.
5: 나서 올랐다.
0: 뭐야, 나도 타라는 건가?
3: 그럼 그럼.
0: 붙잡힌 것 치곤 대우가 너무 좋은데?
5: 출발.
0: 어디로 가는 걸까?
6: 나도 모르지. 여긴 또 뭐야? 접고론?
7: 얘들아, 무사했구나.
4: 쇠가저씨.
7: 어서 와, 타타세씨.
4: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6: 그 가운은 또 왜 입고 있어요?
7: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5: 내 팔! 내 팔! 내 팔!
7: 저게 뭔 소리야! 대장 좀비의 팔이 내 발목에 걸린 거였더라고. 불쌍해서 내가 팔을 다시 맞춰줬지. 내친 김에 비뚤어진 목뼈도 바로 잡아주고 뒤틀린 허리도 바로 잡아주니까 얌전해지고 엄청 고마워하더라고.
4: 그래서 접고론까지 차렸다고요?
5: 정말 고맙습니다.
7: 말투가 왜 그런가 했더니 턱이 빠졌구나. 자, 하나, 둘, 셋.
8: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7: 그럼 앞으로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9: 함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보는 건 어때요?
10: 그러게,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11: 농사를 지으려면 준비를 해야지.
10: 어서 땅을 구하러 가요.
0: 그 무서웠던 좀비들이 저렇게 순해지다니.
7: 그러게 말이야.
9: 대장 좀비 아저씨, 우리랑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8: 네? 같이요? 어떻게요?
9: 그게 간단하죠.
0: 아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꼭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아? 이게 다 쇠가저씨 덕분이에요.
7: 그런가? 이런 걸 플레마이너 공주님이 봤어야 하는데.
9: 으이그 또또.
7: 그냥 그렇다는 거야. 데빌레오, 더 신나는 세계로 가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성.
12: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중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1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7: 가자 얘들아,
1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나도 비타젤리.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0: 얼굴엔
6: 순한 킬킬.
0: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객 아저씨, 운전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데요?
1: 그치?
2: 그냥, 그냥!
3: 아, 어? 뭐야, 마른 나뭇가지?
1: 뭐라, 모닥불 피워서 먹을 거 굽자는 거지?
2: 그냥, 그냥!
1: 그래, 알았어. 아침 출출했는데.
3: 산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기도 하니까.
1: 그럼 준비해 올 테니까 너희가 불을 지펴놔.
0: 안 되겠는데요?
1: 뭐, 뭐야?
0: 산불 조심이요.
1: 산불 조심이라.
3: 그걸 깜빡했네.
0: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아요.
3: 어? 늑대 소린가?
0: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박사님.
4: 어? 얘들아.
3: 박사님, 아까부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4: 그래, 그러니까 지금 캠핑 분위기를 낼 때가 아니란다.
3: 알겠어요. 여긴 어떤 몬스터인지 짐작이 가네요.
1: 설마 늑대인가?
4: 그래, 쉑. 소단 일을 오래 하더니 그새 눈치가 빨라졌는데. 지금 너희가 도착한 곳에 살고 있는 몬스터는 늑대인간이란다. 오늘같이 보름달이 뜰 때면 늑대인간의 힘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지. 그러니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 한단다. 알겠지?
1: 네, 박사님.
3: 그런 거 하나 두 컵 안 나요.
1: 어?
3: 어디야? 저기다!
5: 봐도 봐도 실감 난다니까. 그나저나 늑대 인간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했는데 걱정이구만.
1: 진짜로 본 거야?
3: 분명히 뭔가가 휙 지나갔어요.
0: 뭐였을까?
3: 내가 빠르게 세 발이나 썼는데 한 발이라도 명중하지 않... 저기! 내 화살이야!
1: 다들 조심해. 어디서 늑대가 공격해올지 몰라.
0: 조심, 조심.
3: 왜 그래, 드라곤에? 어? 저기 뭔가가 있어.
1: 조심해, 세실. 앞에 나무가 움직였어.
0: 조심해야 해.
3: 알았어. 나와라, 늑대. 한 방에 날려주마.
6: 어? 뭘 그렇게 놀라? 활 쏘는 솜씨가 제법인데.
3: 세상에, 바네싱 아저씨! 아저씨! 반가워요, 바네싱 아저씨!
6: 그래, 잘 지냈지, 세시?
1: 반헬싱? 누군지 알아, 타타?
0: 전설의 몬스터 사냥꾼이에요.
6: 이게 너 두 살 때 찍은 사진인데 그동안 많이 컸구나, 세시.
3: 네, 아저씨. 근데 우리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6: 글쎄다. 나도 가는 곳마다 수소문 해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단다.
3: 아빠, 보고 싶어요.
6: 그래도 너무 상심하진 마.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계신 건 분명하니까.
3: 정말?

0: 어떻게 아세요?
1: 우리 몬스터 사냥꾼들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단다.
0: 그렇다면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1: 그럼! 너희도 와서 서로 손을 잡아보렴.
2: 네.
1: 자, 세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염원을 담아 눈을 감고 진지하게 아빠를 떠올리는 거야.
0: 아빠... 아빠!
3: 여러분, 저 달을 뚫고 나오는 괴물체를 다들 봤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늑대인간이 이 마을에 나타날 불길한 징조입니다. 늑대인간은 공포의 몬스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오직 늑대인간을 잡기 위해 몸바쳐 오신 분이 지금 이 마을에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설적인 몬스터 사냥꾼 칸 헬싱 씨를 소개합니다.
4: 방금 소개받은 칸 헬싱입니다. 오늘같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늑대인간이 나타난다는 전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늑대인간이 몰고 온 늑대 무리가 한번 마을을 덮치게 되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은 물론 풍토병까지 돌아 결국 이 마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무서운 늑대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는 덫을 놓고 그들의 안식처인 숲을 불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를 믿고 제가 지시하는 그대로 따라준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저 늑대 무리들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늑대 박멸! 늑대 박멸!
3: 어쭈? 아주 신났네. 왜 이렇게 오버야?
4: 자자, 그렇다고 늑대인간이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늑대인간을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이 은으로 된 총알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은총알을 구입하세요.
3: 금화 하나에 은총알 하나. 이러다가 금방 부자가 되겠는데? 어리석은 테리안들, 그 말을 주고 나부로 만든 가짜 은총알을 사다니. 아, 이 따뜻한 촉감. 테리안들이 늑대를 잡아오면 평생 쓸 늑대 모피가 생기겠지. 오호호호, 신난다.
4: 늑대 박멸, 어? 늑대 박멸, 은총알, 은총알, 늑대 박멸, 늑대 박멸.
3: 오호, 칸타. 근데 너 은근히 사람들을 홀리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4: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3: 너무 자만하지 마. 그래봤자 넌 영원히 내 시종일 뿐이니까. 아, 다음엔 또 어떤 마을로 가볼까 하나?
1: 늑대인간을 잡기 위해선 이게 필요할 거야.
0: 그게 뭔데요?
1: 은으로 된 화살촉이다.
0: 은 화살촉이요?
1: 오늘처럼 보름달이 뜬 날은 늑대인간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기 때문에 은으로 된 화살이 정확히 늑대인간의 심장에 꽂혀야만 늑대인간을 쓰러뜨릴 수 있단다.
0: 네.
1: 뭐지? 아래 마을에 늑대인간이 나타났다는구나.
5: 혹시 쟤 양치기 소녀는 아니겠지? 진짠가 보네.
6: 좋아, 가자. 늑대인간아,
5: 기다려라.
4: 당황할 거 없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여러분은 무사해요. 보스들, 앞으로! 단알 일발 정전! 발사! 명중이다!
3: 뭐야! 칸타, 총알이 모두 튕겨나가!
4: 나부로 만든 총알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3: 그럼 이제 어떡해?
4: 일단 도망치십시오.
3: 근데 저 녀석 왜 우리만 쫓아오는 거야?
4: 아무래도 공주님의 옷 때문인 것 같은데요.
3: 안 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기나 해. 어쨌든 따돌렸네. 뭐지? 아니, 대체 이것도 뭐야?
4: 제 덫입니다.
3: 넌 왜 하필 이런데 덫을 쳐놓은 거야?
4: 어? 아래 늑대 인간이 있어요.
3: 어쨌든 전차는 잘해. 어? 아까워라.
4: 들켰네요.
1: 여기 있었군, 몬스터 늑대 인간. 반헬싱, 동족의 원수, 잘 만났다. 근데 꼬마들은 뭐지? 이젠 골목대장 노릇까지 하나 보군.
0: 뭐라고? 꼬마들? 절대 안 봐줘!
1: 얏! 너무 느려! 기껏 화살로 나와 대적하려 하더니 가소로운 인간들. 아우! 이제 이곳은 내 세상이다.
2: 죄 없는 이들은 그만 괴롭히고 이제 나랑 상대하자. 이것 좀 맡아줄래?
0: 네? 네, 아저씨.
1: 좋아, 어서 덤벼라! 동족의 원수 바네싱!
5: 넌 내 일을 할 뿐이다! 우와, 정말 대단해!
0: 아저씨, 괜찮으세요?
5: 늑대 인간은?
0: 어?
5: 어? 세실, 지금이야!
0: 어? 대? 세실, 서둘러! 난 이미 준비됐어! 명정! 편해 보이는데?
6: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걸.
1: 몬스터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행동에 이유가 있는 거란다. 늑대 인간도 마찬가지고.
6: 맞아요. 플랫마이너 누나의 늑대 가죽 외투를 보고는 더 화가 나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1: 그래, 그런 면에선 우리 인간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어.
0: 그렇군요. 어쨌든 늑대 인간도 잡았으니까 우리랑 같이 떠나요.
1: 아니야, 할 일도 다 마쳤고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떠나 쉬고 싶구나.
0: 네. 아, 참, 이거.
1: 세실, 그건 네가 가지고 있다가 몬스터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거라.
0: 네?
1: 그럼 뒤를 부탁하마, 세실.
0: 어?
1: 아빠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길 바라마.
0: 아저씨.
6: 세실, 뭐해?
0: 알았어.

0: 열들이 참 많기도 하네. 농장이라서 그런가 공기도 좋고.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여기 누워서 밤하늘 좀 봐.
1: 네? 아니 제가 감히 공주님 옆에 눕기는 좀.
0: 뭐? 누가 데이트라도 하재?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봐야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안 놓치지.
1: 아, 별똥별을 찾으시는 거였구나. 소원 비시려고요?
0: 진짜 답답하네. 내가 소원 따위나 빌려고 이런 시골까지 찾아왔는지 알아?
1: 그럼...
0: 잘 들어, 칸타? 조금 이따 이쪽으로 떨어질 별똥별에는 말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1: 아, 공주님, 별똥별이에요.
0: 그래, 최고야. 가자! 이거구나. 아빠 말씀대로야. 진짜 운석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
1: 설마 그 무시무시하다는 게 겨우...
0: 겨우라니!
1: 뭐, 무섭게 크긴 하네요.
0: 이건 그냥 보통 씨앗이 아니야. 이 씨앗은...
1: 괜찮으세요, 공주님?
0: 이상해. 자꾸 눈이 감겨.
1: 네, 저도요.

0: 우와, 여기 또 어디지?
1: 농장인가 봐요. 평화롭고 아름다운데요?
0: 공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겠다.
2: 맞아요. 몬스터 같은 건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인데요?
0: 저기 봐! 테리안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나 본데?
3: 타타, 세시, 주제, 드라군의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이상하다. 여긴 테리안들이 전부 우리말을 할 줄 아네?
2: 우리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 좀 소름 끼치는데?
4: 당신들이 곧 도착한다고 플랫마이너와 칸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1: 네? 공동체요? 플랫마이너와 칸타가 여기 와 있다고요?
4: 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보시죠.

0: 노동은 신성한 거야.
1: 정말이잖아.
2: 진짜 저 둘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니.
3: 어? 안녕 얘들아.
0: 여, 반가워. 작고 귀여운 꼬마 드래곤.
4: 당신들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야?
3: 꿍꿍이라니. 우린 노동의 즐거움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뿐이라고.
4: 나 참, 갑자기 착해진 척하면 우리가 방심이라도 할 줄 알아?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나 말하시지.
3: 안타깝지만 여기 몬스터가 없어, 세실. 몬스터를 봉인하기 위해 만든 세상이 아니거든.
0: 도레미경이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들렀던 안식처 같은 곳이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테리안들과 어울리며 농사도 짓고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는 하셨지.
3: 아빠가 쓰러지신 이후로 내가 가끔 들러 돌보고 있어. 나도 칸타도 여기선 싸울 생각 없으니 너희도 며칠 휴가라 생각하고 편하게 쉬었다 가. 몬스터는 다음 세계에서 또 찾으면 되잖아.
1: 그러니까 주말농장 같은 거네. 도레미 주말농장.
4: 저 말을 정말 믿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구만. 휴가는 무슨.
2: 근데 저 둘 정말 편안해 보이지 않아? 테리안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그렇고 왠지 이번엔 거짓말 같지가 않아.
4: 타타, 어? 너까지 왜 그래?
3: 아유, 내 정신 좀 봐. 곧 식사 시간인데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었네. 아참, 쉐! 수확한 식재료를 식당으로 좀 옮겨줄래요?
1: 힘쓰는 일은 다 저한테 맡기세요. 공주님.
4: 아이고, 하여튼 못 말려.
2: 먹을 거라면 뭐.
1: 우와, 재료가 정말 많네요.
0: 공동체니까요.
3: 타타, 세시, 너희도 얼른 와. 마을도 둘러보고 식사도 함께 하지.
1: 우와, 정말 배부르다.
5: 아, 정말 오랜만에.
2: 오랜만에 뭐? 어, 세시? 에? 금방 잠들어버렸네. 뭐야, 밤새 날 지켜주겠다더니. 빨리 박사님이랑 연락이 돼야 할 텐데 신호가 잡힐 듯 잡히지가 않네. 어? 근데 저건 뭐지? 무슨 창고 같은데? 뭐야, 처음 보는 식물이네.
5: 누구야?
2: 뭐야, 테리안이네? 왜 그래요? 놀랐잖아요.
6: 뭐냐 봐.
2: 잠들면 몸을 빼앗아간다고요? 저기 있던 그 씨앗들이? 와, 도대체 무슨 소린지.
7: 거기 누구야? 어? 당장 나오지 못해!
5: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세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2: 이게 뭐야?
5: 아이, 징그러워. 이런 게 왜?
1: 간지러워.
5: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세실? 시아똥들이 세실이 됐잖아!
1: 이게 뭐야?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게 침대 밑에서 나오는데?
5: 드라곤은 뭐해? 공격해!
8: 저 이상한 식물이 내 모습으로 변한 거야?
5: 그래!
1: 내 침대 밑에서도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2: 이 씨앗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들면 여기서 촉수 같은 게 나와서 우리를 복제하고 자기들이 우리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5: 어? 박사님 신호다!
9: 그래, 얘들아. 우주에서 온 씨앗이라니.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 씨앗이 너희를 완전히 복제하기 전에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영영 못 깨어날 뻔했어.
2: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서 온 거라고요?
9: 그래. 운석을 통해서 행성들을 옮겨 다니는 것 같구나. 평소에는 씨앗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잠든 사이 그들의 신체를 빼앗고 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무리 속에 스며들어 또 다른 사람에게 씨앗을 퍼뜨리는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몸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 행성은 우주 씨앗이 지배하는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만단다.
1: 우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8: 그러고 보니 이곳 사람들 좀 이상하긴 했어.
2: 맞아. 모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9: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이 마을은 이미 우주 씨앗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아.
8: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 늦었다는 건가요?
9: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단다. 처음 운석이 떨어진 곳에 아직 최초의 씨앗이 남아있을 거야. 그 씨앗을 찾아서 없애면 테리안들을 모두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조심하거라.
3: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아니, 이런.
2: 벌써 들켰나 보네. 어? 예. 어? 아저씨! 무사하셨네요. 아저씨 말씀대로였어요. 우주에서 온 씨앗이요.
0: 그래, 타타. 무사해서 다행이다.
4: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2: 아, 우주 씨앗에 대해 알려주셨던...
5: 어? 근데 어떻게 우리말을...
1: 우리 위치를 눈치챈 것 같아. 서둘러야겠어.
5: 어? 드라곤넷! 운석이 떨어진 곳을 찾았대요.
1: 어딘데?
5: 어? 여기다.
4: 그래.
1: 어? 공주님이잖아.
2: 플랫마이너 누나랑 칸타가 제일 먼저 당했나 봐.
1: 저기 어? 우주 씨앗이야.
5: 세신, 아저씨. 저 우주 씨앗을 봉인시켜버려요.
2: 그래. 네가 우두머리구나.
3: 안 돼. 어? 얘들아, 멈춰. 너희는 지금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2: 오해? 그럼 너희가 마을 사람들의 몸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야?
6: 페리안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의 정신으로 평화롭진 않았다네. 뿌리 깊은 불신과 시기, 질투에 휩싸여 서로 편가르고 싸우기를 반복하고 언제 전쟁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모두가 하나처럼 서로를 생각하며 조화롭게 지내고 있지 않나. 우린 몸을 빼앗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도와준 거라고.
4: 하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로 만들어버렸잖아. 저 하나의 씨앗에서 복제된 똑같은 사람으로.
3: 여기 오기 전에 나 플랫마이너는 어떤 사람이었지? 너희가 몬스터를 잡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며 방해를 했어.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테리안들이 다칠 뻔했던 거 너희가 더 잘 알잖아.
1: 그걸.
0: 그리고 또 플랫마이너는 자기 아버지 도레미경이 쓰러진 정확한 이유는 알지도 못하면서 늘 죄 없는 탓한 널 탓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5: 무슨 소리야?
4: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0: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야.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두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이곳 미스테리아와 수많은 테리안들이 과연 무사했을까?
3: 우리가 재배한 우주 씨앗들이 이미 다른 세계까지 퍼져나가고 있어. 모든 세계의 테리안들과 몬스터들은 곧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 너희까지 우리와 함께하자고 강요하진 않겠어. 대신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너희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
0: 어때, 타타? 집이 그립지 않아? 그냥 저 씨앗만 저 자리에 놔두면 돼.
2: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몬스터 사냥꾼인 우리가 사냥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
3: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2: 우린 너희의 정체를 알고 있어. 자고는 지금이야!
4: 잘했어, 타타, 드라곤넷! 우주 식물이라도 불에는 별 수 없네.
9: 세시, 이제 우리 차례야!
4: 알았어요. 성공!
3: 어?
4: 우주 씨앗을 봉인하고 나니까 깨어나네.
2: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4: 모르는 게 다행일 거다.
3: 분해. 또다시 저 녀석들한테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니. 칸타, 넌 골렘인데 왜 그들한테 몸을 빼앗긴 거야?
0: 외계 씨앗은 사람과 골렘을 차별하지 않나 보죠.
3: 뭐야?
0: 아닙니다. 그만 가시죠.
3: 칸타, 너!
2: 칸타가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플랫마이너 누나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4: 글쎄, 우주 씨앗이 한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도 없고 좀 더 지켜봐야겠지.
9: 칸타 녀석, 내가 사냥꾼의 눈으로 주시하겠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아 힘들. 아. 우와.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멋지다. 우와. 아, 아. 나도 스노우보드 태워주세요. 나도 스노우보드 타야 해.
1: 처음부터요?

0: 탄다면 아니에요?
1: 네! 뭐든 타는 탄다면이에요! 저 스노우보드도 타고 싶어요! 저 스키도 탈 줄 알거든요!
0: 그러면 우리 함께 배워보러 갈까요?
1: 좋아요! 스노우보드 기초 배우기!
0: 자, 탄다면 양손 기본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1: 네.
0: 자, 양손을 펼쳐주시고,
1: 네.
0: 허리 세워주시고,
1: 네.
0: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1: 네.
0: 앞꿈치를 들어서 살짝 보드를 움직여볼게요. 좋아요.
1: 오, 간다! 오, 된다, 된다!
0: 있어요.
1: 오, 된다, 된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0: 자, 앞으로 타기.
1: 성공! 탄다면을 올려주시는 강력 파워 설순이!
0: 이번에는 양옆을 보고 갈 건데.
1: 네.
0: 자, 손끝으로 가는 방향을 찔러줄 거예요. 이 손끝으로 해서 체중을 한쪽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0: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 쭉 가볼게요.
1: 옆으로 살랑살랑 낙엽타기 배우기.
0: 자, 선생님 허리 세워주셔야 돼요. 오, 좋아요. 한쪽까지 가서 좀 더 편하게 서보세요.
2: 낙엽도 된 건가요?
0: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2: 가시죠.
0: 와.
1: 네, 최고예요. 아! 스노맨을 위해 강력 파워 한 번 더.
0: 아이고 힘들어.
2: 우와, 대단하십니다.
0: 우와. 아, 누르지 마요.

0: 자,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쭉 해서 돌려주세요. 슬! 그렇죠. 저를 보고. 자, 제 손을 잡고. 그렇죠.
2: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다!
0: 어,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유지하고 쭉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자, 잠깐만.

이쪽으로. 혼자 살자. 하나, 둘, 셋, 넷, 컴. 자, 하나, 둘, 셋, 쭉.

0: 제가 턴도 성공했는데 제가 이번에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1: 저한테 도전하신다고요?
0: 네, 선생님과의 대결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1: 그러면 저는 한 발로. 네.
0: 자, 그럼

빨리 와요, 탈 다음에! 내가 이길 겁니다!

0: 제가 졌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제가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선수님.
1: 괜찮아요. 안 다쳤잖아요.
0: 아무튼 미션 성공! 자, 선수님. 저희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1: 아, 스노우보드를 열심히 배우면 얼마나 멋있게 탈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우와! 우와, 선수님! 여긴 왜 이렇게 높아요?
2: 아, 이렇게 높은 곳에서 타야 빠른 속도를 즐기면서 탈 수 있어요. 저같이 잘 타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에요.
0: 아, 그럼 저는 못 타나요?
2: 그럼요.
0: 그렇군요. 자, 기대하세요. 출발!

0: 우와! 우와! 엄청 빠르다! 우와! 멋지다! 엄청 빨라! 우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는 하나의 판 위에서 두 발을 딱 붙여놓고 눈으로 덮여진 슬로프를 내려가는 운동이야. 저 알파인 스노우보드의 최고 속력은 시속 약 140km지. 이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탈 수 있는 건 경사가 아주 심한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야.
0: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1: 그래. 이렇게 경사가 진 면을 빗면이라고 하는데 이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노우보드를 빠르게 타는 원리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병뚜껑이 있어. 그리고 여기 맨들맨들한 판도 있어. 판 위에 병뚜껑을 올려놓고 기울이면 봤어? 내려갔지? 그런데 더 많이 기울이면 봤어 엄청 빨리 내려갔지?
1: 맞아. 기울기가 클수록 빗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타는 거야.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타야 안전해.
0: 아, 나 이제 알았어. 선수님은 스노보드를 잘 타니까 이렇게 높고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탔던 거구나.
1: 맞아, 바로 그거야.
0: 자, 이제 스노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1: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무슨 냄새 안 나?
1: 나. 고소한 빵 냄새인가?
0: 오징어 굽는 냄새 같기도 하고.
2: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지?
0: 아하! 근데 다른 냄새도 나는데?
1: 아니, 이건... 댕댕이다?
2: 읍스, 들켰네. 내 방귀 냄새.
1: 뭘 먹은 거야?
0: 너무 심해.
2: 옛날 한 가난한 마을에 복순이와 쇠돌이라는 친구들이 살고 있었지.
0: 쇠돌아, 무슨 일이야?
3: 왜 그래야?
4: 네, 암탉. 우리 집 재산 1억, 웅코를 빼앗겼어.
3: 에이? 설마?
0: 또 욕심쟁이 꽁대감님이?
4: 내 꽁꽁가 사라져서 찾아 나섰는데 꽁꽁야! 어디 간 거야?
5: 그놈 참 도실도실하다.
4: 안 돼, 저 집만은. 하필 내 꼬꼬가 꽁대감님 댁에 들어간 거야. 대감님, 그 딸기 저희 집 딸기인데.
1: 아니지, 이제 우리 집 딸기지.
4: 예?
1: 응?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우리 집 땅을 허락 없이 밟았으니 이제 우리 집 딸기지.
4: 네? 그런 게 어딨어요?
1: 정 가져가고 싶으면 땅 밟은 값 20냥 내고 가져가던가.
4: 말도 안 돼요, 대감님. 그렇게 우리 꼬꼬를 빼앗겼다고요. 다시 돌려주겠지?
0: 쇠돌아, 그 집에 들어간 물건은 절대 못 돌아온다는 거 몰라?
3: 아이고, 나도 지난번에 말이야 꽁대감님이 오시더니.
1: 우리 집 낯이 부러져서 그래. 금방 쓰고 갖다 줄게. 좀 빌려줘.
3: 아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아, 저희 집에는 낯이 없어요.
1: 그럼 저건 뭔가? 낯이 아니고 도끼인가? 지금 빌려주기 싫다는 거야?
3: 아이고! 우리 집에도 낯이 있었네. 여기요.
1: 고맙네. 복 받을 거야. 이야.
3: 아휴, 안 돌려줄 것 같은데.
6: 대감님?
3: 아이고. 참. 아이, 그런데 낯을 돌려받으러 갔더니.
1: 어디서 들지도 않는 무딘 낯을 빌려줘서 내가 낯 깔다가 상처까지 났어.

0: 있어? 그 내 나 갈아준 값하고 상처 치료비까지 다 내가 돌려줄 거야.
1: 예? 아이 대감님.
2: 아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한테 뺏은 각종 음식에 가축, 돈, 비단까지. 아이고, 그 집 마당에 뺏은 물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요.
0: 다 내 거.
1: 아이고, 아주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하늘을.
3: 아이, 나 몰라. 내 꼬꼬.
4: 아이, 그냥 잊어. 아, 그래. 출출하지. 뭐라도 좀 먹고 갈래?
3: 아, 거의 다 먹은 거 아니야?
4: 에이, 몇 개 없으면 나눠 먹으면 되지. 앉아, 앉아.
1: 그래야, 그래야. 아니, 누구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 자.
4: 오늘 많이 줄게, 많이.
2: 아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복순이 아버지가 꽁대감님 댁 앞을 지나고 있는데.
1: 아이고, 맛있는 냄새. 아이고, 도대체 어느 집에서 나는 냄새래?
5: 어디긴?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지.
1: 공대감님 댁에서 나는 냄새였구만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5: 잠깐, 가긴 어딜 가?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1: 예? 냄새 맡은 값이요?
5: 그래. 이 좋은 냄새가 뭐냐면 문제.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요리 재료로 구우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은 1번 버섯, 2번 생선, 3번 고구마.
4: 버섯, 생선, 고구마. 구워 먹으면 다 맛있지.
6: 근데 바다에서 잡은 건 생선밖에 없어.
1: 맞아. 먹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생선이라고 하지.
5: 그렇지, 그렇지. 내가 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사다가 숯불에 노릇노릇 정성스럽게 잘 구웠지.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복순아범, 자네도 맡았지?
1: 예, 뭐 맡기는 맡았죠.
5: 아, 그러니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은 내고 가야지.
1: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게 어딨어요.
5: 어딨긴 여깄지. 아, 저 생선구이가 자네 건가?
1: 아유,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5: 아니지. 아, 그럼 당연히 남의 생선구이 냄새를 맡았으니까 돈을 내야지. 아이, 가만. 생선이 열량인데? 우리가 또 친하고 그러니까 냄새 맡을까? 내냥만 받겠네.
1: 예? 아유, 대감님. 아니, 그게 무슨. 아유, 그리고요? 아유, 저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5: 아이고, 돈이 없구나. 아니, 나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내일까지 갚아. 그 대신 이자까지 5냥. 그럼 내일 봅세.
1: 맛있네. 예? 대감님, 아이고, 대감님, 대감님.
7: 네? 냄새 맡은 값을 달라고 했다고요?
1: 아,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제.

0: 하다 하다가 냄새 맡은 것까지 달라고 하니 아이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아이고
1: 꽁대감님 진짜
0: 아휴 그나저나 네 할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모아둔 돈 딱 10량밖에 없는데 아휴 뭐 이걸로 갚아야지 뭐
1: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0: 못 참아?
1: 우리도 꽁대감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0: 똑같이?
1: 네 그 열량은 일단 저 주시고 쇠돌이랑 아버지는 시장에 가서 빌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2: 응? 뭐냐? 왜 네 아버지가 안 오고 복순이 네가 왔냐?
1: 아버진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일단 냄새 값은 제가 갚을게요.
2: 아니 누가 갚든 난 돈만 받으면 됐지. 아니 그 냄새 값 5냥 가져왔지?
1: 그럼요. 이게 다 10냥인데요. 제 10냥 소리 잘 들으셨어요?
2: 잘 들었다.
1: 다행이네요. 그럼 전 이만.
2: 아이 잠깐. 아이 뭐 하는 거야? 아 돈을 주고 가야지.
1: 어? 제 10냥 소리 들으셨잖아요. 10냥 소리 값이 5냥이거든요.
2: 뭐? 소리 값?
1: 왜요? 자 보세요. 냄새 값 5냥. 소리 값 5냥. 가격이 똑같아서 이렇게 갚은 건데요?
2: 말도 안 돼! 세상에 소리값이 어딨어?
1: 냄새값이 있으니까 소리값도 있는 거죠!
2: 어디서 수작을? 아이, 됐고! 빨리 5냥 가져와!
1: 이 소리 또 들으시면 이제부터는 소리값 내셔야 하는데?
2: 뭐? 아이, 갑자기 뭐지? 이 달콤한 냄새는?
1: 어! 지금 이 냄새 맡으신 거예요?
2: 맡았다. 왜?
1: 오! 이 냄새는 여기서 문제! 익으면 빨갛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과일은? 1번 고추 2번 파 3번 딸기
3: 고추는 익으면 빨갛지만 과일이 아니야.
1: 파도 과일이 아니니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빨간 과일은 딸기뿐이야.
4: 딩동댕 딸기 정답.
5: 맞습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딸기가 맞습니다.
1: 흠, 저희 딸기 냄새 맡으셨으니까 딸기 냄새 값은 얼마 받아야 하나?
2: 뭐야?
5: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완전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운 딸기라 엄청 비싸잖아. 이건 냄새 값 20냥만 받자고.
1: 좋아! 꽁대감님이랑은 또 친한 사이니까 딸기 냄새 값은 20냥만 받을게요. 주세요.
2: 이것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1: 왜요? 냄새 값이 있다고 한 건 대감님이잖아요. 안 줄지 모르니까 쇠돌아 장부에 적어. 당장 적어.
5: 알겠어. 냄새 값 20냥.
0: 아이고 그림 참 좋다.
2: 그림?
1: 지금 그림 보셨죠? 그럼 그림 본 값이 얼마면 좋을까?
2: 그림 본 값? 난 안 봤어, 안 봤어.
5: 아, 개구리 그림 안 보셨구나.
2: 아니, 개구리는 무슨 아주 용맹한 호랑이 그림이지.
6: 봤네, 봤어.
0: 아니, 그럼 그림 값이 100냥이니까. 그림 본 값은 50냥!

0: 50냥?
1: 안 줄지 모르니까 창고에 적어. 적어, 적어.
2: 그림 본값 50냥 추가요. 아빠
0: 쌈바.
3: 자, 구수한 군고구마. 군고구마 냄새값 열량 추가.
2: 열량 추가요.
4: 아이고, 아이고, 그림을 또 보셨네. 그림 몸값 추가요.
2: 그림 몸값 50냥 또 추가요.
1: 저거, 저거, 저거. 다 적어, 다 적어.
3: 맛있는 숯불 꼬치 냄새 맡으셨으니까 꼬치 냄새값 30냥 추가.
2: 30냥 추가요.
0: 아니, 뭔 꼬치가 그렇게 비싸?
4: 아유,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5: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앞바다에 얼싸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바리여. 에라 생일이로구나.
3: 어, 흥이 절로 난다. 노랫소리 들은 소리값도 20냥 추가합니다요.
4: 추가요.
3: 이렇게 해서 냄새값, 소리값, 본값 저희한테 주실 돈이 총 500냥.
0: 500냥? 이거 도둑이 따로 없구나.
3: 도둑이요? 도둑처럼 마을 사람들 물건 다 뺏은 게 누군데요?
0: 그래. 어? 내 그까 생선구이 냄새 맡은 값 안 받을 테니까 가. 어여 가.
3: 어? 그냥은 못 가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뺏은 물건 다 돌려준다고 약속하면 뭐 저희도 500냥 안 받고 그냥 갈게요.
0: 뭐?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6: 복순이의 지혜에 당한 꽁대감은 자기가 뺏었던 물건들을 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뒤론 욕심도 덜 부렸대.
4: 아이고, 우리 복순이 덕분에 그냥 낫도 찾고
2: 우리 집 재산 1억 꼼꼼도 찾았네.
4: 아이, 근데 말이야, 그 꽁대감님이 또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한데?
3: 그럼 또 제가 출동해서 혼내줄게요. 걱정 마세요.
2: 나도 같이.
4: 그래. 얘도 같이.
3: 좋아요.
6: 와우, 댕댕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여기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0: 얼굴엔
6: 순한 킹킹.
0: 주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젊은 시절 난 사막의 보물을 찾아서 너희 할머니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단다. 그래서 사막을 가로지르고 무시무시한 선인장 숲을 지나 거대한 천가를 물리치고 마침내 신비한 보물을 발견했단다. 그 보물은 바로 그 보물은!
1: 아, 할아버지! 보물이 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발견한 보물이 뭐예요?
9: 그게 뭐였더라? 아! 인형들이 밥 먹을 시간이네.
1: 할머니! 저건 할머니 보물상자?
9: 아하! 할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저기 있을지도 몰라.
1: 찾았다! 우와! 이게 바로 그 보물인가 봐!
10: 소리 다 끝났어.
11: 어머 얘가 괜찮니?
1: 어떡해, 할머니 건데.
10: 괜찮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뽀뽀야?
1: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할머니의 보물을.
9: 보물? 아, 맞다, 보물. 우리 영감이 사막에서 엄청 힘들게 구해왔었지. 알록달록 어찌나 예쁘던지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

0: 근데 보물이 왜?
1: 네? 그래.
2: 엄마. 옷 좀 채서가 아주 싱싱하네요.
0: 그렇지. 인형뽕을 비료로 쓰면 돼. 아.
3: 오. 그냥 아무 꽃이나 다시 갖다 두면 안 될까?
1: 안 돼요. 이건 그냥 꽃이 아니라고요.
2: 여기 아빠가 쓰신 탐험일지를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에서만 찾을 수 있대요.
3: 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사막으로 가보자.
1: 좋아요.
2: 좋아. 다들 준비됐지?
1: 네.
2: 사막의 보물을 찾아서
4: 아리리리리.
3: 사막이라더니 엄청 덥네.
1: 근데 꽃은 어딨지? 온통 모래사막뿐인데.
2: 아하! 먼저 오아시스부터 찾아봐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0: 여기가 맞는데?
1: 오아시스는 어디 있지?
2: 아, 더워. 어?
3: 저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1: 응? 어? 오! 정말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에? 엉덩이에 뭐가? 어? 집으로 돌아가요.
0: 이건 바닷가 공기의 온도차가 커서 나타나는 신기로 현상이에요. 여기 일지를 보면은 여긴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곳엔 거대한 전갈이 산다.

0: 에? 저게 거대 전갈? 저런 작은 전갈은 100마리가 와도 하나도 안 무섭겠다. 얘들아, 진정하고 도망가!
1: 걱정하지 마요. 알집 가는 전갈보다 빠르니까요.
0: 다행이다.

0: 보물!
1: 에이, 그건 보물이 아니야.
0: 어? 저기! 우리가 찾는 꽃이 있어요!
1: 어?
2: 우리 아빠 정말 낭만적인데.
1: 나도 선물해 줄게요.

0: 오? 오아시스가 생겼어요!
1: 이래서 사막의 보물이라고 하는구나.
2: 이러면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3: 나 불렀어?
2: 뭐지?
3: 그게 뭐냐?
2: 죄송해요. 제가 보물을 망가뜨렸어요.
0: 아니에요. 제가 망가뜨렸어요. 보물이 뭔지 궁금해서 금을 피부도 망가뜨렸냐고.
3: 에이? 보물? 아, 그 보물. 보물은 꽃이 아니야.
0: 네?
3: 이거요.
2: 저건 그럼 이 꽃은요?
3: 아, 그거 저기 영암이 집 앞에서 따다준 꽃이요.
0: 꽃잎의 개수가 달라.
3: 그냥 집어 꽃이었네. 꽃이 아주 예쁘지. 인형똥을 비료로 쓰면 돼.
2: 자, 새로운 요리 대령이요.
0: 예, 잘 먹겠습니다.
4: 채소 죽이잖아. 싫은데.
2: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
1: 그래, 뽀뽀야. 아빠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5: 아니, 이런 거 말고 고기 요리는 없어?
2: 고기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이렇게 채소도 같이 먹어줘야지.
5: 이런 채소 중에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낫겠다.
2: 흠,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보든지. 요리가 뭐 쉬운 줄 알아?
5: 못할 것도 없지.
6: 이게 뭐야?
5: 아, 요리는 맛을 봐야 하는 거야. 어디?
2: 거봐. 요리는 쉬운 게 아니라고.
5: 요리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0: 이게 뭐지? 아,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맵고 달고 짠데 자꾸 먹고 싶어! 네, 이거야! 짜잔! 엉클락 표체 소주!
1: 저기 엄청 빨갛네.
0: 특별 소스를 넣었거든.
1: 맘마미야! 조금 전에 먹었던 채소 좀 맞아?

0: 맛있어. 대체 뭘 넣은 거지?
1: 요리도 별거 아니네 뭐.
0: 이건 엉클락이 만든 채소죽. 저건 내가 만든 채소죽. 어디? 맛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부족해? 더 맵고 짜고 달게. 근데 이거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그래? 자극적이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아빠가 만든 새로운 요리야.
2: 와, 맛있겠다!
0: 어때?
3: 맛있어요.
0: 진짜?
3: 근데 조금 싱겁네요.
4: 아빠! 삼촌 요리처럼 찌릿찌릿한 맛 없어요?
0: 찌릿찌릿!
1: 이 엉클락님이 또 나서야겠군.
3: 맘마미야! 정말 맛있는 요리야!
5: 매일 삼촌이 해준 것만 먹을래요!
6: 삐뿌뿌뿌뿌!
1: 빅무섬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
7: 엉클락! 엉클락! 엉클락! 엉클락!
6: 삐뿌도 먹을래!
5: 제 거야!
6: 삐뿌꺼!
5: 제 거야! 제 거야!
1: 다들 진정해. 음식은 얼마나 된다고.
3: 어머, 정말 맛있다.

0: 아들 엉클락 요리만 좋아하네. 이게 뭐지? 아니, 이 맛은 엉클락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군.
1: 얘들아, 밥 먹자. 너희 몹쓸 음식에 중독된 게로구나.
0: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디? 깨끗하니 맛! 이 기름!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죠?
1: 이것저것 귀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지. 그런데 뭘 넣었더라?
0: 알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1: 렛츠고!

0: 야,
1: 빅보썸 최고의 요리사는 누구?
2: 그건 바로 나지.
1: 채소죽? 겨우 준비한 게 채소죽이야?
2: 저번하고는 다를 거예요.

0: 냄새는 뭐지?
1: 너무 싱거워요.
2: 맛없어.
1: 원래 이렇게 매웠었나? 싱거운데 자꾸 손이 가네.

0: 맛있는 채소죽이야.
1: 맛있겠어.
2: 말도 안 돼. 인정 못해. 자, 먹어봐.
0: 어머, 저 빨간 소스 좀 봐. 너무 매워 보인다.
2: 됐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1: 역시 아빠 요리가 최고예요.
3: 다음엔 더 맛있는 요리 만들어줄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아이, 어?

0: 이거?
1: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거야.

아, 아.

0: sweet.
1: Ta-da! Hook laugh?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데일리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핑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0: 별이 반짝이는 밤.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1: 에디!
2: 안녕!
1: 다들 왔구나. 마침 알려줄 게 있어.
2: 알려줄 거?
1: 어. 내일 밤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야.
3: 우와, 진짜?
2: 지난번에 봤던 별똥별도 정말 멋졌는데.
1: 그래?
2: 맞아. 우리 머리 위로 별이 쏟아졌잖아.
1: 맞다. 그게 있었지. 이것 봐.
2: 아하, 그때 사진이구나.
1: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그랑.
4: 어? 정말 크롱이 없네?
2: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 크롱은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5: 맞아, 크롱은 잠만 잤어.
1: 아, 그랬었지.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내일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3: 그래, 좋아.
2: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가자.
1: 크랑, 크랑, 크랑.
2: 크롱 벌써 일어난 거야?
1: 크랑 크랑 크랑 응.
2: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1: 크랑 크랑 크랑.
2: 친구들한테 가보겠다고?
1: 크랑.
2: 약속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난 더 자야겠다.
0: 크롱은 친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2: 안녕, 크롱.
1: 크랑.
2: 응, 별똥별 볼 때 텐트를 가져가려고.
1: 크랑, 크랑.

0: 그런데 텐트가...
1: 크렁은 텐트가 없으면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열심히 달렸어요. 크롱이 이번엔 포빈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2: 캬굴캬굴캬굴 예, 노래그랑.
3: 안녕. 크랑크랑. 포빈은 사진기를 찾으러 갔어. 사진기가 없어졌거든.
2: 크랑? 크랑크랑.
3: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2: 크랑크랑.
3: 아휴, 그만 찾아, 크롱. 아무래도 이번에 사진은 못 찍겠다.
2: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크랑? 괜찮아?
2: 크랑크랑!
4: 얘들아.
3: 어?
4: 무슨 일이야?
3: 크롱이 집 안에서 사진기를 찾고 있었거든.
4: 그랬구나. 에딘이 집에 두고 온 걸 깜빡했어.
2: 크롱, 크롱, 크롱.
4: 그래, 별똥별 보러 가서 꼭 멋진 사진 찍자.
2: 크롱, 크롱.

0: 포빈의 집에서 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향했어요.
1: 크롱! 어떡해! 다 타버렸어! 크롱! 크롱! 크롱! 과자 반죽을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버렸어! 별똥별 보러 갈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크롱! 크롱! 다시 만들긴 너무 늦었어! 어떡하지? 크롱!
2: 배고파서 별똥별은 못 기다리겠어.
1: 집에 갈래.
2: 과자만 있었어도.
1: 크랑크랑 크랑, 네가 도와준다.
0: 크롱은 루피를 도와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어요.
1: 우와, 다 됐다. 고마워 크롱, 덕분에 빨리 만들었어. 크랑크랑.
0: 크롱은 친구들이 별똥별을 보러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3: 크롱!
4: 이제 오는 거야?
3: 크랑크랑!
4: 안녕! 하루 종일 뭐 했어, 크롱?
3: 크랑! 크랑크랑?
2: 물론이지. 우린 준비 다 하고 놀고 있었어.
3: 크랑크랑!
5: 같이 놀자, 크롱.
3: 크랑크랑!
4: 크롱이 왜 저러지?
2: 뽀로로, 네 차례야.
4: 응, 알았어. 자, 난 여기.
5: 그럼 난 여기.
2: 난 더더욱 비싸야지.
4: 애들, 너 때문에 무너졌잖아.
2: 뭐? 네가 무너뜨렸잖아.
5: 얘들아, 싸우지 마.
4: 내가 안 그랬거든.
2: 실수한 건 너라고. 난 집에 갈래. 뽀로로랑 별똥별 보러 안 가.
3: 크롱!
5: 애디!
4: 나도 애디랑은 절대 안 가.
3: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은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3: 크롱! 빨리요! 크롱! 크롱!
2: 뽀로로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절대 화해 안 해.
3: 크롱!
4: 애기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엔 절대 같이 안 가.

0: 무슨 일이야?
1: 그냥 와이야야 그냥 에디 내가 잘못했어.
0: 뭐? 뽀로로가 잘못했다면서 울었다고?
1: 그냥
0: 정 그렇다면 알았어.
1: 그냥
0: 그래, 같이 별똥별 보러 가주겠다고 전해줘.
1: 그냥
2: 그게 정말이야?
1: 그냥
0: 뽀로로 한 번만 용서해줘.
2: 에디가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었다고?
1: 그럼
2: 진작에 그럴 것이지.
1: 크랑
2: 좋아, 별똥별 보러 같이 갈게.
3: 어느새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4: 안녕.
2: 어서 와. 에디도 왔네.
0: 뽀로로, 네가 울었다고 해서 한번 봐준 거야.
2: 뭐라고? 네가 먼저 싹싹 빌었잖아.
0: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2: 크롱한테 다 들었어.
5: 얘들아, 싸우지 마.
0: 그럼 크롱한테 물어보자고.
2: 좋아. 크롱, 일어나봐.
0: 크롱.
5: 크롱이 깊이 잠든 것 같아.
0: 별똥별 보러 가자더니 왜 이렇게 지친 거지?
2: 아, 아침에 크롱이 날 도와줬는데.
1: 그러고 보니 크롱이 우리도 도와줬어.
6: 나랑 같이 과자도 만들었어.
5: 크롱이 별똥별을 보러 다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
2: 그래서 우리도 화해시키려고 한 건가?
0: 그런 것 같아.
6: 어서 화해.
0: 알았어.
2: 에디, 미안해.
0: 나도 미안해.
6: 잘 됐다.
2: 그럼 이제 별똥별 보러 출발하자.

0: 크롱이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어떡하지? 자고 있어서 우리가 데려왔어.
1: 크랑 크랑 크랑.
0: 고맙기. 크랑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었는데.
2: 맞아 크랑.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우와. 우리 이제 같이 사진 찍을까?
2: 좋아.
3: 자, 여기 봐. 그럼 찍는다.
0: 토비, 빨리!
4: 크롱 덕분에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볼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크롱. 숲에서 놀던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0: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그치, 크롱? 크롱! 크롱이 없어졌어!
5: 어디 갔지?
0: 크롱! 열매네?
5: 우와, 맛있겠다.
0: 하나 먹어볼까?
3: 나도?
0: 나도 먹을래.
3: 맛있다.
6: 먹어도 되는 열매인가? 괜찮겠지? 맛있다.
2: 맛있어.
4: 친구들은 통통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7: 안녕.
8: 안녕, 어서 와.
5: 이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0: 크롱! 크롱! 역시 응가대장 크롱이야.
6: 갑자기 배가.
8: 왜 그래?
6: 모르겠어.
5: 배 아파.
3: 나도.
5: 아까 그 열매 때문인가?
6: 열매? 어디 있지? 그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먹으면 배탈이 나는 열매였어.
2: 뭐?
3: 조심할걸.
0: 어떻게 좀 해봐, 통통아.
6: 약초를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5: 다들 배가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갈 수 없잖아.
0: 큰일이네.
9: 얘들아, 나는 배 안 아파.
0: 나도.
9: 내가 다녀올게.
0: 그럼 나도 같이 갈래.
2: 정말?
6: 로디와 뚜뚜가 간다고? 쉽지 않을 텐데.
8: 맞아. 너흰 약초 구하러 가본 적도 없잖아.
6: 아, 그럼 벽시계가 같이 가면 되겠다.
8: 내가?
6: 여기 찾아가는 길이랑 약초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럼 잘 다녀와.
8: 걱정 마. 이 정도야 뭐 금방 찾겠네.
9: 다행이다.
8: 기도는 여기 놓고 가자.
2: 가자.
4: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약초를 찾아 길을 나섰어요.
0: 아직 멀었어.
9: 기도는 안 봐도 돼.
8: 나만 믿고 따라와. 약초 찾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9: 괜찮아.
8: 당연하지. 숲에선 이렇게 넘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해.
9: 그래, 조심할게.
0: 나도.
8: 그럼 이제 가보자.
4: 저런, 벽시계가 지도를 떨어뜨렸네요.
8: 거기 봐봐, 거기. 그 아래 없어? 샅샅이 뒤지라고.
9: 없어.
4: 로디와 뚜뚜, 벽시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약초는 나오지 않았어요.
0: 여기도 아닌 것 같아.
8: 곧 찾을 수 있어.

0: 걱정 마.
1: 지도를 보는 게 어때?
0: 그럼 한번 볼까?
1: 어?
0: 어? 어디 갔지?
1: 어?
0: 분명 여기에 넣었는데. 아, 아까 넘어졌을 때 잃어버렸나 봐. 미안해.
1: 뭐? 헤디, 빨리 좀 나와.
2: 그래, 너무 오래 걸리잖아.
3: 맞아.
2: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이제 나가.
1: 드디어 내 차례다.
2: 잠깐만.
0: 정말 미안해.
1: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제 약초는 어떻게 찾지?
4: 걱정 마.
0: 어?
4: 지도는 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0: 어?
4: 짜잔.
1: 우와, 다행이야.
5: 친구들은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 로디를 따라갔어요.
1: 어?
0: 어?
1: 저기 노란색 약초잖아. 내가 가볼게.
0: 어?
1: 찾았다. 어? 어? 아니네.
4: 뚜뚜.
0: 아, 로디 잠깐만. 에? 여긴 늪이야.
4: 늪이라고?
0: 진흙으로 된 웅덩이인데 한번 빠지면 어. 큰일 나. 어서 나와 뚜뚜.
1: 응? 알았어. 어?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되는 거야?
4: 내가 꺼내줄게.
0: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 어? 비가 와.
1: 로디, 비 맞으면 안 되잖아.
4: 괜찮아. 뚜뚜랑 같이 가야 해.
0: 로디, 고장 나면 어떡해.
4: 조금만 더.
0: 조금만 더 힘내, 로디.
4: 고마워.
0: 움직인다.
1: 거의 다 됐어.
4: 다행이야.
1: 고마워, 로디.
4: 아니야.
0: 뚜뚜, 빨리 로디를 태우자. 괜찮아, 로디?
4: 물론.
1: 미안해. 나 때문에.
4: 아니야. 뚜뚜를 구해.
0: 로디!
5: 어느덧 비가 그치고 로디와 친구들은 절벽에 도착했어요.
4: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0: 저기 있다.
1: 어?
0: 우와.
1: 드디어 찾았다.
4: 찾았다.
0: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지?
1: 어?
0: 어? 다리가 위험해 보이는데.
4: 내가 해볼게.
0: 어? 아, 참, 로디는 팔을 늘릴 수 있지?
4: 왜 안 되지?
0: 비를 맞아서 그런가 봐.
1: 걱정 마. 내가 비행기로 변신하면 돼. 이야! 이상하네. 다시 이야! 이게 뭐야? 나도 늪에 빠졌을 때 고장났나 봐. 어떡하지?
4: 방법이 있을 어? 거야.
0: 안 되겠다. 내가 다리를 건너서 가져올게.
4: 위험해.
1: 맞아. 절벽이 엄청 높다고.
0: 걱정 마.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4: 내가 다녀올게. 조심, 조심, 조심.
0: 로디, 힘내.
5: 저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0: 로디! 또 어떡해?

0: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야! 조금만 기다려, 로디. 로디. 잡아.
1: 알았어.
2: 변해라, 변해. 제발.
0: 어서 잡아. 야!
2: 내가 구해줄게.
1: 이제 안심해.
2: 괜찮아?
0: 어? 어?
1: 뚜뚜가 변신했어.
0: 우와.
2: 이제 약초를 가지러 가자.
0: 좋아.
1: 자. 성공.
0: 우와. 우리가 해냈다.
2: 어서 친구들한테 돌아가자.
0: 그래.
3: 약초를 구한 로디와 뚜뚜 그리고 벽시계는 통통이네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0: 더비 여기.
1: 고마워 러디.
2: 맛있어.
3: 이거 많이 없어.
4: 그래도 마셔야 낫지. 얼른 마셔.

0: 이제 배가 안 아파.
1: 나도 나도. 고마워 얘들아.
2: 다 벽시계 덕분이야.
0: 맞아.
3: 아니야, 너희 아니었으면 야채를 못 구했을 거야.
0: 맞아 맞아. 진짜 대단해.
2: 그런가?
4: 세 친구 덕분에 모두 배탈이 나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에디가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0: 안녕.
2: 안녕.
3: 우주선 만드는 거야?
0: 달에 갈 거거든. 봐봐, 이렇게. 짜잔. 어때? 멋지지?
2: 굉장해.
0: 정말 달에 갈 수 있을까?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이번엔 잘 될까?
5: 뭐라고?
6: 얘들아.
0: 아, 우린 놀이터에 가기로 했잖아.
2: 같이 가자, 애기.
5: 미안, 난 우주선 만들어야 해.
3: 알았어.
0: 애기, 안녕.
5: 안녕. 이번에 꼭 성공하고 말겠어.
4: 다음날, 에디는 우주선을 완성했어요.
0: 어때?
1: 정말 멋지다, 에디.
5: 이게 다가 아니라고. 따라와봐. 이 발명품만 있으면 달에 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0: 어떻게?
5: 기다려봐.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안녕 얘들아.
6: 우와, 신기하다.
5: 달나라에 간 이 에디님의 모습을 잘 보라고. 얘들아, 그럼 다녀올게.
6: 에디 조심하고.
0: 달에 가면 연락해.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만해.
5: 두고 봐. 자, 출발해볼까?

0: 도착하겠군.
1: 저런, 우주선이 숲속에 떨어졌어요.
0: 이게 뭐야? 친구들한테 큰 소리 쳤는데 어떡하지?
2: 에디는 잘 가고 있을까?
3: 내가 연락해 볼게.
0: 친구들이잖아. 눈밭이 다 보일 텐데. 일단 바깥이 안 보이게 하자.
3: 어디다?
0: 안녕 얘들아.
2: 잘 가고 있어?
4: 에디, 우주는 어때?
0: 크랑크랑. 뭐라고? 잘 안 들려. 안 되겠다. 이따 연락할게.
4: 꺼져버렸네. 우주라서 연락이 잘 안 되나 봐.
3: 내일 다시 해보자.
4: 그래, 그러자.
0: 에디한테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래, 그냥 여기 있다가 달에 다녀온 척 해야겠다. 배고파. 일단 먹을 거부터 좀 가져와야지.
1: 그날 밤, 뽀로로는 에디에게 사과하려고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4: 에디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0: 배고파.
4: 뽀로로, 에디 왜 여기 있어?
0: 그게...
1: 에디는 뽀로로와 함께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0: 사실 또 실패했어.
4: 뭐? 달에 가고 있다고 했잖아.
0: 친구들이 실망할까 봐 그렇게 말했어.
4: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0: 친구들한테 실패했다고 말해야지.
4: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를 달처럼 보이게 꾸미자.
0: 달처럼?
4: 응. 그러면 친구들은 네가 달에 갔다고 믿을 거야.
0: 그렇게 해도 될까?
4: 나만 믿어, 에디.
1: 다음 날 아침, 뽀로로는 에디를 다시 찾아갔어요.
0: 이걸로 뭘 하려고?
4: 짜잔! 우주 그림을 만드는 거야. 어때?
0: 그런데 까맣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4: 그런가?
0: 그럼 별을 그려서 꾸며볼까?
4: 그래, 그게 좋겠다. 이걸 여기 두면 화면에선 에디가 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이제 깃발 꽂는 걸 연습해보자.
0: 짠!
4: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
0: 맞다. 이렇게.
4: 좋아, 바로 그거야.
1: 에디를 도와주고 난 뽀로로는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4: 얘들아! 에디는 잘 도착했는지 연락해볼까? 아하, 궁금하다.
5: 그래.
0: 안녕, 얘들아.
5: 안녕.
0: 드디어 달에 도착했어.
5: 우와, 신기하다. 에디, 괜찮아?
0: 괜찮아.
4: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0: 그러게.
4: 어떡해. 나무가 보이잖아. 안 되겠다. 저것 좀 봐.
5: 그런데

0: 외계인 친구를 만났다고 할까? 그래, 그럼 친구들도 의심 안 할 거야.
1: 뽀로로와 에비는 외계인 친구를 만난 척하기 위해 외계인 옷을 만들었어요.
2: 왜?
0: 아무것도 아니야.
2: 삐삐 뽀로.
0: 그게 뭐야?
2: 외계인처럼 말해야지.
0: 어?
1: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 에디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3: 에디다! 에디야!
2: 삐리뽀로.
0: 달에서 만난 외계인 친구야.
4: 안녕. 반가워.
2: 삐로로 뽀뽀.
0: 외계인 친구도 너희들을 만나서 반갑대.
2: 삐뽀로 뽀삐.
5: 어?
6: 외계인 친구 목소리가 뽀로로랑 비슷한 것 같아서.
2: 어떻게 들켰나 봐.
0: 아휴, 고비, 뽀로로가 어떻게 달에 가.
6: 그렇네.
0: 그럼 외계인 친구랑 같이 깃발을 꺼줄게.
2: 미로뽀.
0: 이제 뽀롱뽀롱 마을로 돌아갈 거야. 곧 만나.
2: 미로뽀.
3: 조심해서 해,
0: 와, 끝났다.
7: 뽀로로, 정말 고마워.
0: 뭘. 도착했다.
3: 에디!
2: 지금 도착한 거야?
0: 응. 방금 달나라에서 날아왔지.
3: 멋지다, 에디.
2: 에디, 정말 대단해.
0: 그렇지, 얘들아?
8: 뽀로로가 제일 반가워하네.
2: 맞아, 그렇게 놀려야 되다.
0: 에디, 최고야.
7: 고마워, 뽀로로.
1: 이렇게 해서 에디와 뽀로로만의 비밀이 생겼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7: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프네.
3: 맞아.
2: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8: 그럼 그럼.
6: 오늘은 각자 요리를 만들어 와서 나눠 먹는 게 어때?
3: 그래 좋아.
2: 포비는 뭘 만들 거야?
6: 나는 생선 요리를 할게.
0: 생선 요리는 포비가 최고지.
2: 그럼 우린 수프를 만들까?
8: 그럼 그럼.
2: 있잖아 나는.
0: 루피는?
8: 에이, 난 샌드위치.
4: 에디는 뭘 만들 거야?
7: 그건 집에 가서 알려줄게.
2: 얘들아, 나는 케이크를 만들 거야.
0: 패티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6: 해리.
0: 저번에 만든 과자 기억 안 나? 맛이 정말 이상했잖아.
2: 이번엔 잘 만들 수 있어.
0: 글쎄, 이번에도 맛없을걸?
2: 뭐? 치, 그러는 해리는 뭘 만들 건데?
0: 좋아, 나도 케이크를 만들 거야.
2: 누가 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지 보자고.
8: 그래. 얘들아, 어서 가서 요리를 준비하자.
6: 그래.
1: 친구들은 각자 요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2: 달걀, 밀가루, 소금도 여기 있고. 준비 끝. 이번엔 꼭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겠어. 자, 시작해볼까?
8: 그럼,
0: 빠야야.
8: 그냥, 그냥, 그냥.
2: 어? 수프를 만들자고?
0: 더 놀고 싶은데.
2: 그런데 크롱, 수프를 만들 줄 알아?
0: 난 잘 모르겠는데.
8: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2: 크롱, 대단한데? 진짜 요리사 같다. 수프는 크롱이

그럼 크록만 믿을게. 나는 다들 요리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올게. 안녕.

0: 놀다 와야지.
1: 랄랄랄랄라.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2: 루피. 응? 우와, 벌써 요리를 다 했네. 그런데 루피, 샌드위치 좀 빌려줄 수 있어?
1: 응? 뭘 하려고?
2: 곧 알게 될 거야. 조금 있다가 그대로 갖다 줄게.
1: 네.
2: 자, 이제 다 됐고.
3: 애기, 샌드위치 만든 거야?
2: 아니, 루피한테 빌려온 거야. 자, 봐봐. 이 기계만 있으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3: 우와, 멋지다.
2: 뭘 이 정도가지.
1: 다 했다. 맛있겠는데.
4: 해리.
1: 후비, 왔구나. 그런데 물고기는?
4: 잔뜩 잡았었는데 실수로 다 놓쳐버렸어.
1: 걱정 마, 내 케이크가 있으니까. 후비, 케이크 맛 좀 봐줄래?
4: 알았어.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해리.
1: 다 먹으면 어떡해? 맛만 보라니까.
4: 나는 더 있는 줄 알고 미안.
1: 아유,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
4: 다 같이 먹으려면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
1: 더 크게? 푸비, 나 좀 도와줘.
4: 알았어.
1: 그럼 반죽부터 부탁해.
4: 잠깐만. 앞치마 좀 하고.
1: 아유, 너무 느리잖아.
4: 그럼 조금 더 빨리 해볼게. 자.
1: 이래서 언제 다 만들어?
5: 해리는 뭐든 재빠르게 행동하는 패티가 생각났어요.
1: 다 만들었다. 친구들한테 케이크 맛이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6: 패티.
1: 어디 가는 거야?
6: 뽀로로, 잘됐다. 케이크 맛 좀 봐줄래?
1: 뭐라고?
6: 자.
1: 그래.
6: 어때?
1: 정말 맛있다. 난 이만 가볼게, 패티.
6: 뽀로로. 왜 그러지? 맛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지.
1: 아유, 패티, 짜잖아. 과자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5: 패티는 늘 솔직하게 말하는 해리가 떠올랐어요.
6: 이제 어떡하지?
1: 패티!
6: 해리, 무슨 일이야?
1: 그게 말이야. 패티, 나 좀 도와줄래?
6: 어?
1: 나 혼자선 케이크를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6: 좋아, 나도 솔직하게 말해줄 친구가 필요했어.
1: 정말?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6: 그래.
1: 요! 우와, 빠르다. 패티, 여기 설탕. 패티, 정말 멋있어. 설탕 두 스푼 더.

0: 수는 다 만들었어?
1: 크랑! 크랑!
0: 그냥 놀기만 했다고?
1: 그럼! 그럼 아무것도 안 만든 거야? 뭐야! 크랑!
0: 나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2: 그렇네.
0: 그래도 루피오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3: 한편 루피는 샌드위치를 가지러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0: 에딘!
4: 루피, 괜찮아?
2: 무슨 일이야?
4: 요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터져버렸어.
2: 어? 그럼 내 샌드위치는?
4: 그게...
5: 샌드위치도 터졌지.
2: 뭐라고?
4: 미안해.
2: 거기서!
0: 다 됐다! 우리가 해냈어!
6: 이런 장식은 해리밖에 못 만들 거야.
0: 이 정도쯤이야.
6: 도와줘서 고마워, 해리.
0: 아니야. 저기, 베티, 아까 놀려서 미안해.
6: 괜찮아. 함께 멋진 케이크를 완성했잖아.
0: 베티,
6: 해리.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지?
0: 맞아.
3: 어느덧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루피네 집에 모였어요.
0: 얘들아, 안녕.
2: 음식은 준비했어?
7: 생선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다 놓쳐서 그만.
0: 우리도 수프를 끓이려고 했는데 노느라. 크랑크랑.
2: 루피 음식은? 사실은
4: 내가 루피 요리를 망쳐버렸어.
2: 뭐라고?
7: 그럼 오늘 저녁은 못 먹는 거야?
0: 얘들아! 안녕!
8: 해리! 해리!
4: 그게 뭐야?
0: 짜잔! 우와!
6: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
0: 엄청 맛있을 거야.
4: 베티랑 해리가?
6: 어서 먹어봐.
0: 빨리 빨리.
4: 맛있네.
0: 그래.
4: 정말. 정말 맛있다.
0: 거봐, 맛있을 거라고 했잖아.
6: 베티 해리 정말 최고야.
0: 그럼 그럼.
3: 베티와 해리 덕분에 친구들은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네요.
0: 더 먹을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1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1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7: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3: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9: 난방구는 붙방구와
2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겹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Wow! Macarons! Draw one, Miss Pen.
1: Oh, a dog.
0: How? How can you draw it?

It's a snail. Snail. Snail. It's a snail. Snail. Snail. It's a snail.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0: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던 사람이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림책 뽕뽕뽕.
1: 별주부전 아람. 옛날 옛날 북쪽 바다에 물을 다스리는 용왕이 살고 있었어. 용왕은 땅 위에 비 내리는 일도 맡아 있는데 자주 깜빡깜빡 잊곤 했단다. 그럴 때마다 땅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대. 하루는 옥황상제가 쩍쩍 갈라진 논밭을 보고는 벼락같이 화를 냈어.
2: 용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어서 비를 내리시오!
1: 깜짝 놀란 용왕은 황급히 구름에 올라탔어. 그리고 시원스레 비를 뿌렸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땅이 너무 메말라서 뿌연 흙먼지가 용왕이 있는 곳까지 피어오른 거야. 그날 이후 용왕은 병에 걸려 알아눕고 말았어.

0: 용왕의 병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도통 낫질 않는 거야. 소문을 듣고 멀리서 산신령이 찾아왔어.
1: 용왕님의 병은 마른 땅에 흙먼지를 마셔 걸린 것이니 아무래도 땅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으실 듯하옵니다.
0: 용왕은 귀가 솔깃하여 당장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
2: 어서 땅 위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너라.
0: 용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단다. 평생 물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땅 위로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 그런데 별주 부인 자라가 앞으로 나서지 않겠어?
3: 용왕님, 제게는 딱딱한 등딱지와 튼튼한 다리가 있어옵니다. 물속과 땅 위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 저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0: 용궁을 떠난 지 며칠 만에 자라는 땅 위에 다다랐어.
3: 어허, 풀냄새가 아주 좋은걸?
0: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자라는 우적우적 풀을 씹고 있는 황소를 보았어.
3: 이보시오, 혹시 토선생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2: 토선생? 아하, 토끼! 토끼를 찾으려면 저기 산으로 가야지.
0: 자라는 넙죽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산으로 향했어. 스륵스륵 풀숲을 헤치며 산을 향해 가는데 바위 옆에서 자기를 쏙 빼닮은 남생이를 만났어. 그런데 남생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 내일 산속에서 동물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식이었지. 자라는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절로 흥이 났어. 산속 동물들의 잔치는 정말 대단했어. 호랑이, 사슴, 여우 등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자라는 슬그머니 높은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는 용궁에서 가져온 토끼 그림을 펼쳐보았어. 그림 한번 보고 오른쪽으로 두리번, 그림 한번 보고 왼쪽으로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그러다가 딱 고개를 멈췄어.
3: 맞다, 맞아! 바로 저기 있네!
0: 길쭉길쭉한 두 귀와 오물거리는 작은 입과 두루뭉술한 꼬리까지 영락없는 토끼였지. 자라는 토끼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넸어.
3: 안녕하시오. 나는 용궁에서 온 별주부 자라요. 달에서 방아를 찧었다던 토선생 아니시오?
4: 토선생?
0: 자라의 아는 척에 토끼는 재미있다는 듯 말을 받았지.
4: 하긴, 내가 달에서 온 지도 꽤 오래되어서 선생은 선생이지.
0: 토끼가 우쭐거리자 자라도 은근히 나이 자랑을 하는 거야.
3: 나이를 따진다면 내가 형님 소리를 들어 마땅하네. 옥황상제님이 별을 달 때 내가 그 별들을 은하수에 씻어드렸거든.
0: 토끼도 자라에게 질세라 말을 받았지.
4: 어허! 그때 옥황상제님의 사다리를 잡고 있던 게 바로 나라네.
0: 옥신각신 나이 자랑을 하던 자라와 토끼는 결국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3: 여보게, 땅 위에서 살면 무엇이 좋은가?
0: 땅 위의 생활이 궁금한 자라가 토끼에게 물었어.
4: 그거야,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이 많아서 좋고 산과 들에 먹을 것이 가득하니 살기 좋을 수밖에.
0: 코를 벌름거리며 자랑하던 토끼가 자라에게 되물었어.
4: 자네가 사는 바닷속은 어떤가?
3: 바닷속 용궁은 이곳 땅보다 훨씬 살기 좋다네. 오색 진주로 장식된 화려한 용궁과 알록달록 예쁜 물고기들이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고 무지갯빛 물방울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곳이지. 아참! 산속에는 크고 사나운 동물들이 많더군. 자네 혹시 무서운 동물들에게 쫓기는 건 아닌가? 산속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나 추운 겨울에는 어찌 사는가?
0: 토끼는 대답도 못하고 후유 한숨만 내쉬었어.
3: 똑똑한 토선생이 용궁에 가면 벼슬 자리 얻어 배불리 먹고 편히 살 텐데 안타깝군. 용궁의 산의 진미는 산속의 음식과 비교도 안 된다네. 토선생, 어떤가? 지금 나와 함께 용궁에 가면 으리으리한 집에서 불기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네.
0: 토끼는 귀가 솔깃했어.
4: 자네 말이 정말이라면 이참에 용궁 구경이나 가볼까?
0: 결국 토끼는

0: 는 자라와 함께 용궁으로 향했어. 꿈에 부푼 토끼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노래를 불렀지.
1: 무서운 맹수들아, 부디 잘 들을게나. 이 몸은 벼슬 하러 용궁으로 간다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0: 하지만 기쁜 것도 잠깐. 갑자기 소용돌이 물살이 밀려와서 토끼는 죽을 것만 같았어. 꼬르륵. 얼마나 지났을까?
2: 여보게, 도선생! 정신 차리게! 용궁에 다 왔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게나. 용왕님께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알리고 오겠네.
0: 토끼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 토끼는 두리번두리번 용궁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어.
1: 이렇게 좋은 곳에서 벼슬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니 꿈만 같구나.
0: 토끼는 콧구멍을 발랑발랑, 뭉툭한 꼬리를 달싹달싹, 두 귀를 쫑긋쫑긋, 엉덩이를 실룩실룩, 신이 나서 춤을 추었어. 잠시 후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토끼는 자기를 마중 나온 줄 알고 우쭐했지. 토끼가 용궁 안으로 들어선 순간 자라가 자랑스럽게 외쳤어.
2: 용왕님, 토끼의 간을 잡아왔나이다. 부디 토끼의 간을 드시고 병환을 이겨내소서.
1: 뭐? 토끼의 간?
0: 토끼는 눈앞이 팽글팽글, 다리가 후들후들,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겨우 기운을 차린 토끼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
1: 제가 죽어 용왕님의 병이 나으신다면 마땅히 그리해야지요. 허나 간을 탐내는 이가 하도 많아 빼놓고 온 게 기가 막힐 뿐입니다.
3: 무엇이라? 이놈이 목숨을 구하려고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해? 여봐라! 당장 저놈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라!
0: 용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 그런데 웬일인지 토끼는 오히려 깔깔 웃는 거야.
1: 그리 생각하신다면 당장 제 배를 가르십시오. 하지만 제가 시간과 장소를 잘 가려서 간을 넣고 꺼내기 때문에 명약이 된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0: 토끼의 말에 모두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용왕도 긴 수염을 매만지며 허허 웃는 거야.
3: 내 원래 장난을 좋아하여 잠시 도선생을 놀린 것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0: 그러고는 토끼를 위해 큰 잔치를 열라고 명령했지. 모두들 토끼의 능청에 깜빡 속고만 거야.
1: 어휴, 살았다. 전혀 눈치 못 챘겠지. 어서 빨리 용궁을 빠져나가야 할 텐데.
0: 토끼는 당장이라도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잔치를 즐기는 채 하며 곰곰이 생각하던 토끼가 말했어.
1: 아차! 내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구나. 보름달이 뜨는 날 간을 걷어야 명약이 될 텐데.
0: 그러자 모두들 어서 갔다 오라고 야단이었지. 토끼는 용왕과 신하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라와 함께 드디어 용궁을 떠났어. 땅 위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기다렸다는 듯이 숲을 향해 깡충깡충 뛰어갔어.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야.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자라는 토끼를 쫓아가느라 숨이 턱에 닿았지.
2: 여보게 친구, 나는 걸음이 느려서 도저히 못 쫓아가겠네. 네,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오게.
1: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 천지에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동물이 어디 있겠나?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뿜어낸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0: 이렇게 말한 토끼는 숲속으로 뛰어가 버렸어. 토끼를 놓친 자라는 발만 동동 구르고 한숨만 푹푹 쉬었다지 아마. 다리대기 아람. 아주 먼 옛날 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불라국의 왕과 왕비는 해마다 아이를 낳았지. 딸 셋을 낳고 나니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했어. 하지만 그 뒤로도 딸을 셋이나 더 낳았지 뭐야. 그런데도 다음은 아들이겠지 철석같이 믿고 또 아이를 낳았어. 일곱째도 딸이라고 하니까

0: 상자는 흘러흘러 고기잡이 할아버지의 손에 건져 올려졌어.
1: 세상에, 누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버렸을까?
2: 알몸, 바다에서 상자를 주웠는데 아기가 들어있었어.
0: 우리 집에 아기가 없는 줄 알고 하늘이 선물을 주셨나 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기를 정성껏 키웠어. 이름은 종이에 쓰인 대로 바리댁이라고 했지. 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바리댁이는 15살이 되었어. 그해 왕은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어. 왕비는 좋다는 약은 다 구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지. 그래도 왕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 어느 날 왕비는 서천서역국의 약수 이야기를 들었어. 서천서역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에 있는데 그곳 약수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지. 왕비는 공주들과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렀어.
3: 누가 서천서역국의 약수를 구해오겠느냐?
0: 신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공주들도 하나같이 손사래를 설레설레.
4: 무서워서 저승을 어떻게 가요?
0: 그도 그럴 것이 목숨을 내걸고 가야 하니 누가 선뜻 나서겠어.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방법을 알아도 소용없었지. 왕비는 오래전에 버린 바리대기가 생각났어. 왕비는 물어물어 바리대기를 찾아냈지.
3: 곱디곱게 잘 자랐구나.
0: 왕비는 바리대기를 보자마자 흐느껴 울었어.
5: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왕과 왕비였군요.
0: 바리대기는 크게 놀랐지만 놀라는 것도 잠깐이었지. 바리대기는 서천서역국의 약수 이야기를 듣고는 치렁치렁한 치마를 벗고 바지로 갈아입었어.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길을 나섰지. 바리대기는 산을 몇 개나 넘고 강을 몇 개나 건넜어.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뿌리에 넘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 그러다가 밭을 갈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지.
6: 할아버지, 서천서역국은 어디로 가요?
7: 이 밭을 다 갈아주면 알려주지.
0: 바리대기가 넓고 넓은 밭을 갈고 있는데 두더지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밭을 다 갈아주었어. 그제야 할아버지가 말했지.
7: 저 산을 넘고 너른 들을 지나 왼쪽 길로 가거라.
0: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걸으니 냇물이 나왔어. 냇가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지.
6: 할머니, 서천서역국은 어디로 가요?
8: 이 빨래를 다 해주면 알려주지.
0: 바리대기는 찬물에 손이 무척 시렸지만 빨래를 다 했어. 그제야 할머니가 말했어.
8: 열두 고개를 넘어 바다를 건너가거라. 그리고 이 금방울이 필요할 테니 잘 간수해라.
0: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굽이굽이 열두 고개를 넘으니 넘실대는 바다가 나왔지.
9: 여기는 산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니 썩 물러거라.
0: 배를 지키던 군사가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 바리대기는 할머니가 준 금방울이 생각났어. 바리대기는 금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었어. 그러자 군사는 당황해하며 슬그머니 물러섰지. 바리대기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 서천서역국에 다 왔나 했는데 웬 총각이 길을 떡 가로막았어.
10: 나는 약수를 지키는 동수자다. 아무도 이곳을 지날 수 없다.
0: 쩌렁쩌렁한 소리에 살짝 겁이 났지만 바리대기가 누구야. 험한 길을 다 헤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턱이 있나.
6: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약수를 구하러 왔소.
0: 동수자는 바리대기를 보며 생각했지.
11: 고운 얼굴 선이며 가냘픈 목소리가 틀림없이 여자인데.
0: 혼인할 나이가 된 동수자는 한 가지 꾀를 했어.
10: 나와 혼인을 하면 약수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0: 바리대기는 곰곰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 혼인한 다음 날이 되자 바리대기는 동수자를 재촉했지.
6: 약수를 구해서 빨리 돌아가야 해요.

0: 동수자는 커다란 동굴로 바리대기를 데려갔어. 캄캄한 동굴로 한참 들어가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고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있었어. 커다란 바위에서는 약수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지. 바리대기는 한 방울 두 방울 약수를 호리병에 담았어. 동수자는 바리대기에게 주려고 마법의 꽃 세 송이를 꺾었지. 바리대기는 동수자와 함께 구름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불나국으로 왔어. 그러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 바리대기는 재빨리 구름에서 내려와 헐레벌떡 달려갔어.
1: 어머니,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구해왔어요.
0: 바리대기는 호리병에서 꽃들을 하나씩 꺼내어 왕의 몸에 살살 문지르며 말했어.

0: 있어요.
1: 그랬더니 정말로 왕이 숨을 헉헉 몰아쉬었지. 마지막으로 바리대기가 왕의 입에 약수를 방울방울 떨어뜨렸더니 왕의 눈이 번쩍 뜨였어.
2: 네가 날 살렸구나.
1: 왕은 바리대기의 두 손을 꼭 잡았지. 그 뒤 바리대기는 동수자 사이에서 아들 셋을 낳았어. 키워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모셔와 다 함께 살았어. 그렇게 바리대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 오구신이 되었지. 서천 서역국을 다녀왔으니 저승의 문을 지키는 오구신이 되었던 거야. 소금 나오는 맷돌, 아람. 옛날에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정 많은 농사꾼이 살았어.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은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던 밥도 내주었지. 그러고도
2: 불쌍타, 불쌍타
1: 하며 눈물까지 흘렸어. 오슬오슬 추운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왔어.
2: 가을에 거둔 곡식은 겨울에 다 먹었으니 이제 씨앗을 뿌려 언제 거둬먹노.
1: 보릿고개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배가 고파 쩔쩔맸지.
2: 산에 가서 풀뿌리라도 캐와야지.
1: 농사꾼은 망태를 메고 터덜터덜 집을 나섰어.
2: 식뿌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어디 보자.
1: 농사꾼이 여기저기 살피는데 아 글쎄 어떤 노인이 맷돌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거야.
2: 아이쿠 이를 어째.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1: 하지만 노인은 옴짝달싹도 안 했어. 놀란 농사꾼은 노인을 업고 냅다 집으로 달렸어. 농사꾼은 노인을 뜨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정성껏 돌보며 노인 곁을 지켰어. 해가 산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릴 무렵 노인이 눈을 떴지.
2: 할아버지, 이제 정신이 드세요?
1: 그제야 농사꾼의 얼굴에 미소가 빙긋 번졌어.
3: 고맙소. 젊은 양반이 나를 살렸구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맷돌뿐이니 이거라도 받아주게.
1: 농사꾼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노인은 기어코 맷돌을 두고 떠났어. 농사꾼은 맷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2: 동글동글 콩이라도 있으면 이 맷돌에 갈아서 너도 나도 모두 모여 죽이라도 쑤어 먹을 텐데
1: 하며 득득 빈 맷돌을 돌렸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람? 맷돌에서 콩이 사르르 사르르 한도 끝도 없이 쏟아졌어. 깜짝 놀란 농사꾼이
2: 이제 그만 그만
1: 하자 나오던 콩이 뚝 멈추는 거야.
2: 오호, 거참 신통한 맷돌일세. 아무래도 보통 맷돌이 아니야.
1: 농사꾼은 다시 득득 맷돌을 돌렸어.
2: 보기만 해도 좋은 돈, 너도 나도 모두 나눠 쓸 돈 나와라
1: 했더니 돈이 와르르 와르르.
2: 이제 그만 그만.
1: 그러자 나오던 돈이 뚝 멈추는 거야.
2: 오호, 고참 신기한 맷돌일세.
1: 농사꾼은 또 득득 맷돌을 돌리며
2: 맛있고 귀한

0: 쌀, 너도 나도 모두 나눠 먹을 쌀 나와라.
1: 했더니 쌀이 사르르 사르르.
0: 이제 그만 그만.
1: 그러자 나오던 쌀이 뚝 멈추는 거야.
0: 거참 고마운 맷돌일세.
1: 신통방통한 맷돌 덕분에 농사꾼은 큰 부자가 되었어. 농사꾼 덕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지.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농사꾼을 칭찬했어. 농사꾼의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웃 마을 김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2: 저희들끼리 요술맷돌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0: 요술맷돌 그거 참 탐나는구먼. 빼앗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김부자는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리고 그날 밤, 김부자는 도둑고양이처럼 농사꾼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맷돌을 훔쳐나왔어.
0: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야. 가만있자, 맷돌을 빼앗기면 큰일인데.
1: 김부자는 허겁지겁 강가로 달려가 배에 올라탔어.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노를 저어갔어. 그제야 김부자는 마음이 놓였어.
0: 여기는 아무도 없겠지?
1: 김부자는 맷돌을 득득 돌리기 시작했어.
3: 소금 나와라 소금! 귀한 소금, 비싼 소금 펑펑 쏟아져라 펑펑!
1: 김부자는 비싼 소금이 펑펑 쏟아지자 신이 났어.
0: 소금을 많이 가졌으니 이제 난 부자야 부자!
1: 김부자는 배가 점점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 결국 배는 소금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가라앉고 맷돌을 나는 김부자도 깊은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았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고? 그야 물론 맷돌은 계속 소금을 쏟아내고 있지. 왜냐하면 김부자가
0: 이제 그만 그만!
1: 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닷물 맛이 짜게 된 거란다.
4: 그림책 뽕뽕뽕.
5: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집사만 안 보이면 사고를 친다는 문제적 양인. 너 딱 걸렸어.
1: 오줌을 쌌어. 이불에 쌌어. 나도 몰라 어떻게 그냥 싸버린 거야.
2: 뭐야.
1: 화나겠네. 자꾸 뭐라 하지 마. 나도 창피하거든.
3: 외출을 갔다 오거나 저한테 다른 냄새가 나거나 하면 스프레이를 하더라고요.
0: 잔악기나 불, 아니 물? 아니 오줌 조심?
2: 많이 썼어, 많이.
0: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소변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오줌 싸개가 돼버린 양이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4: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집사님.
4: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3: 아, 여기 안에 지금 안방에서 지금 있습니다.
0: 오늘은 어떤 녀석을 만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3: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우리 첫째 꼬미예요.
0: 반가워, 꼬미.
4: 아니, 여기 밑에 얼굴만 빼는 친구는 누구예요?
3: 네. 우리 둘째 별이 굉장히 소심해서
0: 침대 밑을 가장 좋아한다는 별이까지. 두 녀석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낸다고. 그런데 갑자기 모자를 쓰는 집사. 대체 뭘 하려는 건지?
2: 자, 오, 좋아. 호응 좋아, 호응 좋아.
1: 아, 집사 또 시작했다.
0: 오, 렛츠 파티 타임. 현란한 스텝하며 리듬감까지 갖고

0: 뚜껑이. 이야,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네요. 별이는 집사 무대 관심 없음.
1: 고민은 어때?
2: 아, 좋아, 좋아. 열성적인 그런 좋아. 아.
0: 꼬미는 좀 더 놀고 싶은 모양.
1: 아빠 내일 방송 진짜 잘할게.
2: 꼬미 별이가 아마 고양이계에서는 트로트 1호 팬이 아닐까.
0: 트로트 1호 팬이라고요? 사실 집사는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열정적인 남좌. 데뷔 5년차 트로트 가수. 그런데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사가 한눈을 팔면 어김없이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슬며시 제작진의 옷으로 다가서는 꼬미.
3: 킁킁, 잠시 겉못 있겠다옹.
0: 그리고는 엉덩이까지 딱 붙이고 철푸덕 앉았는데요. 꼬미야, 대체 뭐 하는 거니? 잠시 후.
4: 어? 집사님, 스프를 했나봐요.
2: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꼬미야.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0: 돌발 상황에 당황한 집사.
2: 아니.
0: 아니,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 쉰데요.
2: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0: 꼬미, 너 시침이 뚝 대고 모르는 척하면 다니? 결국 집사가 나섭니다.
2: 아니, 이거 어떻게 제가 세탁을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5: 괜찮아요.
2: 어, 오늘 양이 더 많은데, 딴 때보다? 아니, 제 옷이면 손빨래라도 해서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데.
3: 나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다.
6: 집에서 나지 않는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이나 이런 몸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줌을 이렇게 딱 칙 싸요.
0: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어미에게 버려진 꼬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집사.
7: 아유, 잘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6: 이 소변도 여기 지금 제대로 누지를 못해서 지금 여기 많이 차있는 상태다. 공기가 지금 차있는 상태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0: 6개월 전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로 꼬미는 소변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꼬미, 너 지금 뭐해? 안 나와?
0: 오줌 싸개가 돼버린 꼬미지만 녀석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날.
1: 동승이 재밌게 놀고 있어?
0: 출근 뽀뽀까지 마치고 나서야 서둘러 행사 장소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3: 집사야, 잘 다녀오라옹.
2: 이어 주시던 그 겨울도 잊으셨나요?
0: 오,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데요? 트로트의 신 서른도 씨가 주최하는 노래 경연에 참가하게 된 집사. 그런데 집사의 노래만큼이나 오줌 싸개 꼬미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나.
8: 옷을 벗으면 이 옷에 실리를 한답니다.
2: 네, 제 옷에다가.
9: 네. 우리 저 구독자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놔두고 갔다 오니까 삐졌나 봐요. 이런 말도 있고요.
10: 나가기가 싫어서 꼬장 부리는 거예요.
9: 그럴 수도 있겠죠.
10: 전립선이 안 좋아서 오줌 싸는 거래요.
9: 전립선이 안 좋아서 오줌을 사는 거다.
11: 오늘 당장 노래할 시간 없고 고양이 이야기
2: 솔루션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0: 꼬미야, 귀가 간질간질하겠어. 녀석들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오매불망 집사 바라기 모드 중. 방송을 잘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집사. 꼬미와 별이 녀석들이 있어서 퇴근길이 외롭지 않다고.
2: 꼬미야, 별이야. 아빠 왔어. 놀고 있었어?
0: 기다려 쓸 냥이들 먼저 챙기는 집사.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씻을 준비를 합니다. 오, 그런데 꼬미 녀석 눈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돌려 5분 전. 집사가 자리를 비운 그때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표물로 향하는 꼬미. 아이고, 걸어뒀던 목폴라가 언제 떨어진 건지? 어, 꼬미야, 너 설마? 그 순간 집사가 나타난 겁니다.
5: 난 이제 지쳤어요, 꼬미. 와, 이게 뭐야?
2: 아니, 너 이렇게 오줌 계속 싸면 어떡하냐? 잠시만요.
0: 두 팔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하는 집사.
5: 꼬미 때문에 진짜. 아이고.
0: 그런데 꼬미는 어디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꼬미야 안 돼. 뭐 한 번 터지기 시작하니 봇물처럼 터지네요.
2: 아빠가 잘못했지 이것도.
0: 달밤에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그런데 집사님, 꼬미가 오늘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6: 제가 외출하고만 돌아오면 스프레이를 합니다. 옷장에다가는 항상 스프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신발도 제가 신발장에다가 놓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안 놓으면 거기 신발에다가 또 스프레이를 해요.
0: 그러다 보니 외출했다 돌아오면 꼬미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기는 게 일이랍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아니 꼬미 조심입니다.
12: 꼬미야!
0: 어? 이 시간에 누구예요?
12: 어? 별이 잤어요!
0: 냥이들도 아는 분인가 본데요.
13: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2: 저희 사촌 누나인데요. 오면은 아주 그냥 애들이 환장을 하죠. 저 봐요, 얼굴에 비비는 거. 와, 진짜 이럴 때 진짜 너무 서운해요. 별이 무서워. 잠깐만요. 별이 아빠,
13: 아이뻐. 아빠도 좀 조금만, 조금만.
0: 뭐. 집사님 서운하겠다.
2: 와, 이런다니까요. 한 번에 저한테 한 번에 누나 해봐봐.
0: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꼬미가 누나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것.
6: 누나한테는 스프레이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저도 되게 의문이에요. 누나도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0: 하지만 누나가 돌아가자.
14: 응? 꼬미야.
0: 다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꼬미. 3차 소변 테러를 감행했는데요. 아이고, 많이도 쌌다.
2: 꼬미. 응?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아빠가 맨날 닦아도 여기다 맨날 이렇게 쉬하고 그러면 어떡해. 꼬미야.
0: 청소가 일상이 돼버린 집사. 이제 청소가 다 끝났나 싶었지만 손빨래가 집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집사님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겠어요. 어때요? 잘 빨렸어요?
2: 아, 이제 좀 가셨습니다.
14: 냄새 안 나요?
2: 아, 지금 안 나요.
0: 닦고, 치우고, 빨래하고 무한 반복되는 나날을 보낸 지 어느덧 6개월째. 이제 집사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2: 이게 또 혼자 사는 묘미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손빨래 또 제가 또 언제 해보겠어요. 또 이렇게 꼬미가 긍정적, 항상 긍정적으로.
0: 오줌 싸개인 꼬미가 밉지도 않으세요?
15: 오줌 싸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0: 그런데 얼렐레? 아우, 꼬미, 얼굴만 숨기면 되는 거야?
2: 꼬미야, 왜 아빠 옷에다 이렇게 오줌을 쌀까? 응?
3: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냐.
0: 하루의 마무리는 역시 놀이죠. 매일 20분 정도 놀아주고 잠자리에 든다는데요. 이제 편안한 밤이 찾아온 건가요?
15: 올라와서 자, 별이야.
0: 이번엔 별이가 안 자고 우네요.
15: 아, 밑에 내려서 할게.
0: 별이를 달래보는 집사.
15: 밑에 입자? 밑에 내려가서 잠깐 봐.
0: 낮에도 안 울던 녀석이 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6: 별이가 잠자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자잖아요. 그러면은 별이는 무언가 막 불안 증상을 느끼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침대를 제가 내주는 편입니다. 네.
15: 자, 너 밑에 잡게 같이 자.
3: 응? 침대는 내 차지다옹.
0: 집사의 바닥 생활이 벌써 6개월째라고 합니다.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꼬미와 밤만 되면 우는 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수수께끼 같은 양이들의 마음을 읽어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7: 네, 고양이 부탁기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16: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0: 꼬미와 별이 잘 부탁드려요.
17: 아, 근데 약간 고양이 소변 냄새가 나네요.
16: 네.
18: 오늘 이게 문제인가요, 아이들?
16: 수시로 제가 이제 닦고 이제 뭐 방향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해주곤 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좀
18: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약간 고양이 특유의 소변 냄새가 나서 바로 알겠는데요. 오.
0: 아, 역시 척하면 척. 오늘 솔루션도 기대할게요. 그나저나 양이들이 안 보이네요.
19: 꼬미,
16: 꼬미야.
19: 오, 되게 긴장 많이
16: 했어요. 네, 긴장 많이 했어요.
19: 오늘 뭐 항상 이 자세가.
15: 별이야, 나와도 돼.
3: 오줌 싸게 꼬미랑 얘기하라.
0: 본격적으로 꼬미의 문제 행동을 확인해 보는데요. 집사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사 옷에 소변 실수를 하는 꼬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9: 고양이들 후각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16: 강아지보다는, 개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19: 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16: 아, 네.
19: 이게 후각이 사람에 비해서는 고양이가 월등히 높고요.
16: 네.
19: 그리고 강아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뭐 10배 그 이상으로 아유, 후각은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외출해서 입었던 옷 이런 것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도대체 여기 이상한 냄새가 엄청 많이 묻어있네? 라는 걸 고양이들은 틀림없이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꼬미도 이거는 뭔가 내 냄새가 아니야.
16: 네.
19: 이거 내 게 아니야.
16: 네.
19: 혹시 몰라. 빨리 여기다가 내 냄새로 덮어 씌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0: 꼬미는 다른 고양이에 비해 후각이 예민한 편이라는데요. 하지만 녀석에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 혹시 그러면 그때 진단받았던 게 혹시 뭐 폐쇄성 하부 요로기계 질환이어서 소변을 못 보는
16: 네,
19: 상태였었나요?
16: 네,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소변을 이제 묻느니까 이게 소변이 이게 가득 차 있어서 폐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19: 가뜩이나 이제 되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6: 네.
19: 또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16: 네, 네.
19: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나서 이제 집에 오고 났을 때 그때부터 뭔가 선택한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소변 스프레이 그리고 낯선 거에 자기 소변 냄새를 묻히는 거 이걸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안정감을 얻어가고 있거든요.
0: 집사와는 달리 사촌 누나에게는 전혀 오줌 테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체 그건 이유가 뭔가요?
19: 오히려 근데 그 사촌 누님이 나는 기본 체취는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가 항상 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호자분은 활동하실 때 아무래도 방송 활동을 하면
16: 네네.
19: 여러 가지 뭐 분장실 같은
16: 네네.
19: 데서 여러 가지 내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스프레이 제제나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16: 네네.
19: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냄새가 강하지 않을까. 더 낯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솔루션 도중 꼬미를 살펴보는 미영철.
19: 아 근데 교근이 엄청 많이 발달했네. 몇 개월 형이 중성화했죠?
16: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0: 6개월 정도 됐었을 때.
1: 근데 땅콩은 뗀 거는 보셨어요?
2: 아니요, 그런 거는 잘 제가 보내고 병원에서
3: 땅콩 좀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2: 네, 만져보시죠.
3: 조금 너무 긴장할 것 같아서 앞에서 이렇게 시달듬어 주시면 제가 뒤에서.
4: 꼬미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5: 아,
6: 이거 진짜 대반전이다.
4: 분위기 왜 이러냐.
3: 중성화 안 됐어.
4: 네? 중성화가 안 됐다고요?
2: 어디에 뭐야?
4: 집사도 황당한 표정인데요.
3: 중성화가
2: 6개월 차 때 병원 데려가서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4: 무슨 소리냐? 별이랑 병원 갔었다.
2: 별이도 한번.
6: 그럴까요?
3: 그러면 별이도 똑같이 조금 얼굴 만져주시면.
4: 동시에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데요. 별이는 어때요?
3: 별이도
2: 안 돼 있는 거예요.
3: 안 돼 있네.
2: 완전 죽어지네.
6: 어쩐지 성취가 엄청 많이 난다.
4: 미영철뿐만 아니라 제작진 그리고 집사님까지 순간 멍해졌는데요. 그럼 중성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건가요?
1: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약간 고양이 소변 냄새가 나네요. 두 번째는 너무 교근이 발달돼 있어서.
4: 중성화를 한 고양이와 턱 근육 모양이 달랐답니다.
1: 고함 부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4: 무엇보다도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었는데요. 귀여움철의 직감이 제대로 맞았습니다.
3: 중성화를 했는지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잘 구분할 수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중성화를 한다고 했지만 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3: 너무 지금 황당하실 것 같은데.
2: 당황해가지고요.
3: 네.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4: 집사님, 레드썬! 중성화 수술은 다시 날 잡아서 하는 걸로.
3: 일단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영역 집착성을 좀 떨어뜨려줘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중성화 수술을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 영역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속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솔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4: 블랙라이트를 이용하면 소변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1: 남아있네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2: 네, 보여요.
1: 이런 자국들?
2: 네.
1: 그러면은 이런 데는 스프레이하고 아직까지 네. 소변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4: 소변이 튄 곳에 남은 흔적들 보이시죠?
1: 소변 실수, 소변 테러를 했을 때 고양이들은 한 번 했던 장소에 다시 반복적으로 그 실수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양이들이 실수했던 장소를 확실하게 찾아서 효소 탈취제를 뿌려서 원인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4: 미영철까지 두 팔 걷고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꼬미가 화장실을 이용할까요?
3: 여기 화장실이 두 개 나란히 있잖아요. 네. 이 중에 한 개는
6: 진짜?
3: 네, 아니요. 이 안쪽 공간에서 이 정도 위치에 하나 정도 좀 떨어뜨려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4: 옮긴 화장실에 새 모래를 채우는데요. 이전 모래와는 달라 보이네요.
3: 고양이들 중에 한 80% 정도는 네. 그냥 이런 일반 벤토나이트 모래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뇨 실수, 소변 테러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래 종류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팁이거든요.
4: 화장실 세팅 완료! 그러면 별이가 밤만 되면 울었던 것도 혹시 중성화가 안 된 것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3: 이게 새벽에 이렇게 우는, 혼자서 우는 행동을 보통 저희가 욜링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 에너지가 다 소모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심심해지는 시간 때 모든 게 정지되어 있으니까 네. 이랬을 때 뭔가 어떤 그 불안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울어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울었는데 이걸 이제 달래

0: 해주기 위해서 보호자분이 그렇게
1: 네.
0: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때 쓰듯이 변질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관심을 받다 보면 이제 점점 더그 시간대가 됐을 때이 행동을 보일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1: 버릇처럼 이제.
0: 네, 버릇처럼 될수 있어요.
2: 별이야, 놀이 퍼즐부터 같이 시작해볼까?
0: 처음에는 좀 쉽게 할수 있는 것도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성공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와서 이런 식으로 네,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것들이 있어야 돼요.
3: 근데 별이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2: 이야, 처음 치곤 잘한다.
1: 그러게요.
0: 네.
1: 저 이런 재주가 있는,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2: 다음은 충분한 수직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아, 이것 보세요. 벌써부터 관심을 갖네요.
0: 추가적으로 좀 수직 공간이
1: 네.
0: 있어야지 고양이들이 지금 보호자분 스케줄 때문에 바쁠 때도 그래도 좀할 거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양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좀 배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2: 며칠 뒤 반가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집사님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있는 녀석들. 그리고
4: 꿈이 쉬어했어?
2: 오, 드디어 꼬미도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답니다. 정말 잘 됐죠?
1: 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환경적인 요소를 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중성화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2: 집사님, 앞으로도 꼬미 별이 잘 부탁합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진

0: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재난 현장. 어김없이 나타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살 곳을 잃은 난민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데 놀랍게도 종이가 재료입니다. 반 시계루.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는 꽤 오랫동안 세상에 화두를 던졌죠.
4: 日本、これは世界中そうですけども 建築家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社会の役に立ってないなとつくづく思い始めたんですね。
3: 30년 가까이 종이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반시계루의 건축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

0: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0: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재난 현장. 어김없이 나타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살 곳을 잃은 난민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데 놀랍게도 종이가 재료입니다. 반시계루.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는 꽤 오랫동안 세상에 화두를 던졌죠.
1: 日本、これは世界中そうですけども、 建築家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社会の役に立ってないなとつくづく思い始めたんですね。
0: 30년 가까이 종이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반시계루의 건축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네.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2: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서울에 세탁소가 점점 없어지고 다 코인 세탁소나 셀프 빨래방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1: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힘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세탁소를 하면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0: 서울 곳곳의 셀프 빨래방 한 번쯤 이용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세탁소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피디로그의 조현도 PD입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세탁소인데요. 서울에서 5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베테랑 분께서 계시는데요. 과연 세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베테랑 분이 어떤 분일지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50년 넘게 운영 중인 세탁소에서 오늘은 어떤 베테랑과 만나게 될까요?
2: 안녕하세요.
3: 네, 오셨어요.
1: 네, 여기 그 50년 이상 된 세탁소 맞으실까요?
3: 네, 맞는데요.
1: 아, 네.
3: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1: 여기 유명하다고 해가지고요. 50년 넘게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네. 계시다고 하시는데 네, 네. 혹시 어떤 분이 사장님이실까요?
3: 사장님이 이분이고.
1: 아, 네.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모님도 같이.
4: 부부 동심일체 같이 부부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 네, 같이 하고 그래요. 아. 네.
4: 86살 조수웅입니다. 조자 숫자 웅자입니다. 나라 조자 빼어날 숫자 웅장할 웅자. 그 30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세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0: 30대의 친구의 권유로 세탁소 운영을 시작한 베테랑은 이후 세탁협회 회장까지 역임했는데요.
4: 89년도에 잠깐 1년간 내가 맡아서 할 때 그때 일본 개방시켜가지고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우리 일본들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일본에 오래 체류를 할 수 없어요. 15일 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그 며칠 동안에 그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약을 연구하다 또 저 얼마 있다 가서 또 그 일본에서 보고 일본의 강의록을 받아보면서 그런 걸 받아보면서 이제 세탁 공부를 시작했죠.
1: 저 오늘 그래서 세탁업을 좀 배우고자 네. 왔는데 저 배울 수 있을까요, 잘?
4: 상당히 세탁이 어렵습니다. 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해가지고 뭐 빼야 되고 옷점 같은 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제거하는데 정말 말하자면 화공약품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섬유 알아야 돼요. 섬유도 다양하잖아요. 마지, 모, 면, 뭐 저 나이롱 여러 가지 아니에요. 합성 섬유, 섬유 알아야 되죠. 기계도 알아야 돼요. 기계 몇 번 돌려야 되고.
1: 배달도 혹시 가시나요?
4: 배달은 뭐 나이 먹어서 젊을 때 했습니다. 안 합니다만 꼭 필요한 이제 오래된 분들은 제가 배달합니다.
1: 아, 직접 하세요, 사장님?
4: 직접 해야죠.
3: 손님들이 봤을 때는 슬금슬금 해갖고 호텔에서 내보내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알고 보면 아주 고달파요.
1: 힘 하나는 잘 쓰는데 네. 기술이 없어서 알려주시면 네. 열심히 해볼게요.
4: 알겠습니다.
3: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4: 열심히 합시다. 예. 네. 화이팅! 네.
0: 50년 넘게 매일같이 이어진 세탁소의 하루. 베테랑 부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이 맡긴 옷을 수선하고 세탁한 옷을 말끔하게 다리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해봅니다.
4: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5: 아이고, 세탁할 일이 있으니까 추워도 와야죠.
4: 우리 차 회사님 웃음이 100만 불짜리야.
5: 아니요.
0: 오늘 첫 손님으로 동네 손님이 보따리에 세탁할 옷들을 가득 담아서 찾아주셨는데요.
4: 바지가 두 개.
5: 바지 코트가 두 개.
4: 코트가 두 개.
5: 단추도 나가고
4: 싸게 싸게 해야지.
5: 단추잖아요, 지금.
0: 베테랑은 익숙한 손길로 검수부터 접수까지 작업을 이어갑니다.
5: 저희가 이사 온 지 한 2년 됐어요. 신수동 저쪽에 살다가 일로 이사 왔는데 세탁소가 또 여기 가까이에는 여기밖에 없고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또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6: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0: 조수웅 베테랑은 얼룩 제거로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베테랑의 특별한 얼룩 제거 비법은 어떤 걸까요?
4: 김치국물 같은 거는 그런 이 에탄올에다 부어가지고 담가놔야 될 거예요, 한참. 근데 김치국물 잘 안 빠져요. 그거는 우리도 지금 에탄올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잉크 예를 들어서 뭐든지 골펜이 딱 바로 묻었잖아. 그러면 물 가지고 뭐 하고 절대 손대지 말고 에탄올 그대로 부어가지고 그 담가놓으면 싹 빠져. 그 이게 이제 빨간 잉크도 이렇게 묻으면 이게 빠지는 게 왜, 이게 원료가 이게 이제 알코올이다, 이거지, 내 말은. 이렇게 딱 빠졌잖아요. 이거 봐봐. 이렇게 딱 나오면 요새 딱 없어지.
0: 정말 감쪽같이 얼룩이 없어졌네요.
2: 만약에 식당에서 막 음식물
4: 그 묻었을 때 식당에서 그렇게 이제 알코올 소주 같은 게 알코올이니까 그게 조금 소주를 부어가지고 약간 문지르고 안 빠지면 빠질 수는 되고 안 빠지면 그대로 뒀다 셔터로 갖다 줘야지. 음식 식당에 놀래갖고 막 행주 물고 하잖아. 그거 안 돼. 그거 부리부리는 거야. 셔터가 이제 내가 하나의 교훈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셔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옷을 가지고 오면은 한자다. 그 한자를 뭐 묻은 것도 이거 병이다. 세탁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0: 있어요. 옷물 옷점이 있습니다. 크게 묻는 걸 옷물, 적게 묻는 걸 옷점, 그 다음에 전도되는 가정 딱 떨어집니다. 그럼 부착입니다. 부착.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내려가니까 흡착, 흡착. 그 다음에 색깔이 약간 검붉게 변한 염착. 그 다음에 노랗게 되면 산화입니다. 산화가 되면 절대 못 빼요. 그래서 옷이 묻을 때는 손님들이 빨리 묻으면 빨리 갖다 줘야 됩니다.
1: 세탁소에 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0: 개 써놨잖아요. 일곱 개 써놨어. 일곱 개. 개수 딱 세면 돼. 정확해. 둘, 넷, 일곱 개.
2: 네, 저기 한 10년 가까이 되셨나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3: 처음에 어떻게 알고 찾아오
2: 아.
0: 빠도 있었어요.
2: 네네. 여의도에 제가 살았었는데.
0: 그때부터 이제
2: 추천받았어요. 사장님이 워낙 너무 꼼꼼하게 잘하시고 한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지금 저기 강북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일부러 여기 와요. 저도 뭐 그냥 편한 옷은 저희 동네에서 하고 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건 꼭 여기를 가져와요. 뭐 와인을 쏟았거나 뭐 애들이 뭘 커피를 쏟았거나 이런 얼룩이 있을 때는 확연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완벽하게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지는 않아요.
0: 나는 옷이 마지막
1: 가져. 반가운 단골 손님이 떠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세탁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0: 세월호 사장님 문 밀고 가야지. 물 빨리. 면 아까 저 보리스테 저 주로 이런 거니까.
4: 이런 건 절대 드라이하면 안 되죠.
0: 물 빨리 되는 거.
1: 지용성 얼룩은 드라이 세탁으로, 수용성 얼룩은 물 세탁으로 작업합니다.
0: 드라이로 되죠.
5: 여수만데
0: 후. 네. 이게 이제 이쁘면 국밥이야 국밥 해서.
1: 베테랑은 얼룩 제거뿐만 아니라 명품 세탁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0: 묻은 부분을 빼가지고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거 빼려고 하면 그 물게 섞여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그 부분이 오므려지는 수가 있어. 그렇게 그걸 더 잘해야지. 그걸 다 안 오므려지게 하는 그 약품을 쓰면서 하는 게 기술이지.
6: 퍼지게. 이렇게. 물이 좀.

0: 세탁기의 모습에서 베테랑이 그동안 이어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 저 근데 사장님 이거 처음 보는 기계인데 몇 년 된 거예요?
2: 이거 한 38년.
1: 38년이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와, 38년 동안 그러면 고장 안 나고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2: 고장이 나지. 남에게 이제 고쳐가지고 돈 좀 고쳐서 쓰는 것이 한 38년. 어,
1: 근데도 기계를 안 바꾸고
2: 그러니까 계속 쓰고. 기계가 그거... 단단하지. 옛날 기계가 굉장히 단단해요. 맑은 기름에. 그렇게 해주는 세탁소는 어디 있습니까?
1: 세탁업계.
2: 네, 내 일이다. 나는 정직하게 정말 내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내가 못 뵌, 전 세계에서 못 뵌다 생각하는 거예요.
0: 베테랑의 특별한 드라이 과정을 마친 세탁물들을 건조하는 동안 세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 우리. 우리.
4: 우리 그 거예요.
3: 네. 저희 집이 처음이세요?
4: 네.
3: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4: 이렇게 살아가지고.
3: 아, 그래요? 기름이 좀 묻었구나, 얘네가.
2: 응. 기름 많이 묻었다.
5: 프랜차이즈들에서 뭐 요즘 그 픽업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 수거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맡겼을 때 그렇게 좋았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다림질했을 때 다 태워서 오고 드라이했을 때도 좀 뭔가 코트 예를 들어 코트라고 하면 한쪽 막 접혀서 오고 막 이래가지고 잘 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럴 바에 동네 세탁소 사장님들 되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장인이고 고소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동네에 와봤습니다.

깨끗하게 새우처럼 다시 태어납니다. 옷을 세탁하는 모든 과정에서 베테랑의 정성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깨끗해진 옷들은 옷걸이에 걸려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베테랑 부부는 함께 56년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손님들과 쌓아온 이야기를 기록하며 세탁소의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0: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함께 출근길에 올라 세탁소의 문을 여는 베테랑 부부. 오늘도 세탁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세탁소를 지켜온 세탁기와 함께 세탁소 곳곳에 보이는 오래된 도구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베테랑의 세탁소는 손님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네. 네.
1: 꼭 찾으러 왔네요.
2: 네, 그러세요. 네.
1: 아, 어떤 거 맡기셨어요?
2: 아, 네. 이거 먼저. 네.
1: 감사합니다. 네. 잘 빠졌어요?
2: 잘 빠졌어요. 네.
3: 여기에 소매에 립스틱이 묻어가지고 그거 좀 지우려고 왔는데 다른 세탁소에는 안 돼요.
1: 그래서 세탁소도 안 맡기세요?
3: 아니에요. 고인 세탁소 갈빈 옷이 따로 있고 또 이쪽에 오는 옷도 따로 있어요.
2: 많이
3: 그래서 오면은 아주 만족스러워. 새 옷처럼 해서 가요.
4: 뭐 내가 할 일이 무슨 좋은 거 받아 잘해서 무조건 잘해가지고 내가 불러야 되는 생각밖에 없죠.
5: 오래오래 하라고 하시라고 얘기해요. 항상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보따리 손님들 오시면은 아이고 여태까지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다음에도 오게끔 만들어 달라고 이 부탁을 많이 해요.
0: 베테랑의 세탁소에는 매일 아침 택배로 세탁물이 오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과 같이 해외에서도 택배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4: 아, 따사롭다. 야, 부러웠어. 붙이놨어. 뭐 묻었다는 게 표시. 그거는 딱딱딱 자기들이 표시.
6: 미리 이렇게 붙여주시면.
4: 예. 그래 우리가 쉬우니까.
0: 이번 손님은 오염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내주셨습니다.
5: 이런 거는 금방 뺀다고 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살짝 묻은 거는 빼줄 수 있는데 오래된 거는
6: 이거 약간 음식물 같은데요?
5: 그 음식물도 그렇죠. 오래되면 은 안 빠지니까 이것도 시간을 두고 버려야 돼. 그래야 빠져요.

0: 세탁소 한켠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또 하나의 세탁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1: 이게 돌려가지고 물 넣고 하이 조금 타고 뭐 이불에 넣고 돌리고
2: 이거 세탁기예요?
1: 세탁기, 물 세탁기. 우와. 옛날 재래식 70년 된 거. 70년.
2: 70년 됐다고요? 70년에 만든 게 아니라 70년 돼서.
3: 이 솔벤트는 또한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하는 데 세탁제로.
1: 20년 된 거 중고 샀어.
2: 우와.
1: 중고 산 게 총 게 70년.
2: 그러네요.
1: 뒤똥차기 떼달라고.
2: 그러네요.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섬유에 손상을 주는 거야. 안 된다고. 이걸 쓰면 안 돼.

0: 그게 이걸 써야 된다. 이걸 사가지고 원천에 이걸 사가지고 이거 하면 섬유에 아무 손상을 안 줘.
1: 세게 해도 손상이 안 가요?
0: 아, 아무리 이거 뭐 해도 손상 안 가요. 아, 그게 이걸 써라 이거지.
1: 직접 근데 손으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0: 손으로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전부 손 가지고 해야만이 섬유라는 건 사람 손하고 마찰이 돼야만이 다 그 되는 거예요. 흡착이 된다고 이렇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기계로 콱콱콱 두드리면 그 흡착이 잘 안 되지.
1: 그러니까 섬세한 작업을 위해.
0: 그렇지, 섬세하게 세탁은 섬세해야 되니까. 이따가 우리 집에 일꾼 나왔어. 잘한다.
1: 잘 그렇지. 배워보겠습니다.
0: 싹싹 긁고.
2: 애벌 빨래를 마친 세탁물들을 70년산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추가한 후 수동으로 문을 닫고 버튼을 돌리면 물 세탁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세탁기는 힘껏 돌아갑니다. 이곳은 주양순 베테랑의 수선 작업이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1: 이거는 수선할 때 쓰는 기계인가요?
3: 미싱.
1: 그니까요. 네. 이거 완전 옛날 교과서에만 보던 것 같은데.
3: 맞아요. 이거 골동품이 아니지.
1: 몇 년 된 기계예요?
3: 그게 한 20년 됐을 때 이거예요.
2: 오늘 베테랑은 바지를 수선합니다. 바지 허리춤에 있는 벨트 고리를 분리하고 자를 이용해 수선할 길이를 표시해줍니다. 본격적인 수선 시작 전 바늘을 재정비하고 표시해둔 길이에 맞춰 수선 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선한 옷감이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오버로크라고 불리는 휘감치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후 옷감을 두드려 잘 펼치면 바지 수선 완성입니다.

0: 고요한 그날 밤 미라꽃이 된 밤이
1: 쭉쭉쭉쭉. 아, 근데 언니 세근하나 왜 그래.
2: 사실 조수은 베테랑은 유명한 변사의 아들로 태어나 5살 때부터 20년간 변사로 활동한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요.
0: 내가 아주 어릴 때 3살, 뭐 4살, 5살 때 이제 그 어린 변사 생활을 조금 아버지 흉내를 내고 예명으로 변사 조원래 아리랑 나홍교 선생님이 처음에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름 변사를 우리 아버지가 했습니다. 영화가 무성이니까 입을 이리 움직여 사람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 극장집 아들로 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변사가 극장의 주인입니다. 원맨쇼도 잠깐 하고 그렇게 하다 그 길이 너무나 험악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힘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럼 세탁소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세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2: 막막했던 시절 시작한 세탁소가 생계를 책임져준 소중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3: 여보세요. 예.
4: 할머니 오셨네.
3: 네.
4: 안녕하세요.
3: 여기 동네 이렇게 명당이 계시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어느 일간지에서 이제 사장님이 우연히 봤는데 이태원에서 마포로 오셨더라고요. 마포로 오셔서 반가웠고 바로는 못 왔고요. 그 일간지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옛날에 그 하며만 나오고
0: 맞아요. 변사셔가지고
3: 그 변사 그 내용을 너무 재밌게 하셔갖고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서슴없이 해주셔갖고
5: 직접 이제 들려주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3: 예, 한 직접 2년 됐어요. 얼마 안 돼요. 직접
5: 어떤
0: 듣고 싶은 그 내가 대웅군의 제국 주인은 천하를 호령하고 학살당한 성공자의 붉은 피는 삼천리 그 역에 여지없이 물들였다. 한양산에 멀리한 곳에 상자 투명하고 하나 담바 구역에

0: 딸꿈과 같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조그마한 옥저기란 동네가 있어서 그 젊은 청춘이 또다시 돌아오려나.
1: 그래, 그거 하고 나면 자, 그거 들어야지.
2: 아, 저거 그거 해주셨어.

0: 나오게 옛날 우리야.
1: 오랜 단골 손님과 함께한 흥겨운 시간을 뒤로하고 다음 업무를 시작해봅니다.
0: 한미래 엄마.
2: 네.
0: 여기 저 배달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 차경이 옷 배달 좀 해주래.
2: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벌인 거예요.
3: 네, 여섯.
2: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배달 많이 하신 거예요?
3: 예전에는 좀 젊었을 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 해. 네, 접니다.
4: 아, 벌써 오셨어요?
3: 네네.
4: 네, 내려가겠습니다.
3: 아, 예, 예.
5: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세탁 다 오셨네. 네. 네.
3: 단추도 떨어지고 막 풀어진 데가 많아가지고.
5: 맞아요. 예. 네.
3: 이것도 떨어졌고.
6: 이게?
3: 응, 이것도 떨어졌고. 응, 또 요것도 떨어서 나는데 비슷한 건 내가 달았어.
6: 고맙습니다.
3: 주세요. 아니, 내가 올라갔어요.
6: 항상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3: 아이고, 고맙긴 제가 고맙죠. 찾아주시니까.
5: 첫 배달을 그래도 무사히 완수했네요. 다음 배달은 이분은 한 몇 년 동안 오셨던 분이에요?
3: 이분도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사 오자마자
5: 네.
3: 왔지.
7: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세탁 배달 왔습니다.
8: 네,
3: 아이사서 주로 많이 맡기세요.
7: 아, 네.
3: 다른 맞아요. 분들은 이제 집에서 많이 세탁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항상 세탁소다. 여기다가 완벽하게 하시라고.
7: 맞아요, 맞아요. 남편이 워낙 샵을 많이 했는데.
3: 멋쟁이셔.
7: 향기도 이렇게 기름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조금 세탁이 정말 딱 돼서 집에서 정말 막 이렇게 정말 공들여서 한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3: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시고요.
7: 네.
3: 그냥 맡기실 때 그때 주시면 돼. 잊지 마시고.
7: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1: 두 번째 배달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혼자 배달에 나서볼 차례입니다.
7: 니까
5: 네, 다녀오겠습니다.
7: 조심히 다녀오세요.
3: 네.
5: 안녕하세요. 네, 그 이거 맡기신 거 맞으시죠? 네, 한번 세탁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9: 아내가 다크그레이가 됐어.
5: 네.
9: 다 없어졌어. 패딩도 있고 얼룩들도 다 없어진 거. 이번에도 좀 좋은 옷들이라든지 좀 관리가 필요한 옷들을 세탁할 때는 앞으로 또 이용할 것 같습니다.
5: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옷 잘 입으세요.
1: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세탁소에 복귀했는데요.
0: 자, 그 조현동 PD님.
7: 네.
0: 자, 차 커피 한잔 하고 일합시다.
7: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0: 항상 나를 짝사랑하고 있지. 난 보면 좋아서 입이
3: 짝사랑한지 미워하는지 알 수가 있나, 자기 내 마음을.
5: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죠?
0: 뭐, 지금 그렇게 한 40년.
3: 40년 넘었지?
0: 43년. 내가 이제 서른 몇 살 때, 스물 몇 살, 10년 차이니까.
5: 어디서 만나셨는지 좀.
0: 조그만 회사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로. 그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0: 편지가 날라왔어. 편지 내 방으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1: 항상 반대로 생각하고
0: 몇 년 하다가 그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2: 세탁소도 근데 사실 여기서도 하셨지만 되게 여러 군데 다니시면
0: 여러 군데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1: 그 이제 태원에 저기
0: 70년대 여의도에 네. 들어가서 처음 여의도 아파트 처음 지을 할 때 거기서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태원 가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일본 갔다 와서 이제 그 일본 기자재 같은 거 일제에서 수입해가 약품 뭐 세탁 학원도 차려가지고 학원도 해보고
2: 세탁 학원이요?
0: 학원도 해보고 그 모든 게 안 됐어요. 안 돼가 고생 많이 했어요.
2: 적자도 많이 보셨고 어려움도 되게 많으셨어요.
0: 어려움 굉장히 많았죠.
1: 진짜 많이 봤지.
0: 많이 보고.
1: 근데 배달을 보내면은 그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뒷수습을 얼마나 속상했는지.
0: 어려움이 많았지.
1: 말도 못해.
0: 그리고 이제 나는 또 사람을 한번 믿으면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야.
1: 그때 한참 힘들 때는 잠도 못 잤어요. 밤 보통 막 12시 가갖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 반복 생활을 했지.
0: 그런데 이제 이태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럼 미국 방송 많이 나가 미국에서 친구들이 전화가
1: 그래갖고 외국에 이제 많이 팔렸지.
2: 기술에 이제 인정을 했어요.
0: 기술에 이제 인정, 외국이 먼저 떴어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많이 왔어요. 줄 섰어요. 그때 이태원서는 옷 들고 저 줄 한 줄 섰다니까. 한 줄 줄.
1: 팔팔 올렸지.
0: 그 올릴 때 막 줄 서가지고 무슨 담배 가게 담배 살라고 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돼가 전 세계적으로 오고. 또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여기 와가지고 요 옷까지 와가지고 드라해가지고 여기 그 호텔에 수석에 드라해 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2: 그리고 두 분이서 지금 많이 이겨내시고 이제 또 이렇게 잘 되시고 계셨어요.
0: 그 이제 서로 이제 그 이제 둘이서 단합이 돼가 열심히 했지.
2: 지금 건강이 엄청 좋으시진 않으시잖아요 좀. 근데도 계속해서 세탁소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1: 길게 해봐야 한 2, 3년 정도거든요. 그때는 1년 전부터 이제 예고를 해야지. 그리고 예에서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못하니까. 자, 그동안에 이용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죠.

0: 세탁소에는 베테랑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무려 40년간 다림질 작업을 맡아온 주건태 베테랑입니다.
1: 이름은 주건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롱을 제일 잘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남상으로 반포의 큰 세탁소도 주인이 나고 형님 농장하는데 그 사람들 밑에서 배워가지고 그 사람 인류들이에요.
2: 사장님과는 어떤 관계세요?
1: 내 처남이.
2: 아, 처남이.
3: 대형이라고 하면 돼요.
4: 아, 한 몇 집이라고 해야 되나?
2: 그래도 여기 다.
4: 아, 지금 여기 한 80점?
0: 베테랑 부부의 세탁과 수선을 거친 옷을 다림질을 통해 새우처럼 만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4: 시골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서울로 와가지고 세탁소 저기 일배 온 거예요 지금.
2: 손님들께서 옷 새우 같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게 다림질이랑 관련이
4: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림질을 깨끗하게 해주면은 옷도 그 살아나고.
0: 그렇게 새 베테랑의 손길을 거쳐 더러워지고 오염됐던 옷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1: 사랑하느냐 싫어하느냐 막 무슨 짓을 엎드려서 보는 거야.
0: 마지막으로 모두가 손을 보태서 이불에 주름을 말끔히 펴고 나면 세탁소의 하루가 오늘도 마무리됩니다.
1: 세탁은 나는 뭐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이다. 그 예술이 뭡니까?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탁하는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우리는 떼쟁이 뭔 떼쟁이냐. 자 예술이라 그래라. 세탁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의 옷을 그 위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굉장히 이 세탁업에 자부심이 있으시고 나는 여기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 나는 최고 전문가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은 예술이라는 표현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오늘은 특별한 옷을 세탁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작업복 전문 세탁소입니다. 저렴한 세탁 가격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1: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하게 된 조연도 PD라고 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블루밍 세탁소는 작업복 전문 세탁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 지금 현재 임하고 있어요.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 단체에서 맡았어요. 그리고 전 직원이 장애인들이고 작업복을 가지고지만은 신사복이라는 개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상대방에서 이 일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받침하고 있어요.
0: 이곳에는 여러 세탁 베테랑들이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거와 배송을 담당하는 박상영 베테랑과 세탁을 담당하는 심순옥 베테랑, 세탁과 수선을 담당하는 김정래 베테랑이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금 업무 시작이니까요. 네네. 수거 배송 진행을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수거 어디로 가나요?
3: 안산 시내에 있는 그 50인 이하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4: 아, 네.
5: 작업 먼저 실어 갖고 같이 옮겨야 되거든요.
4: 아, 이게 다 그러면 세탁문이
6: 저 실을 거예요.
4: 다 된 네. 거죠. 네.
5: 장갑 끼시고.
4: 아, 네. 알겠습니다.
0: 어마어마한 양의 세탁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힘을 내서 오늘의 첫 작업을 시작해 봅니다.
1: 성공입니다.
4: 이거요?
1: 네.
7: 드디어. 오.
1: 이. 그 다음에 걱정. 네.
7: 이제 부산.
1: 다녀올게요. 다녀옵니다.
4: 저 이렇게 바로 갈 줄은 몰랐어요.
7: 아침에 바빠요.
0: 오늘 많은 작업복을 배달할 곳은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공단의 공장들입니다.
4: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7: 3년째 잡아들고 있습니다.
4: 아, 3년째. 바로 내리나요?
7: 아니요. 일단은 여기서 물건 이제 붙고요.
4: 지금 그럼 정확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이제 정확한 과정을
4: 네, 세탁물을 지금
7: 먼저 네, 세탁물을 네. 수거해가지고 네. 세탁 건조해가지고
4: 네, 지금 내리면 되나요?
7: 내리면 되지.
4: 아, 네.
7: 여기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4: 네, 하나였어요.
7: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4: 아, 그냥 문고리에 걸면 되는
7: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는 뭐 이렇게 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요.
4: 네.
7: 이제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은 가져가고요. 이제 여기는 일단 끝났고.
4: 예, 네, 완전 배달이네요.
7: 예, 네, 이건 배달이.
4: 아, 바로 가네 다음 곳. 네.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정해진 배달과 수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해야 했는데요. 다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0: 후 선반에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1: 원래 예전에는 뭐 개인의 하는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때 직원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냥 세탁기로 직원이 빨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빨른다는 게 귀찮아.
2: 기존의 세탁소에서는 힘드시니까 안 받으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취해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1: 사복국에 뭐 쇳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막 있잖아. 쇳가루는 같이 이런 거 가공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지. 절삭유 뿌리니까 절삭유가 몸에 다 배기지. 세탁기를 딱 빨으면은 여기가 시커먼 게 좀 묻어있어. 완전히 세탁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더 잘 빨아지고 괜찮더라고요. 나도 여기 세 번 지금 맡기는 건데 마음에 들더라고. 깨끗한 다음.
0: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베테랑과 다음 배달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2: 앞으로 한 30분 내 정도를 남았을 거예요.
3: 오전에 오셨는데요?
2: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하고.
3: 네, 네. 나눠서.
2: 나눠서요. 그러다 보면은 네. 오전 다 못한 건 또 오후에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수거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세탁 갔다 놓으면, 공장 갔다 놓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세탁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탁 들어가죠.
0: 30곳이 넘는 공장들을 다니며 세탁물을 계속 배송했습니다. 마지막 세탁물까지 배송을 마치면 이제부터는 수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0: 드디어 오전 내내 이어진 작업복 배송과 수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1: 끝! 오전 근무가 완료되었습니다.

0: 오전 배송 업무가 끝났습니다.
1: 수거 다 하고 왔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 수거가 진행이 됐으니까 네. 이제 세탁물을 검수해서 세탁기에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1: 아, 그럼 다음 할 일이 세탁
2: 검수 작업.
1: 검수 작업.
2: 예, 검수 작업. 여기 네. 세탁원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3: 네, 우리 맨 처음에 오면 이게요. 여기 회사 이름이 있어요. 네. 그럼 이 회사 이름을 요 옆에다 분할 때 이제 가리켜 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세탁물을 꺼내서 주머니 검수를 하는 거거든요. 주머니마다 다 이제 손을 넣어서 보면 물건이 있는 게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빼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챙겨드릴 거는 챙겨드리고 나중에 수량을 또 세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1: 엄청 많네요.
4: 아, 주머니가 되게 많아요.
3: 예. 작업복이다 보니까 주머니가 네. 아무래도.
4: 아, 두 개가 아니고.
1: 예. 엄청 많네요.

0: 바지 청테이프 붙은 거 구멍나서인가요?
1: 구멍나서요. 그러면 이제 빨아가지고 세탁 온 분이 수선을 할 수 있는 거는 수선을 해서 드리고.
0: 아, 이런
1: 거? 예, 저기, 예, 굳어있는 거 웬만한 거는 다 수선을 해서 보내요. 이걸 가지고. 네. 여기 이제 세탁기에다 집어 넣으실 거예요. 네.
0: 대형 세탁기.

0: 한 벌 한 벌 정성을 다해 작업하는 베테랑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실지 궁금했는데요.
1: 깨끗해진 옷 입고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뿌듯하시겠어요.
2: 그렇죠. 그때 보람을 느끼죠. 이게 해준 게 이제 피곤도 사라지고 제 식구가 입는다고 생각하고 빠는 거죠. 또 남들처럼 지저분한 옷을 그리고 또 이 작업복을 이 지저분한 걸 집에 가서 세탁하면 아기들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냥 그렇죠. 가족들이 외출복이잖아요. 네. 그거랑 같이 빨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맡기면 그것도 깨끗하고
0: 깨끗한 옷을 입고 기뻐할 분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작업을 마무리해봅니다. 삶의 얼룩을 지워주고 고난을 어루만져주는 이곳은 세탁소입니다.
3: 이제 세탁을 해갖고 배송을 갔을 때 옷이 마음에 든다, 깨끗해졌다 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고
4: 근로자분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그런 세탁소가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5: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말 들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수십 동안 단골한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문닫을 수 없잖아요.
6: 그래서 한 대까지 이제 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못 드는 이유는 이제 그 단골들을 뭐 하고 싶어 뭐 하는 게 뭐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지금도 이제 그 86년도 지금도 공부하는 거예요.
0: 일상 속에서 쉽게 더러워지는 옷, 그리고 그 옷들을 정성스럽게 세탁하는 분들, 우리 가족이 입을 옷처럼 세탁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깨끗해진 옷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탁소는 삶의 흔적을 기다립니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당신의 목은 안녕하십니까?
1: 아, 목 아파. 아, 목 진짜.
2: 너무 아파요.
1: 아픈 게 안 나아지니까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0: 전신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북목, 일자목.
3: 목이 망가질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디스크로 들어가는 시작이 아닌가.
0: 이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자세 교정과 운동만으로 증명해낸 2주의 기적.
3: 거북목이 좀 정상이 됐어요. 보름 만에 이렇게 좋아질지는 저도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4: 다른 분들께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고.
1: 아, 나도 노력하면은 어떻게든 좋아지는구나 해가지고.
2: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진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해요.
0: 오늘의 귀하신 몸. 설마 이분은 아니신 거죠? 아하, 주인공이 오셨네요.
5: 제가 자주 하는 자세 혹은 동작이라 하면,
0: 에? 그게 뭐예요?
5: 목과 어깨의 통증을 달래고 있는 자세입니다.
0: 과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아, 갈고리 안마기를 걸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아, 팀장님이 회사에 출근하셨군요.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서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 충한님. 어우, 우두둑, 어휴, 목이 많이 아파 보인다.
1: 아, 목 아파.
0: 저 심정 다들 아시죠?
2: 휴대용 갈고리를
5: 사놓으시네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목이 불편하고 아파가지고요. 저는 아픈 목과 어깨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회사원 이충환이라고 합니다.
6: 저는 힘겹게 살아가는 40대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 이지혜입니다.
7: 손에 들고 계신 것도
5: 네.
7: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봤던 건데.
5: 네, 제 애착 인형입니다. 거기에 그 방석.
0: 아니, 남의 방석은 왜요?
7: 이거 원래 방석인데 지금 소리가 안 들려.
0: 직장인들의 애환입니다.
7: 차라리 그거 써보실래요? 제가 근데.
5: 그게 뭔데?
7: 제 운동까지 근데 먹을 수 있잖아요.
5: 뭐? 적었어.
0: 척추에 좋다는 방석이나 등받이, 보조의자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바꿔도 쓰고 돌려도 써보지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
5: 아, 뒤에 하니까 목이 다 아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목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거북목. 이 자세를 몇십 년 동안 계속 살아오다가 한 세 달 전쯤부터 통증처럼 다가오더라고요.
0: 충환님이 귀하신 몸에 문을 두드린 것은 요즘 들어 증상이 심상치 않아져서입니다.
5: 지금 제가 이 손가락 부분이 좀 이쪽의 느낌과 이쪽의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잘 때 누우면 이제 이 팔, 어깨 이쪽부터 이렇게 좀 저림 증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잠들지 못하거든요.
0: 일에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앞으로 나가는 목. 충환님은 전형적인 거북목입니다. 아, 저 같은데요.
8: 거북목은 어깨선보다 머리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앞쪽으로 갈수록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큰 하중이 발생하는데요. 무거운 하중을 버티다 보면 목뼈는 금방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요. 결국은 목뼈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 디스크나 협착이 발생하고 결국 그게 심해지면서 마비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의 입구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날 밤 충환님은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잠자리도 침대가 아닌 방바닥입니다.
5: 침대가 아무래도 몸이 좀 꺼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더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요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7: 아, 거기 바닥이요?
5: 네.
7: 멀쩡한 침대도요?
5: 네.
0: 아휴, 오죽하면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실까요?
5: 딱 사이즈가 맞아요.
7: 계속 그렇게 주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5: 그렇죠. 이게 빨리 나오면 다시 올라갈 날이 있겠죠.
0: 며칠 후 충환님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전신 3D 엑스레이와 3D 자세 분석기로 검사를 했는데요. 손저림 증상을 호소한 충환님에게는 MRI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아, 결과가 궁금한데요.
8: 네, 앉으세요.
5: 네.
8: 일단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었어요. 목 엑스레이인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자예요. 근데 좀 아래쪽은 그래도 커브가 살아있는데 아래쪽을 가리고 보면은 일자 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몸이 경직이 된 부분하고 좀 경직이 덜 된 유연한 부분이 있으면 그 경계가 되는 부분에 충격이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5: 예.
8: 그러다 보면 디스크 같은 게 발생을 하기 쉬운 장소가 거기가 돼요.
0: 아하.
8: 아니나 다를까 이 부위에 디스크가 조금 이제 튀어나온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0: 아이고.
8: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닐까. 이제 디스크로 들어가는 시작이 아닌가.
0: 설마 했는데 역시나 디스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디스크란 뭘까요? 목뼈, 즉 경추는 총 7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목뼈 사이에는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목을 숙이는 자세를 반복하면 디스크 속 섬유륜에 상처가 발생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섬유륜이 변형되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추간판 퇴출증, 목 디스크입니다. 이때 밀려나온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말초 신경을 타고 어깨 죽지와 팔, 손가락까지 그 통증이 전달됩니다.
8: 디스크가 그 자꾸 튀어나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신경을 누르는 부위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척수경증이라 그래서 큰 신경 자체가 마비가 되게 됩니다.
5: 네.
8: 그러면 나중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목 아래를 거의 못 쓰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한 모습이 우리 충환 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0: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아기 둘을 안고 오셨네요.
1: 안녕하세요. 무릎에 앉히고 요런 자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2: 보니까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세가
1: 목이랑 팔 쪽, 어깨 다 문제예요.
0: 주말 오후 16개월 된 쌍둥이 남매를 육아 중인 현화님 부부. 아, 귀여워.
3: 누구야? 누구?
1: 아, 유리 아직 돌고.
0: 첫째 아들이 벌써 중학생인데 다시 육아 전쟁 중입니다.
4: 한 명 아빠한테 봐. 엄마 힘들어.
5: 같이 하는 거야?
4: 오로로 틀어줄까?
0: 첫째 키울 때랑 체력이 다르죠.
1: 저기 육방. 나 어깨 아파. 육방 밑에.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0: 목에서 시작되는 통증은 어깨와 머리로 번지는데요. 그렇다고 엄마 사표를 낼 수도 없고 통증은 가실 날이 없습니다.
1: 도려내고 싶더라고요.
2: 무엇을?
1: 목이랑 어깨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마사지샵도 꾸준히 다녀보고 했는데도 그냥 딱 그 하루 몇 시간.
5: 너무 아파. 그냥 가만히 누르고 있어.
0: 결국 믿을 건 남편 손뿐입니다.
5: 거기요.
0: 남편분도 힘드시겠는데요.
4: 옆에서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마사지 안 하는 그날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그건 진심인 거예요. 사실 제가 마사지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진 거잖아요.
1: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정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0: 현아님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6: 그래서 이제 오늘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0: 아이고, 이거 저까지 긴장되는데요.
6: 자, 이게 경추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추뼈는 커브가 돼 있어야 돼요. C자형 커브라고 그러는데, C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 없어요.
6: 없죠.
1: 아이인데.
6: 대편하고 이제 딱 보면은 거의 평행하죠.
1: 네, 스트레이트.
6: 완전 일자목이에요. 목을 이제 숙이거나 펼 때도, 특히 숙일 때도 보면은 일자 모양이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목 주변의 근육이 경직이 좀 많이 된 상태다.
0: 현아님은 게다가 3D 자세 분석 결과 목뼈 각도가 11도로 심한 거북목입니다. 목뼈의 정상 각도를 0도로 볼 때 5도가 넘어가면 거북목, 10도가 넘어가면 심한 거북목으로 정의하죠.
7: 결국은 거북목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목의 깊은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요. 경추의 각도가 C자에서 일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치형의 C자 곡선을 가져야 충분한 하중을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게 일자로 변형이 되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C자형 목으로 지탱할 머리 무게가 4에서 5kg 정도 된다고 치면, 일자목으로 변형이 됐다 그러면 그 무게가 7, 8kg의 무게로 짓누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30대신데
1: 네.
7: 척추 망가지는 속도는 40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1: 그래요?
7: 네. 큰일이에요. 몇 년 사이에 50견 도실 거예요. 일단 한번 망가지면은 그 다음에 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생하면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노후라는 거는 없어요.
0: 아, 36살인데 50견이라뇨.
7: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목이랑 거북목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팁을 몇 가지 드릴 텐데
1: 네.
7: 첫 번째 팁은 요거예요.
0: 예? 귀걸이가 솔루션이라고요?
7: 끈이 달린 귀걸이예요. 귀걸이를 이렇게 이제 귀에다가 귀걸이를 이상하죠. 했는데 그냥 이제 사람들 평소에 이제 앉듯이 그냥 앉으라 그러면은 이 귀걸이 끈이 어깨 앞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제선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 봉제선까지 닿도록 이거를 하루 종일 앞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첫 번째. 근데 이제 귀걸이만 하려고 그러니까 자세가 자꾸 좀 이상해지죠.

0: SOS를 요청한 최연소 참여자인데요. 올해 고3이라네요.
1: 공부할 때는요.
0: 맞아요. 학생들은 매일 이 자세죠.
1: 집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더 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안녕하세요. 네, 덕수고등학교 재학 중인 최선우입니다.
0: 올해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교실. 그런데 선우님은 좀처럼 수업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2: 목 아래 부분도 아프고 여기 목 라인 타고 뒷목이 제일 아파요.
0: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볼펜으로 누를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그런데 이때부터 학교에서는 못 보던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3: 스마트폰을 향해 있는데 좀 네. 아프지 않아요?
2: 아, 좀 아픈데 재밌으면 까먹어요.
0: 참. 지하철 안, 다들 스마트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2: 근데 이거 나오면은 어머니한테 잔소리 진짜 많이 들을 것 같은데.
0: 아니, 이건 무슨 소리죠?
2: 맨날 아침에 신발 신고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0: 아니, 아까부터 저도 눈에 걸리더라고요.
2: 큰일이네.
4: 언니, 오늘도 많이 아팠어?
5: 똑같지?
6: 내 생각에는 핸드폰 같아.
5: 핸드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미 목이 망가졌어.
6: 아니야, 그걸 해서 그렇지.
5: 아니?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 근데 공부 안 하면은 안 아프지 않을까?
0: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지.
6: 대단한 발상이다. 야,
7: 그만 봐라. 누나 눈 버리고 다 버리겠다. 그만 봐. 일어나, 일어나.
5: 아니, 안 죽어. 지금 너무 행복해.
4: 말을 해주는 거는 다 잔소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제가 아들과 또 사이가 나빠질까 봐 저도 잔소리를 좀 줄이게 되는데, 엄마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파. 어저께 좀 심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파라고 얘기하는 적도 많았어요.
2: 자극적이긴 한데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리치료도 받았고 도수치료도 병원을 옮겨가면서 받았어요. 약도 먹어보고 진통제도 먹어보고 하는데 결국엔 다 제자리더라고요. 좀 답답한 걸 넘어서 거의 체념을 하고 살아요.
0: 몇 달 후면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선우님. 긴급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겨우 19살, 선우님의 목뼈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3D 전신 엑스레이와 자세 분석기로 검사해봤습니다.
8: 안녕하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0: 뭔가 심상치 않은 눈빛인데요.
8: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부러 이렇게 걸었어요?
2: 아, 제가 어떻게 걸었죠?
8: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2: 아, 그래요?
8: 항상 이렇게 걸어요?
2: 거의.
8: 예. 네. 네. 신발은 이렇게 맨날 슬리퍼 신고 다녀요?
0: 아, 딱 걸렸는데요.
8: 선우님이 학생이었는데 거의 한 60대, 70대 할아버지 자세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0: 할아버지라니요? 다시 한번 볼까요?
8: 슬리퍼를 신으면은 네. 보폭을 이렇게 넓혀서 걸으면은 슬리퍼가 뒤로 빠지잖아요.
2: 맞아요.
8: 이게. 그러니까 보폭이 되게 짧아져요. 보폭이 짧아지니까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다리의 근육을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지금 엄청 짧아졌어요.
0: 충격적입니다.
8: 옆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2: 네.
8: 거의 한 11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졌거든요.
2: 네.
8: 허벅지 뒤쪽이 짧으니까 골반도 한

0: 10도 정도 뒤쪽으로 후방경사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뒤쪽으로도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 모형을 보여야 되는데 네. 척추도 일자, 목도 일자예요.
1: 19살 선생님은 이미 일자목 상태.
0: 그러니까 아직은 젊어서 모르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은 남들보다 빨리 디스크 같은 병이 올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2: 나 많이 심각한 상태구나를 알게 됐어요.
1: 선우님의 진료가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0: 그리고 지금 크로스백 메고 오는데 주로 한쪽으로 메시나요?
2: 그쵸, 오른쪽으로 자주 메는 편이에요.
0: 네, 저희가 찍어보고 되게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척추 휜 거 보여요?
2: 네.
0: 많이 휘었죠?
1: 우와, 진짜 많이 휘었네요.
0: 더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1: 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0: 여기는 최선우, 여기도 최선우.
1: 에이? 둘 다 선우님의 척추 사진인데 하나는 곱고 하나는 휘어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 신기하네요.
0: 왜 그럴까요? 누워서 찍었어요.
1: 와...
0: 누워서 찍으면은 척추가 펴져요.
2: 그러게요.
0: 근데 서면 척추가 휘어요. 왜? 평소에 이제 막 크로스백 메고 자세가 이제 비틀다 보니까
2: 네.
0: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거기에 적응이 된 거야. 그리고 쇼킹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1: 아유, 현기증 난다, 선우야.
0: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써요? 몇 시간 써요?
2: 재는 시간.
0: 보는 자세 한번 취해볼래?
2: 생각보다 이렇게 낮네요.
1: 아, 저도 찔리긴 하네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아님 역시 집에 오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기 힘듭니다.
3: 좀 그 골프 유튜브를 좀 열심히 보고 있긴 합니다. 7, 8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1: 7, 8시간이요?
3: 그만큼 보시잖아요.
1: 선수예요? 하긴 요즘엔 당연한 모습이죠. 병원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들곤 했는데요.
0: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몇 도 정도 구부린지 아세요? 30도에서 40도 정도 구부리는 게 평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를 고개를 숙였다라고 생각하면 숙이는 시간만큼 약 15kg의 추가적인 무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1: 목이 앞으로 1cm 숙여질 때마다 목뼈가 견뎌야 하는 하중은 2에서 3kg씩 증가하는데요. 45도면 약 22kg, 60도면 약 27kg입니다.
0: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30도로 머리를 숙여서 보고 있다. 목이 망가지는 시기는 점점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1: 귀하신 목을 구하기 위해 두 명의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척추 명의 박중현 교수.
0: 거북목에서 일자목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순간이 이분들을 블랙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1: 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
4: 첫 번째는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들, 스마트폰이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을 내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바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하는 것. 평소에 나쁜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이 불편할 때마다 각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선우 학생 어떻게 했어요?
1: 아, 우두둑 소리.
4: 예, 약간 이런 거.
3: 네, 저도 계속
1: 막 뻐근하면 목을 우두둑 꺾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위험합니다.
4: 목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더 커져요.
5: 목뼈는 경동맥과 척추동맥 같은 중요한 동맥과 척추신경이 지나다닙니다. 목뼈는 다른 척추뼈보다 움직임이 크고 유연한데요. 목을 자꾸 꺾거나 돌리면 이런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4: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마사지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 4호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번, 검지손가락을 펴볼까요?
1: 다 같이 해보시죠. 이 손가락이 효과가 있으려나?
4: 이 1번은 턱뼈 모서리진 데 있죠?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1: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저도 누르는데 시원합니다.

0: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손가락을 붙이세요. 거북목 만드는 근육을 풀 텐데, 아까 1번 뼈 있죠? 그러니까 턱뼈 뒤에 머리뼈가 약간 모서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귓볼 뒤쪽.
1: 아, 네, 있어요.
0: 그 아래쪽을 두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여기죠, 여기.
1: 목빗근은 머리를 앞으로
0: 잠시만요.
1: 끌어당겨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0: 여기죠. 네, 여기. 평소에 거북목 자세를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목빗근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2번 마사지를 해준 상태에서 목을 한번 세워주면 목을 반듯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 세로로 연결되는 근육들 있죠? 여기를 누르고 가로 방향으로 비비세요.
1: 어우, 시원한데요?
2: 근데 너무 두두두두두 이런
0: 소리가 좀 납니까?
2: 네네,
0: 네,
2: 소리도
0: 괜찮아요.
2: 나고.
0: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2번과 3번 마사지를 먼저 집중해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먹을 쥐세요, 주먹.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지끈거리는 부위 있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옆머리. 귓바퀴 위쪽에. 아픈 데 위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 선우님, 안 따라오고 뭐 하세요?
0: 조금 힘드신가요?
3: 아니, 많이 아파가지고.
0: 많이 아프세요? 네. 거기,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1: 아, 고3인데 오죽할까요?
0: 손을 부리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어깨죽지 있죠, 승모근. 거기를 눌러보세요. 거기를 먼저 누르고 앞뒤로 비비세요.
2: 정말 저한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제가 손 대는 곳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부위마다 다 너무 아픈 거예요.
0: 목뼈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죠?
4: 일자.
0: 세분다 동일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불편함이 똑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1: 이번에는 운동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0: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할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깍지를 끼세요. 몸을 웅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몸을 펴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 펴고 턱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 끝으로 일단 작은 원을 그리세요. 작은 원.
1: 동작들이 어렵지 않네요.
0: 자, 이번엔 조금 더 크게 그리세요. 뒤쪽으로 많이 펴야 돼요. 세 번째 동작은 자, 손끝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원을 그리세요. 자,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손을 깍지 끼세요.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손바닥으로 쭉 천장을 밀어주시고요.
1: 신음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0: 나비 동작, 벌새 동작, 독수리 동작을 가만히 보시면 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잖아요. 어깨 움직임을 통해 목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1: 이번엔 척추명의가 처방하는 목 건강을 위한 두 가지 운동입니다.
5: 첫 번째는 두턱 만들기예요. 추턱 혹은 두턱이라고 그러는데 턱을 두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좀 편안하게 하고 고개를 뒤로 당기면 턱이 두 개가 되죠. 해보세요. 요 자세를 수시로 취하라고 노력을 하세요.
1: 두통 만들기는 목 주변에 뻣뻣하고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5: 결국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라운드 숄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깨 운동도 해야 돼요. 그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T를 생각을 하세요. T, T, W, T, I.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T, W,
1: 아, 알파벳
5: T,
1: 모양이군요.
5: Y.
1: 이 운동은 짧아진 흉근을 스트레칭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고 견갑골 주변을 부드럽게 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5: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디스크 전 단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당장 아프니까 아픈 거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줘. 주사를 줘. 수술을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디스크 전 단계면은 중요한 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0: 전 단계이기 때문에 디스크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자세와 운동입니다.
1: 그래서 이번엔 자세를 바꾸러 갑니다. 현우아님의 집.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쌍둥이 남매와 한바탕 씨름 중인데요. 이 일상 속으로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쁜 자세.
2: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서 아이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 다리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다리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강이 뼈는 안쪽, 허벅지 뼈는 바깥쪽, 골반이 뒤로 가요. 나도 모르게 뒤로 가, 힘 빼면. 그럼 등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머리는 또 앞으로. 그래서 양반 다리를 오래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목, 어깨, 허리 이런 데 불편해지죠. 뒤로 소파에 앉아보세요. 일어나서 소파 생활 하셔야 돼요. 소파 생활 하시고 이런 쿠션 같은 거.
1: 소파가 깊다면 쿠션은 필수입니다.
3: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2: 아, 네, 그럼요. 다리 꼬는 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내려와서 또 아이들하고 또 놀아주시고 뭐든지 한 자세를 반복하는 게 안 좋은 거죠.
1: 또 한 가지 문제점, 바로 이 수면 자세입니다. 현아님은 목을 45도 이상 뒤로 젖히고 자야 편하다는데요. 너무 불편하게 잔다.
2: 아, 이 자세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3: 네.
2: 이게 자는 자세입니까?
3: 네. 잘 안 와요.
2: 지금 이 자세는 제가 본 수면 자세 중에 가장 최악의 자세가 아닐까.
1: 보기만 해도 목이 아파 보여요.
3: 네.
2: 이렇게 몸을 불균형이 한 상태에서 자면 근육들이 짧아진 거 계속 짧아지고 길어진 것도 계속 길어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3: 그렇구나.
2: 이게 절대로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바로 눕는 자세 기본이 있어요. 척추는 가지런한 걸 좋아해요. 가지런한데 이제 잘 때는 베개를 받치거든요. 근데 이제 베개를 받칠 때는 이제 목이 불편하시잖아요. 수건을 말아서 이 목살을 좀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아래로 쳐져요.
1: 아, 수건으로 목 뒤를 받치는군요.
2: 네, 이렇게. 이게 좀 받쳐지는 느낌이 있죠.
1: 목이 아프신 분들, 베개가 궁금하실 텐데요.
4: 경추베개. 요거를 쓰면 좀 낫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비싸가지고 샀거든요.
1: 얼만데?
4: 20만 원 정도.
1: 우와. 목에 좋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베개가 좋은 베개일까요?
5: 베개는요, 누워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베개가 제일 좋아해요.
1: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랍니다.
5: 민간에서 찍어 나오는 베개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이 등에서 목 뒷부분이 침대에서 이렇게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베개가 사실은 제일 좋은 베개예요. 채워지는 기준은 코높이랑 턱이 이제 수평선 안에 올 수 있도록.
1: 이곳은 충하님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나쁜 자세를 유발하는 환경을 찾아내 1:1 맞춤형 솔루션을 드릴 예정인데요.
2: 일단 내가 바른 자세가 돼야 돼요.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구를 맞추는 거예요. 모니터 높이를 체크를 해봤는데 밑에 이런 걸 받치셨네요.
6: 네.
2: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올바른 모니터 높이가 궁금한데요.
2: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에서 3분의 1 지점 있죠. 36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2cm 정도가 위에서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눈높이가 와야 돼요. 눈높이에 안 맞고 눈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목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거북목을 좀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갑티슈를 쓰시면 돼요.
1: 각티슈로 거북목을 교정한다고요?
2: 등쪽,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 있죠? 네. 여기 세로로 받치는 거예요. 머리만 내밀어 보실까요? 잘 안 되죠?
1: 그러네요.
2: 등을 펴도록 도와주면서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게 굽은 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하면 허리가 긴장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5분 정도, 생각날 때마다 5분 정도만 이렇게 받치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1: 한 분 한 분 생활 환경을 조정하는 맞춤형 솔루션까지.
2: 됐습니다.

0: 건강을 위한 실천법을 처방받은 3명의 귀하신 몸.
1: 이번 기회에 좀 고통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2: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3: 열심히 해보려고요.
0: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일째 되는 날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귀걸이를 차고 있네요. 네.
2: 계속 차고 있었어요.
0: 쌍둥이를 돌볼 때도 바닥보다는 가능한 한 식탁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4: 우와, 기다리세요.
0: 아기들도 금세 적응했네요.
2: 잠깐 와주실래요?
4: 이거 그 주신 거.
0: 실천을 위해 목표 일치도 열심히 썼는데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네요.
2: 한 3, 4일 차부터 목이 안 아프기 시작하고 어깨에도 주물러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5: 거의 뭐 매일 저희가 마사지 안마를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신기합니다. 저도.
0: 이야, 대단한데요. 저기 앉아있는 학생, 선우님 맞죠? 그런데 선우님, 자세가 확 달라졌는데요? 우선 가방을 백팩으로 바꿨습니다. 백팩에 스마트폰을 얹고 보는 것도 꿀팁. 신발도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 걸음걸이가 젊어졌습니다.
1: 평소에 통증도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 좀 두통, 맞아요. 두통이 한 번도 없었어요.
6: 선우가 어머님 말은 잘 안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의사쌤 말은 잘...
7: 네, 완전. 네, 네.
0: 효과 만점이네요. 휴대폰 사용 시간이 하루 7, 8시간이었던 충아님도 요즘 셀카봉을 사용합니다. 갈고리 안마 대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3: 일단 뭐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일단 저는 몸에 그 통증이 없어지는 변화를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갈고리 거의 사용 안 해요.
0: 15일 동안 솔루션을 실천하며 단체 대여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전문가들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3명 모두 15일간의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대단하네요. 약속대로 병원에서 다시 만난 참여자들. 2주 전 심각했던 목 통증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재의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8: 안녕하세요.
0: 먼저 현아님입니다.
8: 아, 지금 보름 만에 만나나요, 저희?
2: 네.
8: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가?
0: 내심 기대가 됩니다.
8: 거북목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앞으로 한 11도 정도 기울어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0: 와, 신기하네요.
8: 정상목이에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이게 좀 좋아진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보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2: 선생님이 이제 이거 주셨잖아요, 귀걸이.
8: 네, 귀걸이.
2: 저는 이거를 샤워할 때도 안 빼고 항상 설거지하거나 애들 볼 때도 최대한 자세를 많이 신경을 썼어요.
8: 하루에 운동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2: 운동은 몇 분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하루 세 번은 일단 무조건 했어요. 제일 큰 건요, 일단...
0: 뭘까요?
2: 통증이 없어졌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8: 얼마부터 없어졌어요?
2: 3, 4일 차부터.
8: 3, 4일 차부터 네, 통증이 없어지고.
2: 없어졌고 주물러달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8: 그래요? 10점이 제일 아프고 0점이 제일 안 아프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되셨었어요?
2: 전 거의 0으로.
0: 0이라고요?
8: 처음에는
2: 8, 9?
8: 8, 9에서 네. 거의 0점으로
2: 네. 네,
8: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2: 와, 아프지가
0: 놀라운
2: 아니에요.
0: 변화네요.
8: 나중에는 병원 오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로써 더 이상의 현아님을 보지 않는 걸로
2: 마지막인가요?
8: 그렇게 했으면 이제 좋겠고요.
0: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결과입니다.
2: 잠깐만, 너무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0: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순간.
1: 아픈 게 없어지니까 생활이 즐거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고. 요 2주, 3주간에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걸 얻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진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0: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고3 선우님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2: 약을 좀 달고 살았어요. 근데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두통을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3: 이게 원래 거북목이 있었어요. 약간 6도 정도 이제 숙여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2: 네.
3: 지금 1도잖아요.
0: 와, 정말 좋아졌네요.
3: 거북목이 좀 정상이 됐어요.
0: 이뿐만이 아닙니다.
3: 제가 저번에 뭐 측만증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2: 네.
3: 이게 한 14도 정도 측만이었는데 펴졌죠. 한 9도 정도 좋아졌어요.
0: 한눈에 봐도 척추가 펴졌습니다.
3: 의학적으로 10도가 안 되면 측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릎이 좀 뻣뻣해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모습을 그때 봤었는데
2: 네.
3: 그것도 한 30% 정도 이제 좋아진 거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거예요. 좌우 균형도 좋아지고 앞뒤 균형도 좋아지고 골반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척추 힘 것도 좋아지고 제가 봐도 좀 신기할 정도로 2주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0: 선우님,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3: 비법이 뭐예요?
2: 운동을 거르지 않고 했어요. 목 아픈 거 좀 이번에 어떻게든 고쳐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졸려도 아, 이 운동을 하고 자야 내가 내일 목이 덜 아프겠다.
3: 가방도 안 메고 왔고 신발도 바뀌었네요?
2: 며칠 2주 동안 진행하면서 슬리퍼를 한 번도 안 신었어요.
3: 아, 그래요?
2: 제 가방도 메고 있고.
0: 2주 동안 느낀 점도 고백합니다.
2: 이게 딱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도 이 사람들의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제 모습에 비춰보이니까 아, 이 사람들 이대로 되면은 제 꼴이 나, 그러니까 제 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3: 네.
0: 나에게 미안해집니다.
2: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아니 정작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거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아픈 거에 비해 너무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3: 이쪽으로 오시고.
0: 40대 중반 이미 디스크가 시작된 충한님의 목표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3: 지금 나이가 40대시고
4: 네.
3: MRI를 찍었을 때도 보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4: 네.
3: 아니 뭐 2주 정도 훈련해서 뭐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0: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3: 머리가 앞쪽으로 그때 한 10도 정도 구부러진 게 보이셨죠? 거북목이었는데 지금 한 6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0: 오, 다행이네요.
3: 10도 정도면은 심한 거북목이고 5도 정도면은 그냥 약한 거북목 시작하는 정도니까 거북목이 거의 한 반 정도 좋아졌어요.
0: 얼굴이 환해집니다.
3: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저도 되게 기쁘고요.
4: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통증이 네. 근데 그게 서서히 없어졌다기보다는 갑자기 안 아팠던 것
3: 갑자기
4: 같아요.
3: 갑자기 안 아픈 걸 느끼셨어요?
4: 네. 네. 통증을 뭐 식중에 7, 8이라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통증은 이제 0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휴대폰 사용을 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3: 어떻게 하셨어요? 눈높이면은?
4: 셀카봉을 이용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식탁이나 책상에 앉아서 볼 때도 거의 한 이 정도 높이의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서 세워서 놓고.
3: 하지만 일자목이 있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4: 네.
3: 중요한 거는 지금 안 좋은 자세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는데 그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춘 거고요.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해왔지만 저도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솔직히 보름 만에 이렇게 좋아질지는 저도 예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통증, 기능, 객관적 수치 전부 다

0: 오전이 됐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나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세 명의 귀하신 몸이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버스나 지하철에서 10명 중에 8명은 핸드폰을 이 해골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요.
3: 이 작은 운동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심 싹 사라졌어요.
4: 다른 분들께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고. 남은 인생은 바른 자세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이집트에서 발견된 4천년 된 미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라의 혈관에서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된 겁니다. 미라의 대부분은 파라오 왕족들.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 그들의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1: 귀족 같은 경우는 식생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일반 서민에 비해서 풍족하게 먹었을 거고 육류 섭취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음식들이 풍요로워지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그런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 섭취를 하고 또 우리 혈관에 쌓고 있는 거거든요.
0: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식습관은 반드시 혈관에 흔적을 남기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즐길수록 과도하게 쌓이는 콜레스테롤.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이라 부르는 질병입니다. 고혈압, 당뇨와 함께 한국인의 3대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지혈증은 환자의 78%가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의 고지혈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2: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걸어 다니시냐고 날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 인지를 못했어요.
3: 건강진단 동네 병원에서 받았는데 심혈관이 안 좋다고 그러셨고 고지혈증이 있는 것 같다고.
0: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진단받게 되는 고지혈증. 그렇다면 환자들은 자신의 LDL 수치를 알고 있을까요?
3: LDL 간 수치 얘기하는 건가요?
4: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름 자체도 생소하고.
5: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0: 치명적 혈관 합병증을 유발하지만 증상이 없어 무관심해지기 쉬운 고지혈증. 지금 여러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0: 한 환자가 급하게 치료실로 들어옵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환자.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관상동맥 조형술을 시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심장의 가장 중요한 혈관이 좁아진 상태. 곧바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 칼슘이 꽤 있네요, 밑에도. 여기도 다 칼슘이네, 이쪽에.
0: 동맥경화로 혈관벽에 석회화가 진행된 환자.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위한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다행히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발견해 생명을 구했는데요. 환자에게 협심증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 이분 같은 경우는 85%가량 이제 콜라겐이 이렇게 많이 좁아져 있는 그런 환자분이시고, 여기 노랗게 표시된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플락에 70% 이상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0: 고지혈증이 있었던 환자는 응급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 우리가 시술했던 부위 말고도 다른 데도 병이 남아있어요.

0: 요런 데는 병이 있고, 뭐 요 밑에도 조금씩 이렇게 기름찌꺼기들이 껴있는 건데, 다른 약을 통해가지고 저런 부위들이 진행을 하지 않고 혈전이 끼지 않게끔 또 유지를 하는 겁니다.
1: 그렇다면 고지혈증이란 무엇일까요? 혈액 내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아지면 동맥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과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를 고지혈증이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의 20%는 음식 섭취로 없지만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콜레스테롤은 지방 알갱이 형태로 혈액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로 나뉘게 됩니다. LDL 알갱이는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싣고 혈액을 따라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LDL 알갱이가 혈액 안에 넘치게 되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동맥경화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HDL 알갱이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수송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2: 관상동맥 질환뿐만이 아니라 뭐 혈관과 관련된 모든 그런 질환들이 고지혈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은 이런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70% 정도 좁아질 때까지는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경이나 이런 게 무뎌지기 때문에 심장 혈관이 70% 이상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흉통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런 혈관 전반에 걸친 기름 찌꺼기가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조기부터 시행하는 게 좋거든요.
1: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에 기름 찌꺼기가 축적되면서 전신에 있는 혈관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경동맥과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오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오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지로 퍼지는 말초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하지규사의 위험성도 높아지는데요. 고지혈증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환자. 그녀는 쓰러지기 전까지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긴 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 바빠요. 일만 많이 했어, 집에서. 주로 뭘 하냐면 앉아서 일을 했어요. 한복. 다람쥐라고 칼질하고 미싱하고 맨날 앉아있지 뭐. 그것만 했어요. 바쁘니까 운동을 못했어요.
1: 평생 일에만 매달리느라 건강 상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4: LDL이 뭔지 아세요?
3: 몰라요.
4: LDL 안 들어보셨어요?
3: 네. 들어는 봤는데 다 까먹었지 뭐.
1: 한국인의 3대 만성질환 중 하나지만 고혈압, 당뇨에 비해 고지혈증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요. 실제로 고지혈증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질병 인식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2: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키트가 나오긴 하는데 거의 집에서 측정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약을 잘 먹어야겠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 피드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문제는 고지혈증 환자가 성인 4명 중 1명일 정도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젊은 층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0: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정확한 고지혈증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2: 네. 이제 여기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안 좋다고 나와가지고 네. 하기 전에 증상이 없었어요. 이렇게 심혈관 뭐 이렇게 가슴 통증이나 이런 게 별로.
1: 걸을 때 가슴 좀 답답한 거 없었어요? 빨리 걸을 때?
2: 아니, 그러니까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신경을 쓰니까 약간 답답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이게 얼마나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관상동맥 협착을 발견한 이선희 씨. 다행히 위험해지기 전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1: 그 관상동맥 CT를 찍으셨는데 거기에서 석회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관상동맥이 한 40% 정도 좁아졌다고 나왔어요. 혈관 촬영을 해봤더니 두 군데가 심하게 좁아져 있어서 그 두 군데를 넓혔던 분이세요.
2: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증상에서 그렇게 많이 막힌 거 처음 봤어요.
1: 근데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증상이 그러니까, 있으면 네. 우리가 병원에 빨리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증상이 약하거나 네.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없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네. 병원에 빨리 안 오시거든요.
2: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 그래도 뭐 지금부터 또 관리를 잘 하시면은 네. 잘 지낼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병을
0: 알고 평소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이선희 씨.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았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1: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기준을 한 50은 넘어야지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 43으로 그것도 좀 낮아요. 이번에 심장 그 혈관에 우리 스텐트를 넣었잖아요. 스텐트를 안 넣고도 위험인자가 3개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 목표를 55까지 고려하라라고 돼 있어요. 아, 예.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이거는 또 55 미만으로 낮추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0: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환자의 상황마다 그 치료 기준 수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1dL 안에 총 콜레스테롤이 200mg 이상이면 조절과 치료가 필요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130mg 이상일 땐 치료가 요구됩니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40mg 이하라면 위험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에 5가지 위험인자가 있다면 진단 기준은 또 달라집니다.
1: 첫 번째는 본인의 연령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남자 같은 경우는 45세 이상, 여성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위험인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중에 조기에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인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55세 미만, 여성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에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부모님이나 형제에서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혈압이에요. 또 네 번째는 흡연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흡연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또 위험인자가 하나 들어가고요. 또 다섯 번째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인 경우에 또 위험인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가지 위험인자 중에 본인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가 160 미만이 되고요. 두 개 이상 있다. 그런 경우에는 130 미만으로 목표를 잡으면 되고요. 또 당뇨가 10년이 넘었다. 아니면 당뇨가 있으면서 주요 심혈관 위험 인자가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다. 그러면 70을 미만으로 잡고 있고요.
0: 심혈관 위험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력과 나이, 고혈압과 흡연, 낮은 HDL이 이에 속합니다. 위험 인자가 한 개 이하인 경우 목표 수치는 160이 되고 두 개일 경우엔 130. 만약 심혈관 위험 인자가 없이 10년 미만의 당뇨라면 100 미만. 당뇨가 10년 이상이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두 개 이상이면 70. 당뇨가 있고 위험 인자가 세 개 이상이거나 표적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엔 55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LDL 치료 기준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아야지만 내가 이 콜레스테롤을 제 위험인자나 갖고 계신 질환에 비해서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지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0: 재봉틀이 멈추지 않는 봉제 공장. 배성은 씨는 30년째 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이라지만 마무리 작업은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1: 힘들어요. 우리 언니들 다 힘들어요.
0: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쉴 틈이 없는데요. 고된 작업에 달달한 음식들이 당기기 마련이죠.
1: 과자, 떡, 뭐 주로 간편하게 또 일하면서 뭐 복잡한 건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스틱 같은 간단하게 먹고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허기지니까.
2: 콜레스테롤 좀 어떠세요?
1: 저도 높아요. 등치가 이런 데도 높아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혈액 검사하고 약 먹고 조절하고 있어요. 고구마도 먹죠. 빵도 먹죠. 또 사과도 먹죠.
2: 커피는 안 드세요?
1: 커피는 하루에 두 잔씩, 믹서 커피.
2: 혹시 LDL 수치라고 들어보셨어요? LDL?
1: 못 들어봤어요. LDL 뭐예요?
0: 잠깐의 휴식 시간. 커피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때죠. 직장인들의 피로 회복제라 불리는 믹스 커피가 빠질 수 없습니다.
3: 근데 맛있다.
4: 맛있지? 맛은 있는데 먹으면서 걱정은 돼.
3: 그치.
5: 믹스 커피가 또 더 맛있잖아.
4: 그러니까 달고.
1: 이 설탕 맛이라. 맛있지.
5: 자다가도 냄새나 막 빨딱 일어나.
3: 맞아. 맞아.
4: 60몇이야.
0: 배성은 씨는 최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이 꿀맛 같은 믹스 커피를 끊었습니다.
4: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기 공장 다니면서 또 아, 커피 생각난다고 그러고 다녀.
6: 너무 걱정될 만큼 많이 마시더라고요. 막 3잔? 4잔? 또 마셔?
4: 그
6: 잘 와? 이렇게 물어본 적도 많아요. 사실은.
4: 아니 언니처럼 뚱뚱한 사람은 혈압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나처럼 날씬한 사람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6: 나 내 자신감이잖아.
4: 언니는 더 날씬한데도? 어떻게 되는
5: 그래,
4: 거지?
5: 그래 살찌고 이거하고 별 차이 없어.
4: 그래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5: 운동만
4: 없어.
5: 운동만 하래.
4: 언니는 운동... 무슨 운동해?
5: 그냥 숨쉬기 운동.
4: 숨쉬기 운동해?
0: 일상에 쫓기다 보면 건강은 늘 뒷전이죠. 직원들이 퇴근을 한 뒤 홀로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는 배성은 씨는 오늘도 퇴근이 늦습니다.
4: 늦게 가질 때는 뭐 11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운동할 시간은 힘들어요.
0: 그러니 식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배달 음식으로 자주 끼니를 해결합니다.
4: 짜장면 하나 시키면 배달이 안 와요. 그래서 짜장면에 탕수육 아니면 뭐 치킨, 예, 생맥주. 저녁에는 좀 덜 먹어야지 좀 자면서 불편하지 않은데 먹다 보면 그게 안 돼요. 먹는 걸로 힘들었던 거를 좀 풀게 돼요.
0: 이제 악순환의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그녀의 혈관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는 배성은 씨. 평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그녀의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7: 뭐 가슴 답답하거나 쥐어짜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8: 답답해요.
7: 지금 조금 답답해요?
0: 이번엔 혈관에 약물을 주입해 경련을 유발시켜 봅니다.
7: 경련 유발 검사를 하니까 미세한 혈관들이 조금 경련이 일어나요. 혈액순환에 조금 장애가 생기는데 지금 그걸 풀어주는 약을 조금 썼어요. 숨이 조금 차세요. 왜냐하면 혈관을 좀 확장시키는 약을 지금 주사약으로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머리로 가는 혈관도 확장시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머리가 아픈 것처럼 일시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0: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7: 이게 좌전 하행지의 끝쪽인데

0: 쪽에 보면은 이런 끝부분에 동맥경화나 이런 게좀 좁아져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이런 혈액순환 자체가 느려지는 미세혈관 협심증이라고 하거든요. 흉통이 있으면서 혈관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쓰면은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흉통도 더 개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콜레스테롤 관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런 혈관 경련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1: 다행히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고 미세혈관 협착증만 있는 상태. 그녀는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0: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65 정도로 좀 높으세요. 그전에는 170이 넘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63으로 조금 높아요. 근데 오늘 관상동맥을 한번 촬영을 해봤더니 혈관 내에 기름 찌꺼기가 한 20, 30% 조금씩 좁아진 데는 있기는 있어서 가능하면은 콜레스테롤을 좀 낮게 유지하시는 게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약 드시는 게 없으셨잖아요.
1: 그녀의 LDL 목표 수치는
0: 그리고
1: 70 이하.
0: 체중지라고 옆으로 또 하나
1: 그래야
0: 있는데
1: 심혈관 질환
0: 그때는
1: 위험에서
0: 이거를
1: 안전할 수 있습니다.
0: 운동은 뭐 하시는 게 있으세요?
2: 운동은 못 해요.
0: 운동 전혀 안 하세요? 걷는 거 이런 것도 안 하시고요?
2: 네.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0: 네.
2: 네, 일의 특성상 그렇게 뭐 시간을 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0: 운동은 시간을 따로 내서 자기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운동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뭐 30분에서 뭐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책하신다고. 좀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식사는 육류나 이런 쪽을 좋아하시나요? 그럼 고기를 주로 즐겨 드세요?
2: 많이 즐기진 않는데, 그래도 고기 한두 점씩은 꼭 식사하고 같이 먹고, 단백질 보충한다고 먹고
0: 맞아요. 단백질 보충이 필수적인데,
2: 있어요.
0: 이제 단백질 보충을 뭐 육류를 조금 줄이시고, 뭐 콩이나 두부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도 괜찮고요.
2: 그런 것도 잘 먹어요.
0: 그래서 육류는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1: 고지혈증 유발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육류와 버터, 소시지, 라면 등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과 또 중성지방을 올리는 탄수화물과 설탕 역시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이런 포화지방산, 그리고 트랜스지방, 뭐 동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육류를 줄이시고, 뭐 음식 중에서도 계란이나 이런 알 종류, 그리고 뭐 새우나 오징어나 뭐 튀김이나 뭐 마가린, 버터, 요런 음식들을 조금 피하시고, 오히려 등푸른 생선이나 뭐 콩이나 두부를 통해서 단백질 보충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새우나 오징어를 뭐 전혀 드시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계속 드시는 거는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무 또 그거를 피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필수 영양 성분의 섭취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1: 배성은 씨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영양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3: 지금 현재 키와 몸무게에 따르면은 하루에 1500칼로리 정도의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특히 많은 식품들은 주로 고기의 내장이라던가 또는 닭고기의 껍질, 그리고 이제 전복이나 문어, 오징어, 새우 같은 주로 해산물 종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음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해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복육은 밥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매 끼니 고기, 생선, 계란, 두부는 한두 토막 정도로 섭취해 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되는 야채 같은 경우에는 매끼두 접시 이상 충분히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1: 혈관 속 지방 찌꺼기를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선 식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압을 잰다는 윤호중 씨. 그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40대부터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4: 제가 보기에는 저기 혈압보다도 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수치보다도 당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1: 고혈압과 당뇨를 걱정하고 있는 그는 그럼 고지혈증 약은 복용하고 있을까요?
4: 혈압약하고 당뇨약만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한 3, 4년 전에 끊었어요.

0: 괜찮습니다. 그 동네 의원 선생님 말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약을 안 먹어도 될 수준이라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도 지켜보면서 다시 수치가 올라가면 먹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끊은 상태입니다.
1: 그 LDL 수치가 얼마나 오시는데요? LDL 수치가?
0: 아마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게 157인가 아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는 사실 한달전 심근경색으로 응급시술을 받았습니다.
0: 갑자기 이 출퇴근을 하는데 숨이 차요. 그래서 전날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도 그렇고, 계속 숨이 차는 거예요. 조금만, 한 10분 이상만 걸면은. 숨이 차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2: 관상동맥 두 곳이 막혀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윤호중 씨. 무엇이 그의 혈관 건강을 위협한 걸까요? 평소 식단에선 고지방 음식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바로 술입니다. 늘 반주로 몇 잔씩 술을 마셨다는 그는 집에서 이렇게 혼술을 즐긴다는데요. 조금씩 마신다지만 한 주간 마신 주량이 꽤 됩니다.
0: 집에서 먹는 거 기준으로 하면은 한 4병 정도? 이거 이웃들이 소주 기준으로 해.
2: 심근경색 치료 후 그는 금연 금주를 실천하려 노력 중입니다.
0: 이제 몸도 조금 아팠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이제 스탠트도 두개 이제 받고 했으니까 아마 누가 이제 권해서가 아니라 제 의지로 아마 많이 줄이고 좀덜 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2: 병원을 찾은 윤호중 씨. 치료 후한 달이 지난 지금 혈관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3: 네, 저기 앉으세요. 네. 저희가 심장 혈관에 막히기 일보 직전인 부위 두 군데를 넓혀놔서 일단 피가 원활하게 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했으니까 심장 근육이 일부분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질 수 있거든요.
2: 스텐트 치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부터 더 중요한 치료가 남았습니다.
3: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보시면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167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심근경색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55 미만으로 떨어지셔야 되는데 뭐 55보다 뭐 얼추 봐도 한 3배 정도 높은 수치잖아요. 그게 이번에
2: LDL과 혈당 수치 조절이
3: 어떤 조치를
2: 시급합니다.
3: 한번 봐야 될것
2: 관리가 안
3: 같은데요.
2: 될 경우 재협착의 가능성 또한
3: 처음에
2: 걱정해야
3: 환자
2: 합니다.
3: 중에 뭐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거기에 재협착이 오거나 뭐 약을 잘안 드시고 그러면 그 안에 혈전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만약에 가슴이 아프시다거나 뭐 쉬면은 좋아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진짜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야 되고요. 가슴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오셔야 돼요.
2: 몇년전 고지혈증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LDL 수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환자. 그렇다면 고지혈증 약은 LDL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3: 우리 몸에 이제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HMG CoA 리덕테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게 스타틴입니다.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LDL 수용체의 발현을 더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도 저하되고 또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2: 가장 효과적으로 LDL 수치를 관리해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약물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약제가 바로 스타틴 계열의 약으로 이것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해 콜레스테롤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또 에제티미브라는 고지혈증 약도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을 거쳐 소장을 통해

0: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에제티미브가 소장의 중간 부분인 공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모든 약제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고지혈증 약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세 개는 근육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 기능 이상을 좀 초래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당 수치를 좀 올리는 그러한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무엇보다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때 스타틴 약물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1: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당이 상승하고 그런 새롭게 발생하는 당뇨 비율이 한 9%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당뇨에 대한 위험 인자가 없는 분이 발생한다기보다 당뇨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 더 조금 빠른 시기에 그 당뇨의 진단을 앞당기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당뇨 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해보다 더 높다고 평가를 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뭐 당뇨에 대한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은 당뇨 발생을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무엇보다 약 복용이 중요한 것은 관상동맥 협착의 재발 때문입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관상동맥 협착이라는 환자. 문제는 치료한 부위에 재협착이 발생한 건데요. 그동안 혈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1: 제 생각에는 환자가 약을 잘 안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약을 처방을 해줘도 잘 안 먹었던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생활 개선에다가 우리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을 잘 복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0: 세 번째 재협착으로 같은 부위에 더 이상 스텐트 시술이 어려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약물이 코팅된 풍선을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와이어 삽입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1: 저희가 중간이 아주 딱딱해.
2: 30짜리니까 20 하면은
0: 혈관 전체가 동맥경화로 석회화는 물론 탄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홍 교수는 노련하게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지혈증은 무엇보다 환자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제가 고지혈증 약을 한 4년 전부터 복용을 하면서 약을 매일같이 드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약제를 잘 복용하셔야 되는데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으면 동맥경화는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재발도 잘하고 관상동맥 질환도 재협착이 잘 오고 다른 혈관에 또 추가적인 병변도 잘 오고 그래서 뭔가 병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병을 1차적으로 예방하는 분들하고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식생활 개선 그리고 흡연, 음주 이런 거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0: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습관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영심 씨는 병원에 올 때마다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LDL이 목표 수치만큼 잘 조절되지 않아서입니다.
3: 저희 동생이 당뇨로 인해서 그 뭐 신장 투석을 하고
1: 맞아요.
3: 저희 오빠도 당뇨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그러고 보니까 조금만 심장이 펄렁거려도 겁이 팍 나고 아주 겁이 나서 죽겠어요. 발바닥도 잘려고 보면은 이렇게 찌릿찌릿한 이렇게 막 저린다 그럴까 막
1: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그러진
3: 예,
1: 않으세요?
3: 그래 막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1: 당뇨가 있으면은 혈관에 이런 동맥경화 진행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작은 증상 하나만 있어도 불안감이 커진다는 환자. 그 이유는 당뇨와 고지혈증에 대한 가족력 때문입니다.
3: 워낙 저희 집 형제들이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높구나 그냥 그러고 묵인하고 살았어요. 제일 많이 나올 때는 300몇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걸어 다니시냐고 날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0: LDL 콜레스테롤이 일단 190이 넘는다, 그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유전적인 요인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많이 복용을 한다라고 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젊은 나이 때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 몇년전 당뇨 진단을 받은 신순식 씨는 최근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0: 최근에 가슴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2: 가슴이 조이고
0: 응.
2: 갑갑하고
0: 언제부터 또 조이기 시작하세요?
2: 자주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0: 네.
2: 올라 5층에 제가 살고 있는데
0: 네.
2: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내릴 때
0: 그때만 그러세요?
2: 예, 그럴 때 이제 좀 그러고 평지로 걸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1: 심장에 이상은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 검사와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를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는 러닝머신 위에서 최대한 운동량을 증가시켜 심장 순환 기계의 기능을 진단해 보는 검사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는 관상동맥 질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지금 한 30초 정도도 어려우실까요?
4: 30초.
3: 지금 허합제는 30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1: 속도를 조금 높이자 힘들어하는 환자. 검사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5: 안녕하세요. 저기 앉으세요.
2: 안녕하세요.
5: 저기 앉아보세요.
2: 네.
5: 이번에 저희 그 검사하실 때뭐
2: 예.
5: 불편하신 거는 없으셨어요?
2: 예.
5: 그 띵띠기 하면서 하는 검사는 좀 어떠셨어요?
2: 숨이 좀 찼는데 참고 했어요.
5: 예전에 느꼈던 그런 답답한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2: 그때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1: 다행히 운동 부하 검사에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34, 전체 콜레스테롤은 250, 그리고 중성지방이 또 215로 좀 올라가 있어요. 주로 식사를 뭐 육류나 이런
2: 육류는
5: 가공식품
2: 안 좋아해요,
5: 아니면
2: 별로.
5: 운동은 좀 하시나요?
2: 요가하고 하루에 10,000 정도 걸어요.
1: 가족력도 없고 바른 식습관에 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녀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2: 저는 야채 종류를 많이 먹어요. 육식은 뭐 그냥 어디 나가서나 먹고 집에서는 그렇게 사다가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가끔 잠을 잘못 자요. 어느 때. 약을 먹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한 두세 시까지 그냥 잠을 안 오면 그냥 앉아서 그럴 때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막 이럴 때는 몸에 열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1: 평소 채소류를 많이 먹는다는 신순식 씨는 육류 대신 신선한 샐러드와 콩단백질 그리고 생선들로 밥상을 차립니다. 당뇨가 있는 그녀는 혈당 조절을 위해 각별히 식생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LDL 수치가 높은 이유가 그녀도 의아합니다. 정년 퇴직 후 각종 봉사 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신순식 씨는 뒤늦은 나이에 대학도 진학해 졸업했습니다.
2: 과대를 했거든요, 제가. 저 아들 같은 애들하고 그냥 외국도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6: 너무 재밌으셨죠?
2: 진짜 재밌었어요.
1: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는 그녀는 마지막 생애까지 남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 건강을 더잘 지키려 노력 중이라는데요. 철저하게 관리하며 사는 그녀에게 고지혈증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0: 저희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완경 전 여성과 완경 후 여성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에스트로겐의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HDL

0: HDL, 좋은 콜레스테롤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완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의 도움을 많이 못 받게 되고 에스트로겐이 혈액 내에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완경 전에는 정상이었다가 완경 후에 급격하게 올라가세요. 본인도 모르고 계세요. 완경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이 생겼는지를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시면은 약물 치료를 또 요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1: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여성 환자들은 완경이 되는 50대 이후에 고지혈증 발생률이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완경 후 심뇌혈관 유병률 역시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완경을 한 여성이라면 고지혈증 진단과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약물 치료와 올바른 식습관으로 LDL 수치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열흘간의 프로젝트를 실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이선희 씨, 심근경색으로 응급 시술을 받았던 윤호중 씨, 배달 음식을 선호하던 배성은 씨, 그리고 완경 후 LDL이 증가한 신순식 씨까지 4명의 환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겐 약물 치료와 함께 영양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프로젝트 후 걷기 운동을 시작한 이선희 씨는 하루 1시간 이상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과 샐러드,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로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교체했습니다.
2: 맛있어요. 요즘 자꾸 먹으니까 괜찮아요.
1: 먹다 보니 입맛도 점차 적응돼 가고 있습니다. 윤호중 씨 역시 매일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근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3: 체중을 줄여야겠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요즘 이제 운동량을 조금씩 늘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하고 담배 완전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 그는 금주, 금연 모두를 실천하며 고지혈증 극복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평소 식단과 철저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봤던 신순식 씨는 고지혈증 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며 노력 중입니다. 공장 일에 매달려 운동량이 부족했던 배성은 씨도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천했는데요. 운동뿐 아니라 식습관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 섭취량을 늘렸는데요. 단 열흘 만에 LDL 수치가 변화했을까요? 혈액 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윤호중 씨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0: 안녕하세요. 예, 이쪽에 앉으세요. 네. 저희가 열흘 동안 약을 아주 잘 드셔서 그런지 그 LDL 콜레스테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167로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검사하신 거는 51까지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거는 55였는데 55 밑으로 떨어져서 뭐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했고요. 또 하나 그 HDL 콜레스테롤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40에서 50으로 그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1: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LDL 수치가 167에서 51로 짧은 시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한 겁니다.
3: 90대로만 계속 있다가 80대로 떨어지니까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과음, 과식 안 해야 되고 제 스스로 해야겠다는 자꾸 마음이 들어요. 이제 담배는 완전히 끊었으니까.
1: 그렇다면 신순식 환자의 결과는 어떨까요?
0: 오늘 검사하신 거 보니까 LDL이 110 정도 떨어졌어요.

0: 주셨고요. 또 중성지방이 한 215. 그거 200보다 높아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215에서 오늘 검사하신 거는 124로 더 많이 좋아졌고,
1: 엄청 떨어졌네요.
0: 많이 좋아졌죠.
2: 심순식 씨 역시 LDL과 중성지방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3: 잘 나와서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건강진단 받으면 수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냥 좋다, 나쁘다만 신경을 썼어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수치라는 것을 입력하게 되더라고요, 뇌 속에. 이 정도면 좋구나, 나쁘다, 이거를.
2: 이선희 씨 역시 LDL 목표 수치에 성공적으로 도달했고, 배성은 씨도 확연히 좋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4: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수치가 너무 내려가도 처음에 먼저 진료 받을 때 선생님이 잘하면 7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아마 선생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5: 앞으로도 이렇게 쭉 해야죠. 왜냐면은 이제 제 건강은 제가 저기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요.
0: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요. 여러분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혈압과 당 수치를 잘 알고 있으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여쭤보면 잘 모르거나 아니면 LDL이 뭔지 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파악을 하시고 자기의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 수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식생활 개선과 운동을 병행을 하시고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약제를 복용하시는 게 장수하는 가장 쉬운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0: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0: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첫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0: 가을이 가면 겨울이 찾아오듯 시간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도 노화의 한 과정일 테죠. 하지만 그러다 모든 걸 잊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1: 암은 치료를 할 수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이거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제일 치명적인 것 같아.
2: 애들 얼굴도 몰라보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두렵고 무서운 거지.
3: 내가 치매라고 하면은 야 이거 무슨 요양원을 가야 된다든가 거부감도 좀 느끼게 되고
4: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게 딴 병보다도는 치매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0: 그런데 여기 수많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치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5: 우리가 가장 큰 치매 오해 편견, 감정 기억은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모든 걸 모를 거다. 그 자체 또 오해가 아닌가.
6: 제일 행복했던 게 애들 오는 게 행복하죠.
7: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결혼 초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게 기억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0: 우리는 과연 기억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7: 깨끗하게 삼는 건
0: 84 구철우 할아버지 부부가 사는 집. 명절도 아닌데 이 댁엔 윷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7: 유시야 억지로 유시를 딱 억지로 유대. 뭐가 나오는
0: 부부가 윷놀이를 시작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7: 그냥 갔다 독에 걸려 뭐 갔어.
8: 틈만 있으면 저는 피곤한데도 이걸 하자고. 아, 또 시간도 잘 가고 아무래도 계산도 하고 그러니까
7: 금방 잊어먹어요. 기억력이 없어요. 나이가 84밖에 안 됐는데 아, 답답하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답답해요.
0: 자꾸만 흐려져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두뇌를 쓸 수 있는 놀이를 찾은 것이죠. 하지만 할머니에겐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7: 아깝게 지는가 보다, 아깝게 지는가 보다. 줬잖아, 그럼.
8: 저는 분명히 갠데 거리라고 그러고 또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져주거든요. 아유, 그렇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자꾸 어쩌다 보면 또 저도 우길 때가 있거든요. 우기면 그냥 이걸 막 팽개쳐요. 막 팽개치고 아 이걸 버린다 그러고 막 화를 이내도록 내요. 또 아까도 뭐 저기 좀 했는데 한번 화냈거든요. 근데 제가 참았죠.
7: 어이 창피하게 하고 촬영한대요. 그러면 안 되죠.
0: 촬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구철우 할아버지. 그런데 잠시 후
7: 어디서 오신 거예요?
9: 방송국에서 선생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7: 아, 예.
9: 촬영하러 왔어요.
7: 예예예 예. 수고하시네요. 어, 그렇군요. 예. 근데 왜 나오신 거예요?
9: 아까 알려드렸는데 아,
7: 그럼 뭐로 갔어요? 어느 방송에서 나오셨어요?
9: EBS 방송.
7: 아, 예, 알았습니다. 예. 아, 수고 많이 하시네. 금방 일어 먹어요. 금방.
0: 불과 몇 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8: 갑자기 그런 것 같거든요. 한 5, 6년 됐을까? 그렇게 됐는데 이 양반이 지하철 택배를 했어요. 택배를 했는데 그게 잘 못하더라고요. 잘 자꾸 묻고 그러고 하고 일을 그래도 착실히 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 관두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갖고는 아주 심각하게 그냥 저들은 뭐 이제 안 늙느냐 그러고 그냥 뭐 아주 기분이 아주 나빠서 왔더라고요.
0: 퇴직 후에도 일을 할 만큼 건강했던 남편. 이젠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습니다.
8: 나보다 한 달 먼저 가게 해달라고. 나보다 이 생활 떠날 때는 기도도 그 기도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제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밥통도 뭐 두 개나 망가졌어요. 밥에다가 어쩌다가 나 없을 밥을 싸르시면 밥솥에다가 싸르셔야 되는데 그냥 밥솥은 딴 데다 놓고 그냥 거기 밑에 그 전기 거기다가 싸른 곳에 붓고 그래도 두 번이나 밥솥을 버리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제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7: 집사람 안 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집사람만이었으면 이렇게 지금까지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10: 우리 사랑하는 새끼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웃으라면서 갑시다.
0: 두 손 꼭 잡고 산책에 나선 부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는 길 구석구석에 향수 어린 추억이 가득합니다.
7: 저 여기 출생이라 태어나서 을로학교 졸업하고 여기 초등학교가 을로 초등학교 있어요. 거기 졸업생 거 여기 혼해요. 저 위에 상도 소라산인데.
11: 근데 썰매 타는 얘기를 수도 없이.
7: 아, 수도 없이 탔죠, 썰매. 눈날이면 겨울에. 그렇게 재밌을 수 없는데 아버지한테 무지무지하게 야단 맞는 거 탔을까봐. 아버지 심정은 이해가죠. 지금에서 이해가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11: 내려올 때마다 안 할 적이 없어요. 안 할 적이 없어요.
0: 몇 분 전 기억은 잊어도 70여 년 전 기억은 생생한 할아버지.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5: 검사하던 중에 혹시 일상생활하는 게 예전보다 조금 못했다고 얘기하셨었나요?
8: 하찮은 걸 가지고도 그냥 화를 내고.
0: 예전보다 5년 전부터 윤영철 교수에게 기억장애를 추적 관찰 중인 할아버지. 혹시 치매로 진행된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5: 사실은 뭐 경도인지 치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있고 어머니가 옆에서 돌보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게 중요하죠. 뭐 이게 보시면은 그 해마 부위가 이렇게 잘라서 찍은 사진이고, 이 부위가 이제 해마 부위인데 이제 해마가 좀 작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쭉 올라가 보면. 아, 역시 두정엽도 조금 작아져 있네요. 이쪽 부위도 조금 작아져 있고. 알츠하이머병은 이렇게 해마가 작아지는 그런 병이고, 또 양쪽 두정엽이 작아지는 병.
0: 해마 위축이 관찰되는 알츠하이머병 진단. 최근 기억이 사라지는 원인을 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 저 좌측 뇌는 크게 옆에서 보면 이 고랑 앞쪽을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고랑 뒤쪽을 두정엽. 그리고 이 아래에 위치한 게 측두엽. 그래서 이 측두엽의 내측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대략 이쯤에 해마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해마가 망가지는 병이니까 해마가 망가진 이후부터 기억 생성이 잘 안 되는 거죠. 불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가 망가지기 전에는 어떨까요? 기억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옛날 기억은 잘 기억을 하고, 해마가 망가지기 시작한 때부터는 새로운 기억을 못 만드니까 최근 기억이 망가지는 거죠.
0: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사라지는 걸까요? 뇌는 한 번 듣거나 본 것을 전전두엽을 통해 단기 기억으로 만듭니다. 그 기억을 반복하거나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해마를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장기 기억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뇌 속에 있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형성되는데, 나이가 들면 서서히 쇠퇴합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은 병적인 변화로 인해 더 심하게 신경세포가 소실되고,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뇌가 위축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실제로 정상인의 뇌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가 훨씬 작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5: 치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0: 질병명은 아니고 주로 요러요러한 증상이 있으면 치매라고 하자 하고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어떤 병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치매라고 하자. 질병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증후군.
1: 흔히 알츠하이머병을 곧 치매라고 여기지만 치매는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되는 하나의 증후군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은 혈관성, 기타 퇴행성 뇌질환 등과 같이 치매의 원인 질환 중 하나지만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가 있습니다.
0: 치매가 곧 알츠하이머병은 아니다. 알츠하이머병도 정상에서부터 경도인지 장애, 치매 그런 스펙트럼을 다 갖고 있어요. 마치 뇌졸중도 뇌졸중에 의해서 인지 장애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인지 장애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1: 알츠하이머병은 보통 8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 진행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현관문도 못 열고 자꾸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고 소대변 이렇게 실수할 때 그때 아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총 검사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뭐 완전히 치매 뭐.
1: 이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났던 환자는 뇌사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들 사이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죽어가는 신경세포와 아밀로이드가 뭉쳐 뇌 전반에 확산되는데, 이렇게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뇌세포가 퇴화되면 대부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초기엔 주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의 위치를 잇는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고, 중기에는 계산 능력과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기에 이르면 보행 장애와 성격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대소변 실금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철저하게 뇌에서 일어나는 병적인 변화에 따른 겁니다.
0: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진행하는 병. 초기에는 우리가 병이 생기는 부위를 생각을 해보면 해마 주변 부위가 생기면 당연히 기억력 생성이 안 되니까 이제 초기에 기억력 장애가 생기죠. 그러다가 병이 진행을 하면 이제 두정엽 부위에 기능이 장애가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 뒤쪽에 두정엽이 하는 역할은 계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익숙했던 동작 덩어리들이 여기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계산도 잘 못하고 이제 글씨 쓰는 것도 잘 못하고 반대측 두정엽을 보게 되면 이쪽은 이제 시공간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제 길 찾는 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쪽 부위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내가 계획 세우고 수행하고 하다가 잘못됐으면 새로운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이 잘안 되니까 게을러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그럴 수가 있고 이 아래쪽 전두엽은 우리가 뭔가 욕구가 생겼을 때 아니면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거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게이 아래쪽 전두엽이에요. 이쪽에 병변이 생기게 되면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 안쪽에 있는 전두엽의 기능을 보게 되면 방광 조절하는 거, 다리 걷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조절해 주고요. 보행장애라든지 소변 조절하는 거라든지 무감동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1: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독성 단백질이 침착된 흔적이 발견된 건 100여 년 전. 아직까지 수수께끼가 모두 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환경적인 요인만 조절하더라도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뭐 여성이거나 운동 부족, 흡연, 당뇨, 또 고혈압,

0: 식량을 100을 갖고 태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는 50%라고 가정을 하고요. 머리를 다쳤어요. 다치게 되면 뇌 역량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한10%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90%를 갖고 살아요. 그러면 50%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은 흡연도 하고 당뇨 조절도 안 하고 콜레스테롤 조절도 안 하고 하면 뇌졸중이 생겨서 뇌 역량이 한20% 줄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70%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알츠하이머병 20%만 더 생기면 이제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뇌 역량을 100을 갖고 있는 분이 아주 건강하게 잘 유지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더니 뇌 역량이 120이 됐어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콜레스테롤 조절 잘하고 당뇨 조절 잘 하셨겠죠? 이런 분이 알츠하이머병 30, 40, 50이 생겨도 이분은 뇌 역량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서 치매 증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1: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는 진행을 늦추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가 줄어드는데요. 이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아세틸콜린 양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한편 병이 진행돼 이상 행동이 심해질 때는 향정신성 약물 치료를 전문의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0: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2: 계속 같은 증세예요. 하루 종일 그냥 농을 열고 옷을 다 꺼내 입어요. 이거 꺼내 입고 이거 하고 마스크 쓰고 뭐 양말 신고 계속 벗겨놓으면 조금 있다 보면 또 하나 또 꺼내 입고 있어.
0: 약을 줄이니까
2: 예.
0: 정신은 반짝해지셨는데 요새 예전에 하던 이상행동을 좀 다시 시작한다는.
2: 요즘은 밤에 또 나가려고 그래요, 이제. 작년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밤에 그대로 나가서 안 들어가지고.
0: 행동 조절해주는 약은 어르신들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쓰고서 좀 좋아지면 조금 줄였다가 또 증상이 나빠지면 또 다시 썼다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1: 향정신성 약물 처방엔 늘 신중한 윤 교수.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면밀히 관찰합니다.
0: 눈빛은 되게 좋아졌어요.
2: 근데 이제 오씨 하는 이런 버릇이 생겼고, 그리고 나가는데 나가는 건 저번에 한번 제가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안 나가대, 그다음부터는.
0: 자꾸 나가시려고 하는 거는, 근데 억지로 못 나가게 하면 나중에 어머니하고 사이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더라도 감정 기억은 계속 남으니까 나중에 돌봐주시기가 힘들어요.
1: 병이 진행될수록 보호자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 병이 진행해서 가족들이 그래도 노후를 뭐 그나마 즐겁게 행복하게 좀 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보호자와 환자 간의 라포가 잘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어머니가 굉장히 예전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질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치우고 저건 저렇게 치우고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이 떨어지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학습을 암만 시켜주고 지적을 해줘도 학습이 안 되지만 이때 느꼈던 자존감의 파괴, 기분 나쁜 것들, 이런 감정 기억은 계속 남거든요. 남게 되면 나중에 병이 심해지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점점 없어진다 하더라도 감정 기억은 계속 남아가지고 나는 얘를 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얘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기, 자존감 망가뜨리지 않기, 이게 예쁜 치매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흔히 치매 환자들은 모든 기억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감정 기억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부위는 퇴화하더라도 감정과 관련된 부위인 편도체는 늦게

0: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 뭐 애들 오늘 좋죠, 기분이. 며칠 전에 저기 가서 종로에 가서 피자 먹고 그랬잖아.
2: 어디 가서?
1: 종로.
2: 지금 종로.
1: 세범여인가?
2: 그거 기억하네, 며칠 전에.
3: 그때 좋으셨어요, 선생님?
0: 제자들과 함께하는 판독 강의. 윤 교수가 주목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4: 이숙자 씨는 이제 이상 행동들을 좀 많이 하셔서 초조 증상이 있고 성격 변화도 있고 그래서 오셨던 분인데 MRI 먼저 볼까요? 오른쪽 치두엽이 조금 왼쪽에 비해서 참 작다는 느낌이 좀 있고 보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쪽 부위가 많이 대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쪽에 비해서 뒤쪽이 대사가 더 정상적으로 더 밝은 걸 볼 수가 있고 이분은 전두측두 치매였었던 그런 환자였고요.
0: 정상인에 비해 전두엽과 측두엽이 크게 위축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전두엽과 측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흔치 않은 전두측두엽 치매. 전두엽의 윗부분이 손상되면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고 아래쪽은 본능 조절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측두엽이 손상되는 경우 주로 언어 능력 장애가 나타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뇌 전체로 손상이 확산됩니다. 음식이 아닌 것을 입안에 넣는 이상 행동을 하거나 강박 또는 반복 행동이 나타납니다. 초기부터 폭력성이나 실어증과 같은 알츠하이머병 말기 증상이 나타나고 수명이 더 짧고 진행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4: 전두측두 치매는 보통은 여명이 굉장히 짧아요. 진단되고 4년, 5년 지나면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고 보통은 이제 뭐 10년 이내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두측두 치매의 여명하고는 다르게 길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0: 윤영철 교수가 주목하는 전두측두엽 환자 이숙자 씨. 아들과 먼저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5: 제가 처음 봤을 때인가요? 2014년도? 그래서 어머니가 맨 처음에 불편해했었던 게 어떤 거였었어요?
6: 되게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시죠.
5: 초조해하고.
6: 예, 그리고 미역국을 끓여주시는데 미역하고 그냥 물만 있고.
5: 그때 당시에는 뭐 대소변 보고 그러는 거는 문제?
6: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소변을 보러 가시는 게 설명드린 것처럼 한 30분에 한 번씩 계속 가시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었죠.
5: 그래서 걷는 것도 종종 걸은 걷고 잘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소변 못 참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압축 내기는
0: 8년 전부터 증상이 심각했는데도 믿기 힘들 만큼 진행이 더딘 경우입니다.
6: 사진 찍어드리고 음악 틀어드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참는 거죠.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시잖아요. 1년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셔야 될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5: 거의 전문가가 되신 거네요.
4: 한번 어머니 좀 뵐까요? 악수 좀 할까요? 악수?
6: 악수하자.
4: 손 놔볼까요?
6: 요거 놓자.
5: 네. 보통 이제 심하면은 잡고서 안 놓거든요. 안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놓네요.
4: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안녕하셨어요. 예.
0: 지금 같이 말을 잃은 할머니의 뜻밖의 반응. 치매 환자를 존중하는 윤 교수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4: 넣어드리고 가세요.
6: 안녕.
4: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문 잡아주시겠어요?
0: 윤 교수가 지켜본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 중 기적에 가까운 할머니의 예후. 아들은 음악을 들려드린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6: 가만히 있으면은 그때도 보면 되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죠. 워낙 또 음악도 좋아하셨으니까 예,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제 계속 성가를 들려드려요. 마음에 안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 그냥 하는 거죠.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게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은 저희들 키우셨을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 당시 어렸을 저희 어렸을 때 그 사진들을 보면 웃음기 없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키우셨는데 제가 그걸 못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0: 남겨진 시간을 붙잡고 싶은 아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드렸던 건 효과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음악 치료가 치매 환자들의 인지 기능 개선과 정서적 소통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윤영철 교수의 자문을 통해 구철우 할아버지에게 간단한 음악치료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기로 했는데요.
1: 두만강 푸른 물에 잠 눈물 나는 노래인데

0: 음악을 듣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그 모습을 할머니의 카메라에 담아 기억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 좋다.
0: 그런데 노래가 계속되자 할아버지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노래에 취한 듯 흐느끼던 할아버지는 이내 눈물을 보입니다. 한번 시작된 할아버지의 눈물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습니다.
2: 두만강 풀물에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난 눈물이 나고 저절로 나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3: 그 음악 들으면서 그러면 그 시절 기억이 좀 나셨어요?
2: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있었어요.
4: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울어요. 눈물이 난다 그러고. 전 감정이 메말라서 그러나 전 눈물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눈물이 잘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기억에 그런 것도 있나 싶어 그런 생각도 들고요.
0: 다음날 할아버지 부부는 윤 교수를 만나 음악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5: 이때 생각나세요? 무슨 노래였는지?
4: 어제 찍었는데 당신 눈물도 울기도 했잖아.
6: 그래서 집에서인가요?
4: 집에서 했잖아, 우리 집에서. 두만강.
6: 아,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노래 했나 내가?
4: 응, 그죠.
5: 아, 요때 생각 안 나세요?
6: 네, 생각은 안 나요. 지나면 전혀 생각 안 나고.
5: 그때 많이 감정이 복받치셨나 봐.
4: 울기도 했는데 기억 안 나요?
5: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노래였죠?
4: 두만강.
0: 할아버지는 영상을 보고도 어제의 기억을 불러오진 못했습니다.
5: 어떻게 뭐 재밌는 일은 없으셨어요? 집에서?
6: 점심만 먹으면 혹사동 차에 사다살이 있어요.
5: 네.
6: 거기서 그 친구들 모여서 자기도 좀 그래요.
5: 좀 기분이 좀 좋아지셨어요?
4: 예.
6: 뭐 기분이 항상 괜찮죠.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0: 비록 기억을 하진 못했지만 음악 실험이 효과를 거둔 부분도 있었습니다.
5: 음악을 틀어드리고 그게 이제 어떤 감동을 받으셔서 어떤 감정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잃어버리지만 감정 자체가 잃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음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우울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13만여 명. 그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8만여 명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꼴, 75세 이상 10명 중 2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75.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유형을 전부 합하면 약 24%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밤에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밤에 항상 이렇게 신발을 신고 거실에 앉았다든지 방에 앉아갖고 옛날에 업무 보듯이 뭐 지휘를 해 혼자서 막 이래갖고 사람 감 지르고 이부장 김부장 감 지르고 막 난리를 쳐요 그냥.
0: 흔히 알려진 치매 증상과 달리 잠을 자다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곤 했다는 환자. 또 마치 누군가가 실제로 보이는 듯 대화를 나누곤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원인 질환이 치매를 불러온 걸까요?
5: 헛것도 자꾸 보신다고 하지 수면장애, 뭐 자다가 발길질도 하고 깨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수면장애도 있었다고 하시지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루이소체 치매 때 보이는 그런 소견이어서
0: 루이체 치매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의 신경세포 안에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인 루이체가 생겨 일어나는 치매를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루이체들이 신경세포들을 죽이면서 진행되는데요. 로이체 치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한 증상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환시입니다. 또 파킨슨병과 같이 동작에 이상이 생기는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1: 어제 숨진 채 발견된 할리우드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0: 지난 2014년 로빈 윌리엄스가 우울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부검 결과 루이체 치매를 알았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5: 현재까지는 그 루이체 치매를 돌아가시기 전에 임상적으로는 추정을 해서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뇌의 병리까지 확인해서 확진하는 거는 생물학적 표지자가 아직 뭐 믿을 만한 게 개발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루이체 치매 확진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임상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로빈 윌리엄스도 뇌 조직을 떼서 생검을 해서 현미경에다 놓고 염색을 해서 보는 거죠. 부검 소견에서 그게 확인이 돼서 루이체 치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수많은 영화에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명배우. 정작 그의 웃음을 앗아간 루이체 치매를 감별하려면 특별한 증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5: 루이체 치매의 임상적인 특징은 임상 증상이 아주 전형적인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지면 굉장히 의식 자체가 떨어져 있고 그런 사이클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소견이 망상이 잘 생기고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니 저기 상자 안에 있는 젊은 남자하고 바람 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특징은 아주 생생한 환시를 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엔 항정신병 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써야 될 거는 항정신병 약보다는 아세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 알츠하이머병 때 쓰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때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병. 예,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7: 많이 좋아졌어요.
0: 전형적인 루이체 치매 증상인 환시와 수면 장애에 시달렸던 할아버지.
5: 오셨을 때 그때 카트 타고 오셨었죠, 응급실에.
7: 그냥 24시간 잤잖아요, 그냥.
5: 네, 잠만 계속 며칠 동안 잠 자고.
7: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선생님 덕분에. 그전에는 뭐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뭐 또 밤에 뭐 지정신 하나도 없이 해갖고 그냥 뭐 아무데나 집 받고 뭐 헛소리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그래도 양호하지요 좀.
5: 손만 좀 잠깐만 잡아볼게요. 힘 빼보세요. 몸도 다 부드럽네. 걷는 거는
0: 루이체 치매는 보행 장애 등의 파킨슨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꼼꼼하게 살피는 윤 교수. 다행히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힘 빼보세요.
7: 그 패치가 정말 좋아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기적이죠.
5: 아, 잘 맞아서 다행이었네. 네. 잘 맞고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할게요.
7: 예, 그래도 뭐 이 정도니까 너무나 선생님한테 감사하지요.
0: 치매는 원인 질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호전될 수 있는데요. 패치 형태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루이체 치매에도 효과적입니다.
7: 패치라고 붙이는 거 몸에 하루 하나씩 붙여요. 지금도 그거 타러 왔어요. 하나씩 이렇게 붙이면 여기도 붙였다가 내일은 여기 붙였다가 24시간을 붙이는데 그거 이제 먹는 거는 안 듣더니 그거를 하니까 듣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그 5년 처음 붙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붙인 데도 모르는데 이제는 붙인 데도 아는 거예요.
0: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김주혁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8: 청소기 빼면 코드 뽑아야 되잖아. 그게 도둑은 어디 있나 막 그런 기계 작동 같은 거. 요새는 좋은 약 개발됐다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으면 좀 그런 치약의 상태까지는 안 갈 수 있을까 해서.
9: 나는 이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 사람이 딱만 뭐 받아야 보라 뭐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치매 걸렸나 그러면 사람이 치매 그러면 아주 그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지 뭐.
10: 개랑 호랑이는 어떤 같은 점이 있으세요?
9: 짐승이라는 그런 것도 같은 점이.
10: 그렇죠. 너무 잘하셨고요. 이번에 저희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 해보실게요. 20에서 1을 빼면?
9: 20에서 1을 빼면 200.
10: 20에서 1을 빼는 거.
9: 아, 200이요.
10: 200? 요거는요?
9: 생선인데
10: 어떤 생선일까요?
9: 이거 생선 어찌저게 텔레비에 나왔는데 아 이거 어찌저게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0: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검사가 진행될수록 어쩐지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9: 적고 아이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4: 아니야.
9: 아이 치매는 아니죠. 아니, 지금 잘하셨어요. 오늘 이 얘기한 중에서 아 저 사람이 약간 치매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시죠 제가.
4: 아, 너무 잘하셨어요.
9: 아 이게 치매 아니냐 뭐 이제 헛소리들어 하길래 아 나 네. 치매 아니라 그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4: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0: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9: 이상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5: 그렇죠. 예방 차원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저희가 인지기능 검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선보다 위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억력이라든지 본인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뭘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몇 가지 검사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4: 그래요?
5: 이상이 없었으면 여기서 끝내는데 이제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치매나 그런 건 아니에요. 치매나 그런 건 아니고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그 말고도 다른 원인 때문에 저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0: 경도 인지 장애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치료에 앞서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해마 위축과 같은 뇌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진행하고 알츠하이머병을 확인하는 PET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5: 아직은 일상생활 장애도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뇌 MRI에서 해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작아졌어요. 내측 측두엽이 그렇게 위축이 심하지 않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고 그런데 MRI에서 뇌의 기저핵 부위가 이제 하얗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병력을 고려해보면 간 기능 부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0: 뇌 속에 어떤 문제로 인해 인지 기능이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에 아직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경도 인지 장애. 평소 잘 알던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기억력 장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자신만 느끼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가 진행되면 계산, 말하기, 길찾기 등이 쉽지 않고 우울감과 같은 감정과 성격의 변화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뇌를 활성화하면 끊어진 시냅스들이 다시 신경세포와 짝을 이뤄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도 마치 근육처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고 또 적극적인 두뇌 활동과 활발한 사회 활동, 금연과 금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3분의 1 이하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매로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꽤 많은 상태의 사람들이 그대로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들도 많아요. 그리고 일부는 다시 좋아져요. 경도인지장에서 정상인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경도인지장에는 아직 치매로 안 간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골든타임이다.
0: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강화도로 귀촌한 권영희 씨. 증상이 나타난 건 10년 전. 그녀의 나이 불과 50살이었죠.
11: 중국 황산을 갔다 왔을 때였었어요.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하루 종일 다닌 길이 일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심각하구나. 충격이었죠, 사실. 이제 좀 노력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진행을 막기 위해 윤 교수의 치매 예방법을 실천했다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식사를 거르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겁니다.
11: 아침을 이렇게 챙겨 먹기 시작한 게 그러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이런 식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바꿔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처방받은 뇌기능 개선제를 10년간 꾸준히 복용한 것도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두뇌를 쓰기 위해 틈틈이 할 일을 메모하고 중요한 건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희 씨만의 특별한 취미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손이 많이 가는 다육식물을 키우는 것이죠.
11: 손끝을 많이 써요. 이 핀셋으로 얘네 하엽 띄워주는 거를 손을 쓰는 작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4: 이만큼이다.
0: 마지막으로 윤 교수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걷기 운동. 매일 30분 이상 실천한 것을 치매 예방의 비결로 꼽습니다.
11: 땀이 나서 하다가 옷을 벗을 정도로 그렇게 산책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햇볕 쬐고 땅 밟고 그러려고. 지금 이대로 이 정도만 유지해도 저는 감사하면서 살 것 같아요.
0: 놀랍게도 권영희 씨의 뇌에서는 7년째 경도인지장애 진행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윤 교수가 실천하는 방법 역시 출근길을 이용한 걷기 운동. 치매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하죠.
5: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서 뇌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신경 인자들이 많이 나와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밀로이드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도 생성이 되고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바쁜 시간을 쪼개 뇌파를 이용한 조기 선별 진단법을 개발하는 등 치매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는 윤 교수. 그는 오늘도 기억을 잃어가는 환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5: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치매 걸리는

0: 아니거든요. 가장 큰 치매 오해 편견,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생각, 감정 기억은 계속 남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느꼈을 때 감정, 그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환자는 모든 걸 모를 거다, 그 자체 또 오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1: 제일 행복했는데 애들 오는 게 행복하죠. 뭐.
2: 좋았던 거 뭐 같이 여행 다니고 하던 거.
3: 결혼 초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게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지금. 아니면 갔어요 벌써.
4: 결코 잊지 못한 마음에 새긴 기억.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치매 환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들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범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허행운전을 대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꽃차를 만들다 보면요, 살짝 꽃, 핀 꽃이 차가 맛있을 때가 있고요. 이런 거는 꽃이 피어버리면 차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1: 오이도 아니고 호박도 아니죠. 정자씨 밭에는 아리따운 꽃들이 즐비합니다. 꽃농사를 짓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철 따라 피는 온갖 꽃송이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은 없다지만 죽은 꽃송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로 쓰러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0: 꽃이 피면 같이
1: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꽃차 인생 만나보시죠.

0: 정전 씨의 오늘 아침 행선지는 어시장. 주철마저 활개치는 날것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곳은 단골 생선 가게.
1: 이거는 얼마나 치고?
0: 남편이 즐겨 먹는 오징어부터 값을 묻고 바지락까지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1: 내보고 종시라고 싸게 줘요. 한 5, 6년 단골인데 막 터져요. 요거 조금 전에 그것도 2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준대잖아.
0: 정재 씨는 잘 웃습니다.
1: 멍게를 멍게 비빔밥 할 거거든요.
0: 웃음이 많은 사람들에겐 특유의 친화력이 있죠. 속마음을 숨기는 데 서툴러서 애들러 가지 못하고 지르기도 곧잘합니다.
1: 많이 샀나 보다.
0: 어시장에서 집까지 차로 20분,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언젠가부터 시작된 비포장 도로가 한참을 이어지더니 막판엔 산골짜기가 나옵니다. 혹시 산골이 좋아서 일부러 택하셨을까요?
1: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0: 20여 년 전 그 일을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정자 씨 집 주변엔 꽃밭이 그득. 뒤편 언덕을 깎아서 일궈놓은 꽃밭에 당 아홉 꽃이 한창입니다. 당 아홉, 꽃은 좀 낯설지만 잎은 우리가 국 끓여 먹는 아홉과 영락없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 나는 그 아홉과는 다르다죠. 이름 앞에 당자가 붙은 이유도 외래종자이기 때문인데 정자 씨에게 당 아홉은 좀 특별합니다.
1: 이 꽃말이요. 어머니의 사람이래요. 전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판화를 한 건데 이 꽃차를 만들므로 해서 나름 이제 저는 긍지가 생겼죠.
2: 꽃차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해봐야 되겠다. 그건 어떻게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1: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꽂이를 23년을 했죠. 정말 꽃을 좋아했습니다.
0: 꽃이 마냥 좋았던 그 시절엔 꽃으로 생계를 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결혼 후 줄곧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으니까요.
1: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도 그때 그 다행히 땅은 있었거든요. 그 이 골짜기 들어와

0: 어렸을 때는 정말 현금이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이 골짜기에 아카시아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데가 있거든요. 남편이 아카시아가 그렇게 봄에 많이 피는 걸 3년 동안 몰랐대요. 그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강한데 그 짙은 향기가 자기는 일하느라고 그걸 아카시아가 그렇게 많은 걸 몰랐대는 거예요.
1: 개간을 위해 땅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유난히 돌이 많더랍니다. 골라낸 돌로 담을 쌓을 정도였으니까요. 알고 보니 이 골짜기가 구들장에 쓰이는 납작한 돌, 그 돌을 캐던 채석장이었답니다. 돌밭을 꽃밭으로 만들기까지 3년이 걸렸다니 말 다했죠, 뭐.
0: 이게 지금 굉장히 열이 뜨겁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채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센 꽃을 그냥 이렇게 하면 타거든요. 그럼 일단 말려야 돼요. 이게 금방 막 뜨겁게 말릴 수가 없는 거라 아주 천천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 열을 가하자 거짓말처럼 바뀌는 색깔. 꽃잎 속 안토시아닌 색소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랍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할 때가 있죠.
0: 다른 사람은 어쩌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인데 난 50대, 52살에 창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거 살려고 한 거지 대단한 거 아니에요.
1: 남편 그늘 아래 살아오던 정자 씨.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꽃농사였지만 그건 늦은 출발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0: 색깔이 변하지 않게, 타지 않게 하는 거. 완전히 식히다가 또이 열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는 꽃이 얇기 때문에 다른 차들은 다 5번을 덮어요. 두꺼운 꽃은. 근데 이거는 너무 얇아서 3번만 덮어요.
1: 뜨거운 열기를 몇 차례 온몸으로 감당해내자 꽃잎은 언제 내가 연약했던 적 있었나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 제 것이 아닌 또 다른 빛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놀랍고도 유연한 변화를 선보이는 꽃차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정자 씨의 밭에서 세상의 빛을 보고 그녀의 손에서 새로운 탄생을 맞이합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은은한 향, 화사한 색감, 그리고 눈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인기 높은 메리골드 꽃차. 그 밖에도 고유한 매력으로 차 문화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꽃차들이 많기도 합니다. 꽃 농사의 시작점은 모종 심기.
0: 전 투복 입는 거예요, 전 투복.
1: 작업 방석을 착용했다는 것은 오래 앉아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0: 여기는 메리골드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2: 거기까지 가야 모종이 맞아.
0: 다 세봤어. 지금 이거. 어중간하다 이거
3: 안 되니까 살라고 있어.
0: 그러니까 안
2: 아, 그러긴 해. 좀 너무 일하고 내버려두소. 좀.
1: 잔소리 말라며 졸지에 면박을 당했습니다.
0: 응. 그 가서 물어보고 해라. 조금만 자기 거기 빗나가면 우악 해서 그냥 겁이 나서 말을 못.
1: 오늘따라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돼버린 짝꿍. 꽃차를 덮어 만드는 건 아내 몫이지만 농사만큼은 남편이 총대를 맸습니다.
2: 나무에서 따는 꽃도 있고 매년 심어서 하는 꽃도 있고.
4: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2: 공부는 우리 저 대장이.
4: 아니 서로가 서로를 대장이라 그러면 누가 대장이에요?
2: 실질적인 대장은 내 아니에요. 꽃을 워낙 좋아하거든 저 사람이. 그 성당에 제대 꽃꽂이를 20년 동안 했어요, 우리 동네.

0: 그만큼 꽃을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해.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 꽃 만질 때는.
1: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 50여 년 인생사를 함께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아직도 하루가 멀다 하고 투닥이신답니다. 대화의 물꼬는 아내가 먼저 트는 편.
2: 이렇게 돌을 넣어도 된다고?
0: 그 정도 돌은 있어요. 괜찮아. 기계가 못 이길 정도 흙만 아니면 돼. 그 정도는 기계가 다 이겨.
1: 사실 부부는 어제도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2: 이제 이 양반은 지금 또 그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트랙터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난 절대 반대.
0: 나이를 먹었으니 장비가 좋아야지.
2: 차 듣는 건 상주 아빠 그거 안 힘든 것 같아. 그 뜨거운 불 올라오지. 잠깐만 놓치면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작년에 목 디스크 수술도 했거든요.
0: 나 일해야 되는데.
2: 어디에 좋은가? 내 설명 마저 들으세요. 삼위일체야. 어느 한 개 일하면 이거는 와해가 돼.
0: 알겠다.
2: 잘해봅시다. 알았지?
0: 알겠다.
2: 자기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아들 내외도 중요한 거야. 오케이?
0: 오케이.
2: 이제 일해. 이제 일 많이 해. 아자. 아자.
1: 남편과의 일전을 봉합해 두고 급히 돌아온 이유. 식사 준비 때문입니다. 요즘 자꾸만 불거지는 의견 차이로 성난 남편 마음도 달랠 겸 새벽 시장까지 봐둔 참인데요.
2: 칠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오빠 내 언니 둘. 그런데 내 뭔 일을 해봤겠습니까? 진짜로 밥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났거든요.
1: 시어머니가 어찌나 공을 들여 키우셨는지 남편도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이라는 게 아내 정자 씨의 분석. 아직도 삐걱대는 걸 보면 두 분 다 혈기왕성 청춘이십니다.
2: 이거 보셨어요?
1: 비빔밥에 꽃을 곁들일 모양인데요.
2: 입안에 넣으면요. 매끌매끌해요. 여기가 울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씹어보면요. 매끌매끌매끌해요. 한번 씹어보십시오.
3: 예.
2: 요거 이쁜 거 더 한번 드셔보십시오.
3: 진짜 단맛도 나고요.
2: 여기.
3: 그리고 배추 그 먹는 느낌이에요.
2: 그러니까 채소나 같아요, 또.
1: 색과 향뿐 아니라 식감까지 겸비했으니 꽃의 변주가 무궁무진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수고 많으셨슈.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움직이게 먹으면
0: 돼. 괜찮아, 일하는 사람이지 뭐.
1: 때맞춰 등장한 남편. 평소와 달리 화사해진 밥상을 보고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인사치레 정도는 하시겠죠?
0: 자, 먹어보겠습니다.
2: 짠 한번 할까? 초장을 짜잔. 안 맞네 사인이. 짠 할라 했는데.
1: 타박어 없이 맛있게 먹어주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0: 뭔 바람이 불어서 평시장을 갔다 왔어?
2: 좀 티격태격을 하는 게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과합니다.
0: 그때 말씀은 뭐?
2: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이건 진심으로. 아이고 그만.
0: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2: 그렇게 일을 이제 덜 해야 되겠다. 진짜 상주 아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일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러거든요.
0: 싸우다 보면 전

0: 컨테이너 하나 갖고 입구자에 들어와. 그래갖고 이만 이 정도의 성장이 있었으니 그 과정 과정이 얼마나 참 뼛속에 많이 남겠노.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내색하지 않고 꾸준히
1: 내색했는데요. 앙탈도 부리고요. 울기도 울고 했는데요.
0: 고맙고 사랑합니다.
1: 접수. 자,
0: 우리 한번 감사.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2: 돌이켜보면 정자씨 주변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그 좋은 꽃으로 업을 삼기까지 했으니까요. 남들 은퇴할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열어 남보다 더 젊은 시간을 누렸으니 이제껏 걸어온 길을 꽃길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3: 하나만 잘 품종을 개발하면 요 한 척에 한 7천만 원 정도 여기 뾰족하게 하나 보이죠. 요게 4개월 지나면 3천만 원짜리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평생의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현실로 만들었죠, 제가.

살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0: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다채로운 매력의 무스탕.
1: 오, 정말 색채가 다채로운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0: 흥미진진한 여름 축제를 함께 즐기고 천상의 풍경을 두 눈 가득 담아 봅니다.
2: 뭔가 보통의 꽃이 아닐 것 같아요.
0: 6월에서 9월은 몬순의 영향으로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무스탕은 비구름이 산맥을 넘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가 덜 내리는 곳이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연중 건조한 기후로 무스탕은 독특한 생태와 풍광을 이루게 됐습니다. 다른 히말라야 산맥 지역보다는 비가 적게 내리지만 여름은 무스탕이 가장 푸른빛을 띠는 계절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향긋한 야생화를 만날 수도 있죠. 해발 고도 3,000m에서 4,000m를 오르내리는 무스탕의 트레킹 코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풍광을 선사합니다.
2: 무스탕 지역이 좀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게 다른 데는 3,000, 4,000, 5,000 올라가도 구름은 언제나 저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4,000 정도인데 구름이 제 눈높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트레킹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0: 무스탕을 걸으며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풍경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모습.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니 조금씩 숨이 가빠집니다. 고도가 높아진 모양입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걸음에 집중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무스탕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 지금은 약 한 4,000m 정도 왔는데 아, 이렇게 풍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2: 우와. 우와.
0: 깎아지는 듯한 절벽 아래로 물감을 풀어놓은 듯 다채로운 색감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3: 정관이고 절경입니다.
0: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마을을 향해 내려가는 길, 급경사가 이어집니다. 내리막길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길 끝에 보이는 붉은 절벽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걸음이 자꾸 빨라졌습니다.
2: 가까이 와서 보니까 풍화 침식된 건데 멀리서 볼 때는 누가 그림을 그려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더 신비스러운 왕국에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단연코 제가 요번이 무스탕 트레킹 중에서 봤던 풍경 중에서는 이곳이 최고입니다. 풍경 오브 더 풍경.
0: 땅이 빛고 바람이 조각한 오직 무스탕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0: 닭은 절벽, 마르는 불달을 의미하는데요. 고농도의 산화철이 함유된 절벽은 이름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1: 네, 숙소 왔습니다. 전기는 안 들어가요.
2: 괜찮아요?
1: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호텔이죠, 호텔.
0: 바람도 막아주고 씻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창을 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걸요?

0: 기가 막힌 풍경이다. 어떻게 이런 협곡이 있을 수 있을까?
1: 파란 하늘 아래 붉은 절벽, 초록빛 들판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습니다.
0: 지금 여기 뽕뽕뽕뽕 뚫린 구멍들이 다 동굴이에요.
1: 무스탕을 여행하다 보면 종종 절벽에 토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무스탕에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기 전 원주민이 살았던 토굴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수행자들의 은둔처나 불교사원인 곰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 와, 이 입구예요? 내 발로 기어 들어가야.
1: 입구가 좁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 공간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각각의 토굴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2: 진짜 협소하다.
1: 무스탕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오랜 세월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토굴. 내부에는 삶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2: 이렇게 끌린 자국을 봐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살았던 건 맞는데. 여기도 이제 계속 마을 주민분들이 왔다 가시나 봐요. 이렇게 점토로 만든 불상 이런 게 또 많이 있네요. 이왕이면 서 있으세요.
1: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불상들이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2: 여기 계시는 수도승 분들 옷도 보면은 어떤 막 그런 꽃무늬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색깔만 맞으면 그냥 딱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례허식이나 이상한 거에는 굳이 에너지 투자를 하지 않겠다. 오로지 이 불심, 다 입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만 하겠다. 음식도 보면은 그냥 에브리데이 달밥. 진짜 맨날 달밥만 먹잖아요. 오늘은 뭘 먹지? 이런 고민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시간을 쏟을 바에 나는 나를 수련하는 거, 내가 열반에 드는 거에 더 시간을 쏟겠다.
1: 수행자들이 토굴에 찾아 들어와 치열하게 갈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0: 그들이 수행했던 자리에 앉아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1: 이렇게 걸터 앉아도 됩니다.
0: 야.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게 만드는 풍경.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1: 이 당마르는 동네의 이름부터가 이제 붉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스탕에서 볼 수 없었던 색깔을 볼게 되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0: 가장 이제 풀들이 자랄 때라 초록색, 이 붉은 절벽의 붉은색, 저 멀리 있는 설산의 하얀색, 그리고 무스탕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 모래산의 이 모래색, 하늘색. 정말 색채가 다채로운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약간 멍을 좀 때려야겠어요, 여기는. 이야.
1: 지금까지의 무스탕이 단색화였다면 여기는 마치 자연이 고심에 칠한 단정한 채색화 같습니다.

0: 토굴에서 내려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어 인사를 드렸는데요.
1: 길 가다가 구멍가게 영업당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여기 당마을에 있는 구멍가게 사장님이신데 뭐 좀 사가라고 하셔가지고. 가정집 같은데?
0: 구경이라도 해볼까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1: 여기에 가게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아. 진짜 구멍가게다. 그래도 뭐 맥주, 라면, 컵라면, 음료수, 비누, 샴푸 진짜 만물상입니다.
0: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부터 간식들까지 규모는 작아도 없는 게 없는 당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슈퍼마켓입니다.
1: 도시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아 이거 보세요. 고도가 지금 여기가 3,800 되니까 거의 100이에요, 100이 이거는. 그 다음에, 아, 티밥이 있어가지고, 티밥. 아, 24년 3월 20일에 만든 따끈따끈한 티밥. 그리고 요건 우리 가이드가 제일 좋아하는 육포? 이런 거. 몇 개 살까요, 이거? 두 개?
2: 세 개.
0: 물건을 고르는 사이 주인 아주머니께서 창을 빚기 시작합니다.
3: 오호.
0: 창은 네팔과 티베트에서 즐겨 마시는 전통 발효주입니다.
1: 옛날 어디서 돼 있는 창이나 먹어봤지 이거는 귀중한 경험인데.
0: 주로 보리나 밀을 발효시켜 만드는데요. 색이나 맛이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비슷합니다.
1: 전 이렇게 패스트푸드일 줄 몰랐어요.
0: 며칠 전 보리와 발효제를 섞어두었던 거라는데요. 제가 마침 운이 좋았네요.
4: 청소할까 자주.
5: 야.
1: 오, 걸쭉한데? 야, 어떻게 이렇게 집집마다 맛이 다를 수 있지? 미숫가루랑 막걸리랑 섞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보리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저는 이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0: 음식은 손맛이라잖아요. 갓 빚은 네. 구수한 장을 제대로 맛보고 갑니다.
1: 200. 엄청 싸다. 그 막걸리 거의 2,000원밖에 안 해.

0: 1300.
1: 1300. 오케이.
0: 루피.
1: 1300 루피.
2: 갈게요.
3: 걸레 걸레 좀 보세요.
0: 두치치. 두치치다이.
4: 고도를 오르내리며 많이 걸었던 하루. 창 몇 모금에 여독이 풀리며 나른해집니다.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내려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니 곧 해가 지려나 봅니다. 꿈도 꾸지 않고 잠들 것 같은 밤. 별들만 고요히 빛나는 고원의 밤은 깊어갑니다.

0: 멀리서 들려오는 가축의 방울 소리에 조금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초지를 찾아 고산지대로 오르는 염소떼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1: 이쪽에 어제 와서 보니까 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면은 이분들 쫓아가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이분들이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몰라서 아침을 먹다가 급히 이제 소리를 듣고 쫓아나왔습니다. 아유, 달려오느라 숨을 헥헥 대고 있는데 그래도 다 따라잡았어요. 다시 들래. 다시 들래. 우, 꼬띠, 꼬띠.
2: 엑소초비스.
1: 엑소초비스. 아, 람브로차.
0: 여름철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을 오른답니다.
1: 새끼 염소들이 많네요.
3: 아기 염소 여러 짐포를 뜯고 놀아요.
0: 새끼 염소들은 정신없이 뛰어놀다가도 비슷비슷한 염소들 사이에서 제 어미를 금세 찾아 젖을 먹습니다.
4: 그 전에 군남심이 지금 다 돼. 네 집에 매일 듣는다. 차지하면 지금 뭐 듣나요? 선정비 다는데 뭐 가라. 라고 쓴게 아들. 혼소라. 나 잠재수. 어제 뭐 가지 마.
0: 우와, 눈표범을 내쫓는 도구라는데요.
1: 우와,
4: 간.
1: 오, 진짜 건이야 건.
4: 왜 중국 운하 때려걸라도 중국 다 중국이 많아도 애는 시간. 중국은 폰 김이다.
1: 아, 이게 저는 일부에 소리를 해서 염소를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돌을 멀리 보내서 저 앞에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야생 동물들, 걔네들한테 겁을 줘서 걔네들이 염소를 못 먹게 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람브로차.
0: 돌팔매질을 한번 배워보려 했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 무슨 날벼락이야. 이래서 진짜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이구. 설편 줄 알고 불이 났게 달려왔는데 오늘 출몰한 야생동물은 늑대라고 합니다. 늑대. 아무튼 한 마리도 다치지 않고 잘 지켜냈습니다.
0: 한 번은 늑대가 마을로 내려와 80마리 이상의 염소를 잃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5: 울프.
6: How many?
5: 울프.
2: 울프. 울프. 3, 5, 6.
5: 6?
2: 예. 와. One single.
5: 4 family.
2: 4 family and 1 very single.
5: 아.
2: 2 single.
5: 아.
0: 하루 종일 포를 찾아 염소를 몰고 다니는 파산 구릉 씨.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이 지루하진 않은지 물었습니다.
4: 나다가다 라니레 아무라다 다와 다 뜬 제지다. 나 뒤로데 다 뒤로 장난이다. 알아로나 알레제나 영원체 내가 지결한 줄라. 내가 아게 아따 계산하나. 뒤로 장난다 기 틀라서리 기제라. 내가 저터나 라니 또 지에네 내가 아따. 다 어제 도나다다 야라 드로 말로자 제담 지키다 다케 라치 저 야르콜레 콜레 콜레소 그냥 야르콜레 콜레소 말아야 콜레 콜자치 세면 세마트 도가 미 나테 그럼 미 토알로 나테.
0: 아침에 낮게 깔려 있던 구름이 걷혔습니다. 구름이 자리를 내어 주었으니 예정보다 조금 더 산을 올라가야겠다고 합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만 취하며 욕심내지 않는 파산 구릉 씨. 그의 미소에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5: 바이바이.
0: 여름 한철 푸르게 물든 초지에서 염소들이 배불리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 파상구릉 씨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0: 강마르를 떠나는 날 언제나처럼 짐을 실은 말과 마부가 먼저 길을 나섭니다.
1: 자, 저희는 붉은 절벽이 인상적이었던 강마르를 떠나 이제 다음 마을인 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0: 강마르에서 감이까지는 약 4km. 못 봤던 무스탕의 색을 보여준 마을을 떠나 다시 여정에 오릅니다. 마을 근처에 세워진 초르텐이 붉은 절벽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스탕은 풍경도 건축물도 그리고 사람도 서로 닮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동 거리에 비하면 짧은 구간이지만 산과 계곡을 오르내려야 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1: 바로 옆마을이라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이 계곡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어우, 까마득합니다. 여기.
0: 무스탕 곳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최근 다리가 놓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내려온 만큼 다시 올라가는 길. 걸음이 점점 무거워지지만 고개 너머에서 만나게 될 또 다른 풍경의 무스탕을 기대하며 힘을 내봅니다. 황무지 사이로 드넓은 풀밭이 펼쳐집니다. 감이입니다. 어퍼 무스탕에서 로만탕과 차랑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마을입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숙소입니다. 무스탕의 숙소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가옥을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흙과 나무를 활용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은 집에는 무스탕의 삶의 정취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짐을 푸는 동안 짙은 먹구름을 품은 밤하늘이 낮게 내려앉습니다. 밤새 흐렸던 날씨가 맑게 개었습니다. 염소의 방울소리와 울음소리가 조용한 감이 마을의 아침을 깨웁니다.
2: 안녕하세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3: 위에는 이런 천마. 목사에서 누가 걸어다니면 이렇게 모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0: 뷰는 앞집 옥상 뷰.
1: 숙소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마을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2: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해발 3,700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춥죠 지금?
3: 네, 그래도 즐겁습니다.
2: 아, 언제 또 이런 경험을.
1: 주인 아주머니는 아침 공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4: 별로 명상을 하고 싶어지네요.

0: 오늘 가는 축제는 뭐죠?
1: 야르둥이요.
0: 야르퉁. 네. 야르가 여름.
1: 야르가 여름.
0: 어, 퉁이 이제 됐다.
1: 됐다.
0: 야르퉁에서 네. 여름이 잘 끝났다.
1: 네.
0: 아, 그래서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거기로?
1: 네.
0: 오늘 몇 명쯤 올 것 같아요?
1: 제가 생각하면
0: 네.
1: 500명? 500명, 400명 그런 거 있어요.
0: 엄청 큰 축제네. 와. 다시 될래. 어머님들 어디 가세요?
2: 어디 가세요?
0: 어디 가세요?
1: 아마 야르퉁으로 가실래요.
0: 야르퉁? 우리 어머님들 거의 뭐 20분, 30분 다 트랙터에 타시고 야르퉁 축제 가신다고 하십니다. 네네, 야르퉁, 야르퉁. 야르퉁, 도, 도.
3: 축제를 찾은 차량도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0: 이 지역에 있는 지푸들이 지금 다 이 마을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푸, 지푸. 다 지푸. 이미 뭐 몇 차는 또 올라가 있고.
4: Every family they have got the 6, 7 horses. Then father, daughter, son, all they ride a horse. Now the people they don't have a horse, no. Only 15 or 20, yeah.
0: Yeah.
4: Yeah, because it's a very easy life, no.
0: Uh-huh.
4: For the horse we have to take care of whole of year, no. The jeep, if we use, yeah. we can put a fuel, and we cannot use, then it's okay. Mm-hmm.
3: 600여 년간 은둔의 땅이라 불렸던 무스탕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도 축제를 즐기러 떠나는 주민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0: 진짜 뭐가 있길래 이렇게 험한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너무 궁금합니다. 500m 올라온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엄청나게 큰 대평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도 계시고 대충 봐도 막 100여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요.
3: 수확을 앞두고 여름을 즐기러 모인 주민들은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흥이 넘치는데요. 얼핏 봐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4: Yeah, it's yeah. Not only the gathering to do a yartong, no. It's a holy place.
3: 여기는 티베트 불교에서 제2의 부처라 불리는 파드마 삼바바가 머문 곳과 가까워 주민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장소랍니다.
0: 지금 한 몇 분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한 150m에서 200m 정도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면은 또 아주 멋있는 신들이 멱을 감는 그런 폭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활기차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 건조하고 메마른 무스탕에서 보기 드문 폭포가 있다는 말에 패기 넘치게 고개에 올랐는데요.
5: 감독님, 화이팅!
3: 해발 고도가 높아 금세 지치고 맙니다.
0: 다 올라왔습니다. 과연?
3: 그런데 기대했던 폭포가 보이질 않습니다.
0: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를 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각도가 지금 한 70, 80도 나오거든요, 경사가.
3: 폭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능선을 따라 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저 멀리

0: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1: 뭔가 보통의 꽃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선녀들이 막 옷을 벗어놓고 멱을 감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래동화에 나오는 곳이지 않을까. 분명 저 밑에선 또 잘 보였는데 이쯤 올라오면 더 잘 보이겠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안 보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폭포인 것 같습니다.
0: 아쉬운 마음에 드론을 폭포 가까이 보내봤는데요. 깊은 계곡 사이로 장쾌하게 쏟아지는 폭포의 모습이 선계의 풍경 같습니다.

0: 폭포를 보고 내려오니 야르툼 축제가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첫 순서는 배구 경기였는데요. 다음 순서가 재밌습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 공을 돌리다가 노래가 끝날 때 공을 들고 있는 사람이 탈락하는 놀이인데요. 이번엔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주세요. 발이 끝나기가 무섭게 탈락했습니다.
1: 탈락했습니다.
0: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폭탄 돌리기라는 놀이가 있는데요. 지역과 문화가 다름에도 비슷한 놀이를 즐긴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2: 다음 종목은 줄다리기입니다. 어머님들 빨리빨리 나와주시고.
0: 여성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2: 다리 힘주고, 다리 힘주고. 버텨. 그렇지, 누워. 누워.
0: 모두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는데요.
2: 가야돼. 안돼. 버텨, 버텨, 버텨.
0: 맨발의 투혼을 보여주었던 팀이 1승을 차지합니다. 다시 시작된 팽팽한 승부. 이번엔 제가 응원하는 팀이 1승을 가져옵니다. 마지막 3차전은 과연 누가 이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만은 농사일도 집안일도 있고 남녀노소 모두 하나가 되어 여름을 마무리하는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줄다리기 승리에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3: I don't think we failed because of the thing. The slope was wrong. The slope? You know, because we were on the high side. So everyone playing on the high side lost. It's gravity.
4: So I've been coming here every summertime during my holidays, but this was my first one. It was really nice because like it's very rare for all of us to gather and then celebrate.
0: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했던 오전 경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 목이 쉰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0: 단출하지만 완벽한 한 끼 식사. 함께 웃고 땀 흘리고 음식까지 나누어 먹으니 주민들과도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잠시 내린 빗방울에 푸른잎을 튀어내는 들판의 새싹처럼 짧은 여름의 풍요를 만끽하는 무스탕 사람들. 오늘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이들과 함께한 무스탕에서의 여름 추억을 하나 가득 채워갑니다.

0: 계절을 충만히 즐겼던 가미를 뒤로하고 무스탕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사마르로 향합니다. 가미에서 사마르까지는 차로 약 1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동 거리가 길진 않지만 높은 바위, 절벽을 돌아넘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구불구불한 협곡을 지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뿌옇게 불어오는 먼지 바람 사이로 푸른 사마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스탕 북쪽에 위치한 마을에선 보기 어려웠던 높다란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사마르 마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성한 나무 사이를 걷는 게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1: 사마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확실히 나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전체적인 색깔이 푸릇푸릇하고 초록초록합니다.
0: 북쪽의 다른 마을들은 땔감이 부족해 겨울에 무스탕의 남쪽 마을에서 구입을 해온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엔 나무가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사마르의 나무는 대부분 향나무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에서는 향 가루가 많이 필요한데 이 나무가 그 재료로 쓰인답니다.
2: 잎을 다 뗐네. 야.
0: 햇볕에 바짝 말린 향나무 잎을 절구에 넣고 빻기 시작하는데요. 향나무 가루를 만드는 거랍니다.
3: 요 까띠 저리 구대라 해나 눌러온 사람.
4: 아무튼도 다니잖아.
0: 지금 그 향 자체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가루가 돼야지 푸자나 이런 다른 의식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3: 이게 많은 거잖아.
4: 이게 막만.
0: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2: 네네.
0: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2: 이렇게 흐르지.
0: 이 무겁네. 저 친구가 힘들어할 이유가 있습니다. 야. 저도 호기롭게 공을 집어들었는데요. 요령이 부족한 것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가루로 바뀌고 있네요.
2: 와, 이 나무는 별로 안 무거운데 이 앞에 머리 부분이 야, 한 5kg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6kg 정도?
3: 별거 안 되나, 아직 지나.
2: 허브향 납니다, 허브향.
0: 향나무 잎으로 만든 가루는 기도를 드릴 때나 불교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드디어 가루가 완성된 모양입니다. 향 가루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집으로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5: 아빠 예스마 하고 봤어? 아니 예스마 예스라. 미나.
0: 무스탕 사람들은 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뿐.

0: 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답니다. 가루로 만들었을 땐 몰랐는데 맡아본 적이 있는 향이더라고요.
1: 매일마다 롯지에서 맡던 냄새입니다.
0: 또한 향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향을 가지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간을 정화시키고 신성한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무스탕 사람들에게 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깊은 신앙과 뿌리 깊은 전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향은 무스탕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사마르 마을에 가득 심어져 있는 향나무를 주민들뿐 아니라 무스탕 사람들 모두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는데요. 이 중에는 특별히 아끼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1: 이게 지금 향나무인데 가이드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무는 건들지 말라고 이 마을을 좀 지켜주는 보호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낸 나무에선 신령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1: 요것도 지금 다른 마을이랑 좀 다른 게 다른 마을에서 우리는 이 초르텐에다가 향나무 말린 거 올려놓은 걸 못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향나무 말린 거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0: 모든 일상에서 신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향기로 피어나는 사마르 마을입니다.
1: 근데 참 신기한 게 분명히 풍경은 사실 무스탕 어느 지역을 가나 이제는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마을이 갖고 있는 그 컨텐츠 자체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게 이 어퍼무스탕, 이 로왕국이 있는 이 어퍼무스탕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량한 고원이 숨겨둔 풍경을 걸었던 이번 여정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압도적인 자연, 강인하면서도 순박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 생에 한 번은 꼭 오고 싶었던 은둔의 땅. 여기는 무스탕입니다.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1: 여기에 와서 진정한 싸눅을 배우고 갑니다.
2: 김치 가.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1: 아니, 제가 마음이 드나 봐요. 이 코끼리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데서 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방고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성인의 ADHD의 대표 증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런 병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유전 가능성 그리고 뇌 발달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에 대한 것인데요. 과학적으로 유전 성향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유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키입니다. 이제 성격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대개 한 3, 40% 정도 되고요. 지능은 어떨까요? 지능은 약 55% 정도를 부모에게 받습니다. ADHD는 사실은 키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유전 성향이 높은 문제인데요. 부모에게서 대개 한 75%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키나 ADHD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떤 단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이런 걸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피검사나 모발 검사로 검사를 해서 뭐 99.99% 친자 관계가 확인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ADHD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특정 유전자 외에 여러 가지 환경 또 가족들의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성인 환자도 보지만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소아정신과에서 왜 어른한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성인 ADHD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게 아이들하고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래에서 만났던 아이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고 학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이제 학교에서 좀 진료를 권해서 오게 됐는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기 어려우니까 자꾸 다른 애들한테 장난을 치고 또 아이들하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이 어려울 때 바로 이제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또 급식 시간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이제 1인당 하나씩 주게 되는데 막 손으로 몇 개씩 집어가고 뭐 교사가 제재하면은 막 선생님 손을 물기도 하고 뭐 침을 뱉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당분간 등교를 좀 유보해달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셨고요. 진료실에 올 때는 이제 그 외할머니 엄마가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주 양육자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차분하게 아이 문제를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이제 부모님 중에 누구를 좀 닮았냐고 물어보니까 외할머니가 얘가 이제 지 엄마 어릴 때랑 똑같다. 빼박았다. 근데 이제 엄마는 사실 문제가 별로 안 된 게 시골에서 굉장히 작은 학교에 다녀서 뭐 한 학년이 한 10명이 채 안 되는 학교였기 때문에 서로 다 이렇게 아이를 좀 보호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 한 직장에서 6개월 넘기는 경우가 드물고 근데 이제 이직이 잦은 이유가 동료들하고 불화가 잦고 또 지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이제 감정 기복이 있긴 하지만 또 그래서 욱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뭐 뒤끝은 없다 이렇게 이런 그 성향들이 아이한테 전달이 좀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ADHD라는 진단은 없었지만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고 또 실수를 많이 하고 남이 말하는 거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또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왜 그러는지 몰랐고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마 18세기 말에 이제 처음으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이런 산만한 애들이 꽤 눈에 띈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당시에는 그게 아이들한테 갑자기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이제 영국 어떤 소아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틸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아이들 진료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뭔가 도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산만한 거하고 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큰 그 사건이 생겼는데 그 1917년도부터 이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그 당시에 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제 스페인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ADHD라는 진단이 생기고 뭐 MRI라든가 이런 뇌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ADHD 아이들의 뇌에서 일반 아이들하고 다른 점들을 자꾸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실행 기능이나 기억이나 판단, 계획, 반응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뇌 전두엽의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한 5, 6년 늦게 발달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 전두엽의 발달 지연이 ADHD 아이들의 한 반 정도에서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일반 아이들만큼 따라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성인 ADHD로 나타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ADHD 뇌 연구에서 사실은 제일 핫한 아이템은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태스크 포지티브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불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디폴트 네트워크 모드를 기본 모드, 태스크 포지티브 모드를 작업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뇌에는 사실 10조 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근데 그 무게가 불과 한 1.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75kg 된다 그러면 뇌의 무게는 제 몸무게의 한 2%가 채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들이시는 산소가 공급되는 그 가장 큰 공장은 뇌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아주 작고 용적도 작고 부피도 작은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죠. 이 기본 모드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좀 쉬고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의 뇌라고 봅니다. 작업 모드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모드가 뭔지, 작업 모드가 뭔지 막 필기하고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아마 제 입장에서는 이 성인 ADHD 강의 내용 중에 가장 핫하고 재밌고 또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본 모드로 가지 마시고 최대한 작업 모드를 잘 유지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작업 모드 때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기본 모드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기본 모드, 우리가 이제 좀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의 뇌하고 작업 모드하고 뇌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 말은 기본 모드 때 우리가 쉬고 있다,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혼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기본 모드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자료들을 저장하고 그동안 본인이 있었던 어떤 일들을 저장할지 말지 결정하고 그런 일들을 사실 하는 겁니다. 거의 자동으로 이제 일을 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뇌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가 올라가느냐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 이론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ADHD 원인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작업 모드에 들어가면 기본 모드가 좀 쉬도록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기본 모드하고 작업 모드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는 것까지 최근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드는 주로 우리가 말했던 그 전 전두엽의 내측 그리고 띠 다발 피질이라는 부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하고 우리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가 들어가고요. 작업 모드는 이 전 전두엽의 외측 그리고 전방에 있는 띠다발 피질이라는 부위하고 인슐라하고 이제 신체 감각 부위들이 포함이 됩니다. 기본 모드는 사실은 작업 모드가 끝난 다음에 그 작업 모드에서 수행했던 과제나 아니면 내용들을 뇌에 보관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해마가 그쪽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그 이론이 ADHD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 ADHD가 있는 분들의 뇌에서는 작업 모드가 작동을 하는데 기본 모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에 몰두하려면 작업 모드 스위치 온 하면은 기본 모드 오프가 돼야 되죠. 근데 ADHD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업 모드가 하는 일에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기본 모드가 같이 쓰이니까 작업 모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DHD가 있는 대학생이 이제 오후에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오전에 이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자기가 좀 게임에서 져서 이렇게 PC방 돈낸 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건 수업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게 작업 모드인데 강의랑 상관없이 아침에 있었던 게임 생각이 나는 거는 기본 모드가 쓸데없이 활발하게 일하는 겁니다. 뭐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직장에서 이제 팀원들이 모여서 팀장님이 이제 올해 그 상반기 뭐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ADHD가 있는 어떤 김대리라는 친구는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갖고 있는 주식을 좀 확인했는데 땡땡전자 주식이 확 떨어진 걸 보고 자꾸 그 차트가 눈에 떠오르는 거죠. 이 팀끼리 모여서 이 상반기 계획을 잘 수립하고 토론해서 어떻게 실천할지 하는 작업 모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주식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기본 모드가 방해를 하죠. ADHD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지치는지, 에너지가 번아웃 되는지 설명해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기본 모드가 불필요하게 막 활발하게 일하는 상태를 저희가 인지과학 하는 분들은 이제 마음 방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마음 방황이라는 거는 어떤 머리를 써서 하는 과제가 부여됐을 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를 말합니다. 필요한 자극하고 무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산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꼭 ADHD만 그렇게 마음 방황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한 분들이 발표한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 모두 다 작업 모드에 들어가는 시간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다른 생각들을 하는 시간이 한 46.9%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진의 결과에서 항상 매우 또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작업 모드와 기본 모드를 얼마만큼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 지수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즉 하루 일과 중에 기본 모드에 사용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작업 모드 비율이 높아질수록, 즉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집중하고 어떤 과제를 잘 처리하게 되면 행복하게 느끼는 지수가 높아집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과도 좋아지고 뭐 결과적으로 급여도 올라가고 뭐 결과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이렇게 마음 방황을 하고 있는지 뭐 사실 굉장히 궁금하죠. 뭐 다섯 가지 문항으로 된 간단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1점부터 6점까지가 있는데 이제 거의 그렇지 않다. 아주 드물다. 가끔 그렇다. 뭐 조금 그런 편이다. 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다섯 가지 문항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디쯤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할때 집중이 유지되지 않는다. 어렵다. 두 번째 문항은 읽을 때 집중이 안 돼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뭔가 일을 할때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있다. 또 듣고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한다. 다섯 번째 문항은 이제 수업이나 발표 시간에 공상을 한다. 예, 제가 이 척도를 미리 해봤더니 저는 21점이 나왔습니다. 이 척도를 만든 미국의 이제 성인 ADHD 연구자들은 이 다섯 가지 문항 점수가 24점이 넘어가면 이 마음 방황하는 정도가 ADHD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더 추가적인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24점 이상인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든가 진료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런 마음 방황은 아까 그 하버드대학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ADHD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도 하루 중에 반은 뭐 거의 딴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고 하니까 하지만 ADHD들은 좀더 줄여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가 된 세상에서는 마음 방황 시간이 사실 더 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왕 좀 원인을 알았으니까 뭐 간단한 해결책도 하나 팁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이 호흡하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이 주의가 산만해질 때마다 호흡에 주의를 되돌립니다. 이러한 호흡 훈련을 한 번에 한 8분 정도 유지해 보면 어떤 집중력 기능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례 하나만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ADHD가 있는 아이들의 원인 중에 이제 특정 그뇌전 전두엽 부위가 지연 발달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외래 다니던 아이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쭉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약물 치료도 계속 받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간 뒤에 갑자기 증상들이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봐가면서 약물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사춘기가 좀 늦게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천천히 오기 시작을 했는데, 맨날 멍때리고 학교 공부도 뭐 처지고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약물을 중단할 수 있을 만큼 개선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점점 좋아져서 인서울대학교도 갔고요. 또 교수님이 추천을 해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왔고, 지금 꽤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귀국한 다음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집안의 자랑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전두엽 발달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DHD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잡음 모드 유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끄시고 잠시 기본 모드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장에 가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사람 구경? 먹거리 구경? 뻥이요!
1: 계란빵 하나랑
0: 물건 구경?
2: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은 구경하러 와요.
0: 없는 게 없다는 시장에는 다채롭고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으시오.
3: 인심이 좋아가지고 또 에너지도 해주고 했어요.
0: 동네 사랑방을 옮겨놓은 듯 웃음과 정을 나누던 우리네 시골 장터. 오늘은 삶의 풍경이 담긴 부평고일장으로 떠나봅니다. 새벽 6시, 시장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의 떡집입니다.

0: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준비해야 할 양이 더 많죠. 이야, 김이 모락모락 금방 찐떡. 내가 좋아하는 떡은 술빵.
1: 우리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좀 소박하고 떡도 우리는 떡이 좀 크게 나와요. 뭐 크게도 담고.
0: 오랫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떡을 빚는다는데 요즘엔 어떤 떡이 잘 팔리나요?
1: 요즘에는 뭐 특히 이제 쑥철이나 아니면 저 치 떡을 또 산에서 뜯어 갖고 와가지고 치떡을 해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0: 봄을 알려주는 진한 향. 이거 쑥 아닌가요? 맞췄다. 마을 어르신이 직접 캐온 봄쑥.
2: 얼마와? 8kg 38에 24, 24,000원.
0: 이야, 많이도 캐셨습니다.
3: 어디서 이렇게 뜯으셨어요?
4: 목밭에요. 목밭에 지금 뜯었어요. 목밭에.
2: 씻겄네.
1: 할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뜯어왔는데 요즘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렇게 뜯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전에는 엄청 많으셨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거 뜯으라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5: 속 좋아요.
3: 딱 봐도 아세요?
5: 네?
3: 딱 보니까.
5: 네, 아들 너무 좋아요, 쑥이. 이렇게 삶아놔도 양도 안 줄고 쑥이 좋거든요.
3: 네.
0: 향긋한 쑥내음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쑥을 쑥쑥 씻었어. 쑥 찜기에 찌고 쑥쑥 버무려. 쑥떡을 만들죠.

0: 제철 쑥떡 외에도 하루에 만들어야 할 떡의 가짓수가 여러 가지라는데요. 20년이 넘게 떡집을 운영해온 김주원 사장. 거동이 불편하신가요?
1: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 떡집을 혼자서 운영하냐고 너무 고생이 많았죠.
0: 암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2: 네, 아픈 사람도 고생이죠. 저야 뭐 건강하니까. 먹고는 이제 평생 이제 몸 같이 다 같이 다녀야 되고, 네, 많이 좀 조심해야 돼.
0: 몸이 불편해도 쉴 수 없는 일. 20년 노하우 담긴 떡 맛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 때문이죠. 아침이 밝아오면 어느새 부평골목이 분주해집니다.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손길이 바쁘죠. 끝없이 이어지는 좌판에 올려지는 물건도 각양각색. 시대의 흐름에 전통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지만 이곳은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동해로 흘러가는 젖줄 전천. 그 전천 다리 일대에서 시작된 북평 오일장. 날짜의 끝자리가 3과 8인 날 열리는 오일장으로 전국 최대 민속장 중 하나죠. 바다에서 가까운 장터답게 싱싱한 수산물이 많습니다.
3: 동해에서만 나는 거죠, 이런 거는?
4: 수심이 이런 거는 뭐 150m, 200m 그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새벽에 6시에 입사를 보니까 4시 정도면 일어나.
5: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4: 네. 가서 이제 입찰 봐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래도 여기 오면 7시 되거든요.
0: 신선함은 기본. 가격 또한 착하니 동해는 물론 인근 삼척, 강릉, 정선에서도 찾는답니다.

0: 여기는 산지에서 재배되는 게 많아요. 야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가 또 동해안 쪽이다 보니까 생선도 많고, 그리고 생선도 싱싱하고, 특히 생선이 싱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1: 언니 왔나?
2: 시골 어르신들이 용돈벌이 삼아 난전을 펼쳐놓고 팔기도 하는데요. 생산자 직거래, 한정 판매.
3: 뭘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4: 집에 미나리 뭐 장도 떠오고 뭐.
5: 뭐라고 산 지겠어요?
4: 쪽파, 게드름, 땅드름, 쑥, 미나리. 그래.
2: 온갖 농산물과 임산물이 장바닥을 가득 메우는데요. 손수 산과 들에서 뜯어온 산나물이거나 직접 키운 농작물들이랍니다. 5일장이 시작되는 길목에 위치한 손두부집. 두부집도 장날 팔 두부 미리 만들어 놓느라 바쁘죠. 첫 보면 잘 만들어질 두부 미리 안다는 사장님.
6: 얼마나 건조히 잘 짜졌나. 안 그러면 눅눅하게 이제 물기가 수분이 많느냐, 그 차이점이죠. 보슬보슬하면 이제 잘 짜진 거지. 이렇게 짜지면은 양도 많고, 그것도 맛있게 잘 되는 거죠. 네.
2: 모양 좋고 맛 좋은 두부가 만들어질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6: 모양도 잘 나와야 되고 면도 골라야 되고 차이가 좀 나면은 내 자신이 안 좋은데 손님들도 좋아할 수가 없잖아. 맨날 해도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2: 매일 아침 엄선한 콩, 소량의 간수, 그리고 정성으로 직접 만드는 두부. 일일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일이 없죠.

0: 너도 시장 구경 나왔어?
1: 동생 반팽이 때가 그래. 안 그러면 엄청 우리 딸기 이쁜데.
2: 아, 이름이?
1: 딸기.
3: 눈이 왜 그래?
1: 각막 수술했다니까 놀다가 다쳐갖고 어저께 수술했어요. 각막 이식했어. 각막 수술했어. 그러니까 오늘 데리고 왔지. 수시로 약 넣어주고 약 먹여야 해서.
2: 여기 봄 돼서 장날 이렇게 사람이 좀 더 많이 오나요?
3: 네, 그럼요. 많이. 코로나 풀리고 마스크 벗은 대로 사람이 좀 많아.
2: 여기서는 뭐 파시는 거예요?
1: 저희 튀김 팔아요.
2: 튀김이요?
1: 야채 튀김, 두루 튀김, 이제 계절에 따라.
0: 전통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정보. 아픈 강아지 두고 올 수 없어. 데리고 나온 튀김집 사장님이시군요. 갖가지 봄나물로 바삭바삭 고소하게 튀겨낸 튀김. 내놓자마자 팔리는 인기 품목인데요.
1: 나물 종류 튀김이 잘 나갔어요. 두릅 튀김이랑 쑥, 신나물 튀김, 나물 종류가 잘 나갔어요.
0: 장사가 잘 되니 기분은 좋은데 나는 심심하다게요. 손님들은 끊이지 않고 몰려들고 강아지 살피랴 튀김 팔이랴 사장님은 정신이 없네요. 부평장은

0: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그람 다 딸기야. 골목을 가득 메운 좌판들 사이 긴 줄이 서 있는 곳, 부평장에선 가장 오래된 소머리 국밥집.
1: 국이 먼저 나가야 돼서 손에게 선지하는
0: 사장님의 넘치는 자신감만큼 문전성시. 진짜 장사 잘 되는 집 맞네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대체 몇 그릇이나 파는 건지. 점심시간이면 빈자리가 날 틈이 없네요. 빈자리가 없어. 아니, 그 국밥 맛 대체 뭐가 달라요? 아니나 다를까, 5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곳. 쌓인 세월만큼 변할 법도 하지만 한결같은 맛 지키고 있다는데요.
2: 이 국밥도 좀 이렇게 담백한 맛이 있고 이래야지 고기만 많이 넣는다고 느끼하거나 그러면 맛이 틀린데, 여기 국밥 먹으면 좀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아주 깊은 맛이 나요.
3: 맛있어서 끌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1: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57년 됐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시작하시다가 장사를 하면서 제가 태어났고 언니가 태어났고 언니가 태어나고 제가 태어났죠.
0: 사실 이곳은 강원도 최대의 우시장이 있던 곳.
1: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원조죠. 엄마가 제일 오래 하셨고 그 밑에 이제 이모님이 이게 국밥 거리도 아니라 그냥 횡행 벌판에 허우 벌판에 소우전이 있고 그냥 딱 붓집이 우두커니 그냥 있어서 국밥을 옛날에는 그냥 막 말아서 막 말아가지고 장터국밥식으로 딱 내고 그게 다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도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국밥 거리라는 것도 생기고
0: 우시장은 사라졌지만 국밥집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죠. 꼬꼬마 시절부터 어머니 장사를 도왔다는 정혜원 사장.
1: 여기 바로 옆이 이제 학교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럼 점심시간에 엄마 혼자 하시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손님 오면은 막 뛰어와가지고 서빙해주고 들어갈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500원 주면 500원으로 들어가면서 빵 사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면서 먹고 그랬어요.
0: 어쩌면 추억을 기억하는 일일지도 모르죠.
1: 저 어린 애가 하겠나 엄마 돌아가셨을 때 손님들 처음에 반신반의로 돌아가시고도 이렇게 오셨는데 맛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손님들이 계속 이어서 오시고 또 더 오시고 반응은 짱이라는데요.
0: 그렇게 오늘도 국밥 한 그릇에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나가실 때 진짜,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아, 나 또 생각날 것 같다고, 다 보상받는 기분 같고, 엄마한테도 막,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사고 있지? 하는 그런 좀 떳떳함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오후가 되자 장을 보거나 구경하는 사람들로 시장이 북적거립니다. 어물전에 싱싱한 수산물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신나게 하죠.
4: 3만 5천원이에요, 5만원. 3만원 해서 2개에서 8만원.
5: 아, 여기 장에 자주 오세요?
6: 예, 일부러 그 장 구경하러 왔어요. 소지딸 데리고.
5: 어디서 오셨는데?
6: 강릉서 왔어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구경하러 와요.
0: 손녀딸 데려온 보람 있으십니다. 그렇게 좋아? 아유.
5: 손녀가 좋아.

0: 제사 쓸 거.
1: 일부러 한번 데리고 왔어요.
2: 싱싱한 문어 결국 한 마리 사가지고 갑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잘 가세요.
0: 가세요. 계속 그만 만지고.
1: 자. 빠이빠이 헤이지.
2: 그래, 잘 가. 다음에 또 와. 역시나 부평장의 인기 품목인 두부는 잘 팔리고 있군요.

0: 돈 상자에 돈 쌓이는 소리 척척. 이야, 이게 다 얼마래?
1: 아, 4, 50만 원 정도.
2: 예, 기대해야죠.
0: 그렇다면 떡집은? 아니, 사장님, 장사하다 말고 그 옷은 뭔가요? 나는 단바라. 장터 한쪽에서 열리는 공연 무대. 북평장을 찾은 손님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흥겹게 즐기는데요. 근데 떡집 사장님, 여길 왜? 무대 의상 착장하신 이유 있었죠. 사장님은 북평장의 스타 가수랍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이야, 신생양복 뒤태 멋지십니다, 사장님.

0: 12시간 떡집 지키는 사모님. 혼자서 안 힘드세요?
1: 예, 노래 잘해요. 그래서 예, 가는 건 제가 뭐 반대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단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이 우울하잖아요. 예, 한 번씩 이제 활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

0: 어느새 시끌벅적했던 장터도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한쪽에서는 아직 못 다한 이야기꽃이 펼쳐지는데요.
1: 그룹이 돌아가셨다니까.
2: 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1: 예.
3: 너무 고마워, 사라씨.
1: 아이고야. 자취 동갑이다.
0: 다시 만나서 반갑고, 살아있어줘서 그저 고맙고.
1: 꿈 같아, 진짜 꿈 같아.
3: 진짜야, 돌아가셨다.
1: 꿈 같아, 아이고.
2: 꿈 같으세요?
3: 예, 돌아가셨다고.
1: 우리 맨날 여기서 둘이 서있 장사해.
3: 여기서 맨날 또.
1: 장사하다 안 온다, 인간의 꿈에나 나쁜지.
2: 오늘도 그럼 장사하러 오신 거예요?
3: 예. 우리 이제 다 팔고 집에 가려고.
1: 팔고 이제 가려고.
3: 겉다리도 안 먹고 갔으면
0: 좋겠다. 차마 발길 떨어지지 않는 오랜만의 만남. 아쉬움에 노래 한 곡 좀 뽑아봅니다.
3: 그게 다

0: 동네 아가씨. 어마이, 꼭 또 오시오.
1: 우리네 고향 사람들의 치열한 하루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장터.
2: 여기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뭐 유학도 다 보내고 장사해서 유학도 보내고 지금 그 힘으로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장은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또 보답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다 똑같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그만큼 이제 좀 기반도 잡고 자리도 좀 잡고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1: 억척스럽게 생애 시간을 일구어 보람과 행복을 거두어내는 삶의 터전이죠.
3: 얼른 가요.
4: 안녕히 가세요.
1: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소박하고 투박하게 살아가는 그곳.
4: 안녕히 가세요.
1: 세상 풍경 속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사람 사는 풍경. 그 풍경이 지금처럼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5: 무릉선원, 중대천석, 부타동천, 신선이 사는 곳이다. 그림 속에 우리 항상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생쥐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폴짜!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시계바늘처럼 쭉쭉 늘려보자!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두 팔을 멀리 쭉쭉 보내볼까?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앞으로
3: 둘,

0: 힘차게
1: 여섯 일곱 여덟
0: 잘했어. 이번엔 깍지 끼고 옆구리 운동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피 틀기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우린 준비 끝!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응?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데인데?
3: 그러게. 페트병도 버리고 캔도 버리고 종이도 버리고.
0: 그래, 오늘은 말이야 이렇게 따로 모아서 버리는 쓰레기를 몸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같이 해볼 사람!
4: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0: 홀짝쌤도 가져봤지! 하!
2: 어디 봐요, 어디! 우와! 여기 종이도 있고.
0: 종이?
3: 이건 페트병.
0: 오, 페트병.
3: 여긴 캔도 있어요.
0: 우와, 캔도 있네. 하, 이 중에서 뭐부터 처리해볼까? 아하, 페트병. 비닐 포장을 떼어서 꾸긴 다음 통으로 써. 할 수 있나요?
3: 비닐을 떼고 샤!
2: 빠지지
3: 비닐을 떼고
0: 쭉 빠지지
3: 비닐 떼고 빠지지
5: 난 작게 더 작게 뿌지
0: 자, 다음은 캔. 알루미늄 캔은 밟으니까 납작해졌어. 오,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완전히 다 구겨졌네.
5: 하리캔도 꾹꾹꾹꾹꾹꾹.
0: 재밌다. 자, 이제 종이만 남았네요. 오, 박스는 펼치고 접고 신문지도 착착 접어서 통에 쏙. 홀짝쌤은 커다란 박스둥이 착착착착 접어서 슝.
3: 나도 착착착
5: 착착착착착착
4: 착착착착.
0: 우리 친구들도 어서 와요.
3: 샤샤 기다렸어.
2: 아, 우리 같이 하자.
0: 좋았어. 모두 폴짝 준비.
4: 착!

0: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인형극 놀이.
1: 페파 가족이 큰엄마, 큰아빠 댁에 가고 있습니다.
2: 오늘도 형님은 점심 드시고 골아 떨어지시겠지. 늘 그러신 것처럼.
3: 여보, 당신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더구나 애들 앞에서요.
2: 사실이 그렇잖아. 형님은 점심을 잔뜩 드시곤 곧장 주무신다고. 집이 떠나갈 듯 코를 고시면서. 페파, 조지, 큰아빠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라.
0: 알았어요.
1: 할파 가족이 큰아빠 댁에 도착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큰엄마, 큰아빠.
4: 어서 와라.
2: 어서 오너라. 형님, 별거 없으셨죠?
1: 큰아빠와 아빠는 형제입니다. 클로인, 팔파랑 조지의 사촌이죠.
0: 안녕, 클로이 언니.
5: 어서 와, 페파, 조지. 들어가자, 뭐 보여줄게.
0: 같이 가, 언니.
5: 이게 뭔지 아니? 인형극 놀이 극장이야. 우리 아빠가 만들어주셨어.
0: 와,
5: 벌써 인형을 두 개나 만들었다. 이 인형 이름은 클로이야. 얘들아 안녕, 난 클로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야.
0: 큰아빠다.
6: 안녕 페퍼, 난 네 큰아빠다.
0: 클로이 언니, 조지랑 나도 인형 만들어보고 싶어.
5: 좋아.
1: 클로이가 인형의 눈을 그립니다.
0: 이건 내가 그릴래.
5: 좋아.
0: 내 이름은 페파야.
5: 조지, 넌 어떤 인형 만들고 싶니?
7: 공룡.
5: 공룡이라고?
0: 조지는 뭘 물어봐도 항상 공룡이라고 대답해.
5: 알았어. 우선 공룡 인형을 만들어줄게.
1: 클로이는 공룡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5: 뾰족한 이빨도 그려야지. 됐다. 우선 공룡 인형이다.
4: 얘들아, 점심 먹자.
5: 갈게요.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인형극 놀이 하자.
0: 신난다.
1: 점심은 스파게티였습니다.
2: 오늘 스파게티는 진짜 맛있네요. 정말 최고군.
3: 형제가 똑같으시네요.
4: 뭐든 비슷하더라고.
2: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비슷하긴 천만에.
5: 페파랑 조지랑 저랑 인형극 놀이하기로 했어요.
4: 재미있겠다. 준비되면 불러라.
0: 네, 그럴게요.
2: 인형극 놀이라 재밌겠군. 그동안 스파게티나 더 먹을까?
8: 나도 좀 더 먹어야겠어.
1: 인형극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전 클로이예요.
0: 그리고 전 페파예요.
5: 우와,
0: 공룡이다. 무시무시한 공룡이다.
4: 어머나, 정말 잘들 하네.
2: 잘한다.
6: 넌 큰아빠다.
0: 안녕하세요, 큰아빠.
6: 페파 왔구나. 흐호호.
4: 당신하고 똑같네요.
8: 배를 너무 나오게 만든 것 같군.
6: 허허, 점심이 어찌나 맛있던지.
0: 큰아빠, 이제 골아 떨어지실 거죠? 집이 떠나갈 듯 코를 골면서요.
6: 그게 무슨 말이냐?
0: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큰아빠 주무실 때 집이 떠나갈 듯 코를 고신대요. 이렇게.
6: 허허, 네 아빠 말이 맞다. 난 그렇게 코를 골지.
3: 거봐요, 여보.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댔잖아요.
4: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두 형제는 못 들을 테니까.
1: 아빠랑 큰아빠는 잠이 들었네요.
3: 누가 형제 아니라고 할까 봐.
2: 무슨 일이냐? 인형극 놀이 벌써 끝났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아이엠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덕분만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1.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2.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가나다 기차.
1: 장음아, 우리 한글 기차 만들래?
2: 한글 기차?
1: 그래, 한글 카드에 가나다라 순서대로 써서 한글 기차를 만들자.
2: 그래,
1: 우리 이제 한글 잘 쓰지.
2: 그럼 순서대로 잘 쓰지.
1: 기역이 아를 만나 가.
2: 와!
1: 니은이 아를 만나
2: 나.
1: 디귿이 아를 만나 다.
2: 우와! 우리 잘 쓴다.
1: 가나다라 마파사 아자차카 타파하. 이제 가나다 기차를 만들자.
2: 응.

0: 만들어야 하는데.
1: 아, 누가 가져간 거야?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그래.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차! 차가 없어졌어!
0: 응! 검은 연기와 함께 카드가 사라졌어!
6: 그렇다면 혹시?
7: 아니, 이 웃음소리는?
8: 천지가 돌아왔군.
4: 천지는 한글을 모두 바꿔놓지.
0: 아이야, 한글을 찾아줘.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차를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오늘은 어떤 한글을 가져올까? 훈민정음이 아끼는 한글이군.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차를 찾아야 해.
1: 한글 용사 오랜만이군.
2: 천지
1: 어린이에게 한글을 찾아주다니 내 허락도 없이.
3: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드신 거야.
4: 한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어.
5: 우리는 한글 용사.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한글을 모두 찾아주지.
1: 뭐야? 가져갈 테면 가져가 보시지. 뜨겁다!
5: 뜨거워! 용암이 흘러넘치고 있어.
3: 우리는 한글 용사. 뜨거워도 할 수 있어?
6: 시작하라. 한글! 나와라, 한글!
5: 하!
7: 돌아와, 한글!
5: 하! 하!
3: 아니, 이럴 수가.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4: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5: 뜨겁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6: 차갑다!
2: 지금이야!
6: 시작하라, 한글!
1: 나의 뜨겁다 공격을 차갑다로 막아내다니 역시 한글.

0: 용사군. 그렇다면 없다. 한 그릇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차가 없어지고 있어. 우리도 한 글로 맞서야 해.
1: 없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있다!
1: 한글이 있어!
2: 그런데 치음만 남았어.
0: 걱정하지 마. 내가 뿅망치로 차를 만들게.
3: 수사라, 한글!

0: 시에시 알을 만나 차. 차.
1: 소장 완료.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차 한글 카드다. 차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차를 타고 왔네.
1: 우와!
2: 다른 한글도 태워주자.
0: 가.

0: 차례 기차가 들어옵니다. 가나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나가다라 마. 이상한데. 아항. 자, 이제 완성되었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이제 차례대로 되었어요. 가나다 기차가 차례대로 되었어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가, 나, 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가, 나, 다.
1: 끝. 가나다 기차에서 가장 먼저 오는 한글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0: 가나다 기차. 훈민정음이 한글 놀이를 해요. 가나다 기차를 만들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파하. 어? 한글 차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뜨겁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차갑다로 막아냈어요. 천지가 없다 로 한글 용사를 또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있다

로 다시 막아냈어요. 치읓이 알을 만나 차.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기차가 나왔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가나다 기차는 재미있어요.

0: 정음아, 가나다 기차 마음에 들어?
1: 응, 우리가 만들었잖아.
0: 가나다라 마바사
1: 아자 차카 타파하.
0: 가로 시작하는 말 가지. 길쭉한 가지? 맛있는 가지! 정음아, 우리 가지로 요리할래?
1: 좋아, 좋아!
0: 나는 가지 튀김 해야지!
1: 오, 맛있겠다! 그럼 난 가지볶음 먹고 싶은데.
2: 바꿔라! 한글!
0: 이게 뭐야? 이건 가위잖아.
1: 가지가 가위로 바뀌었어.
0: 우리는 가지가 필요한데.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그래.
3: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어! 이!
4: 야!
2: 훈민정음,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가지가 가위로 바뀌었어.
1: 가지, 가지가 필요해.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가지를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절벽에 한글 가지가 있어.
2: 너무 가팔라. 위험해.
3: 내가 올라가서 가져올게. 하차. 이제 한글을 당기자.

0: 싱글 가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순순히 줄 순 없지. 안 해! 괜찮아?
1: 괜찮아?
2: 천지가 아래라고 말하니 내가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어.
3: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아래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위!
0: 아니, 나의 아래 공격을 위로 막아내다니!
2: 한글을 가져가겠다! 나와!
0: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0: 현!
1: 한글을 찾았어?
2: 그런데 가와 지음만 남았어.
1: 어떡하지? 한글 가지를 찾아야 하는데.
2: 걱정하지 마. 내가 해볼게.
4: 나와라! 한글!
2: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5: 저장 완료. 훈민정매 손으로
6: 가지 한글 카드다. 가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가지 볶음.
1: 튀김.
0: 화, 볶음.
1: 아, 튀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가. 가. 가로 시작하는 말. 가지. 가지. 가지.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아하. 가방. 가방. 가방. 가방. 가지. 가지. 가지. 아, 가지로 뭘 요리를 할까?
3: 냠. 가지에 가는 맛있어. 슝.
2: 오잉. 지만 남았네. 가가 어디로 갔지? 한글 가지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가지! 가지! 가지! 순서대로 한번 써와요.
4: 기억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 지.
2: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가. 지. 친구들 따라해봐요. 가. 지.

0: 바지의 끝소리를 방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가방, 가루. 찾았나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가방, 가루. 히히.
1: 가지, 가위. 훈민정음이 가지로 요리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가지를 가위로 바꾸자. 가지가 가위가 되었어요. 어? 가지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아래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위로 막아냈어요. 지읒이 이의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가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가지로 놀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술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허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줄무랑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 팀이구나.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집에 콩순이 있어요. 안녕.
0: 오늘 콩순이 할머니 댁 놀러 갔는데 곧 올 거야. 안에서 기다릴래?
1: 네.
0: 어? 여보세요? 네? 프로그램 오류라고요? 네네.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1: 무슨 일 있으세요?
0: 팀이야, 혹시 잠깐만 콩콩이랑 놀아줄 수 있니?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겨서.
1: 네.
0: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1: 뭐 하고 놀까, 콩콩아? 이건 멜빵이라고 하는 거. 아파, 콩콩아. 재밌나 보네. 안 돼, 바지 내려간단 말이야. 당기지 마.

내가 졌다. 그렇게 재밌어? 왜 그래, 콩콩아? 왜 울어? 콩콩아, 울지 마. 이게 무슨 냄새지? 설마. 기저귀, 기저귀. 어딨지? 뭐? 찾았다! 콩콩아, 내가 빨리 기저귀 갈아줄게. 일단 옷을 벗긴 다음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닦아준 다음

0: 볼게. 자, 됐다. 너도 배고프구나. 같이 맘마 먹을까?
1: 맘마!
0: 좋았어. 내가 분유 맛있게 타줄게. 고소한 냄새. 조금만 먹어볼까?

0: 작아졌지만 분유는 만들 수 있어. 잘 섞여라, 잘 섞여라. 됐다. 우와, 콩콩아, 이걸 다 먹어버린 거야? 내가 떡봉보다 더 맛있는 분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안 돼, 분유 먹자. 콩콩이 아. 다녀왔습니다.
1: 어? 콩콩아.
2: 왜? 어?
0: 아빠, 오늘 티미가 콩콩이 돌봤어요?
3: 응.
1: 고마워, 티미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티미는 정말 친절하구나. 지금 상태로는 들기 어렵겠는걸.
0: 걱정 마세요.
1: 됐다. 그 쿠키 신기한데? 먹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다니 마술 같아.
2: 마술은 아니고 제가 만든 사레르 쿠키예요.

0: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거야?
1: 공순이가 알려준 방법으로요. 어?
0: 공순이가?
1: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
2: 희미, 안녕?
1: 안녕하세요, 아저씨.
2: 부탁할 일이 있는데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1: 제가요?
2: 어제 마을 행사에 네가 떠준 이 가방을 메고 갔는데 너무 솜씨가 좋다면서 희미에게 뜨개질을 배우고 싶다지 뭐니?
1: 저에게 뜨개질을요?
3: 티미가 뜨개질 선생님이 됐다고? 멋지대!
1: 근데 한 번도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
4: 연습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5: 미안.
1: 안녕하세요.
4: 티미, 왜 그래?
1: 부끄러워서 작아질 뻔했어.
6: 뭐가 부끄러운데?
1: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
4: 티미가 등장하면 모두 박수를 칠 텐데.
6: 범인귀마개를 쓰자.
1: 우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3: 다시 해보자.
1: 안녕하세요.
3: 와!
1: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4: 안 부끄러운가 봐.
1: 부끄러워.
6: 몸이 귀마개도 했는데.
1: 박수 소리가 아니라 모두 날 쳐다봐서 부끄러웠나.

0: 지금부터 뜨개질 하는 법을.
1: 지
0: 자고 있어. 깜빡 잠들었네.
2: 아하, 쓸만한 발명품이 생각났어. 어? 전반경 헬멧이야. 이걸 쓰면 사람들 쪽을 안 보면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3: 뜨개질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4: 힘이 잘하는데?
2: 내 전반경 헬멧 덕분이라고.
3: 이제 저를 따라해보세요. 코디? 이제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
2: 옆에 버튼을 눌러봐. 각도 조절이 될걸?
1: 지미, 왜 그래?
5: 안경이 이상해. 너희가 엄청 크게 보여.
2: 전망경 헬멧에 앞을 보면 사물이 아주 크게 보이는 확대 기능을 넣었단 걸 깜빡했어.
5: 얘들아! 안녕!
1: 공순아!
5: 무슨 일 있어? 그랬구나. 걱정 마. 내가 부끄러움을 없애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건 긴장을 해서 그래. 긴장을 풀어주면 사라질 거야.
6: 어떻게 푸는데?
5: 티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져서 긴장이 풀리거든.
6: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생각났어. 난 이 사르르 쿠키를 먹을 때가 제일 좋아.
7: 사르르 쿠키?
6: 응, 내가 만든 간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르르 녹아. 기분 좋아.
1: 돌아왔다.
5: 다행이야.
8: 이 사르르 쿠키만 있으면 뜨개질 교실은

0: 국민 화이팅!
1: 대박! 저기의 이름으로 안녕!
2: 국민 진짜 진짜 멋있다!
3: 나도 영화에서 콩콩맨 같은 주인공 해보고 싶다!
4: 나도!
5: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3: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5: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4: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5: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3: 우와! 그게 최고!
6: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4: 어? 퓨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7: 나는 퓨리 옆에서 도와줄게.
5: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4: 주인공은 내가.
3: 주인공은 내가 할게.
6: 나는 UFO 할 거야.
7: 그럼 외계인은?
4: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7: 퓨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4: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7: 퓨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상도 쓰래.
4: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0: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1: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미르 쿠키.
1: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2: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3: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0: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2: 몸이 살려.
3: 이 못된 외계인 슈퍼 공순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공순이 레이저빔.
4: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0: 우리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속닥속닥속닥.
2: 지금 뭐 하는 거지?
0: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순이랑 지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0: 무슨 일이니?
1: 어?
0: 어?
1: 코가 빨갛게 됐어요.
0: 아이고, 모기가 물었나 보네.
1: 언니, 이봐. 코콩이다.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
2: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1: 네.
3: 공숭아, 놀자.
1: 이봐, 모기 물렸단 말이야. 땀 나니까 더 간지러워. 긁고 싶다.
4: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1: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느라.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더니 졸리네.
5: 치가.
1: 내가 놓칠 줄 알고.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4: 잠깐만 기다려봐.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6: 가수야, 내가 플랜해볼게. 윙, 윙, 나와봐. 윙, 윙.
4: 저기 있어. 왼쪽이야.
1: 어디? 여기? 야, 왜?
6: 공수야. 이거 나야.
1: 미안해, 꿈이.
6: 큰일 날 뻔했냐.
1: 울지야, 혹시 모기 잡을 만한 물건 있어?
7: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어, 이것도. 어, 이건 어때?
1: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4: 공수나, 위쪽.
5: 어, 나도 도울게.
4: 저기, 저기. 공수나, 오리발 위에.
1: 어? 좋았어. 야, 드디어 잡았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4: 뭘?
5: 근데 왜 여기서 기절했지?
8: 냄새가 대단해.
5: 어?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중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5: 옳지.
14: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5: 옳지.
14: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옳지.
16: 우리 모두
17: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옳지.
18: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감사합니다.

한번 볼래? 소리! 소리! 마술이! 소리! 소리! 마술이!

얘들아, 빨리 들어와. 아, 친구들이 멋진 마술을 보여준대.

이제부터 진짜!

0: 높대. 고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비켜, 비켜줘.
1: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먼저 날아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자, 이제 간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지기 없기다. 좋아, 시작.

건강한데?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만나보는 건 어떨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숙부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어,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을 다 구해와야 해. 그래야 맛있는 수프를 만들 수 있다고.

아, 아.

어떻게 됐어? 아니, 고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곰한테 물어볼게. 먼저 끓이고 있어.

0: 이제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딕,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1: 먹어볼까요?

아니 고마, 이는 나중에 닦아도 돼. 모험이 중간에 끊겨선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서버모드 작동. 우리 물지 않는 거야? 너 아구잖아. 아, 이가 아픈 거였구나.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시끄리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 양! 이리 나와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원을 위해서요!

0: 고마 안녕? 봐봐. 지금 상상 놀이 중이야? 만세! 새로운 놀이가 생겼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대모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덕덕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4: 설.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1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1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질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마셜, 나도 그거 밀어봐도 돼?
6: 자, 해봐. 오! 어? 발이 안 닿는데 어떡하지?
7: 로키, 이번에 새로 만든 장비를 시험해볼까?
6: 좋았어. 어? 만능 발!
5: 우와!
7: 잘했어. 이제 본드만 발라주면.
6: 새 장난감이 됐네.
7: 안 돼! 조심해! 본드가 아직 덜 굳었어.
6: 진짜? 에구!
8: 아니, 이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 수 있지?
9: 시장님도 보는 눈이 있네요. 제가 아끼는 튤립인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8: 뭐래, 내가 예쁘단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거지! 내 코수염.
9: 뭐? 코수염?
8: 조금 있으면 사진작가가 내 사진을 찍으러 이 동네로 올 거예요. 환상적인 코수염 잡지 표지 모델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멋진 코수염을 가진 사람은 또 없으니까.
9: 아, 좋겠네요. 수염이 좀 삐뚤어진 것만 고치면 되겠네.
8: 수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살짝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네. 조금만 다듬지 뭐. 이거 여기 어디 제대로 펴는 게 있었는데. 훌바쩍 훌라당 깎이겠네. 아, 내 코수염 어디 갔지? 어디 갔니 내 귀염이? 아냐, 갖고 놀지 마. 내 코수염이야. 아우. 야옹.